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두철춘이가 수경지에 이르러 보니 사람들이 저녁을 다 먹고 난진 뒤였다. 천사들은 추운 밤을 지새기 위해서 마른 나무가지를 주워서 모닥불을 지피었다. 널찍한 산비탈과 숲을 속 그리고 좀 마른 땅, 여기저기는 천사들이 피워놓은 모닥불로 그야말로 장관을 이루었다. 얼핏 보면은 불빛이 휘영한 도시 같기도 했지만 실은 인가 하나 없는 거칠고 추운 들판이었다. 천사들은 날마다 이런 곳에서 밤을 지새했다. 소년이 자기네 탄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두철추가 붙잡았다. 오는 길에 말배에서 긁어낸 한근 남짓한 고기를 아직 먹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솥을 빌리고 다른 사람들이 먹다 남긴 나물도 좀 얻었다. 저마다 식량 주머니에서 보리쌀을 조금씩 덜어서 솥에 넣었다. 거기에 말고기를 썰어놓고 국을 끓였다. 덕분에 한 끼 맛있게 먹을 수가 있었다. 소년 전사는 두철추의 손을 잡고 오랫동안 놓을 줄 몰랐다. 그는 두철추를 한참 바라보다가 아쉬운 마음으로 떠났다. 초지에는 마을도 삼림도 없었다. 사람들은 비옷이나 천을 자그마한 나무 위에 치워놓고 대충 비바람을 피했다. 여름이고 바람도 세게 불지 않는다 하지만은 밤에는 영하 가까이로 기온이 내려가서 추위를 견디기가 힘들었다. 오로지 힘이 드는 것은 동지들끼리 서로 나눌 수가 있는 체온이었다. 주고받을 수 있는 체온이 있어서 춥고 기나긴 밤을 겨우 지새할 수가 있었다. 두철춘애가 잠잘 곳을 찾을 무렵에는 먼저 온 전사들이 마른 자리를 다 차지해버린 뒤였다. 그들은 할 수 없이 나무가지를 땅에 꽂아 거기에 우비와 천을 매놓은 다음 삿갓 몇 개를 그 위에 걸었다. 그리고는 서로 몸을 기대 잠을 청했다. 사람들이 막 잠이 들려는데 곁에서 어지러운 발소리가 나더니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1: 동지들 어서 전투 준비를 합시다. 마을이 보입니다. 초지를 다 지나왔습니다. 어서 호족남을 치러 갑시다.

0: 철치와 리소우는 영문도 모르는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한 전사가 전투 준비를 갖추고 두 손에 총을 쥔 채 앞에서 뛰어가고 있었다. 일여덟 사람이 그만둬요! 당장 멈춰요! 동지! 하고 소리를 치면서 뒤를 쫓았다. 하지만 그 전사는 곧장 산 꼭대기로 내달리었다. 몇 사람이 따라가서 총과 배낭을 빼앗으려고 하자 그가 또 소리를 질렀다.
1: 내 집은 내가 맵니다. 난 병장 아니라니까. 어서 호정남을 치러 갑시다. 우리 님이 처지를 빠져나왔어요. 처지를 빠져나...
0: 두 철추가 쫓아가는 사람을 잡고 영문을 물었다.
2: 독버섯을 먹고는 저렇게 됐어요.
0: 그 사람이 한숨을 쉬며 대답을 했다. 두철주와 리소우는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두 사람은 서로의 발치를 보며 엇갈려 누웠다. 매일같이 옷 한 벌로 버티다 보니 너나 할 것 없이 몸에는 이가 욱실거리었다. 리소우가 몸이 가려워 자꾸 뒤척이는 통에 두철주는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리소우의 발이 자꾸만 두철주의 등에 와닿았다. 그가 팔꿈치로 소후의 다리를 툭 치며 말을 했다.
2: 왜 이리 설치나? 응? 이거 가만두지 않으니 잘 수가 있어야죠. 아, 그럼 시원하게 굳던가. 자꾸 뒤채지 말고.
0: 리소우는 일어나 앉아서 한참 시원하게 몸을 긁더니 속옷을 벗어 밖에 내다 걸었다.
2: 이들한테도 이참에 초지 된맛을 보여줘야지.
0: 이 녀석 머리는 잘 돌아. 두철추가 웃었다. 소호는 다시 누워 조용히 물었다.
2: 배정동지, 우리가 초지를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3: 그럼 이제 얼마를 더 가야 할까요?
2: 아, 기껏해야 2, 3일 걸리겠지? 돌이 보이면 다 빠져놓은 셈이라고 하던데 왜 안 보이는 거죠?
3: 이제 곧 보이겠지 뭐.
0: 두철추는 졸려서 더 말하고 싶지 않았다.
2: 배정동지도 집 생각이 나서요?
0: 잠에 취했던 두철추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2: 전에 집 생각이 나나? 아니요. 생각 안 나요.
0: 리소우가 더듬더듬 대답했다.
3: 그런데 왜 갑자기?
2: 어젯밤 꿈에 엄마가 보여서요. 엄마 몰래 입대를 해서 그런지 자꾸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랑 같이 산골을 나왔는데 제가 떠나버렸으니 엄마 혼자 외로우실 것 같아서 그래요.
3: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고 왔어야지.
2: 그럼 입대를 못했을 거예요.
0: 두철추는 그의 상급이자 그를 입대시킨 형으로서 다 일났다.
3: 소후, 우리는 이제 혁명을 위해 힘써야 해. 우리 같은 사람은 돌아가도 사람답게 살 길이 없지 않나?
2: 저도 그건 알아요.
0: 리소가 어딘가 억울한 듯 말했다.
2: 저라고 왜 돌아가서 석탄을 전하려고 싶겠어요?
3: 그럼 됐어.
0: 두철추가 마음을 놓으며 말하였다.
3: 소후, 난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 집을 떠날 때 아내가 눈물 범벅이게 내가 말했지. 여보, 울지 마. 날 기다릴 수 있으면 기다려. 기다리지 않더라도 원망은 안 하리다. 어차피 나는 혁명이 성공해야 돌아올 사람이니까. 그러고 왔다고.
2: 저도 그래요.
3: 우리가 폭죽을 들고 홍군을 환영하러 나갔을 때부터 나는 이 군대가 좋았거든. 입대한 뒤에도 그래. 그러니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마음을 굳게 먹자고. 우리 같은 사람은 혁명을 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다네.
2: 네, 걱정 마세요. 배장동지, 배장동지 얼굴에 목칠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예요. 제 발치에 이불을 좀 여면 주세요. 바람이 들어와요.
0: 두철추는 리소우의 팔을 잘 덮어주었다.
3: 그럼 어서 자도록 해. 내일 또 걸어야지. 어?
2: 오늘 밤에는 비가 안 왔으면 좋겠어요.
3: 아, 별이 청청항을 보니까 비가 오지는 않겠어.
0: 좀 지나자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다. 두철추도 이내 잠이 들었다. 밤새 비는 내리지 않았다. 하지만 찬바람이 어찌나 매서운지 서로

0: 몸을 더욱고 기대하였다. 조지에서 야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일찍 일어났다. 새벽 추위 때문에 더 잘 잘 수가 없었다. 두철추와 리소우가 일어났을 때는 아직 날이 어둑어둑하였다. 멀지 않은 곳에서 곡괭이와 삽으로 땅을 파는 소리가 들려왔다. 무덤을 파는 소리였다. 밖에서 자다 보니 날마다 얼어 죽는 사람이 있었다. 심지어 대여섯 사람, 일여덟 사람이 함께 죽는 경우도 있었다. 모닥불이 너무 일찍이 꺼진 것이다. 흙을 파내는 삽질 소리는 자꾸만 두철주와 리소의 가슴을 후벼냈다. 어젯밤 두철촌의 수용대는 너무 늦게 도착을 해서 둘레를 똑똑히 살펴보지 못하였다. 날이 밝자 두 사람은 산비탈에 서서 서남쪽을 바라보다가 깜짝 놀랐다. 끝없이 넓은 늪에서 높이가 몇 미터나 되는 물기둥이 치솟고 있었다. 몇 개인지 셀 수도 없었다. 물기둥에서는 마치 소가 울부짖듯 우우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리소우는 이 기괴하고도 멋진 전경에 그만 어리둥절해지고 말았다. 배정동지, 여기가 어디예요? 지휘관이 분수령이 나오던데.
1: 무슨 분수령인데요?
0: 장강과 황하가 갈라지는 곳이지. 이쪽은 장강 유역인데 작은 산 하나만 넘어가면은 황하 유역이라는군. 소호는 그 말을 듣고 보니 너무도 신기했다. 그는 그 작은 산등성이를 보고 또 부었다.
1: 그럼 우리가 곧 초지를 벗어나게 된단 말입니까?
2: 그래, 곧 그렇지.
1: 와, 그럼 어서 가요, 배정동지.
0: 아침을 먹고 부대가 출발할 무렵 해가 떠올랐다. 사방으로 초지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알 수 없는 외로움이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한종말을 아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보이는 날에는 너무 반가워 환성이라도 지를 대세였다. 하지만 두더지 몇 마리가 길가에서 두리번거릴 뿐 사람 그림자도 얼씬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면서 두 눈을 크게 뜨고 뭐든 나타나기만을 바랐지만 끝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걷고 걸어도 끝이 보이지 않은 초지일 뿐이었다. 해는 금방 자취를 감추었다. 초지에는 음침하고 짙은 안개가 내려앉았다. 보슬비가 내리더니 모든 것이 흐리터분해지었다. 오늘은 초지에 들어선 지 닷새째 되는 날이었다. 대오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갈수록 많아지었다. 소용대는 뒤처진 사람들을 격려하고 짐을 대신 지어주고 몸이 불편한 사람을 도우면서 힘들게 걸었다. 그날 오후 그들은 보드나무를 각반으로 동여매 만든 들것 비슷한 것을 끌고 가는 홍군 전사 셋을 만나게 되었다. 들것 위에는 얇은 회색 담요를 덮은 환자가 정신을 잃은 채 누워 있었다. 세 사람은 무척 힘이 드는지 좀 걷다가는 쉬고 나였다. 그들은 두철추 일행을 보자 기다렸던 듯이 말했다.
1: 동지, 좀 도와주십시오. 너무 힘들어 더는 못 끌겠습니다.
0: 두철추가 잰걸음으로 다가가서 물었다.
1: 동지들은 어디 소속입니까? 저희들은 군단 포병용 사람들입니다.
0: 여의고 키 큰 사람이 걸음을 멈추고 대답하였다.
1: 들것에 놓은 사람은 명사수입니다. 오강을 건널 때 강가에는 사격진지 두 곳을 한 발에 하나씩 까부지지 않았습니까? 홍성보에도 실렸는데 바로 그 동지 사...
3: 그럼 이 동지가 조장성이란 말입니까?
1: 아닙니다. 조장성 동지 수제자인데 솜씨가 조장성 포금가죠. 워낙 몸이 참 좋았는데 초지 고인물을 먹고 중독이 되어 이틀이나 밥을 못 먹었습니다. 지휘관 동지 꼭 이동지를 데리고 처지를 벗어나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3: 당연히 그래야죠.
0: 두철추는 곧바로 세 사람을 붙여주었다. 그는 허리를 굽히고 각발을 풀어서 나무 들끝에 맸다. 셋이 더 힘을 보태니 훨씬 가벼워지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수렁이 앞을 가로막았다.
3: 우리 업과갑시다.
0: 두철추가 명사수가 덮고 있는 담요를 헤치다가 그만 깜짝 놀랐다. 얼굴은 꺼멓고 몹시 여윈 사람이 배는 남산만하고 두 다리는 퉁퉁 부어있었다. 명사수가 눈을 뜨더니 조용히 둘레를 둘러보았다. 그는 수렁을 보고는 사정을 금방 알아차렸다. 두철추가 그를 부축을 해서 앉히려고 하자 그는 고개를 저었다.
1: 굳이 이럴 필요가 없어요.
0: 두철추는 그를 부축하면서 말했다.
3: 우리가 어찌 명사수를 두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0: 그는 억지로 일어나 앉으며 또 손을 저었다.
1: 정말입니다. 업고 갈 필요가 없어요. 처지를 빠져나간 다음 우리 집에 소식이나 전해.
0: 명사수는 고개를 돌린 제 말을 잊지 못했다.
3: 동지, 그런 말 마십시오. 초지를 빠져나가 허종남과 싸워야죠.
0: 두철추는 명사수를 등에 업었다. 땅바닥은 온통 진흙탕이었다. 두철추는 한 걸음 디딜 때마다 더부룩하게 솟은 풀더미를 찾아야 했다. 제 한몸 가누기도 힘들었다. 그렇다고 등여번 환자를 떨어뜨릴 수도 없었다. 처음 얼마 동안은 버틸 수 있었지만 인차 땀이 철철 흘러 온몸이 흠뻑 젖었다. 리소우가 얼른 명사수를 받아 업었다. 이렇게 몇 사람이 그를 번갈아 업고 천천히 걸었다. 날이 저물 무렵에야 사람들은 늪을 지나 명사수를 다시 나무 들것에 올려놓고 끌었다. 하지만 두철추는 이미 녹초가 되어서 발에 돌덩이를 매단 듯 걸음이 무거워지었다. 두철추가 리소에게 당부하였다.
3: 동지가 수영대를 거느리고 가도록 하오. 나는 뒤에서 숨을 좀 돌려야겠어. 명사수를 꼭 수경지까지 데리고 가요. 알았지?
0: 응? 리소우가 그러마 하고는 앞서갔다. 두철추는 한참 쉬다가 날이 저물어오는 것을 보고 서둘러 걸었다. 오리쯤 갔을까? 14살쯤 되는 소년 전사가 두 손으로 배를 끌어안고 고개를 무릎에 박은 채 배낭을 깔고 앉아 있었다. 곁에는 표를 쓰는 도구가 담긴 통이 아무렇게나 굴러다니었다. 가까이 가보니 숨이 멎은 것은 아니었다. 두 번 불렀더니 겨우 눈을 떴다가는 다시 감았다. 식량 주머니는 쌀 하나도 없이 텅텅 비어 있었다. 다행히 물통에 물은 반쯤 남아 있었다. 그는 소년 전사의 머리를 자기 팔에 기대게 하고는 물을 먹이었다. 그러자 소년이 눈을 떴다.
3: 배고파 정신을 잃었겠구나.
0: 두철추가 물었다. 소년 전사는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두철추는 식량 주머니를 벗어들고 손대중에 부었지만 반컵 정도 남아있었다. 그는 보리살을 반쯤 조심스레 덜어서 소년 앞에 가져갔다. 소년은 미안하다는 듯 자그마한 손을 내저었다. 아,
3: 저도 있어요. 그냥 먹어.
0: 두철추가 웃으면서 보리살 한 줌을 어린 전사의 손바닥에 쥐어주었다. 소년은 한 입에 다 먹기 아까운지 조금씩 입에 놓고 씹었다.

장편 소설 대장정 88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남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매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전통 명절인 추석을 맞아 고향의 보름달을 준비했습니다. 추석은 한 해의 결실을 거두고 보름달 아래 가족과 이웃이 정을 나누는 날이죠. 또한 고향 산소를 찾아 벌초하며 고인을 그리고 혈육의 정을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따뜻한 노래와 함께 보름달처럼 둥글고 넉넉한 마음으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0: 이 시간 제작의 박무림, 방송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매주일가를 마칩니다.
1: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2: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2: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3: 소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소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 지키는 방법 함께 배워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에는 생방송실의 박선생님 함께 하고 있는데요. 방송을 창출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대 활동이 있습니다. 심장질병치료약품 초은창심환입니다. 3곽을 구매하시면 1곽을 더 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 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 활동 진행하는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준해 각 신약대학방 본점이고요. 무료 배달 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0: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온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1: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초온 청심환은 청심 치명 발매안이라, 다시 말해서 치명을 위주로 한 8가지 발매라는 것은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다는 걸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심장병은 단순 왼쪽 앞가슴만 아픈 것이 아니라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오른쪽 앞가슴 뒷잔등이 룩골까지 아파한다는 분들이 꽤나 계시고 있습니다. 심장은 군주의 기관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그 증상 자체가 단순 심장에서 심장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여러 가지 심장과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기실은 심장과 관련이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제일 전형적인 증상 가운데서는 심폐리심한 증상을 많이 동반하는 게 바로 심장병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심폐리심하다는 것은 중에서 일정 증상에 관한 깊은 학설이 일부분에

0: 속합니다. 림상표는 그럼 무엇인가? 심표리심한 림상표는 무엇인가? 가슴이 침침합니다. 기침을 잘 깃습니다. 가래가 성납니다.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입이 쓱이 꺼지합니다. 담낭의 문제다. 입이 마르다. 내가 소갈증이 아닌가, 당뇨병이 아닌가. 그리고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나면 내가 구강청소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이런 림상표현은 모두어서 말하게 되면, 물론 개별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심장병으로 해서 이런 증상이 동반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공농주체에서 나오다시피 심폐는 떨어질 수 없는 경락에 속합니다. 심폐를 유연하게 하면서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하고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하고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 주게 되어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딪하고 룩골까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올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 주는 제품 자체가 바로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청심환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떤 분들이 심장병을 많이 범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자기하고 연계식에서 내가 심장병이라는 진단을 받으셨다면 많이 연계식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장병은 위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 범하게 돼, 비만한 사람들 가운데서 혈액 가운데 혈지가 높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비만하니까 결국 당뇨병하고 심장병은 너무 가깝습니다. 당뇨병 환자들 가운데 심장병을 범하는 비례가 높습니다.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있는 분들, 갑상선 기능 항진, 갑상선 기능 저하. 항진이라는 것은 갑상선에서 호르몬을 너무 많이 분비합니다. 기능 저하라는 것은 갑상선에서 호르몬을 너무 적게 분비합니다. 그럼 갑상선은 어느 위치에 있는가?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여기 목에 오목하게 들어간 데 나비 모양으로 딱, 우리 머리 매개를 할 때, 애들이 머리 매개를 할 때 딱 그 나비 모양으로 접어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모양으로 딱 됐는데, 갑상선에서 호르몬을 너무 많이 분비하거나 적게 분비하면 모두 심장병을 부르기 쉽게 되었는데, 다시 말하자면 갑상선 기능 이상이 심장병과 밀접한 연대성이 있을 수 있다. 갑상선 기능 항진이라면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너무 많이 분비하는 건데 눈방울이 튀어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이게 목이 부어납니다. 주버즈 그런 빙 그거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이건 아주 극도로 갔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고, 평상시의 증상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너무 심혈이 빨리 뜹니다. 원래는 쿡쿡쿡 이런다면 이 사람은 쿡쿡쿡쿡쿡쿡 이렇게 뜹니다. 너무 그러니까 심장을 받아내기 어렵지요. 그리고 늘 긴장한 감을 느낍니다. 초조합니다. 불면증을 많이 동반하게 되어있고, 개별적으로는 설사를 겸하는 경우가 있고, 겹상선 기능 저하는 맥이 떨어지고 자기만 하고 뚱뚱해지고 키가 안 크고 기억이 잘 안 되는 이런 특점을 갖고 있으면서 심장병을 동반하게 되어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예,
2: 네.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지금 초원 청심환을 쓰고 있는데, 나는 어쩌셨는가 하면, 심장이가 이게 진단하게 되면 막 숨 막나만 합니다. 그때
0: 예,
3: 90, 옛날에 90만 무구댕기면서 그 가족 댕기면서 그다음에 이미 했던
0: 주심환 구급약을 예, 갖고 다니신다. 예, 그렇죠.
3: 그래, 그래. 지금은 그 저 이거 쓴다고
0: 초원 청심환 쓴부터는 어떻습니까?
3: 영원히 되셨다만 합니다.
0: 구시환에 와서는 몸이나 가지 예. 다니지 않아도 편하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죠.
3: 사람 이 생각에 그 숨 막을 때는 아무리 무슨 그 구시환 어디가 모르고 알 가지고 하면 그 어찌겠어요.
0: 그렇죠. 예예. 예. 예,
3: 불쇠를 길 가다 막 번져지기 있다고 예. 하죠.
0: 그렇죠.
3: 예.
0: 구급하지 않으면 사망하는 거죠. 예예.
3: 구급 잘 불러도 아인단 말이죠.
0: 아인 됐습니다. 예, 그 자리에서 예. 구급 환자로 예. 심폐소생술을 예. 하지 않을 것.
3: 이거 벌써 쓰고 벌써 악인 남았는데. 예. 한 달 쓰고 두 달 쓰고 하면 벌써 완전히 악인 남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좋으니까 내 형제네 지금 이 내려오면서 유전석을 부모부터 이래다가 유전석이라니까 이거 이렇게 했는데 한국에 또 이번에 또 가을에 저기 이 신자의 태산 나쁘다는 건데 근데 이거 쓸까 효과가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0: 아, 그럼요.
3: 그래서 이렇게 좋은 약이 나왔을 때 계속 너는 계속 꾸준히 이거 아니다. 다른 사람마다 따라 증상이가 우리 증상이 유죄일까니
0: 그렇죠.
3: 계속 이거 써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저기 여야대 가고 한국도 보내고 그래 나도 이래서 여야대 가고 좀 받아.
0: 어, 그리고 그 보조 제품은 꼭 함께 써야 됩니다.
3: 예,
0: 보조 제품
3: 예, 계속, 예.
0: 40대 중후반부터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예, 이 제품 개량을
3: 이런 걸 기초 상식 안 나와.
0: 아, 그렇죠. 예예예. 예, 예.
3: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0: 예, 늘 건강하세요.
3: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청원 청심한 씨는 어제 1년 반 썼습니다.
0: 아, 그래요?
2: 예. 중간길로 예. 그렇게 알았던 게, 예, 중간인 게 아니라
0: 심장 공동이 이상이 생겼는데 예, 오해를 했다. 그렇죠.
2: 두 번이나 입원하고 그랬는데 나왔다가 또 며칠 해야 되니까 또 그래 또 가서 입원하고 그런 것도 아이라 말인다. 그래서 어제 실망까지 어제 나는 이래고 말았다 하고 아. 있는 차에 선생님 강의 듣고서 이 초원 청심하는 생각에 한 걸 줄게다. 그거 예. 그거 뭐
0: 먼저 시도해봤죠.
2: 예. 예. 야 집은 남이 하나 쓰는 건 난 다시 여섯 개 그래도 냄새 납니다.
0: 예.
2: 예, 어째 이 냄새 이렇게 나는가 했더만, 글쎄, 이 약을 먹을까, 하나하나 소실되는 거, 이빨이 그렇게 몸서리 아파나던 게, 그것도 이롭지. 그러고 밴드사게 눕지 못하고, 베개를 깔고 눕고, 그러던 게, 그 높이고 하고 눕었는데, 그래도 숨이 갈등 하던 게, 야, 이거 먹어서 지금 하나하나 이렇고, 특히 혈압 조절 잘 될까, 밤잠 잘 자고.
0: 아, 바로 그랬어.
2: 사람이 부들대니까.
0: 그렇죠.
2: 그러던 예. 게, 예. 소화가 잘 됐고 밥이 딜 대라 하고 야 오전 많이 불었습니다. 한 10건 잘 불었습니다.
0: 원래 과소 체중인 걸로 인정하는데 지금 예. 체중이 정상 거의 돌아온다.
2: 활동도 못하던 게 활동했지 이제도 5,000보를 걸고 들어왔어요.
0: 아, 대단하죠.
2: 그거 예, 예. 얼마 좋습니까. 예. 야 어제는 3,000명 타시니까 어제는 활기차게 아이, 잘 살고 나가야 돼.
0: 그렇죠. 예예예. 예, 예. 제때 관리하면 됩니다.
2: 예. 예. 약도 저렴하고 영 신경 있는 약이고
0: 아, 그렇죠.
2: 예, 예, 그래 잘 쓰자고 설 그럽니다. 아홉 각 배달 받겠습니다.
0: 예, 배달 전화번호 33-5번 연락하면 됩니다. 건강하세요.
2: 예,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4: 저도 좋은 청심환을 쓰고 있습니다.
0: 예.
4: 아, 심장이 나빠서 해. 그래서 집에서 오는 칼 떠서 심장 부서져 놀라고. 그리고 내려갈 때는 게 한 서너 번째 내려가는데 올라갈 때는 한 청소마다 쉬다 올라옵니다.
0: 그러니까 저만의 어지간하면 집안에서 화장실이 집안에 있고 물이 집안에 있지 뭐 기본으로 전화하면 뭐 채소 같은 것도 수용해주지 하니까 집안에 있는 걸 쓰러 적극적인 방법으로 대체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높은 층에서 사는 분들이 숨이 넘차니까. 예. 근데 이 제품 쓰시고 그런 문제가 많이 해결받으셨다. 그거죠?
4: 예, 예. 아, 그래, 기자는 이전에는 걸어마야 주시원에 계속 이제.
0: 아, 예.
4: 가슴 그때 딱 그서 숨 막히고 딱 키우고. 그리고 또 본래 한 바짝은 내 지지금 반복되다 계속 예. 앉았다 일어나고 여기서 한 대메다나 가나 어찌
0: 아, 대메다가 뭡니까? 예예. 방법을 사는 거죠. 예.
4: 예. 그래 되는데 지금 이 좋은 소식만 쓴다면 아 이런 주가 하나 더 없습니다.
0: 예.
4: 이 좋은 소식 안에 대단한 효과가 있으면 내게는
0: 그렇죠. 예예.
4: 이렇게 이거 더 18개 더 싸서 쓰다 그랬다.
0: 예.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방역성이라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이심할 바가 없습니다. 기본으로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 부신몽약유한회사에서 제조된 몽약에 속하고 심장병에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제품인데 10년, 20년 이렇게 들으신 분들 가운데서는 이 제품에 대한 깊은 려해와 효과성에 대한 이심할 바가 없다는 걸 확인하게 되었으니까 열심히 여성을 따라 견제하시기 바랍니다.
4: 예, 수능 감사합니다.
0: 늘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예, 상자님 수고합니다.
0: 예, 안녕하세요.
5: 예, 나도 이 좋은 청심만 쓰는 환자입니다.
0: 아, 그래요?
5: 예, 나는 심장내 고사 수십 년 동안 했는데, 여러 가지 약을 많이 썼다 했습니다.
0: 예.
5: 방구약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선약도 많이 썼는데, 효과를 못 봤는데, 이 좋은 청심만 쓰기 지금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0: 예.
5: 예, 저녁이기 담 저기, 아, 숨이 차서 답답해서, 저녁이 좀 몇 번씩 깨어났댔습니다.
0: 아, 예.
5: 어, 그런데 이거 쓴 다음에 그런 증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아, 그러면, 예, 예.
5: 예, 그 다음에 식물도 빠르더니 식물도 증상이 되고요. 식물도 본래 병이 못 맞댔습니다.
0: 아, 안 되는데, 아, 예.
5: 예. 80을 정사해야 되었어요.
0: 아이고, 너무 이상적입니다. 예.
5: 예. 그래서 난 이거 앞으로 이 약을 계속, 완전히 치료할 때 계속 쓰자고 그랬다.
0: 아, 그렇게 하셔. 차수를 조절한 차원은 되지만 해도 알수는 수말 밑으로 내려오지 마시고, 한 개 치료 과정이 넉 달, 두 개로서 야득 달까지 쓴 다음에는 가히 차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 잘 쓰시기 바랍니다. 예.
5: 그러니까 중계도는 일찍이 더 숨이 차대 얼마나 좋은지
0: 모르. 아, 모두 그렇게 말씀하네요. 예. 예.
5: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거 계속 쓰려고 이번에 또 싸도록 그럽니다.
0: 예. 예. 배달 전화번호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35번입니다. 네, 안녕히
1: 감사합니다. 계십시오.
0: 네. 안녕하세요.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6: 예, 네, 죄송한데.
0: 그렇죠. 예, 안녕하세요.
6: 네, 수고하십니다.
0: 예.
6: 맞아, 이거 약을 쓴 지도는 1년 반년 넘어.
0: 아, 예.
6: 받으면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0: 예.
6: 예. 심지어 그 밤이 살짝 그냥 깨끗하게 나타나서 밤에 자지 못했어요.
0: 아, 예.
6: 그리고 소변보라 안에 5~6번은 다.
0: 아, 심장과 그 콤파 공동은 밀접한 데서 있어 모두 심장혈이 콤파체 1분에 뭐, 두근 능력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래 몇 개 몇 분인 몇 천 개 몇 만 개 몇 분 1분인데 그러니까 심장하고 콤파치 그런 인대성이 강한 장기인데 심장 공능 이상이 생겨서 콤파치가 무, 혈액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니까 소변 차수가 잦을 수밖에.
6: 이것도 세 번 간 것도 제일 많은 거.
0: 아, 예.
6: 그래 밥 잘 못 먹는데 밥 지금 그래.
0: 예.
6: 밥 잘 되는 건 밥도 잘.
0: 아, 그럼요.
6: 그리고 골병하고 골 심하던 것도 저는 그것도 다
0: 없어졌어요. 바로 그럴 겁니다. 대단하죠.
6: 입이 냄새나는 그거는
0: 건강한 데서
6: 다 없어졌어요.
0: 그래요. 그것도 큰 문제인데. 예예.
6: 그건 없어요.
0: 예.
6: 예. 앞으로 내 모든 면에서 많이 효과받아서 앞으로도 계속
0: 아, 심지어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약을 쓸 필요 없이 이 약을 쓰니까 이모점으로서 증상 개선을 가져오고 심장이 좋아지니까 모든 기관이 좋아지더라 이런 분들도 꽤나 많이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6: 혈압약도 몇십 년 먹었어요.
0: 예, 깽기증은요.
6: 그것도 혹시 남을 게 안 먹어요.
0: 혈압약 거의 끊다시피 했다. 예. 그렇죠. 대단하죠. 몇십 년 드시던 혈압약 심장은 혈압을 생성하는 동력 펌프인데 심장 공능이 좋아지니까 많은 분들이 선생님처럼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시고 있습니다. 선생님 1년 8개월 남짓하게 복용하셨기 네. 때문에 효과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이 방면에 뇌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6: 하루도 빼아이러고 혈압약.
0: 아, 그래요? 어, 이전엔 그랬는데 지금은요?
6: 지금도 혹시 뭐예요?
0: 혹시 어쩌다가 예, 네. 들어보시는 거죠? 예,
6: 아이고, 그걸. 아이고, 그게 먹는 거예요.
0: 그렇죠. 심장병 치료했는데 고혈압이 해결받으셨다는 분들을 기본으로 되겠고 고혈압약은 네. 부작용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 드시고 고혈압약을 끊었다니까 그 한 점만 하더라도 얼마나 큰 효과인데 황차 여러 개 방면에 좋을까. 그것도 고혈압 문제죠. 정말 네. 이거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렇게 저렇게 해도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이 제품 얼마 되지 않으니까 헐 해결받더라. 얼마나 마음의 네. 흥분점을 자아내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6: 앞으로 나 계속 못하고.
0: 아, 그래요? 예. 네. 아무튼 건강 기원합니다.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설명 주시죠.
0: 지금 심장은 군주의 기관에 속하게 되어 있음으로 해서 엉뚱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이제 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변 차수가 너무 잦아서 콤파체 이상이 생기는 걸 모르고 심장으로 해서 콤파체 이상, 콤파 이상으로 해서 심장이 영향받는데 특히 심장은 직접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 뭐 이제 저녁에 소변 차수가 늘거나 혹은 종아리 부분이 부어나거나 발등이 부어나거나 이런 분들도 보온 제품을 드시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문제가 해결받으셨다. 그럼 어떤 분들이 초원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거두시게 되겠는가 하면 이미 물론 심장병으로는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아래 증상을 말씀드리겠지만 해도 이런 분들을 복용하시는가 하면 뇌졸중으로 쓰러진 경력이 있거나 심장 주자를 이미 했거나 주자를 준비하고 계시고 있거나 심부에 물이 찼다는 진단이 나오거나 심부에 물이 많이 차면

0: 군살이 되고 맙니다. 군살이 면적이 크면 클수록 뭐 정상적으로 심장이 수축해야 하는데 그 방해 역할을 할 수밖에 없죠. 이런 면적이 점점 군살이 늘어가는 걸 막아주는 차원에서는 보온 제품 초온 장시만이 효과성이 아주 우수한 제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근염이라고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신지엔이라고. 감기는 보통 바이러스성 감기가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감기 때문에 소염주사를 맞았다 하는 분들은 그때는 감기가 아니고 염증입니다. 감기는 바이러스로 위주로 오게 되었는데 감기 뒤끝에 어떤 분들은 너무 이 다리가 무거워서 발을 한번 내디디자면 정근을 거기다 매달아면 정근 쇳돌을 매달아 놓은 것처럼 발이 무거운 경우가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때 이 증상을 검사하게 되면 심근염, 심장 근육에 염증이 생겼다. 이런 진단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을 망라해서 초온 청심환에 아주 필요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40대 중후반부터 시작해서 여성들은 7749, 남성들은 78, 56세를 하지만 해도 이거는 뭐 접근하지만 해도 기본으로서 딱 절대적인 이 나이가 아니고 남성들은 50대, 40대 말 이때 생명의 실패를 보는 분들이 꽤나 계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왕왕 이때 호르몬 분비가 문란이 오거나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받는 많은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어 있죠. 이때면 심장 공능 자체가 많은 공능 저하를 부르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기는 이때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보조제품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죠. 보조제품은 뭐 어떤 분들은 이 심장병 초원청심환만 쓰고 보조제품은 나 몰라라 하고 이런 분들 절대 안 됩니다. 심장이 이렇게 아주 심각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보조제품 몇 가지는 꼭 평생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심장 지잘하신 분들이 드시는 약품이 있죠. 그때는 뭐 지금 제가 제기하는 세 가지 보조제품 그 외에도 다섯, 여섯 가지 종생 드시는 약품을 견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주자를 하는 경우라 하게 되면 어떤 경우에 주자를 하게 되었는가 하면 심장 근육이 70 내지 90% 좌우 막힌 경우에 주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절대 주자를 하면 안 됩니다. 보수료법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미 주자를 할 경우 됐는데 이 제품만 드시면 되는가? 그건 또 절대 아닙니다. 주자를 할 경우가 딱 됐다 하게 되면 병원에서 진단을 하게 되어 있는데 주자를 한 기초상에서 이 제품 초원청심환 드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주자한 다음에 평생 드시는 약품 가운데서 베탈라오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심류로 40몇 차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2: 예, 아, 저희 고모가, 예, 기존에 이, 저원 정신만 계속 드셨습니다.
0: 예.
2: 그리고 그전에는 진감 자꾸 이렇게 어지러워하고, 예, 좀 걸음 이래 숨이 차고, 좀 걷기용 힘들어 했단 말입니다.
0: 아.
2: 예, 그런 게, 이 저원 정신만 먹고, 이 어지러운 것도 많이 좋아지고, 예, 그리고 이 자꾸 이렇게 숨이 차는 것도, 예, 영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2: 예, 그래서 지금, 나보고 이거 좀 더 구매해서 더 먹겠다고.
0: 예. 이 제품 자체는. 이제 위에서 들으셨죠? 어떤 분은 1년 네. 8개월 그 이상 복용하신 분은 심장 때문에 끄떡 이상이 없다고 아주 자신감 있는 이런 분들도 계시니까 고모분이 이 제품 드시는 게 아주 좋은 해결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 예, 예, 알겠습니다.
0: 아.
2: 예, 지금, 예, 또 배달 받다고 합니다.
0: 아, 그렇게 하세요. 예, 예 건강하세요.
2: 예, 건강하세요.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설명 주시죠.
0: 저희들 설명 드리고 있는 초원 청심환은 한 곽의 가격이 199원입니다. 어디에서 판매가 가능한가 하면 우리촌의 각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 야득계 현시 그 어디에서든지 신약대학방이라는 간판을 붙인 데서는 똑같은 가격과 똑같은 우대정책을 실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한각은 12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에 한 봉돌이씩 복용하는 차원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대정책은 세각을 싸면 한각을 물어다 드립니다. 아홉 각을 싸면 세 각을 물어러, 열여덟 각을 싸면 여섯 각을 물어러, 이때 한 각의 평균 가격은 140원 좌우밖에 되지 않으니까 큰 심장병을 치료하면서 많은 분들의 말씀

0: 하시다시피 신약대학방이라면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 무더기다 쓰다시 신덕어도 신약대학방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 제품을 시작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뭐 중한 분들은 한 분이 25살씩 하루에 두 번, 너무 중한 분들은 꼭 그 혈관증이라는 거 해봐야 됩니다. 이미 8, 90%만 했는데 이것만 드시라 절대 아닙니다. 주자라 할지라도 이 제품 드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75% 그 이상으로서 관상동맥이 막힌 경우에는 주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자를 하나하나 막 식은땀이 막 나고 완전히 거의 쓰러지다시피 하게 되어 있고, 이런 분들은 뭐 병원에 가서 뭐 현시 병원에서도 그 혈관 조잉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해도 연매병원 같은 데 와서 혈관 조잉 한번 조잉지를 맞으면서 해볼 필요 있어서, 만약 8, 90% 맞겠다면 무조건적으로 주자를, 그때 선택이 없습니다. 70%, 80% 이때 사후에도 해라고 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관상동맥이 막히는 걸 기다리지 마시고, 40대 중후반부터 제가 이야기하는 세 가지 보조 제품에다 좋은 청심한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기본으로서 심장에는 끄떡 이상이 없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 주시다시피 8개월, 10개월 이거 쓰는 어간에는 한 번도 심장병으로 인해서 요일링에 불량하거나 심장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적은 거의 피해갈 수 있었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게 되었으니까, 좋은 청심한 제품 자체는 몽약에 속하면서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병의 이상은 거의 피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심장은 군주기관에 속하게 되어 있어서 뭐 여러모로 불편한 소화가 잘 되지 않거나 어깨가 아프거나 입금에 출혈이 생기거나 치아가 흔들거나 치아통이 생기거나 하신이 부종이 생기거나 쉽게 놀라거나, 어떤 분들은 쥐가 자주 올라오거나 다리가 저리거나 배가 아프거나 이러한 증상은 심장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 가운데서는 제때 심장병을 확인하고 일단 자기 증상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증상과 더불어서 심장병으로서 확인이 났다면 보온 제품 초원 청심환이 아주 필요한 제품으로서 알려지니까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서 추천합니다.
1: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외로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2: 초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네, 이제 누구나 다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건강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위협하는, 그러나 가장 쉽게 예방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여러분하고 얘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이 자외선이 피부에 어떤 경로로 침투하고 또 어떤 손상을 일으키는지,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지, 자외선 차단제는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발라야 하는지, 그리고 혹시라도 자외선에 손상된 피부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까지 잠시 뒤에 알려드리겠습니다.

0: 아침 일어나 거울 보십니까?
1: 뭐 남자든 여자든 우리가 뭐 거울 보는 건 일상에서
0: 상태 확인하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아 잘생겼다 뭐 이런 얘기 하시려고 그런 거 아니죠?
1: 아니 그래도 이제 뭐 출근하다 보니까 네. 그 여러 가지로 좀 이제 이미지 관리는 또 해야 되기 때문에
0: 근데 아침 딱 봤을 때 되게 만족해요?
1: 아침에 봤을 때는 그렇게 별로 쏙 만족은 안 합니다. 네.
0: 자 이제 여러분 아침 거울 보는 이유는 다양하겠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면 뭐 등산 다녀오신 거 좀 따끔거린다 뭐 이런 경우도 느껴질 수 있을 텐데 혹은 차량 운전 중에 뭐 왼쪽 팔이 오른쪽 팔보다 좀 아 거칠어졌네 이런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 모든 것이요 우리가 매일 접하는 햇빛 속의 자외선이 만들어낸 변화들이라고 합니다.
1: 그렇습니다. 이 자외선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영향은 너무나 선명하게 피부에 새겨지는데요. 세계보건기구는 자외선을 1군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담배나 성면과 같은 위험군에 자외선이 속한다는 의미인데요. 우리는 매일 아무런 경고 없이 조용히 우리 몸에 침투하는 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의 햇볕은 비타민 D를 만드니까 좋은 것 아니냐? 뭐 구름 낀 날은 괜찮지 않냐? 실내에 있으면 안전하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데 하지만 자외선은 구름과 안개를 뚫고 유리창을 통과하며 수심 30cm의 맑은 물도 가뿐히 우와, 관통한다고 합니다.
0: 이거 정말 만만한 일 아닙니다. 예. 네, 흐린 날에도 자외선 A의 강도는 맑은 날의 80% 그 수준이 도달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사무실 창가에 앉아 업무를 보는 그 시간 또 운전하며 핸들을 잡는 그 시간에도 자외선은 피부세포의 DNA를 조용히 공격하고 있습니다. 네, 자외선이 피부에 엮이는 미치는 영향은 그게 뭐 급성 손상, 만세 손상 이렇게 나눌 수 있겠는데요. 급성 손상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일광 화상, 즉 햇볕에 탄 피부입니다. 네, 따가움과 붉어짐, 심한 경우에 물집과 부종까지 동반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1: 자, 더 무서운 것은 바로 만성 손상입니다. 자외선은 피부의 콜라겐과 엘라스틴 섬유를 파괴하여 주름과 처짐을 유발하고 기미와 잡티를 만들며 가장 심각하게는 피부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은 예방이 가장 확실한 치료입니다. 햇빛에 데인 피부는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는지 이게 참 궁금한데요. 근데 답은 아닙니다. 자외선이 누적되면서 생긴 광로화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어린 시절 심한 일광 화상을 경험한 사람은 성인이 돼 흑색 종이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행동해야 합니다.
0: 그렇다면 지금부터 당당하게 자외선과 맞서는 지혜를 함께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외선의 정체와 피부 손상입니다. 네, 자외선을 제대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적을 정확히 알아둬야겠죠. 네, 자외선은요 태양이 방출하는 전자기파 일정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 존재합니다. 네, 파장의 길이에 따라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대기권을 통과하여 지구 표면에 도달하는 것은 UVA와 UVB 두 가지입니다. 네, UVC는 오존층에서 대부분 차단되기 때문에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네, 자외선이

0: 피부에 미치는 손상은 크게 두 가지 경로로 진행이 됩니다. 첫째는 직접적인 DNA 손상입니다. 자외선이 피부 세포의 유전 물질을 공격해서 돌연 변이를 일으킵니다. 이 돌연 변이가 누적되면요,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하게 되고 결국 변형 세포 암종이거나 기저 세포 암종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자외선은 피부의 활성산소를 생성해서 세포막과 단백질을 손상시키고 염증 반응을 유발합니다.
1: 자외선의 위력은 환경 조건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가 가장 강하고 여름철에 강도가 최고조에 달하며 고도가 높을수록 대기가 얇아 자외선이 더욱 강해집니다. 또한 눈, 모래, 물은 자외선을 반사하여 노출량을 배가시키는데요. 해변이나 스키장에서 생각보다 훨씬 심하게 그을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외선의 안전한 수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적은 양의 노출이라도 DNA 손상은 누적됩니다. 그래서 자외선 차단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건강관리입니다.

0: 네, 자외선 차단의 원리와 ABC 원칙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가장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의학계에서 널리 권장하는 ABC 원칙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는 피부과 전문의들이 제시하는 단계별 방어 전략이 되겠습니다.
1: 이 일단은 회피입니다.
0: A는 회피라는 뜻이죠.
1: A 회피, 예. 이것은 바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방법인데요. 자외선 자체를 피하는 것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는 자외선이 지표면에 도달하는 양이 가장 많은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대에 야외 활동을 최대한 줄이고 부득이하게 외출해야 된다면 그늘을 찾거나 자연이 있는 공간을 이용해 보세요. 자외선 차단의 첫 걸음은 햇볕을 피하는 습관입니다.
0: 그리고 B는 차단입니다. 회피가 불가능하다면 물리적인 차단이 다음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를 하드 선스크린 또는 물리적 차단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가장 안전하고 비용도 저렴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모자는요. 체형이 7에서 8cm 이상 넓은 모자를 착용하면 얼굴, 목, 귀까지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글라스입니다. 네,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선글라스는 UVA와 UVB를 99에서 100% 차단해야 합니다. 네, 눈 주변의 민감한 피부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백내장과 익상편 같은 안질환 예방에도 필수적입니다.
1: 자, 그리고 자외선 차단 의료입니다. 일반 면 티셔츠의 자외선 차단 지수는 약 5에서 10에 불과합니다. 반면 UPF 50+ 등급의 차단 의료는 자외선을 98% 이상 차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옷을 살 때 요걸 잘 봐야 되겠네요. 네,
0: 예. 그런 옷들이 요즘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1: 최근에는 다양한 차단 의료 제품이 출시되어 있으며 세탁을 반복해도 차단 성능이 유지되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뭐 양산, 파라솔 이런 것도 좋고요. 뭐 이런 것들은 자외선 차단 코팅이 된 양산이나 파라솔은 사용하면 직사광선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0: 그리고 C입니다. 자외선 차단제인데 물리적 차단만으로 얼굴, 목, 뒤, 손 등등 모든 부위를 완벽하게 가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외선 차단제는요. 정밀 방어를 위한 필수적인 마지막 단계가 되겠습니다. 네, 차단제는 ABC 원칙 중에 C에 해당하며 A와 B를 대체할 수가 없고요.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자외선 차단제는 그 작용 원리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피부로 흡수되지 않아 자극이 적고 민감성 피부, 여드름성 피부, 유아에게 적합합니다. 다만 백색가루가 남는 백탁 현상이 있고요. 좀 질감이 다소 무겁다는 단점이 있죠.
1: 자, 그리고 화학적 유기질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사용감이 가볍고 백탁 현상이 없어 지성 피부가 선호하는데요. 다만 일부 성분은 피부 자극을 유발할 수 있고 광안정성이 낮은 성분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이 두 가지를 결합한 물리 플러스 화학 복합형 제품이 가장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이 두 방식의 장점을 절충한 형태라고 봐야 되겠죠.
0: 네, 자외선 차단제 선택과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자외선 차단제 고를 때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SPF와 피해 지수입니다. 이 두 지표는 각각 UVB와 UVA에 대한 차단 능력을 수치화한 것입니다. SPF 수치와 차단율의 관계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SPF 30은 UVB 약 97%를 차단하고 SPF 50은 약 98%, SPF 100은 약 99%를 차단합니다. 근데 SPF 수치가 높을수록 피부에 가해지는 자극이나 무거움도 커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는 적정 SPF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0: 네, 자외선 차단제 피부 타입별 선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성 여드름성 피부는 무유분, 오일프리, 젤 타입 등 가벼운 질감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건성 피부는 히알루론산, 글리세린 등 보습 성분이 포함된 크림 타입이 좋습니다. 그리고 민감성 피부, 아이, 임신부는요, 물리적 차단제가 가장 안전합니다.
1: 자, 올바른 사용법과 량과 사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량과 시점이 생명이죠. 아무리 좋은 자외선 차단제라도 잘못 사용하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일단 충분한 양을 발라야 합니다. 얼굴과 목 전체에 필요한 양은 약 1g, 즉 1원짜리 동전 크기 정도입니다. 이 양의 절반만 발라도 실제 FPF는 표시된 수치의 10분의 1 이하로 급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너무도 아껴 쓸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0: 너무 또 많이 듬뿍 쓸 필요도 없고 예. 양을 조절해야 된다는 그렇죠. 뜻이 되겠습니다. 너무 아껴 쓰지도 말아야겠어요.
1: 예. 자,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발라야 합니다. 외출 15분에서 30분 전에 미리 발라야 피부에 고르게 흡수돼 보호막이 형성됩니다. 자, 그리고 수시로 덧발라야 합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땀과 피지, 마찰로 인해 쉽게 지워지는데요. 아무리 SPF가 높아도 2시간마다 덧바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영이나 과도하게 땀을 흘린 후에는 피부를 건조시킨 후 즉시 덧발라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광역 차단 제품을 선택하세요. SPF만 표시된 제품은 UVA를 차단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SPF와 PA를 모두 표시했거나 광역 차단이라고 명시된 제품을 선택하십시오.
0: 그렇다면 자외선은 우리가 왜 이렇게 피해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과 질환 알게 된다면 여러분 답이 나오실 겁니다. 네, 일광화상인데요. 일광화상은 자외선 특히 UVB에 과도하게 노출될 때 발생하는 급성 염증 반응입니다. 네, 노출 1시간 이내에 증상이 시작되어서 보통 12시간에서 24시간 사이에 최고조에 달합니다. 네, 증상은 피부 발적, 통증, 부종, 심한 경우엔 물집과 오한, 발열까지 동반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는 걸림 부위가 벗겨지면서 가려움증이 동반되게 됩니다. 특히 어린 시절 심한 일광화상을 경험한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서 흑색종의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이는 수십 년이 지나서도 영향을 미치는 무손 후유증이 되겠습니다. 이거 광로화죠.
1: 예. 이 UV에는 피부 깊은 진피층의 콜라겐과 엘라스틴 섬유를 파괴합니다. 이로 인해서 피부는 탄력을 잃고 주름과 깊은 주름, 거친 질감, 불규칙한 색소, 침착, 검버섯, 흑자 등이 나타납니다. 이른바 햇볕에 의한 조기 로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광로화는 한번 발생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예방이 유일한 치료법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0: 그리고 광선 각화증이 있습니다. 네, 수년간 자외선에 노출돼 피부에 나타나는 전암성 병변인데요. 분홍색, 붉은색, 드물게 회색이나 갈색으로 나타나고요. 거칠고 비늘처럼 벗겨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부는 변경세포암종으로 진행될 수도 있답니다.
1: 자르 피부암입니다. 자외선은 기저세포암종, 편평세포암종, 흑색종 등 모든 유형의 피부암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밝은 피부를 가진 성인의 기저세포암종과 편평세포암종 발생률은 해당 지역의 연간 일조량에 정비례합니다. 특히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에 광범위하게 자외선에 노출되었거나 직업적 레저 활동으로 만성적으로 노출된 사람, 운동선수, 그리고 농부, 목장주, 뱃사람 등에게서 높은 발생률을 보입니다.
0: 네, 한마디로 자외선 차단은 단순히 미용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네,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노화를 위한 필수적인 행동이 되겠습니다. 네, 자외선 차단은 특정 계절이나 특정 상황에만 필요된 것이 아니고요. 365일 모든 날씨, 네, 모든 환경에서 필요한 생활 습관입니다. 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기준은 자외선 지수입니다. 흐린 날에도 UV가 3을 넘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여름도 좋겠고 가을도 좋겠고 늘 명심해야 될 부분이 참 많습니다. 네, 일상 속에 작은 실천들도 있겠죠?
1: 네, 외출 30분 전 자외선 차단제를 얼굴과 목, 손 등 노출 부위에 충분히 바르는 것을 일상으로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야외에 있는 동안에는 2시간마다 덧바르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땀을 흘리거나 수영을 한 후에는 즉시 덧발라야 되겠습니다. 모자와 선글라스, 긴 소매 옷을 활용한 물리적 차단도 병행해보세요. 자, 그리고 귀가 후 자외선 차단제는 더블 클렌징으로 깨끗이 씻어내는 것이 좋고요. 잔여물이 모공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씻은 후에는 충분한 보습으로 피부 장벽을 강화하세요.

0: 네, 아무리 철저히 준비해도 뜻하지 않게 자외선이 노출될 수가 있죠. 또는 과거의 노출로 인한 피부 손상이 미진행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땐 신속하고 올바른 사후관리가 중요합니다.
1: 일단은 특수요를 시키세요. 그늘진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고 찬물에 적신 수건으로 15분간 냉찜질을 해주세요. 뜨거운 물로 씻거나 사우나 찜질방은 절대 그물입니다.
0: 안 되죠. 예. 그리고 진정과 보습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알로에 젤이나 보습 성분이 풍부한 진정 크림을 발라주십시오. 이때 향료나 알코올이 없는 제품을 선택해서 예민해진 피부 자극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염증 완화를 도와라고 합니다. 통증과 염증이 심하다면 소염 진통제를 복용할 수 있습니다.
1: 자, 그리고 이런 행동 절대 하지 마세요. 얼음을 직접 피부에 대지 마시고요. 동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0: 맞아요. 예.
1: 그리고 상처에 치약이나 간장, 생알로에 등을 바르는 민간요법을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자극과 감염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물집을 일부러 터뜨리지 마세요. 감염 위험이 있습니다. 바셀린 계열 제품은 중증 일광화상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0: 근데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됩니다. 넓은 범위에 물집이 생긴 경우, 고열, 오한, 어지럼, 쇼크 증상이 동반된 경우, 또 극심한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감염 징후, 고름, 악취, 주변으로 퍼지는 발작이 보이는 경우, 일광화상이 가라앉은 후에도 색소 침착이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자외선이 멜라닌 세포를 자극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때는 자외선 차단을 더욱 철저히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증상이 심하다면 피부과에서 의조치료 등을 고려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외선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막 우리가 별로 신경 안 쓰는 것이 있죠.
1: 예, 그래서 이제 자외선은 사실 우리의 적은 아닙니다.
0: 네.
1: 예, 적은 무지와 방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자외선을 알고 피하는 법을 알고 또 막는 법도 잘 안다면 우리는 뭐 태양 안에서도 자유롭게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0: 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을 네. 것입니다. 그래서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상관없이 우리가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법 여러분 잘 장악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1: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백세춘 황하 구복에는 교고란, 제하수호, 화마인,

정, 천막, 삼칠, 옥죽, 영지 등 진귀한 약재로 조성이 되는 오태시 국약입니다. 이끼 양혈의 작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간과 신장을 보호하는 효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기혈 부족, 간과 신장이 허해서 나타나는 눈앞이 아찔해나고 어지러우며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제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한과기는 30병이 들어있으며 하루 3번 공복에 복용하시면 됩니다. 황하구복의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 및 무료 배달 번호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추석과 국경절 맞이 대형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황하 구보객은 한 곽의 가격 3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도각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선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황화공황액과 더불어 명사방 눈병치료약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이 두 가지 제품에 관한 특선 우대활동을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우대활동이 특점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본 제품이 퍼센트가 높게 차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금권도 1,000원을 빼주는 부분적인 우대활동도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이 그 설명드리고 있는 황화구복액과 특히 이 제품 자체는 그 장수의 비결 가운데서 그 특수성을 충분하게 설명해주는 지구의 그 통계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장수촌, 여기에 관한 그 영문으로 나간 이런 비례가 높은 장수노인들이 많이 모인 이 비결을 여기에다 황화 구복액과 등계식에서 그 여러분들한테 교대해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번에 우대활동은 황화 구복액은 한 가게 398원인데요. 10일 동안 복액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 한 가가리는 300과리 포함되어 있는데요. 하루에 3번 드시는 차원에서 열흘 동안 복행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이 제품 자체를 한번 뭐 이미 우리 지구에 나온 시간이 한동안 지나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견제 복행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그렇게 효과성에 대해서 충분하게 긍정적으로서 평가하게 되어 있는가 하며, 명소방 눈병치료약품은 지금 598원 30일 복행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15가게 15가을 드리고 1,000원 현금권을 빼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회를 제때 잘 파악하시기 바라는데요. 우선 백세춘, 바이수이춘 이렇게 나왔습니다. 백세춘, 백세를 그 아주 젊게 사는 황화구박액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이, 특수한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조구란이라든지 호마란이라든지 황정이라든지 천마라든지 령지라든지 삼칠이라든지 옥죽이라든지 이런 성분들은 비교적 다른 중약재에서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해도 희소하게 들어가는 이런 우수한 성분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근본 황화구박액 자체는 지금 광서장적 자치구에 바마현이라고 있습니다. 예, 바마현이라고 있는데 여기에는 매 10만 명의 백세노인이 33.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길시는 지금 67.5만 명으로서 인구가 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영길시에는 230명 좌우의 100세 이상의 노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서 오게 되는가? 영길시는 많이 찬 것만 사실이지 않습니까? 황화구박액 가운데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몇 가지 기본 성분이 많은 장수촌에 대한 조사 가운데서 나왔거든요.
0: 예. 네, 문의사나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2: 저도 지금 황화구박 먹고 있습니다.
1: 예.
2: 예. 그냥 혈압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예, 자꾸 머리 아프고 어지럼증이 나고. 근데 이 약 먹으니까, 예, 혈압이 온정됐습니다. 지금.
1: 혈압이 온정, 제일 관건은 심장과 뇌혈관이 좋아야 장수를 보증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2: 예, 혈압이 온정되니까, 예, 그렇게 머리 아프고 어지럼증이 나던 게 머리 아프지 않고 어지럼증이 나지 않고, 예, 그냥 가슴이 답답하고 황황하고 불안하고 허리 놀라도 증상이 많이 좋아져, 심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그렇죠. 예. 예.
2: 그리고, 예, 날씨가 쌀쌀해 자꾸 가려서 하면서 기침을 자주 해서, 예, 저만 모인 장소로 가기 전 거래했는데, 야, 이 약 먹고 면역력이 높아졌습니다.
1: 아, 그렇죠. 기혈 보충을, 예, 충분하게 해줍니다. 예, 예.
2: 예, 면역력 높아지는, 감기도 하지 않고 하니까, 예, 이런, 뭔가, 기침도 하지 않고 하니까, 야, 정수만 살 것 같습니다, 지.
1: 예.
2: 예, 계속 이거 관절이 아파서, 예, 걷기 영 힘들었는데, 지금 관절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약 먹고, 지.
1: 그렇죠. 예,
2: 예. 예, 지금, 예, 정말 관절이 좋아서 아무리 먼 거리 거리도 지금 다리 아픈 줄 지금 모릅니다.
1: 제 하소란 성분이 들어가서 관절이 통통한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2: 예. 예, 결국, 예, 그냥, 저기, 뭔가, 속이 더우라면 소화 안 되고, 기름지면 식으면 자꾸 설설하는데, 예, 야, 지금, 이 약 먹는다면 소화가 영 잘 되니까, 예, 설설하지 않을까, 예, 밥을 잘 먹으니 맥이 나는 게 알린다, 지.
1: 기본으로 여기 황정이라 성분 자체가 소화 비위를 든든하게 해주는 가면, 여기에 많은 성분들 가운데서 비위를 든든하게 해주는 성분이 기본으로 되어 있으니까 소화가 잘 됩니다. 예.
2: 예. 그이 약은 정말 예 비시브레젠 약이 있고 예 안정성이 있고 구보약이 돼서 예 먹기도 좋고 흡수도 빠르고 예 정말 이때까지 먹은 약 중에서 효과가 제일 빠른 것 같습니다. 지.
1: 이 제품 자체는 인정을 받습니다. 완전히 예.
2: 예. 그래 예 이번에 우대 활동 12각 싸다고 전화했습니다.
1: 아 그렇게 하세요. 이번에 우대 활동 12각 싸면 10각을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루 세 번씩 전에 드시는 겁니다.
2: 예.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1: 늘 건강하세요.
0: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우리 집에서, 저기 뭔가 작년 말에, 그러니까, 폐기종으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1: 예.
3: 지금 없어야 했으니, 감기 걸리면 계속 기침이 있고, 가래 끓고, 숨이 차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소화도 안 되고, 예, 계속 더불어 가고, 트림 꿀꿀하면 미래 아이가 식사도 못하고 했는데, 지금 이 약을 방하고 뭐, 예, 다 쓰고 있는데, 용효과 보기 시작했습니다.
1: 어, 바로 그렇습니다. 이게 저구란이라는 성분 자체가 증폐화단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호흡계통에 좋습니다. 그리고 네, 네. 건비위 역할을 하고 황정이라는 성분도 호흡계통을 잘 관리해주게 되어 있고 예, 종합으로 좋습니다. 예.
3: 그리고 기침 걸리면 기침 잡고 해서 근심했는데 그게 이렇게 소화도 잘 되고 그래서 이 약을 써서 좀 당복하자고 이번에 활동에 참가하자고 했네요.
1: 어, 그렇게 하세요. 이번에 황화구복액은 전 세계적으로서 이 장수의 비결이 이 처방으로 나갔습니다. 어, 국경 70주년이 장수의 비결이 지금 여기 광석장지역 자치구 밤하현에 내려가서 조사했는데

근데 이 거기에 장수비가 이렇게 되니까 10만 명이 여기 차지하는 퍼센트가 너무 높죠. 33.4명이 10만 명이. 우리 연기 씨는 한 250명 100세 이상 노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비하겠다면 우리는

0: 구복 얘기돼 그러는지 흡수잘되고 효과 영 좋습니다.
1: 여기 특산 성분들이 들어가 그렇습니다. 예, 예.
0: 나는 워낙 위 나빠서 그래서 조금 과일을 좀 먹거나 어찌면 또 설사납니다.
1: 예.
0: 그리고 그 다음에 소화도 잘 아이 되고 자꾸 식후물이 올라오고 그랬댔습니다. 그리고 담낭도 나빠서 입이 쑥고 이랬댔는데 이 항아구복액을 쓴 다음에 아 이게 소화 잘 되고 밥이 맛있고 우선 이거 먹은 다음에 설사라야 한다.
1: 그렇죠. 예예. 예.
0: 예. 그래서 우선은 과일이라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 이야기 정말 이게 효과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혈압 조절이 잘 되고 항상 어지럼증이 나서 얼빠남 같은 게 아침에 일어나면 좀 희한이 납니다.
1: 예.
0: 이게 혈압 조절이 그거에 나는 날마다 재는데 어떤 날은 128일 때는 혈압약을 먹고 110이 되면 한랄건 내려 먹어도 됩니다.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예, 정신이 나고 영 좋습니다.
1: 139 이하게 되면 정상입니다. 예, 예. 예. 예. 혈압약 안 드셔도 됩니다.
0: 예. 한랄건 내려 먹습니다.
1: 예.
0: 그리고 또 이게 그 밤에 잠이 잘 온다.
1: 예.
0: 이거 먹은 게. 예, 그랬거나 예, 밤에 잠을 푹 자니까 나는 2시 만에 깨나면 예, 또 한 시간은 시들거야 자던데 이런 일이 없습니다.
1: 현인증이 해결받고 불면증이 해결받는 제품이 바로 본 제품에 속합니다. 예.
0: 그리고 또 예, 이 무릎 관절도 아이도 왔는데 예, 무릎 관절이 무릎이 헷갖고 몸이 가서 있고 영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거 약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 아저씨도 같이 쓰자고.
1: 그렇게 하세요.
0: 이번에 우리 할도 있을 때 울메 썼으니까 또 천원도 간에 두지.
1: 예.
0: 그래서 오늘이 12가구 배달받다고 전화한 게.
1: 예, 12가구에 10가구 드리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0: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항아구복약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예, 이 약은 20으로 되고 나고.
1: 예.
3: 흡수가 빠르고 효과 빠릅니다.
1: 예.
3: 그리고 저는 어제 순간, 녹음세 부족해서 아침에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머리가 띵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머리가 막아지고 아침에 정신 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1: 예.
3: 그리고 또 항상 숨이 차고 가슴이 침침하고 후들후들했는데 지금 이전사만 해도 좋아졌습니다.
1: 예.
3: 그리고 또 기관지염에서 기침간에 심해 약발 가서 약을 싸면 효과 못 봤는데 이것은 기침간에 완전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1: 예.
3: 그래도 소화가 잘 안 돼. 항상 그저 배가 항상 더부룩하고는 지금 소화가 잘 되고 배가 더부룩한 게 없어졌습니다.
1: 소화가 잘 됩니다. 여기에 기본으로 소화 공능, 노년기에 들어서서 소화 공능은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당신이 잘 먹기만 하면 면역력은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데 먹지 못하고 변이 잘 통하지 못하면 안 되는데 이게 변도 잘 통하게 하는 호마라는 이런 룬찬 둥변해주는 성분이 있는가 하면 결국 소화 공능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저굴란이라든지 기본으로 지금 황정이라든지 여기에 많은 성분들이 소화 공능을 도와주게 돼 있습니다.
3: 일단 무릎 관절이 아파 조금 꿇고 앉아 쉬는데 지금 관절이 아프지 않아요? 아무리 그래도 아프지 않습니다 지금.
1: 아 그렇죠. 예예.
3: 이래 잠을 잘 못 자서 그래 12시에 1시 이렇게 돼야 지금 잠을 잘 자는데
1: 잠을 잘 자는 게 이 기본 공능에 속합니다. 장수의 비결이 잠을 잘 자야 됩니다.
3: 그래서 이번 할 때 12강 쌓아서 싸고 그리고 하나 물어보건 명서강 저희 어머니가 백내장도 있고 진광염이 있답니다. 그래 이거 있으면 어떻겠어요?
1: 백내장, 진광염 다 무서운 질병에 속합니다. 특히 진광염이라 하게 되면 녹내장은 쉽게 실명하는 노인성 질병 가운데 중요한 큰 한계 질병에 속하게 되어 있고 백내장은 시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많은 이 백내장 같은 건 인공지능태를 바꿔 있는 이런 수술의 방법이 있는데 수술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건 겉으로 치료고 속으로 치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 가지 않으면 또 눈에 불편함을 많이 느끼게 돼 있으니까 수술 받든 받지 않든 시간에 이 명서방은 눈병 치료에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제품으로 되어 있으니까 명서방은 기본으로서 지금 긍정적인 효과를 보는 제품이니까 적극적으로 집에 어머니가 이 제품 쓰는 게 맞습니다.
3: 두 가지 약을 쓰겠습니다. 오늘.
1: 예.
3: 배달받아.
1: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예. 나도 항아구복액을 쓰고 있습니다.
1: 예.
4: 난 예.

0: 화가 잘 되지 않았어요. 밥을 잘못 먹었다. 밥을 조금만 먹어도 예, 자꾸 그 토립이 나지, 소화 안 되지, 어떨 때는 미수없기도 하지. 이래서 밥을 잘못 먹었습니다. 밥을 잘못 먹으니 내게 없지. 그것도 좀 소화해야 되냐고 여러 가지 먹었는데 큰 효과를 못 보던 게, 이 황하고버섯을 먹을까, 예. 식밥을 잘 먹습니다, 예.
1: 이게 기본으로서 소화가 잘 되는 이런 일, 거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예. 저글란이라든지, 예, 예. 황정이라든지, 예, 예.
0: 아무런 거 먹어도 소화가 영 잘 된다. 밥
1: 그렇죠.
0: 예, 내기 나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1: 너무 소화가 잘 되니까 어떤 분들은 난 도로 먹어도 막 내려간다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가 그런 역할을 충분하게 합니다.
0: 예, 그래고 뭐니까 심장이 나빠갖고 맨날 숨이 차고 놀라고, 가슴이 침침하고 답답하고 좀 어찌 발을 말라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 약순도 앞에 지금 이런 증상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1: 예.
0: 그래고 예, 혈압이 높아갖고 맨날 머리 아프지, 어지럼증이 나지, 그것도 고래에서 소리 나는지 귀에서 자꾸 소리 나지, 그 다음에 꿈만하는데 밤에 잠을 못 잡습니다.
1: 여기 처음 말한 성분이 특수한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이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핵심 작용은 머리가 아프거나 해눈증이 나거나 사지가 마비가 오거나 혹은 또 경기가 나거나 이러한 분들한테는 특수한, 특히 머리가 아픈 여기에는 처음 말한 성분이 명품에 속하는 이 제품 성분이 여기 들어갔습니다.
0: 그런데 정말 이 학생 다음도 지금 뭐 아이 아프고 혈압도 떨떠다니고 밤에 잠도 잘 자고 예 그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변 차수 잡아서 그 하루에 사변 얼마나 받는지도 모릅니다.
1: 그래서 지금
0: 사변 차수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밤사변은 하루에 한 번도 보고 미아이 볼 때도 있고 예 이렇게 난 많이 도와줬습니다.
1: 네.
0: 정말 이 학은 예 그 어떤 약보다도 효과가 더 빠른 것 같습니다.
1: 예, 여기 특히 삼칠이라는 성분이 또 들어가서 오해를 풀어주는 역할하고 부중을 빼주는 역할합니다. 예.
0: 이번에 이 활동도 오면 우리 활동 좋습니다.
1: 우리 활동 좋습니다. 예.
0: 예. 그래 난 이 양성 단기적으로 계속 써보려고 오늘 12가 배달 받으려고 돌아올릴 때
1: 그렇게 하세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황화구박액 이 제품 자체는 앞에 백세춘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이름 그대로 거기에 가서 조사하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전 우리 중국이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서 제일 장수촌이 바로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우리 지금 바마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요한 비결은 이 처방하고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황화구박액에 들어간 처방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널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꿈의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면 들어오는 햇살, 따뜻한 밥 한 그릇, 하루 일과를 마치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순간 등 이런 소소한 순간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큰 성취나 값진 물건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평범한 일상의 감사함에서 피어납니다. 힘든 날에도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내가 숨쉬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행복은 가는 곳이 아니라 마음을 여는 방식입니다. 오늘도 작은 기쁨을 발견하며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국내 여행지 코너가 여러분들과 만나는 날입니다. 새로운 활기를 충전하는 데 가장 좋은 것이 여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내 여행지 코너에서는 우리나라의 관광도시와 그곳에

오늘 우리가 찾아갈 것은 바로 감숙성 도낭시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고대 비단의 길의 장엄한 풍경이 떠오르는 이곳은 수천 년 세월이 쌓인 역사문화의 도시입니다. 도낭은 지금으로부터 약 4천 년 전 상고 시기부터 이미 인류가 이곳에서 생활했습니다. 춘추 시기에는 과주라고 불렸고 지난 시기에는 막북에서 흉노가 세력을 떨쳤습니다. 서한 한무제 때 장건의 서역지행을 계기로 비단의 길이 열렸고 당태종 이세민이 서돌궐을 물리치면서 비단의 길이 통행이 확보됐습니다. 2000년 가까이 이어온 도낭문화는 중국 전통문화의 축도이자 세계에 현존하는 규모가 가장 크고 완전하게 보존된 예술 보물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도낭의 자연환경과 기후를 살펴보겠습니다. 도낭은 청장고원 북부 변두리에 자리잡고 주변은 높고 중심은 낮아 도낭 분지라고 불립니다. 지세는 서남에서 동북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도시 동쪽에는 삼위산, 남쪽에는 명사산이 자리하고 서쪽은 타클라마칸 사막과 이어지며 북쪽은 천산 염액과 연결됩니다. 기후는 전형적인 난온대 건조성 기후입니다. 날씨가 건조하고 강수량은 적은 반면 증발량은 매우 많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크고 일조 시간이 깁니다. 사계절이 뚜렷한데 봄은 따뜻하지만 바람이 많고 여름은 무더우며 가을은 시원하고 겨울은 몹시 춥습니다. 사막과 분지가 어우러진 독특한 자연 환경이 도낭만의 풍모를 만들어냈습니다.

본항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관광지 바로 막고글입니다. 막고글은 하소주랑 서쪽 끝 도낭 절벽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16국 시기부터 원조 시기에 이르기까지 약 1000년 동안 굴을 파고 예술 작품을 만들었는데 이는 중국 석굴 가운데서도 유일무이한 기록입니다. 막고굴은 단순한 고대 예술 보물고에 그치지 않습니다. 고대 비단길 위에서 여러 문명이 만나 대화하고 교류했던 중요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735개의 동굴이 남아있고 4만 5천 평방미터의 벽화, 2,400여 점의 채색 소조, 당송시기 목조굴처 5개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중국 석굴 예술의 발전과 변천 전 과정을 보여주는 축도로서 높은 역사적 가치를 지닙니다. 막고굴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9층 루각입니다. 제96굴 바깥 목조 건축물로 당나라 때는 북대상, 대불전이라고 불렸습니다. 당조 초기에 축조된 이 동굴은 도낭 석굴에서 가장 큰 굴입니다. 절벽 꼭대기까지 이어지며 높이가 40m에 달하고 굴 밖에는 높이 45m의 9층의 목조 건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굴 안에는 벽화는 없지만 절벽에 새겨진 높이 33m의 거대한 미륵불 점토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점토불상은 전국 점토상 가운데 높이가 으뜸이며 사천성 락산석각대불, 영현석각대불의 버금가는 규모를 자랑합니다. 또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장경동입니다. 이 동굴에서는 천문학, 역법, 역사, 지리, 의학서적부터 민속기록, 시문, 방언, 기행문, 잡기까지 방대한 양의 문헌이 발견됐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귀중한 문헌들이 약탈당해 세계 각지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도낭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생겨 전 세계 학자들이 흩어진 자료를 모아 함께 연구하며 도낭문화의 매력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네, 역사의 숨결을 느꼈다면 이제 도낭의 자연 명소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명사산 월하천 풍경구입니다. 이곳 역시 난온대 건조성 기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명사산은 동쪽 막고글에서 서쪽 당하 입구까지 동서로 40km, 남북 너비 약 20km에 이르며 주봉 해발 고도는 1715m입니다. 산체는 붉은색, 노란색, 녹색, 검은색, 흰색 등 5색의 고운 모래가 쌓여 형성됐습니다. 산 가운데 초승달처럼 생긴 월하천이 풍겨져 있어 월하천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려목가에는 철등어 물고기가 살고 약재인 칠성초도 자라고 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푸른 물이 고여있는 광경은 보는 이를 감탄하게 만듭니다. 관광지까지 가는 교통수단도 간단합니다. 자가용은 내비게이션으로 명사산 월하천을 검색하면 되고 고속철도를 타고 도낭역에 내린 뒤에는 택시를 이용하는 편이 편리합니다. 시내에서는 직통버스도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체험도 다양한데요. 첫째는 락타 타기입니다. 타기 전 반드시 표를 구매해야 하고 락타 후에서는 다른 물건을 들지 말고 안전을 위해 고삐를 꼭 잡아야 합니다. 둘째는 명사산 등산입니다. 두 가지 코스가 있는데 왼쪽 코스는 비교적 가파르지만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 높은 곳에 오르면 월하천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고 아름다운 사막 일몰을 감상하기 최적의 장소입니다. 모래 언덕 위에서 바라보는 해넘이는 도낭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추억을 선사합니다.

다음으로 찾아갈 곳은 도낭시내에서 남서쪽으로 70km 떨어진 량관 풍경구입니다. 4A급 관광지로 한조, 당조 역사 유적, 사막, 자연 풍경, 생태농업 관광, 량관 박물관이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량관은 옥문과 남쪽에 자리 잡고 있어 그런 이름이 붙여졌으며 서한 무제 시기에 건설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비단길 남쪽 로선의 중요한 요충지로 중국과 서방을 잇는 중요한 관문이었습니다. 비단길 문화의 핵심 일부이자 중국 장성 문화의 대표 유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구역 안에는 량관 유적, 량관 봉수 유적, 비단길 남길 유적, 당수 창성 유적, 고분, 고요 유적 등이 분포해 있어 비단길 문화, 만리 장성의 군사 문화, 변방 민족 문화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량관

네, 역사와 자연을 둘러봤으니 이제 여행의 즐거움 중 하나인 도낭의 음식을 맛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음식은 호양병입니다. 고대 도낭은 유목민족이 살던 땅이었습니다. 수당시기 한족과 호족 문화가 융합하면서 생겨난 이 음식은 도낭 음식 문화의 대표입니다. 양고기가 거의 익을 때 얇게 민 밀가루 반죽을 한 장 한 장 고기 위에 덮어 익힙니다. 큰 양고기 덩어리 위에 쫄깃한 면이 펼쳐지고 짭조름한 소스가 끼얹어져 입맛을 돋웁니다. 현지에는 재미있는 풍습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딸의 남자친구가 처음 집에 찾아왔을 때 장인이 이 요리를 대접하면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당나귀 노란면입니다. 하늘의 룡고기, 땅의 당나귀 고기라는 말은 도낭 음식계에서 유명한 말입니다. 노란면은 금빛 색깔이 특징인데 룡수염처럼 가늘고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한 식감을 자랑합니다. 요리사가 무거운 밀가루 덩어리를 휘두르고

담겨가는 전통 제작 방식이 인상적입니다. 도낭 라면 제작 기술은 천여 년 전부터 존재했으며 막고굴 256굴 송나라 벽화에도 라면 만드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네, 도농은 수천 년 역사와 문화가 깃든 도시로 고대 비단의 길의 중요한 교차로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막고굴의 위대한 예술, 사막 속 신비로운 월하천, 옛 관문 유적과 신기한 야단지 모까지 역사와 자연이 한 곳에 어우러져 있습니다. 거기에 독특한 서북 미식까지 더해져 여행자들에게 풍성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역사의 흔적을 거닐고 광활한 사막의 풍경을 만끽하고 싶다면 도낭 여행을 한번 꿈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행복한 여행은 내면의 만족감에서 생깁니다. 가족, 연인, 친구 등 함께 웃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경험을 공유하며 즐기는 과정 자체가 소중합니다. 여행은 단지 장소를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발견하고 세상을 더 넓게 바라보는 과정이겠죠? 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윤걸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연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우리가 노래를 좋아하는 이유는 노래로 마음을 전해주고 위로해주며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김인덕 작사, 장영남 작곡의 노래가 좋아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한철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고향을 떠나 살아가는 이들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간절함을 노래한 가요, 황상박 작사 김봉호 작곡의 고향가자를 전해드립니다. 렴수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행복한 기운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최관석 작사, 리철수 작곡의 우리 행복 도둑실을 전해드립니다. 황은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사랑과 희망,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김광룡 작사, 김창근 작곡의 여성인창, 사랑찾아 희망향해를 전해드립니다. 리에화 김금매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에 우리는 더 따뜻해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행복해집니다. 정소나 작사, 리학군 작곡의 내 사랑 그대를 전해드립니다. 리학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의학자 장중경의 건센고는 밀방과 포지기술에 대한 발명특허를 갖고 있는데 질병을 잘 치료하고 약재가 경옥과 비추처럼 진귀하다 해서 건센고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만성질병 명약인 건센고에는 간단방, 폐센방, 건골방, 보혈방 네 가지 처방을 함유하고 있는데 출시된 이래 여러 만성질병을 치료하고 환자들의 회복을 가져다주는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노년에게 흔히 발생되는 128가지 만성병에 뚜렷한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건센고를 복용하시면 만성병을 빠르게 치료받아 건강한 몸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매대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전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먼저 우리 국경절 추석 두 가지 명절을 계기로 해가지고서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0: 네.
1: 우리 그 국약 건신고의 경호고의 승급한 약입니다. 예, 그리고 약 병사리도 고발할로도 큽니다. 예, 그래서 지금 환자분들이 쓰고 너무 좋아하는 약이죠. 그래서 여섯 과학 사는 분들 지금 세 과학을 더 드립니다. 아홉 과학이면 여섯 달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열 과학이면 열 과학 더 드립니다. 그러면 1년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이고 열다섯 과학부터는 스무 과학을 더 드립니다. 이번에 제일 많이 드립니다. 옛날에는 열다섯 과학, 열다섯 과학 드렸죠. 지금 스무 과학 드립니다. 그러면 또 침구 18번 따라갑니다. 우리 침은 전면적으로 놔드리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밖에 맞지 않습니다. 외제분들도 다닐 수 있습니다. 우리 이미 환자분들 왕청, 훈춘, 도문 여기면서 다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이 지금 제가 강조하지만 요새 환자들이 확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사적 돌아다니면서 치료를 해봤는데 치료가 잘 안 돼가지고서 저한테 찾아온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항상 환자분들 오게 되면 제일 먼저 말하는 게 뭔가, 먼저 약을 사고 아예 사고 먼저 떠나서 자기 질병에 대해서 진단을 정확하게 해봐라 그 뜻입니다. 제가 진단 정확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어째서 다른 데가 치료하면 잘 안 되는가, 진단이 틀리면 약 처방이 틀리고 약 처방이 틀리게 되면 또 어떤 때는 병이 치료가 잘 안 되는 동시에 다른 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꼭 진단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다 고대 이런 료법을 통하고 또 우리 진구여리하고 그다음에 상한론 이걸 다 통달했고 그래 황제내경 다 통달해가지고서 거기에 따라서 환자분들한테 정확한 진단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약 처방이 매개 사람마다 다 같은 게 아닙니다. 일단 우리 건신고를 쓴다 할 때 여기 안에 처방이 네 가지 처방은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좀 같은 심장병이라도 여섯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진단해서 여김이 없는 이런 약들은 또 가해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콩팥이 질병이라도 여러 가지 방광염도 있고 또는 요실금도 있고 도대체 어떤 약을 선택해야 제 몸에 딱 맞는지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받고 정확한 치료를 받고 싶다 하는 분들 직접 원래 기착점 마승현 우기병원 2층 중의과를 찾아와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무턱대고 찾아가선 저를 못 잡습니다. 어떤 때는 제가 진료소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이우기병원에 있을 수도 있고 하는데 그래서 미리 전화해서 예약해야 됩니다. 288-0018번 전화 치세요. 거기 전화 치게 되면 저하고 직접 상담도 할 수도 있고 예약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아주 중요한 진우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진우탕이 진, 진짜라는 진, 우라는 거는 무술이라는 우, 진우탕 아주 고대로부터 유명한 처방입니다. 예, 동한 시기 거기에 장종징이라는 사람이 상한론, 상한 그때는 상한루이라 했습니다. 그때는 상한 자빙루이라 했습니다. 거기에서 玄武汤이라고 나왔습니다. 원래 이름이가. 그래서 송나라에 송나라 때 와서 이것이가 정우탕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타양빙 타양병증, 타양병편, 거기면서, 第82条입니다. 그리고, 少阴病篇 316条, 여기 명백하게 이 정우당에 대해서 수록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타양빙, 그 쇼인빙 이거는 우리 상한자

0: 자빙론에 나온 여러 가지 교변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정우탕 이거는 그래서 이 고대 서적을 제대로 알아봐야 됩니다. 우리 이 고대 서적은 뭐 뇌독증을 치료하는 처방이다. 무슨 그 간병을 치료하는 처방이다. 뭐 뇌도염을 치료하는 처방이다. 이렇게 안 했습니다. 정우탕 하게 되면 이걸 제대로 분석해가지고 도대체 우리 모든 이런 질병들은 어디면 인해서 이런 병이 왔겠는가. 그 근원을 전문 치료하는 처방이가 정우탕이다. 이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몸속의 모든 물, 나쁜 물들을 없애버리는 이것이가 정우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종점을 놓고 말해, 간단하게 말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런 물이란 거는 상처에 있을 수도 있고, 중처에 있을 수도 있고, 하처에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 피부 밑에 이런 물이 생기게 되면 우리, 수의종이란 게 오죠. 붓기는 증상이 나타나죠. 붓긴다는 게 뭐 딱 소변이 나가지 않아 붓기는 게 아닙니다. 소변 잘 나가는데 붓깁니다. 이건 나쁜 무리가 그 김에 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낭종, 간낭종, 뭐 폐, 폐지수 있거나 나오지수 있거나 신지수 있거나 예, 이것이가 몽땅 그 지수입니다. 나쁜 물이죠. 그러면 우리 이 지수가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피부 거기에 있는 거는 내가 어떤 사람 땀이 아예 나는 거 하고 땀이 세게 나는 거 하고 거기에서 이 약 처방이 또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 처방은 정우탕인데 거기에 따라서 다른 이런 약 처방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대단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간단한 뭐 음양 평형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예를 들어서 우리 정우탕이란 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원양리수이랍니다. 원양이란 건 뭔가 양기를 따뜻하게 해준다. 네, 이런 게죠. 만약에 찬 공기 세게 되면 이 양기가 없어집니다. 원양, 그 다음에 리수이란 건 뭔가 이 마음속에 나쁜 물들을 뽑아낸다. 이런 게죠. 예,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우리 변비. 예, 대단히 심한 사람들이 렁, 이 복부. 배가 자꾸 아파나는 이런 변비를 말합니다. 우리 중에서 변비도 다섯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배도 아프지 않습니다. 그런데 변비입니다. 뭐 방귀도 아예 나가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 후양마이 거기에 량취통통이랍니다. 취라는 거는 유해수방에 간다는 취제입니다. 이거는 그 우리 진구야올리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양취란 건 뭔가? 이제는 곰팥이 아래 수뇨관 양옆을 해서 방광 그 짝을 해서 그 짝이 아파나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를 인해서 변비가 또 생길 수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자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말씀 주세요.
2: 근신고 약 먹고 효과 본 거 말하자 그랬다.
0: 네, 예, 얘기하세요. 예.
2: 아침에 건신고를 먹고, 예?
0: 네.
2: 저녁에 갱어고를 먹고.
0: 어.
2: 효과 영 좋습니다.
0: 좋죠, 예.
2: 감기에도 자주 걸리던 게 술 걸리고, 예?
0: 예, 예.
2: 그럼 저기, 소화가 잘 되니까 변비가 해결 영 잘 됐습니다.
0: 아, 변비 해결됐습니까? 예, 예.
2: 예.
0: 예. 그때 저한테 올 때 뭐 변비가 잘 해결했는데 해서 그랬는데, 예.
2: 변비가 영 해결 잘 됐습니다.
0: 네.
2: 그리고 발이 차던 게 약간 따뜻해 하고요.
0: 예, 예.
2: 따뜻해 나고 손이 떨리던 게 술 떨리고요.
0: 아, 술 떨리고, 예.
2: 예, 다리에 쥐가 자주 오르던 것이 술 오릅니다.
0: 네. 예.
2: 그리고 그런 저기
1: 네.
0: 여보세요.
2: 그리고
0: 예.
2: 그리고 이 약이 어찌 좋은지에
0: 예.
2: 많은 효과를 받습니다.
0: 많은 효과 받죠. 예.
2: 예. 그래 감사합니다. 선생님께 고맙습니다. 예.
0: 예. 네. 건강하세요.
1: 안녕히 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예 말씀 주세요.
3: 전 건신고를 쓰고 있습니다.
0: 네. 예.
3: 저는 오랫동안 이 골과병이 어디나 골과병이 안 아픈 데 없어가지고
0: 네.
3: 많이 했습니다. 어디 그 수술하라는 수술 치료를 안 했을 뿐이지 뭐 좋다는 약도 많이 먹고 심지어 그 수술이 아니고 시술도 했습니다.
0: 시술을 했습니까? 예.
3: 근데 치료 못했습니다. 그러다

0: 그래 지금 요즘에는 그런 신고를 쓰고 있는데 그리고 또 선생님이 그 친구 치료도 받고 있는데 이제 뭐 한 달 남짓이 먹었습니다.
1: 네.
0: 어깨를 들지 못해 팔을 올리지 못했는데 지금 많이 나아지고 그래서는 네. 어쩐지 좀 젊었을 때도 잠 잘 못 자는데 이 나이 먹으면서 점점 잠 더 잘 못 자가 더 못 자가지고 어떤 때는 하루 저녁에 뭐 한 잘 자야 한 3시간 정도 잤는데
1: 네.
0: 요즘은 계속 4시간 또 5시간 잔다.
1: 오, 그러니까 그럼 대단히 효과를 봤죠.
0: 예,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그 머리가 가볍고 기분이 좋고 그 다음에 이전에는 그걸 집에 일도 딱 하기 싫고 이랬는데 요즘엔 그래도 예, 집에 일도 그래도 하고 싶고 이래가지고
1: 네.
0: 기분이 좋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이렇게 제가 이제 뭐 많이 아직 많이 애 먹었는데 이제 뭐 한 달 남짓이 먹었는데 이렇게 제가 많은 치료 받았지만 효과 못 받은 치료로 효과 또 치료 못 하던 이런 효과를 봤으니까 계속 열심히 쓰려고 생각합니다.
1: 그렇죠.
0: 어떤
1: 예.
0: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됩니다. 예,
0: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1: 네,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3: 예, 건신거를 먹고 있습니다, 저는.
1: 예.
3: 예. 건신거를 먹기 전에는 정말 몸이 매우 차웠습니다.
1: 네.
3: 예. 발도 차고, 몸도 차고, 어디나 다 이렇게 차가웠는데, 이 건신거를 먹으면서부터 비순환이 잘 되는지, 예. 예. 이 좀 몸이 또 따뜻해 나고
1: 예.
3: 예 모든 면에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1: 예 어머님은 지금 풍수빵하고 건신거 같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3: 예.
1: 예.
3: 그래 같이 쓰고 있는데 지금 모든 면에서 예 이 몸이 따뜻해지면 피순환이 잘 되면서리 이거 몸을 따뜻하게 하면 이게 어분 몸을 처리해 주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3: 예, 여러 면에서 예.
1: 지금 무릎 관절도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3: 예, 예 무릎 관절도 좋아지고
1: 예.
3: 예. 그래 앞으로도 저는 건신거를 계속 쓰겠습니다.
1: 예, 그렇게 예. 하세요. 네.
3: 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1: 네, 말씀 주세요.
4: 예, 저는 건신거를 어제 오랫동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당뇨 종합을 인해서 예, 그저 가렸다 하면 그저 빗두성이 되도록 걸어도 그리고 이도수를 맞아도 쓸데없고 얼자싼거 맞아도 쓸데없고 마지막에 첨약을 먹어도 아이뎁디다 땡디도 얼마 했다고 했겠습니까. 그런 것도 아이뎁디다 그런 거 선생님이 강의 듣고 건신거로 그래 먹고 이런 게 예, 야, 그 가림지나 빗두성이 되던 게 그게 지금 싹 사라지고 오, 세 살이 더 나오고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예.
4: 그리고 손발이 시리던 게 그것도 조금 따뜻해하고 예.
1: 예.
4: 그리고 아예 섭에 그렇게 잤던 게 그것도 좋아지고 그리고 그런데 어느 경우가 기억력이 상실됐는 게 기억력이 돌아올까나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예.
4: 아, 전화번호도 자꾸 막 잊어버리고 하던 게 오전에 10개 넘어 외우고 할까나 얼마 좋습니다.
1: 예, 기억력이 대단히 좋지.
4: 예. 그리고 소화 잘 되놓고 밥을 잘 먹고 그 혈압 조절 잘 되놓고 밤잠 잘 자고 다른 것보다 밤잠 잘 자니까
1: 네.
4: 제일 좋습니다.
1: 네.
4: 예, 그래 밤잠 잘 자고 제일 좋으니까 이 그런 저 어느 경우가 건신거를 예, 계속 쓰려고 하는데 우리 언니가 얘 또 혈배강
1: 네.
4: 산진타에
1: 네, 황진산타에
4: 예, 그거 보이 와서 예, 어전 두 번이나 왔다 갔는데
1: 네.
4: 예, 처음 계지지 흘리고 입이 그저 예, 숟가락 제도에 입에 밥이 들어 못 간다.
1: 네, 예, 숟가락 막 떨려가서
4: 그리고 누워서 저번 대번 그랬던 게 황진산타이를
1: 황진산타이 예. 황금이랑 황금
4: 예. 그게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1: 네, 예.
4: 그래, 예, 그리고 예, 손을 이렇게 까딱 못하는 게 손가락도 움직이고 예. 그리고 소변도 예, 100일 뒷구슬 댕기고 할까 얼마 좋습니까.
1: 그렇죠.
4: 그래, 우리 언니는 황진산타일 사고 저는 건신거를 예, 더 싸서 계속 장기적을 먹으려고 한다.
1: 네, 네. 건강하세요. 예,
4: 좋은 약을 알선해줘 고맙습니다.
1: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네. 그래서 우리 정우 탕후는 특히 이런 기관지 위염증이 생기거나 장염이라거나 이런 우리 현대의학도에서는 거기서 나타나는 그 증상, 그러니까 결과를 어디가 검사해도 그렇고 결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뭐 염증이 생겼다, 장도에 염증이 생겼다, 기관지 염증이 생겼다. 이런 그 이 염증이라는 건 어떻게 돼서 왔는가, 예, 여김에 대해서는 해석 못하죠. 그리고 무작정 소염한다 할 때는 모든 소염지에는 콤파치랑 간이랑 씩이 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별로 그 당시 증상은 해결하는 것 같지만 마지막과 간, 콤파치 다 나빠지게 되면 병, 골과병도 올 수도 있고 눈도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간 수치도 높아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현상들을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꼭 진단 제대로 해서 그 근원이가 뭐인가, 예, 나쁜 물로 인해서 그런 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지로 부지로 跳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육 조직이 막 이렇게 떨린다. 우리 파킨슨 증상이 또 우리 그 진구열에서는 뭐라는가 하면 또 지로운동이랍니다. 근육 조직 막 떤다. 예, 이것이가 기실은 거기에 혈액 순환이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러면 혈액 순환이 안 되는 것이가 기가 모자라서 혈액 순환 안 되는가. 그렇다면 그 주위에 한기 꽉 차가지고서리 혈액 순환이 잘 안 되는가.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 한기 끼게 되면 그 혈관을 우리 도랑물에다 비교해라 말입니다. 그러면 도랑물이 겨울철에 되게 되면 얼어드는 것처럼 그 주위에 한기 끼게 되면 혈액순환도 제대로 안 됩니다. 이럴 때 오므레 부치해서 쓸데없습니다. 지금 뭐 부치한 약이라 많죠. 그런데 아무리 그거 써도 효과를 못 보는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거기에 한기 들어차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 정우탕 들어가서 뭐 해줘야 되는가? 순환 제대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죠. 그러면 겨울철인 거 여름철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정우탕이가 원양리수이라는 게 그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파킨슨 증상, 근육조직 거기에 나쁜 물이 차게 되면 제가 말한 건 딱 혈액순환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주위에 물이 꽉 차서 이 물이가 순환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차가운 물이죠. 차가운 물은 순환되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지로운동, 그 다음에 짠리부원, 이래 턱 앉아있다 턱 일어나게 되면 하늘이 빙빙 돌아가는 것 같다. 이것이 우리 그 병원에가 검사해서 나타난 게 아닙니다. 제가 뭐 어디에 검사하게 되면 이석증이라고 이래 자꾸 말하는데, 사실 이석증이란 이 단어가 기실은 맞지 않습니다. 예, 이거는 중초의 습기, 이 중초도 그렇습니다. 습기, 이 나쁜 물, 예, 이런 것이가 위 안에 있는가, 개체면 위 주위에 바깥에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증상이 틀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마에 누워 있어도 어지럼증 나고, 그 다음에 누워 있으면 일 없는데 일어나면 어지럼증 나고, 이게 다 중초에 나쁜 물이 차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 물을 뺄 때 어떻게 빼내야 되겠는가, 이것도 영 복잡합니다. 그래서 처방이 영 중요하다고 뜻입니다. 꼭 진단 제대로 받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물이 차게 되면 우리 그 이거는 캠핑 강아지입니다. 저울 있죠. 그 캠핑처럼 이 물이 차게 되면 사람이 움직이게 되면 물이 흔들흔들합니다. 그러면 머리가 막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것이가 어지럼증 나는 게 간단하게 해서 뭐 동맥경화 생겼다 이렇게 말하면 아예 됩니다. 그래서 이 정우탕 이런 데다 전문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성신염이라며 염증이라는 거는 꼭 거기에 학겠거나 한기 끼지 않으면 열이 너무 세게 되면 그것이가 습기하고 한데 결합되게 되면 염증이라는 게 꼭 생깁니다. 그러면 그 환경을 바꿔줘야 되지 그것도 소염제를 써서 되는 문제 아닙니다. 모든 서약은 다 한기 깼습니다. 그러니까 찬성질 됐다고 뜻입니다. 서약을 오래 먹는 사람들일수록 발은 점점 더 차가워지고 그 다음에 위에는 열이 점점 더 나면서 혈압이 자꾸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분별 잘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중초에 이런 한기 깼다 할 때 그러면 가래도 그것이가 녹지 못합니다. 예, 가래 찐득찐득한 가래지 않습니까? 제가 말한 가래 제가 강조하는데 이 가래는 거서 기관지에 있는 가래만 가래인 것이 아닙니다. 이 가래란 거는 경락에 느낄 수도 있고 신경에 느낄 수도 있고 이 그 힘줄 그쪽에도 가래 낍니다. 힘줄 가래 끼게 되면 그 한기가 결합해요. 가래 끼는 게 문제인 것이 아니라 꼭 분별 잘해야 됩니다. 가래 끼는 게 문제인 것이 아니라 그 가래 주위에 어떤 환경인가 뜨뜻한 환경이게 되면 가래도 너무

0: 녹아서 나갈 수 있습니다. 사람은 매일마다 신진대사랑과 합니다. 근데 그 주위에 한기 낀다 할 때는 가래는 점점 더 진득진득해집니다. 가래를 기름이라 비교해라 말입니다. 우리 집에 그 소탕 끓였죠. 소탕 끓여가지고서 겨울철에 바깥에다 놔보세요. 어떻게 되겠는가. 그 기름이 몽땅 굳어집니다. 근데 일단 가열하게 되면 며칠 위에다 놓고 가열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이 기름 몽땅 녹지요. 그러니까 우리 이정우탕이라는 뭔가 원양리수라는 게 그겁니다. 원 따뜻하게 해준다. 양기를 북돋아줘가지고서 리수해준다. 나쁜 가래, 물 이런 것들을 빨리 내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일 중요한 처방이 뭔가 파워푸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파워푸드는 우리 이 처방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환자들인데 와서 이런 이런 증상인데 파워푸드 여야 되겠다 할 때면 제가 거기에 따라서 여줍니다. 그 다음에 治白주 백출이란 건 습기를 내보낸 작용했습니다. 그다음 네. 불용이란 거는 이 습기를 한 대 못 안오는 작용했습니다.
1: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말씀 주세요. 예.
2: 저는 아이 그런 이 건신고를 먹으면서 이게 저기 그런 뭐랄까 귀에서 왕왕 소리 나던 것이 해결되고, 네. 그다음에 주제가 해결되고,
0: 네.
2: 그다음에 그 뭐랄까 저기 그런 항상 어지럽던 것도 해결되고,
0: 네.
2: 그 소화되는 것도 해결되고 이래서 영 좋습니다.
0: 예. 그 집에 그래도, 아버님도 그 파킨슨 증상 많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예.
2: 예. 그러니까 이 건신고가 정말 내게는 아주 적합한 약이라고 생각돼요.
0: 두 분은 건신고, 붕수빵, 또 우리 그 황진수한 타에 다 같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2: 예, 같이 씁니다.
0: 예, 예.
2: 그래, 여러 가지를 섞어 먹어 그런지 지금 해결되기 영 여러 가지입니다.
0: 그렇죠. 전면적을 좋아하시죠. 예.
2: 그러니까, 예. 밥도 잘 먹지, 잠도 잘 자지.
0: 네.
2: 그 다음에, 저기, 능히, 바깥으로 좀 할 수 있습니다.
0: 옛날에 개댕겼지 않습니까?
2: 예.
0: 머리랑 많이 펴졌죠, 예.
2: 예, 많이 펴졌습니다, 이것보다.
0: 예.
2: 그러니까, 이 양이 아주 저기에는 적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0: 예.
2: 그래서, 예, 앞으로도 이 양, 우리, 둘 다 아마는 또, 얼개병이 있어가지고 소리 항상 부들부들 떨며 그러던 게 지금 많이 나서서 지금 밥도 제대로 입이 없습니다.
0: 예.
2: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0: 예.
2: 선생님 그래서 예, 이 약을 우리 둘이서 같이 먹자고 예. 좀 많이 주문하겠습니다.
0: 예예 예. 이번에 활동 제일 크게 합니다. 15곽에 20곽 더 드리지 않습니까? 예, 지금 결정하는 분들을 또 우리 웅담분 드립니다. 웅담분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88-0018번 전화 치신.
2: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예, 예.
2: 전화 번호를 압니다.
0: 예, 예.
2: 수고하세요.
0: 예,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그리고 파워푸드 이제 제가 비뚱 말씀드렸죠. 중에서 약을 쓸 때 또 이게 중요합니다. 파워푸즈를 쓰는가 생푸즈를 쓰는가 이게 또 틀립니다. 사람 증상에 따라서 생푸즈는 보통 생거 이거는 어디다 쓰게 쓰는가 하면 풍습성 관절염이라면 있는 분들 진통작용 좋고 한기를 몰아낸 작용 엄청 좋습니다. 그리고 쓴이증이 좋습니다. 쓴이라기 뭔가 하면 팔다리 실현하는 거 말합니다. 발은 발굽 끝자까지 손끝부터 발끝 끝자까지 발굽 끝자까지 그리고 다리는 그 쇼트 그러니까 발끝부터 무릎 아래까지 그것까지 작업하는 걸 말합니다. 꿋꿋해나면서 이런 거 그래서 이걸 해결해주고 또 쇼중 붓긴 거 내려오는 작용이 좋고 그리고 또 심리쇠지 심장이가 심리쇠지 온 분들한테 보통 생푸즈 제일 먼저 씁니다. 이럴 때 파워푸즈 쓰면 아예 됩니다. 그래서 파워푸즈는 어디면 좋은가 구양하는 게 좋습니다. 후이양지우니 하는 건 두 가지 다 할 수 있는데 이 구양이란 건 뭔가 이 양기가 바깥으로 유실되지 못하게끔 자꾸 식은땀이라면 색이 흘리거나 손발이 차거나 그 다음에 또 이런 허리라면 렁퉁 작업안하고 아파나고 이 밤소변 여러 번 보거나 자꾸 설사하거나 예 이런데 보통 파워푸즈로 많이 쓰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여기면은 파워푸즈, 생푸즈 쓰는가 하는 거는 예, 환자분들이 저한테 찾

0: 와서 예, 진맥하고 거기에 따라서 제가 배합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 자꾸 메스껍고 토하고 예, 그리고 기침 자꾸 하고 예, 이런 방면에 우리 보통 이런 증후 탕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독증. 요독증에는 무조건 풀링하고 저시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풀링은 여기 들어갔습니다. 텍사는 들어가야 갔습니다. 이건 텍사를 제가 또 딸로 보충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풀링 저시에는 주요하게 콤파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비장을 도와줘서 습기를 없애주면서 이 붓긴 걸 내리우고 이러면서 투크수이랍니다. 그러니까 토지르는 비장이죠. 비장을 도와줘서 이 수위가 커지수 해가지고서 이런 로선으로 우리 이런 방법으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몸속에 이런 독소 나쁜 것을 빼버리면서 곰파치를 잠시 휴식시키고 저시라는 게 휴식시킨 작용합니다. 그래서 곰파치를 대신해서 일하죠. 근데 서약은 이 곰파치를 해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약의 리노제를 자꾸 오래 쓰게 되면 마지막에 노독증 꼭 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오늘도 우리 연변 노래와 함께 행복한 시간 만들어갈까요? 연변 노래가 좋아 첫 곡으로 연변의 변화와 발전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새 시대의 숨결을 안고 활기차게 나아가고 있는 연변, 최래령 가수의 새 시대 새 연변 보내드립니다.

그 누군가와 함께 인생길을 걸어간다면 인생이라는 여정이 더욱더 아름답겠죠.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며 함께 걸어가는 소중한 여정. 최근 작사 박동호 작곡의 인생길 우리 함께 보내드립니다. 안영수 마복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푸른 들판으로 나가 신선한 바람을 맞으며 웃음 가득한 시간을 보내는 들놀이. 모두의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이어서 황운선 작사, 리경득 작곡의 즐거운 들놀이 보내드립니다.

사계절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연변입니다. 민족문화, 민속음식을 맛볼 수 있는 연변이 더욱더 번영부강하길 바라면서 김동진 작사, 김도균 작곡의 사랑스런 연변 보내드립니다. 박준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세월이 흘러도 잊지 못하는 지난날의 추억은 은은한 향기처럼 마음에 남아있습니다. 그리움을 담은 노래, 빵준 작사 박성국 작곡의 추억의 향기 보내드립니다. 김혜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주고받는 따뜻한 하루 만들어 가시길 바라면서 리기준 작사 최군 작곡의 사랑으로 살아가세 보내드립니다. 전용룡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고향에 대한 뜨거운 정을 안고 요요히 흐르는 해란강. 이어서 전병칠 작사 리하수 작곡의 해란강 고향의 강이요 보내드립니다. 김정연, 김향룡, 오해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우리 주에서는 체육을 매개로 전민 건강 체육 경기 전개, 민족 전통 체육 전승, 대중성 문화체육 활동 보급을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의 생동한 실천 담체로 삼아 교전경기, 대중체육, 전문경기 등 다차원 전경을 연결해 민족 단결의 꽃이 연변의 옥토에서 활짝 피어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전 연길시 제3중학교 운동장에서 다채로운 교전운동회가 펼쳐졌습니다. 여러 민족 학생들은 경기장을 누비며 영감이 앞을 다퉜습니다. 이는 청소년들의 의지와 체력을 단련하고 분투 정신을 키웠을 뿐만 아니라 민족 단결의 씨앗이 청소년들의 마음속에 뿌리 내리고 튼튼히 자라도록 했습니다. 연길시 제3중학교 학생 리진입니다. 체육운동을 통해 몸을 단련하고 의지를 연마했을 뿐만 아니라 경기장에서 여러 민족 친구들과 료애를 기피하고 우위를 증진했습니다. 우리는 민족을 가리지 않고 어깨 나란히 함께하면서 우정이 갈수록 깊어지고 사이도 갈수록 화목해졌습니다. 공청단 연길시 제3중학교 위원회 서기 최엽진입니다. 우리는 시종 체육으로 인재를 육성하고 경기로 마음을 모으는 것을 견지하면서 여러 민족 아이들이 경기를 매개로 운동을 인연으로 함께 지내고 경기장에서 분투하는 가운데 감정을 돈독히 하고 단결의 힘을 결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이 청소년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전 연변주 진달래 은경 동심컵 중도는 축구 초청 경기가 룡정시에서 펼쳐졌습니다. 전국 15개 성시 자치구에서 온 29개 대표팀의 500여 명 중도년 축구 애호가들이 연변에 모여 축구로 벗을 사귀고 경기로 친목을 다졌습니다. 이는 전민 건강 체육 운동이 민족 단결 진보를 추동하는 생동한 실천이 되도록 했습니다. 연변주 로인체육협회 부주석 문형입니다. 이번 경기는 마침 민족 단결 진보 선전월에 열렸습니다. 모두는 축구로 벗을 사귀며 민족 간의 정을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경 운사 원로팀 참가 선수 하 선생입니다. 이번에 연변에 와서 60세 이상 조별 경기에 참가하게 되어 아주 기쁩니다. 연변은 축구 분위기가 아주 짙습니다. 우리도 어릴 때부터 축구를 좋아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경기가 있으면 또 오겠습니다. 경기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미식을 맛보고 풍경을 감상하며 인문 분위기를 느끼러 오겠습니다.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이 펼쳐진 이래 연변 대표팀의 홈장과 원정 경기장은 열띤 분위기와 따뜻한 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경기장에서는 선수들이 땀방울을 흘리며 열정적인 풍채와 분투 정신을 한껏 보여줬습니다. 경기장 밖에서는 연변 지역 특색이 짙은

0: 문예 종목들이 잇따라 펼쳐져 연변의 깊은 문화적 저력과 확고한 문화 자신감, 독특한 도시 기질을 생동하게 보여줬습니다. 판다 조합 박나모 곡광조입니다. 노래에는 연변의 좋은 요소들이 많이 융합됐습니다. 장백산도 있고 소나무도 있고 기념비도 있고 노래와 춤에 능한 조선족도 있습니다. 노래 가사에는 우리 모든 민족, 중국의 모든 민족이 하나로 단결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경기에 높은 인기와 광범한 보급면, 강한 전파력이라는 우세한 전경에 의탁해 우리 주에서는 체육 더하기 법률 보급 더하기 민족 융합 몰입식 선전 세 모식을 혁신적으로 추진해 전통적인 선전 장벽을 타파하고 민족 단결 선전이 사무실을 벗어나 경기장으로 들어가고 대중에게 가까이 다가가도록 했습니다. 대련 축구팬 류량입니다. 경기장 안팎에서 민족 단결의 분위기가 아주 짙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장 삼일꾼들이 우리에게 책자도 나눠주고 관련 지식도 설명해줘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연변의 민족 전통 체육 문화도 대를 이어 전승되며 새로운 활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에서는 민족 전통 체육의 보호, 전승과 보급에 초점을 맞춰 민족식 씨름, 전통 활쏘기 등 특색 대중성 문화체육 활동을 상시화하고 조선족 전통 민속체육과 전민건강체육 전략을 깊이 융합시켜 여러 민족 대중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날 연변 대지에는 문화체육 경기가 곳곳에서 꽃피고 민족 융합 분위기도 갈수록 짙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민족 선수와 문화체육 애호가들은 경기장에서 실력을 겨루고 손잡고 나아가면서 경기 교류 속에서 마음의 거리를 좁히고 단결의 힘을 모으고 있는 바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이 연변 대지에 깊이 스며들고 대중들의 생활에 융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중추절을 맞아 연변 대지 곳곳에는 단란하고 경사스러운 분위기가 넘쳐났습니다. 연변 박물관의 고풍스러운 문화 견학에서 도시의 흥겨운 민속 모임, 사회구역의 따뜻한 유도 활동에 이르기까지 여러 민족 대중들은 함께 명절을 보내고 민족 단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중화 우수 전통 문화의 매력을 느꼈습니다. 연변 박물관에서는 중추절 주제 견학, 민속 체험 등 활동을 통해 중추절 문화와 발해 역사 문화 맥락을 융합시켜 청소년들과 관광객들이 견학 체험 속에서 중화 우수 전통 문화를 느끼며 고풍스러운 정취가 넘치는 명절을 보내도록 했습니다. 박물관에서는 중추절 견학 수업을 알심드려 마련했습니다. 해설로는 청소년들을 이끌고 중화문명 동강의 서광 전시청을 몰입식으로 참관하면서 발해국과 당나라 사이의 밀접한 왕래와 심층 융합의 역사 맥락을 체계적으로 알려줬습니다. 또 고대의 깊은 역사적 연원을 생동하게 해석해 아이들이 동북변강의 여러 민족이 융합 공생해온 천년의 문화 맥락을 료해하도록 했습니다. 7세 교실 활동실에서 강사는 육합동풍, 발해, 정효, 공주묘, 벽화, 복식을 둘러싸고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은 또 지도 강사들의 인솔하에 월병을 직접 만들며 중추절 풍속을 체험했습니다. 이 밖에 박물관에서는 무형문화재 탁본, 투호 경기 등 재미있는 활동도 마련해 관광객들이 소통 활동 속에서 전통 민속의 매력을 느끼도록 했습니다. 연길 학생 왕열함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중추절을 보내는 것은 처음입니다. 박물관에서 해설원 선생님과 함께 발해국과 당나라 문화 사이의 연계를 알아보고 투호, 탁본 등 활동도 체험했습니다. 그를 담채로 발해 역사 문화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시청 견학, 과학지식 보급, 직접 체험을 결부한 방식을 통해 청소년들이 발해와 당나라의 교류 역사를 료해함으로써 중원 문화와 변강 문화의 깊은 연원을 료해하고 중화 우수 전통 문화와 변강 교류 문화를 느끼고 배우며 전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뜻한 연변 가을의 운치, 다채로운 연변 예술로 함께 중추절 깜짝 공연도 연변 박물관에서 다채롭게 펼쳐졌습니다. 구성진 퉁소 연주와 우아한 조선족 무용이 잇따라 등장해 참관하러 온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몰입식 시청각 성연을 선사하고 상세로운 중추 명절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흥경강 관광객 조정서입니다. 박물관에서 중추절을 보내기는 처음입니다. 연변 박물관에서는 조선족 전통 가모 공연을 비롯해 많은 활동을 마련했는데 탁본과

0: 같은 종화 전통문화 체험도 할 수 있었습니다. 종화 문화의 다운 일체를 느낄 수 있어 이번 중추절이 아주 뜻깊었습니다. 연길에서는 단결과 단란함을 상징하는 천인 비빔밥 활동에 여러 민족 대중이 참가해 민속의 매력을 함께 감상하고 이웃 간 정을 나누며 명절의 기쁨을 공유했습니다. 이어 민속문화 공연도 다채롭게 펼쳐져 대합창, 민족무용, 여성중창, 장구춤 등 종목들이 잇따라 무대에 올랐습니다. 특색미식 품평구역에는 각종 조선족 특색 음식들이 마련됐고 민속놀이 구역에서는 투호 등 조선족 전통놀이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훈출시에서는 1년의 명절맞이 이웃 화목 활동을 펼쳐 3가지 공동, 4가지 함께 융합식 사회구역 건설을 심화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1층 확고히 수립하면서 명절의 따뜻함을 주민에게 전했습니다. 훈출시 하남가도에서는 문예공연 플러스 편민봉사 모식으로 백가연, 편민봉사 등 주제활동을 펼쳤습니다. 자원봉사자들과 주민들은 한자리에 모여 함께 월병을 만들고 물만두를 빚었으며 다채로운 문예공연과 재미있는 놀이를 펼쳐 웃음소리 속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훈출시 하남가도 연남사회구역 주민 갈홍안입니다. 이번 활동은 우리에게 아주 뜻깊습니다. 명절 분위기도 느끼고 이웃 사이의 정도 더욱 돈독히 할 수 있었습니다.
1: 2026년 중국 농민풍수절 및 제4회 전주 농민풍수시즌 문예공연이 일전 용정시 지신진 명동촌에서 개최됐습니다. 여름민족 대중은 노래하고 춤추며 풍수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향촌지능의 힘을 모았습니다. 풍수로 새 국면 열고 실속 있게 일해 지능 촉진을 주제로 한 이번 활동은 주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주 문물국에서 주최하고 연변 군중예술관, 연변 미술관, 각 현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룡정시 지신진 정부에서 주관했습니다. 전주 8개 현시에서 온 11개 기층문의 대우가 잇따라 무대에 올랐습니다. 공연 참가자들은 대부분 농민 대중과 기층 문예 애호가들이었습니다. 무대에서는 연변 지역 특색이 짙은 종목들이 잇따라 펼쳐졌습니다. 소박한 민요는 땀덩이를 쏟아 거둔 풍수의 기쁨을 노래했고 열정적인 민족무용은 향토 풍정을 한껏 보여줬습니다. 배우들은 다채로운 공연을 통해 풍수의 기쁨을 표달하고 시대를 노래하며 조국을 축복했습니다. 정체로운 공연은 관중들의 끊임없는 박수를 받았습니다. 도나 죽현 전승예술중심 원장 해정입니다. 이번 농민풍수절 맞이 문화활동에 참가할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우리 악단에도 농민벗들이 아주 많습니다. 모두 한자리에 모여 전통민족 악기 고쟁을 함께 연주하며 이번 행사를 경축할 수 있어 모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공연은 농민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풍수축제인 동시에 민족 농경문화를 전승하는 문화성회이기도 했습니다. 활동은 향토문의 형식을 통해 연변의 조화롭고 아름다운 향촌 건설과 농업농촌 현대화 발전 성과를 집중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연변군중예술관 부관장 로정호입니다. 이번 활동은 풍수로 새 국면 열고 실속 있게 일해 지능 촉진을 주제로 하고 삼농사업의 중요 론수를 깊이 관찰하며 풍수를 경축하고 문화를 고양하며 향촌을 진흥하는 것을 취지로 했습니다. 농민을 주체로 하고 향토 정취가 짙은 문예 형식을 통해 연변 농업농촌 현대화 성과를 전면적으로 보여주고 우수하고 찬란한 농경 문명과 우수한 민족 문화를 전승하며 신시대 변강 향촌 전면 진흥을 위해 방대한 힘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0: 추석과 국경절을 맞아 여객 이동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객들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출행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철도, 민항, 고속도로, 도로, 여객 운수 등 부문에서는 사전에 포치하고 조치를 세분화해 휴일 운수 안전 방어선을 전력 구축하고 여객들의 안전 출행길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연결 참모단에서는 왕년의 휴일 운수 규칙과 올해 지역 문화 관광 시장의 뜨거운 추세를 결부해 여객 이동 추세를 과학적으로 분석 판단하고 각 시간대 운수 압력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9월 25일부터 10월 7일까지 해당 관할 구역에서 여객 연 68만 명을 수송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지난해 동기보다 8만 8천 명 늘어난 수치로 증가폭은 14%

0: 4.9%입니다. 그중 연길 서역의 예상 여객 수송량은 연 26만 5천 명으로 동기 대비 6.4% 증가할 전망입니다. 휴일 기간 대규모 여객 운수 상황에 대비해 연길 참호단에서는 운수력 배치를 과학적으로 통괄했습니다. 두 명절 기간 여객 열차 988쌍을 운행할 계획인데 그중 고속열차가 949쌍, 일반 속도 열차가 39쌍이며 하루 평균 76쌍의 열차가 운행됩니다. 연길 참호단은 연길 서역, 장백산 등 문화관광 로선의 운수력 부족을 중점적으로 보강해 여객들의 명절 기간 다원화, 고품질 출행 수요를 전방위적으로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연길 참호단 연길 서역 당직 여객 운수원 만단단입니다. 연길 서역에서는 진달래의 약속 브랜드 봉사를 지속적으로 깊이 추진하고 두 가지 언어 편민 봉사를 상시화해 소수민족 여객들의 출행 수요에 정확히 부응하고 있습니다. 로인, 장애인 등 중점 인원을 대상으로 역에서는 편민 녹색 통로를 개통하고 전 과정 안내, 동행 및 마중 배웅, 우산 통행 등 따뜻한 봉사를 제공해 중점 여객들의 출행 난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미낭면에서 연길 조양순 국제공항은 항공편 보장과 여객 봉사를 통괄하고 현장 당직 근무를 강화해 여객들의 항공 출행 통로를 전력 수호하고 있습니다. 도로 여객 운수면에서 우리주는 명절 기간 여객 이동 고봉 시간대에 대비해 사전에 추가 운행 예비 방안을 제정했는 바 중점 여객 운수 로선에 하루 82대의 버스를 추가 투입하고 156.5회의 운행편을 증편하며 연길 이도백하, 연길 도문 등 인기 방향 운행편을 중점적으로 늘리게 됩니다. 두 명절 기간 친척 방문, 자가 운전 관광 등으로 고속도로 차량 흐름이 뚜렷이 늘어나는 상황에 대비해 고속도로 교통경찰은 도로 순찰과 관리 통제 강도를 높이고 교통 위법 행위를 엄하게 조사 처리해 관할 구역 고속도로의 안전 통행을 전력 보장하고 있습니다.
1: 용암의 재간추린 뉴스입니다. 교육부에서는 일전 2027년 전국 석사 연구생 모집 사업 관리 규정을 인쇄 발부해 2027년 전국 석사 연구생 모집 1차 시험 시간을 2026년 12월 19일부터 20일까지라고 명확했습니다. 신청 시간은 2026년 10월 15일부터 24일까지입니다.
0: 연변문화관광 상징물 해동 모집 활동이 그늘 마무리되었습니다. 활동은 7월 말에 가동된 이래 사회 각계의 추천 작품 100여 건을 받았습니다. 주최 측 심사조의 선배를 거쳐 최종 61편의 작품이 입선됐습니다. 해당 작품들은 최근 여러 매체를 통해 륙속 발표하게 됩니다.
1: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즐겁게 출행하도록 하기 위해 연길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는 다음과 같이 당부했습니다. 관광 관련 문제를 자문하거나 신고해야 할 경우 관광자문 전화 0433-818-0011, 818-0012번으로 연락하길 바랍니다. 관광 신고 전화는 0433-270-5700번입니다. 음식 봉사 업체의 식품 안전 문제를 발견했을 경우 신고 전화 12315 또는 12345번으로 연락하기 바랍니다. 명시 가격을 집행하지 않거나 가격 사기, 가격 인상 등 상황을 발견했을 경우 신고 전화 12315 또는 12345번으로 연락하기 바랍니다. 택시의 승차 거부, 부당한 요금 문제가 있을 경우 신고 전화 0433-270-7219번으로 연락하기 바랍니다.
0: 9월 26일 저녁 8시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3위 결정전에서 연변 대표팀이 원정에서 심양 대표팀과 맞붙게 됩니다. 당일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공식 사이트, 연변방송 애플리케이션,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영상 계정, 위챗 공식 계정에서는 저녁 6시 50분부터 경기 전 공연과 경기 전 과정을 동시에 실황 중계합니다. 저녁 7시 50분부터는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조선어 종합채널에서 경기 전 과정을 실황 중계합니다. 연변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걸 남경원이었습니다.
2: 큰 도심 속에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2: 산소.

0: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1: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0: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2: 여기는 연길입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1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북경 동림당 특별 초빙 전문가인 류가보 의사는 중의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0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소

인생의 석양길을 따뜻하게 물들일 이야기.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시간. 따뜻한 석양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목민들에게 고원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 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12시 30분에서 오후 1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김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동충하초 발효균부는 소프트 골드라고 하죠. 장약의 일품이라고도 합니다. 네, 먼저 추석 국경절 맞이 현금 환급 이벤트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동충하초 발효균분 3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넣어드리고 사은품으로 한방건강백에 1개와 명절 현금권 200원을 함께 드립니다. 6곽 구매하시면 4곽을 넣어드리고 사은품으로 러시아산 자연 해삼선물 세트와 명절 현금권 300원을 함께 드립니다. 9곽 구매하시면 11곽을 넣어드림과 동시에 사은품으로 영양밥솥 한 대와 명절 현금권 500원을 추가로 증정합니다. 18곽 구매하시면 23곽을 넣어드리고 사은품으로 가치가 3,000원에 상당하는 명절 선물 세트와 명절 현금권 1,000원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네, 이외에도 매일 전화로 선착순위 10명 신청 성공하신 행운의 고객님에게는 가치가 198원에 달하는 코엔자임 Q10 두각을 추가로 증정합니다. 가정과 나라의 화합, 건강이 함께하는 즐거운 명절.

이번 이중명절 이벤트 선물 수량 한정되어 있고요. 서진 씨 마감하기 때문에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료 배달 번호 혹은 예약 주문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아래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그렇게 지금 선생님께서 동청아초 발음주문에 대한 추석하고 국경절마 징후대 활동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리는데, 그러니까 우리 이번 활동은 또 우리 지금 많은 분들 계속 사시려 하는 분들, 그리고 또 우리 약을 바꿔서 또 우리 선택해 보시려 하는 분들이 우리 선택하면 제일 좋은 이런 우대 활동 기회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이번 활동이 특점이라게 되면 약을 사실 때 약도 많이 드리고 있고 현금을 직접 드리는 것이 특징으로 되고 있고, 지금 우리 늦은 가을에 들어가서 가지고 많은 병이 발병하거나 발생하는 이런 계절을 잘 넘게 도와주는 활동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체질이 허약하고 우리 폐공능 저하로 인해서 면역력 저하로 인해서 독감으로 고생하시면서 폐가 우리 허하에 나타나는 천식이라든가 기관지염, 치료가 잘 되지 않는 오랜 기침, 혈과 기부족 이런 증상으로 고생하신 분들을 하게 되면 우리 이번 활동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활동은 우리 독의 명절을 건강으로 보내게 도와주는 활동이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우리 동청아초라는 것은 인삼도금하고 함께 3대 진교한 약품으로 되고 있고, 100가지 약 중에서 건의명제로 불리고 있고, 생명을 구하는 신선초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갖고 있고, 중약 효과를 30배를 제거할 수 있는 이런 약품으로서, 예, 지금 우리 냄새가 계셔가지고 병치료 가치가 없다고 진단받은 분들, 오랜 병만 시달리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약에서 효과를 보지 못해가지고 치료를 포기했었던 분들, 또 우리 지금 동청아초 바르는 분, 우리 지금 그 많이 병이 발병하거나 발생하는 이런 가을 계절을 잘 넘기시려 한다게 되면 동청아초 바르는 분, 좀 중한 병이라고 또 오랜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모두가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 동청아초 바르는 분을 선택하시라고 권장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아까.
1: 예.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2: 뭐니까 우리도 더화철수는 집인데 어서는 한 2년 됐습니다.
1: 예.
2: 그래 우리 집 환자는 집에 아주 쉰다. 몹시 아픈다.
1: 예.
2: 그런 뭐니까 머리 혈 그런 뭐니까 혈 거리 진에 아파서래 머리.
1: 예.
2: 진에 아파가지고서래 혈압약과 그런 뭐니까 지통편을 계속 달고 있었습니다. 그 잡사도 쓸데없을 때라.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잡수다가 서리 우연하게 동서화처럼 만나가지고 서리 그런 잡수는 게 지금은 다 끊었습니다. 이 약을.
1: 맞죠.
2: 혈압약이, 혈압약이고 지통편이 다 끊었습니다. 예. 예. 그래, 몇 시간 상관이 길러서 예,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1: 예.
2: 그래고서리 그는 뭐니까 이 손이 손이 나빠가지고서리 그저 얼굴이고 발이고 그저 만지처럼 똥똥 붙게 됐습니다. 그 병원에 있을 때는 예, 소변도 지내 나이가서리 그 주사를 그 소변 나가는 주사람이 이래 막 맞고 이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저 뭐니까 그 약을 다 끊었습니다. 소변 그런 이뇨제도 끊고 예, 아무것도 안 잡습니다.
1: 얼마나 좋습니까? 예.
2: 예. 그리고 내 거짓말 조금 보태면 예, 소변이 이렇게 간장물 간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진했습니다.
1: 아, 예.
2: 그런 게 그리고 거품이 많고 근데 지금은 예, 그런 뭔가 거품도 많이 없어지고 소변 색깔도 예, 말쑥하고 예, 약간 더름한 색깔이 납니다.
1: 맞죠. 예.
2: 예. 그리고 그다음에는 그다음 이 심장이 나빠가지고 야 고생했습니다. 숨이 올라이 와가지고 병원에 가서는 산소호흡기 끼고 있고 예 그래서 석 달에 한 번씩 병원 지원해 줬습니다.
1: 아, 예.
2: 오래 고스리 병원에서 좀 치료를 하면 좀 낫습니까? 도로 해서 병원에서 출원 시킨다. 그럼 집으로 오면 예 대여섯 때문에 또 제도련이 간단 말입니다. 이래 또 다시 가서 병원에 가 지원하고 이래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동서 화초를 쓴 후에는 병원은 지금 한 번도 아이가 쓴다.
1: 맞지요, 예.
2: 이야, 정말 좋습니다. 그 나도 예, 또 그 환자도 저 그의.
1: 맞지요, 예.
2: 병원에 가면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1: 그렇죠.
2: 그런데 지금은 병원은 한 번도 아이가 쓴다. 그리고 소리 그런 무시인가?
1: 우선은 예, 그러니까 이렇게 효과를 보냐고 하지 우선에 다른 약을 예. 쓰지 않고도 우선 우리 예. 내가 이 약이 나한테 맞는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꾸준히 계속해서 쓰는 게 좋습니다.
2: 예. 예, 그래 우리는 어쩌면 그거 끊을 수 없습니다.
1: 그렇죠.
2: 우선 계속 쓸 예사입니다. 그래 스승님 그러면가 이렇게 좋은 약 아니 날마다 이렇게 강의해 주시고 예. 정말 수고 대단하십니다.
1: 선택 잘했습니다.
2: 예. 예. 이 약만 하지 못하더라면 우리는 벌써 뭐 은영승 잘못된지도 알 것 같습니다.
1: 얼마나 좋습니까?
2: 그렇죠. 얼마나 감사드린지도 모르겠습니다.
1: 그렇죠. 예.
2: 그래 앞으로는 예, 계속 쓸 예사입니다.
1: 그러십시오.
2: 그래 선생님 많이 수고합니다.
1: 예.
2: 예.
1: 건강하십시오.
2: 예. 수고하세요.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예.
3: 여전화 맞습니까?
0: 네.
3: 예, 저도 이 동충하초를 1년 넘었었습니다. 그, 이것이 이전에는 계속 내겨도 자지 못하고, 이 목이 가려왔다고 그래서, 그래서 이걸 선택, 지금도 혹시나 지금 그랬다. 예, 이걸 선택해서 1년 넘었었는데 지금 많이 효과를 봤습니다.
1: 그렇죠.
3: 예, 또, 예, 만약에 아주, 그 다음에 밤잠, 이전에는 너무 한시, 두시, 여기 못하는데 너무 잘 잡니다. 그래서, 너무 효과 좋아서, 이번 활동에 또 아까 쐈습니다.
1: 아.
3: 예, 그래서 하는데, 거기 뭐, 한 가지 물어보자고. 골가약이 있는데, 예, 그 설명서를 보니까 하루 두 번 먹으란다. 예, 지금 갈펠지서 먹는 건 하루에 하나를 먹는데, 이게 다릅니까?
1: 갈증하고 약을 두는 게 좀 다릅니다. 거기니 우리 그 뼈가 쇠는 이런 영양물들이 다 들어있는 예 이런 약을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칼슘 먹는 거 하고 그 안에는 칼슘이 뭐이고 다 들어있습니다. 단백질이고 예 뼈가 쇠는 영양물질 그렇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합니다.
3: 그래 예. 나는 깔펠 먹지 다 먹고 요 먹었으면 좋겠어.
1: 아니 그러지 말고 예 깔펠 한 번에 잡수고 그 다음에 그걸 예 또 한 번 잡수고 그러십시오.
3: 아, 두 번 먹은 거 한 날이 지금
1: 예.
3: 한 번 먹을 거냐 그래 물어봅니다.
1: 그러니까 예. 우리 지금 드리는 그 약은 연한 뼈에도 많이 좋은 게고 칼슘이란 건 좀 단단한 이런 뼈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쓰는 것도 좋습니다. 예.
3: 예. 그러니까 건복입니까? 식후입니까?
1: 어느 걸 그럽니까? 동충하수로 그럽니까?
3: 예, 예.
1: 동충하수?
3: 동충하수는 아는데 그 관절이
1: 골가야 그럽니까? 식후에 예. 하십시오. 식후에.
3: 아, 난 이제 가이 펼도 식후에 먹습니다.
1: 예, 다 식후에 하십시오. 밥 잡수는 그 안에서 그 중간에 해도 되고 식후에도 되고 그렇습니다. 예.
3: 예, 그래서 어간 관절 좋은
1: 되지. 예, 예, 예.
3: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1: 건강하십시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대전합니까?
1: 예.
4: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4: 나는 선생님 동성화초 선생님 하나에서 2년 됩니다. 그래 너의 용 좋습니다. 혈압이 그러기 전에는 혈압 다 꼴로는 어떨 때는 위험한 생각도 납니다. 그런데 동성화초를 쓴다면 혈압이 정상이 되지. 잠을 잘 자지. 밥을 잘 먹지. 기운이 막 나지. 아침에는 허리가 창문 홀려면 영 상쾌합니다.
1: 그렇죠.
4: 그래 예 선생님 마음 사이도 영 기쁩니다. 그 다음에 심장도 이전에는 별나게 뚝뚝뚝뚝 뛴다 갑니다. 이사. 근데 지금은 혈압질에 대해 순통적으로 영 잘 뛴다. 오늘 아침도 예제해볼까 620에 75 이렇게
1: 정상입니다. 예.
4: 예.

0: 상담도 칠 수 없디다. 나는 영 깊어서 오늘 우리 서치에서 활동하는데 나가서 영 유쾌하게 잘 놀았습니다. 제 선생님, 동풍 하천은 황제들이 쓰던 기레금도 영마로 잘 듣습니다. 이 집안이 어제 바빠 그런지 이렇게 목난지 나면서 구렌데 선생님 시기된 거 두 방 드시 먹었습니다. 구렌데 매출 아이 먹을까 인사이럽됩니까?
1: 맞습니다.
0: 예, 비례 목이 아픈 약도 아이 싸 먹었습니다. 병원도 아이 가고
1: 그랬죠. 예, 예 됩니다.
0: 예, 선생님 예. 말씀하다시피 이번에 할걸 얼마나 좋습니까?
1: 맞지.
0: 그래 나는 예 하동마다 조금씩 계속 쌓습니다.
1: 그렇게 네. 하는 게 옳습니다. 예.
0: 예. 그러니까 경제상에서도 부담이 적대.
1: 맞죠.
0: 예. 선생님은 그래도 톤냐고 부드럽게 선전해서 영 좋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2: 네.
3: 예,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예. 예. 정말 예, 열심히 강의를 하시고 난 선생님 강의를 맹심해 듣습니다. 이 동통화초로 예. 동통화초를 쓰면서부터 지금 사람이 내가 사는 게 정말 이러니까 지금 정말 더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용기가 생기고 더 약을 열심히 먹고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예, 용기 부여졌습니다. 저는 원래 예, 정말 병이 많았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픈 데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한 평생 어떻게 이렇게 살겠는가 이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동통화초를 먹으면서부터 지금 날마다 지금 날마다 행복한다. 그렇게 머리 아프고 맥였고 밥이 마셨고 누런해서 눈도 계속 나를 잡은다니까 사람.
1: 예.
3: 예, 나를 잡은다지 뭐. 정말 다 부럽습니다. 그렇게 맥이 아예 난단 말입니다. 예. 물이 맥였고 예. 그리고 항상 예, 하품하고 예. 머리가 띵하고 어떻게 머리를 이렇게 그 안돼 눈이 깊이 딱 박아놓고 저리 띵하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눈도 제 침침하고 예. 고혈압에 고혈제 고혈당 이러니까 병까지 병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 머리라는 게 띵하고 예. 눈이라는 게 지쳐라 잘 아이비고 예. 정신에 나고 이랬는데 지금은 예, 다 정사에 됐습니다. 그리고 예, 동성화도 제일 좋은 게 예, 하루에 한 번 먹어줬습니다.
1: 나는
3: 예, 약을 예, 여러 번 먹을 때는 먹었든지 아이 먹었든지 그게 좀 생각에 나고 또 이사는 얼마 먹은지 모른다. 너무 경력이 없어서. 근데 어째 그거 먹어도 예, 더 나은 거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동통화초를 먹을까나 그 경력이 좋아지니까 지금 그렇게까지 정신 띵하고 예, 자꾸 뭐 먹어놓다든가 뭐 이래든지 그게 지금 많이 나왔습니다. 선생님.
1: 맞죠.
3: 정말 예, 먹으면 먹을수록 좋고 예, 맥이 나고 사람이 어두는 이게 좀하고 내가 별로 젊어지는 감이 나고 용 좋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나는 또 옛날에 심장이 너무 나빠서 예, 밤새 병원 여러 번 갔댔습니다. 숨이 올라요. 예, 어떨 때는 이렇게 기어드는 것처럼 아프고 예, 그러고 이 관절이 너무 심해서 예, 걷기도 힘들었는데 심장이 지금 그런 증상이 없습니다.
1: 맞죠.
3: 예, 무릎이 아프고 허리 아프고 목이 아파서 뭐 이렇게 목을 돌리지도 못하고 예. 발톱이라는 게 다 새까맣게 되고 이랬습니다. 근데 지금 발톱이 이렇게 제 색깔로 돌아옵니다.
1: 예.
3: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죠, 예.
3: 예, 나는 이런 거는 예, 정말 생각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만 아프지 말고, 그래서 심장이나 이렇게 예, 아프지 말고, 예, 섭외나 자주 보지 말고 이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거는 생각지도 않는데 그런가 보다 다 이런, 이래 돌아오고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맞습니다.
3: 이번
1: 예.
3: 할 때, 예, 이번 할 때 또 좀 좋을 때다, 예.
1: 맞습니다.
3: 그래도 이래서 올 때 또 사대 꽂히겠습니다. 예, 열대 열라드가 오늘 주문한다. 예.
1: 2832-0666번에다 지금 인찰 연결해 놓으십시오.
3: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2: 네, 안녕하십니까.
4: 안녕하십니까.
1: 예. 네.
4: 저도 지금 동초 화초를 먹고 있는데요.
1: 예.
4: 저는 저기 심장하고 혈압병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먹은 게 좀 알리는데 우리 아저씨가 어찌 손이 떨거든요. 그거는 먹어도 괜찮아요? 약을.
1: 그러니까 풍이 왔댔습니까?
4: 아니, 아닌데 이제는 나이 좀 그러니까 이거 자연적으로 신경을 그런 것 같아요. 손이 이렇게 후들후들 떤다 만다.
1: 예, 신경 그 원인으로 나타나는 게 어떤 분들이 우리 지금 그 풍이랑 온 건 모르고 지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뇌혈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경화경화가 네. 되면 우리 뭐 일반적으로 새벽이랑 오는 게 된대, 혈전이란 거니. 그래서 네. 어떨 때는 지나

0: 나갔는데 내가 이런 병이 왔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그 후증으로 인해서도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어쨌든 우리 북미 이후에 나타나는 후증이 신경에 와서 신경원이나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 동청한테 바르게 보면 얼마 썼습니까?
1: 이제 거진 석 달 돼가요.
0: 아 그러니까 조금 예, 중한 분들 네. 그런 증상이라 예, 신경하고 관계는 이런 증상들이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아. 예, 그러다가 일 없습니다. 예.
1: 그치, 그래, 오늘 아침부터 내가 지금 두 봉지씩, 대서 시키거든요.
0: 그러십시오. 예, 고증상이 네, 나아질 때까지. 예.
1: 그건 확실히 조금 많이, 이, 알린다 만다. 이거, 잠도 못 자던 게 영 잘 자고.
0: 그렇죠. 예.
1: 예, 그래서 난 주로 이게, 그러니까 관심병 그 증상이 있다 만다, 내가. 그래, 혈압 아. 높은데.
0: 예.
1: 그래서 그거 먹고 해서 나는 알린데, 우리 아저씨 이렇게 다리도 붓습니다. 지금
0: 아 다리 부는 분들이 반드시 심장에 문제 있는 분들입니다.
1: 아그 예. 우리 아스턴 심혈관병이 있단 말입니다.
0: 맞습니다. 심장
1: 이렇던 게 제 다리 지금 부서서 내 길에 지금 오늘 아침부터 두 개씩 지금 대접 시킨단 말입니다.
0: 아 그러십시오. 그런 게 맞습니다. 그까에 우리 환자분들은 전 약을 내 오래 썼게 되면 뭐 어떻게 보게 한다는 게 좀 알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요 증상이 나타나서 요게 잘 해결되지 않는다 이럴 때가 되면 꼭 두 봉지 하십시오. 그러다가 고증상이 나아지게 되면 다시 한 봉지를 해도 됩니다.
1: 예. 그래서 지금 내 지금 무리하느라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활동이 지금 좋지 않나요 요즘에?
0: 맞죠. 예.
1: 예. 그래서 저를 열애도 꼭 한 더 사자고 저를
0: 그렇습니다. 예, 두 분이 쓰는데 이런 게 사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경제상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예. 2832-0666번에 지금 인사를 연결하십시오.
1: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용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 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으로 여러 가지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모두가 동청하초 발열기문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고 혈지가 높거나 혈성도가 높은 분들 일반적으로 동맥경화가 형성돼가지고 풍이랑 오게 되는데 이런 증상들이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우리 혈지라든가 혈성도가 정상으로 돌아올 수가 있고 불면하거나 지금 우리 문의식 하신 분들 우리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게 되는데 우리 그 중에서 말하게 되면 심장의 안정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불면증이란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말해드렸지만은 우리 그 오장의 각도에서 본다게 되면 우리 동통성 질병, 그 골과병으로 인해서 동통 때문에 잠을 못 자는 분들, 또 위가 좋지 않아가지고 밤중에 특히 십이장기형이라는 분들 밤중에 우리 동통이 나타나면서 잠을 못 자거나 예 그리고 우리 기침 때문에 못 자는 분들, 소변 때문에 못 자는 분들. 이 여러 가지 원인을 내가 잠을 못 자게 되는 그 원인을 추적해 주기 때문에 내가 어떤 원인으로 잠을 못 자든지 간에 모두가 동청하초 발열기문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우리 경력감퇴라든가 건망증 있는 분들 말에는 이게 많이는 우리 머리 피곤급이 되지 않을 때를 말합니다. 하나는 우리 심장병. 심장에 문제가 있다게 되면 그 자기 자체가 피가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 머리랑 심장하고 제일 가까운 곳이 위치하고 있다라 하더라도 머리에 대한 피곤급이란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심장병 때문이고 동맥경화 때문에 또 역시 우리 피가 올라가는 이런 통도를 막아놓기 때문에 그래서 피곤급이 되지 않는다면 경력감퇴나 건망증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 오랫동안 머리에 피곤급이 안 된다면 치매도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치매가 올 수 있는 이런 것도 예방할 수가 있고 지금 우리 경력감퇴로 고생하신 분들 건망증 때문에 고생했었던 분들 모두가 동충하초 발효규문에서 모두가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심근경색으로 인해서 저자를 했다는 분들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우리 저자란 분들은 그 어느 국부가 막혀서 그 부분을 열어줬을 뿐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심장병이 원인을 해결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심장병으로 고생하신 분들은 우리 동충하초 발열기문 그 원인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저자를 하지 않고도 우리 심장병에서 해탈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풍수골병으로 고생하신 분들 우리 나이가 한 35살 되게 되면 골다공증이란 게 나타나가지고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골질 증식이란 것이 나타나면서 경추병이라든가 요추간반 돌출이라든가 요추간 협착 우리 요추간 협착까지 오게 되면 잘 걸지도 못하게 되는데 이런 증상이 있거나 허리다리가 시클고 저리고 뻣뻣해 나거나 마비가 나타나고 쥐가 올라오거나 우리 쥐랑 올라온 분들 많이는 비상아웃 관계였습니다. 이건 근육 경련을 말하기 때문에 비상아웃 관계가 있고 주먹질이 곤란하거나 앉았다 일어날 때 어곡 소리 난다. 이거는 간하고 관계였습니다. 진하고 관계인데 우리 간이 도와주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그 동청하초 발열기문은 골과병으로 고생하신 분들 골과병의 원인은 신장 콩팥과 관계인데 신장, 간, 비상 우리 뼈를 치료하는 이런 공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골과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꼭 해결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지금 어떤 분들은 뭐 발밑에 무엇이 그냥 붙었다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많게 되는데 우리 경추병에서 나타나는 건데 경추병이라는 거는 일곱 가지 형으로 나누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척수형 경추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원인은 그 척수 척추의 우리 제일 위에 부분에 있게 되는데 근데 증상은 발열이거나 다리에 와서 나타나게 되는데 역시 동충하초 발열기문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하고 위가 허약해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 천뼈성염이거나 미축성염 위궤양이라든가 십이장기형 발류성염 내가 어떤 위병으로 고생하시든지 간에 우리 동충하초 발열기문은 알파 분해매의 이런 작용을 해서 다른 위약이 없는 이런 물질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위병으로 고생하신 분들 해결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위열로 인해서 변비로 고생하신 분들 비장이 양육한 분들 설사하신 분들 300억 개의 활성요근의 작용을 해서 우리 변비로 오래 고생하시거나 설사하던 분들 모두가 동충하초 발열기문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외로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기쁨 충전, 긍정 에너지 충전, 행복 충전소. 반나절쯤 흘러간 오후, 고요한 숨 한번 놓으며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나는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 바쁜 일상 속에서도 마음의 틈을 내주는 사람은 단단합니다. 잠깐의 여유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느려지는 속도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멈춰선 자리에 햇살이 깃드는 시간도 있습니다. 피로한 몸과 생각에 조금은 온기를 더해도 괜찮은 오후입니다. 안녕하세요. 행복충전소에서 인사드립니다. 남경원입니다.

우리가 서예라는 말을 들으면 대개 한 사람이 조용히 책상 앞에 앉아 붓을 들고 먹을 갈고 한 글자 한 글자를 천천히 써내려가는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서예는 속도와 경쟁보다는 기다림과 집중에 가까운 예술이고 같은 글자라도 붓끝의 속도와 힘, 먹의 농담, 종류와 붓이 만나는 순간의 차이에 따라 전혀 다른 표정이 만들어지죠.

그런데 세계 기록의 관점에서 서해를 바라보면 이 조용한 예술이 의외로 거대한 규모와 극단적인 정밀함을 동시에 품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수천 명의 사람이 한꺼번에 붓을 들기도 하고 한 사람이 1000m가 넘는 글을 직접 써 내려가기도 하며 심지어 글자의 크기를 원자와 분자의 세계까지 줄여버린 사례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세 가지 기록은 바로 이 서로 다른 방향의 도전들입니다. 첫 번째 기록은 많은 사람이 함께 붓을 들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끕니다. 기네스 세계 기록에 따르면 가장 큰 붓글씨 수업은 2019년 10월 13일 오문에서 열렸으며 모두 2671명이 참여했습니다. 이 기록을 만든 곳은 오문 서예교육협회였고 당초 현장에는 2793명이 참석했지만 정해진 기록 도전의 규정을 지키지 못한 122명은 공식 기록에 제외됐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인정된 숫자가 2671명이었던 것이죠. 이 숫자를 단순히 사람이 많이 모였다는 의미로만 보면 기록의 재미를 놓치게 됩니다. 서예는 각자의 호흡과 피랍, 붓을 움직이는 습관이 모두 다른 예술이기 때문에 수천 명이 동시에 같은 직업에 참여하려면 단순히 사람을 모으는 것 이상의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이 기록이 서예를 한 사람의 개인적인 수련에서 공동체의 경험으로 확장했다는 점입니다. 평소 서예를 배운다는 것은 자신의 앞에 놓인 종류와 마주하는 일입니다. 선생님이 한 획을 보여주면 그 모습을 관찰하고 직접 붓을 움직여보고 잘못된 부분을 고쳐가면서 조금씩 익숙해지는 과정이겠죠.

그런데 수천 명이 한 공간에서 같은 방식으로 붓을 든다면 서예는 개인의 내면을 다스리는 행위를 넘어 하나의 집단적인 문화 행사가 됩니다. 누군가는 처음 붓을 잡았을 것이고 누군가는 이미 익숙한 사람이었겠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두가 같은 종이 앞에서 같은 동작을 수행하게 됩니다. 기록의 숫자 뒤에는 바로 이런 장면이 있었던 셈입니다.

네, 두 번째 기록을 보면 규모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번에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글이 길어집니다. 기네스 세계 기록에 따르면 인도 케랄라주 자시 모하메드가 2022년 12월 18일 완성한 손글씨 꾸란 두루마리는 길이가 무려 1106m에 이릅니다. 기네스는 이를 가장 긴 손글씨 꾸란 두루마리 기록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기록 도전자는 오랫동안 서예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6m라는 숫자를 종이에 적어놓고 보면 그저 커다란 숫자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실제 글씨의 길이로 바꾸어 생각해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한 사람이 붓이나 필기 도구를 이용해 수많은 글자를 직접 써서 하나의 거대한 두루마리로 완성했다는 것은 단순히 많은 글자를 적었다는 의미를 넘어서 엄청난 시간과 집중력을 한 작품 안에 축적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긴 손글씨 작품에서 중요한 것은 처음과 끝의 마음가짐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짧은 글이라면 한두 번의 집중으로 마무리할 수 있지만 1000m가 넘는 작업에서는 집중력이 하루 이틀 만에 끝나지 않습니다. 손에 피로도 쌓이고 글씨를 쓰는 자세도 변화가 생기며 붓이나 펜을 잡는 힘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작품 전체가 하나의 기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한 작업을 이어가야 하죠.

계속해서 서예에 관한 기네스 기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긴 서예 작품은 글자의 아름다움만큼이나 지속적인 인내와 자기관리가 중요한 도전이 됩니다. 한 획을 잘 쓰는 능력과 1000m를 끝까지 써내려가는 능력은 서로 다른 종류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셈입니다.

이 기록을 서예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또 하나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서예에서 중요한 것은 글자의 모양만이 아니라 시간이 글씨에 남긴 흔적이라는 점입니다. 같은 글자를 쓰더라도 처음 쓸 때의 붓끝과 수백 장을 지나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을 때의 붓끝은 미묘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먹이 농도와 종류의 상태도 달라지고 쓰는 사람의 호흡도 달라지죠. 그러므로 아주 긴 작품은 단순히 거대한 크기의 작품이 아니라 한 사람의 긴 시간을 물질적인 형태로 남긴 기록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1106m라는 길이는 결국 줄자로 잰 거리이면서 동시에 한 사람이 글을 쓰는 데 바친 수많은 시간의 길이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기상청의 이색 기네스 코너에서는 서예에 관한 기네스 기록들과 함께했습니다.

속에 후회가 있다 해도 아직 남은 오후는 무언가를 바꾸기에 충분합니다. 모든 걸 완벽히 해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충실히 버틴 시간들 그 자체로 의미가 있으니까요. 피곤한 마음엔 말 대신 다정한 침묵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미,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구철춘애가 수경지에 이르러 보니 사람들이 저녁을 다 먹고 난진 뒤였다. 천사들은 추운 밤을 지새기 위해서 마른 나뭇가지를 주워서 모닥불을 지피었다. 널찍한 산비탈과 숲을 속 그리고 좀 마른 땅, 여기저기는 천사들이 피워놓은 모닥불로 그야말로 장관을 이루었다. 얼핏 보면은 불빛이 휘영한 도시 같기도 했지만 실은 인가 하나 없는 거칠고 추운 들판이었다. 천사들은 날마다 이런 곳에서 밤을 지새했다. 소년이 자기네 탄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두철추가 붙잡았다. 오는 길에 말배에서 긁어낸 한근 남짓한 고기를 아직 먹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솥을 빌리고 다른 사람들이 먹다 남긴 나물도 좀 얻었다. 저마다 식량 주머니에서 보리쌀을 조금씩 덜어서 솥에 넣었다. 거기에 말고기를 썰어놓고 국을 끓였다. 덕분에 한 끼 맛있게 먹을 수가 있었다. 소년 전사는 두철추의 손을 잡고 오랫동안 놓을 줄 몰랐다. 그는 두철추를 한참 바라보다가 아쉬운 마음으로 떠났다. 초지에는 마을도 상림도 없었다. 사람들은 비옷이나 천을 자그마한 나무 위에 치워놓고 대충 비바람을 피했다. 여름이고 바람도 세게 불지 않는다 하지만은 밤에는 영하 가까이로 기온이 내려가서 추위를 견디기가 힘들었다. 오로지 힘이 드는 것은 동지들끼리 서로 나눌 수가 있는 체온이었다. 주고받을 수 있는 체온이 있어서 춥고 기나긴 밤을 겨우 지새할 수가 있었다. 두철춘애가 잠잘 곳을 찾을 무렵에는 먼저 온 전사들이 마른 자리를 다 차지해버린 뒤였다. 그들은 할 수 없이 나뭇가지를 땅에 꽂아 거기에 우비와 천을 매놓은 다음 삿갓 몇 개를 그 위에 걸었다. 그리고는 서로 몸을 기대 잠을 청했다. 사람들이 막 잠이 들려는데 곁에서 어지러운 발소리가 나더니 구함 소리가

0: 달려왔다. 동지들, 어서 전투 준비를 합시다. 마을이 보입니다. 초지를 다 지나왔습니다. 어서 호족남을 치러 갑시다. 두철치와 리소우는 용문도 모르는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한 전사가 전투 준비를 갖추고 두 손에 총을 쥔 채 앞에서 뛰어가고 있었다. 일여덟 사람이 그만둬요. 당장 멈춰요. 동지! 하고 소리를 치면서 뒤를 쫓았다. 하지만 그 전사는 곧장 산 꼭대기로 내달리었다. 몇 사람이 따라가서 총과 배낭을 빼앗으려고 하자 그가 또 소리를 질렀다.
1: 내 집은 내가 맵니다. 난 병장 아니라니까. 어서 호정남을 치러 갑시다. 우리 님이 초지를 빠져나왔어요. 초지를 빠져나...
0: 두철추가 쫓아가는 사람을 잡고 영문을 물었다. 독버섯을 먹고는 저렇게 됐어요. 그 사람이 한숨을 쉬며 대답을 했다. 두철주와 리소우는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두 사람은 서로의 발치를 보며 엇갈려 누웠다. 매일같이 옷 한 벌로 버티다 보니 너나 할 것 없이 몸에는 이가 욱실거리었다. 리소우가 몸이 가려워 자꾸 뒤척이는 통에 두철주는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리소우의 발이 자꾸만 두철주의 등에 와닿았다. 그가 팔꿈치로 소후의 다리를 툭 치며 말을 했다. 왜 이리 설치나? 응?
2: 이거 가만두지 않으니 잘 수가 있어야죠. 아, 그럼 시원하게 굳던가. 자꾸 뒤채지 말고.
0: 리소우는 일어나 앉아서 한참 시원하게 몸을 긁더니 속옷을 벗어 밖에 내다 걸었다.
2: 이들한테도 이참에 초지 된맛을 보여줘야지.
0: 이 녀석 머리는 잘 돌아. 두철추가 웃었다. 소호는 다시 누워 조용히 물었다.
2: 배정동지, 우리가 초지를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3: 그럼 이제 얼마를 더 가야 할까요?
2: 아, 기껏해야 2, 3일 걸리겠지? 돌이 보이면 다 빠져놓은 셈이라고 하던데 왜 안 보이는 거죠?
3: 이제 곧 보이겠지 뭐.
0: 두철추는 졸려서 더 말하고 싶지 않았다.
2: 배정동지도 집 생각이 나서요?
0: 잠에 취했던 두철추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2: 자네 집 생각이 나나? 아니요. 생각 안 나요.
0: 리소우가 더듬더듬 대답했다.
3: 그런데 왜 갑자기?
2: 어젯밤 꿈에 엄마가 보여서요. 엄마 몰래 입대를 해서 그런지 자꾸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랑 같이 산골을 나왔는데 제가 떠나버렸으니 엄마 혼자 외로우실 것 같아서 그래요.
3: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고 왔어야지.
2: 그럼 입대를 못했을 거예요.
0: 두철추는 그의 상급이자 그를 입대시킨 형으로서 다 일렀다.
3: 소후, 우리는 이제 혁명을 위해 힘써야 해. 우리 같은 사람은 돌아가도 사람답게 살 길이 없지 않나?
2: 저도 그건 알아요.
0: 리소가 어딘가 억울한 듯 말했다.
2: 저라고 왜 돌아가서 석탄을 전하려고 싶겠어요?
3: 그럼 됐어.
0: 두철추가 마음을 놓으며 말하였다.
3: 소후, 난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 집을 떠날 때 아내가 눈물 범벅이게 내가 말했지. 여보, 울지 마. 날 기다릴 수 있으면 기다려. 기다리지 않더라도 원망은 안 하리다. 어차피 나는 혁명이 성공해야 돌아올 사람이니까. 그러고 왔다고.
2: 저도 그래요.
3: 우리가 폭죽을 들고 홍군을 환영하러 나갔을 때부터 나는 이 군대가 좋았거든. 입대한 뒤에도 그래. 그러니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마음을 굳게 먹자고. 우리 같은 사람은 혁명을 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다네.
2: 네, 걱정 마세요. 배장동지. 배장동지 얼굴에 목칠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예요. 제 발치에 이불을 좀 여면 주세요. 바람이 들어와요.
0: 두철추는 리소우의 발을 잘 덮어주었다.
3: 그럼 어서 자도록 해. 내일 또 그래야지. 어?
2: 오늘 밤에는 비가 안 왔으면 좋겠어요.
3: 아, 별이 청청항을 보니까 비가 오지는 않겠어. 응?
0: 좀 지나자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다.

0: 조철추도 이내에 잠이 들었다. 밤새 비는 내리지 않았다. 하지만 찬바람이 어찌나 매서운지 서로 몸을 더 꼭 기대하였다. 조지에서 야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일찍 일어났다. 새벽 추위 때문에 더 잘 살 수가 없었다. 두철추와 리소우가 일어났을 때는 아직 날이 어둑어둑하였다. 멀지 않은 곳에서 곡괭이와 삽으로 땅을 파는 소리가 들려왔다. 무덤을 파는 소리였다. 밖에서 자다 보니 날마다 얼어 죽는 사람이 있었다. 심지어 대여섯 사람, 일여덟 사람이 함께 죽는 경우도 있었다. 모닥불이 너무 일찍이 꺼진 것이다. 흙을 파내는 삽질 소리는 자꾸만 두철주와 리소의 가슴을 후벼냈다. 어젯밤 두철춘의 수용대는 너무 늦게 도착을 해서 둘레를 똑똑히 살펴보지 못하였다. 날이 밝자 두 사람은 산비탈에 서서 서남쪽을 바라보다가 깜짝 놀랐다. 끝없이 넓은 늪에서 높이가 몇 미터나 되는 물기둥이 치솟고 있었다. 몇 개인지 셀 수도 없었다. 물기둥에서는 마치 소가 울부짖듯 우우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리소우는 이 기괴하고도 멋진 전경에 그만 어리둥절해지고 말았다. 배정동지, 여기가 어디예요? 지휘관이 분수령이 나오던데.
1: 무슨 분수령인데요?
0: 장강과 황하가 갈라지는 곳이지. 이쪽은 장강 유역인데 작은 산 하나만 넘어가면은 황하 유역이라는군. 소후는 그 말을 듣고 보니 너무도 신기했다. 그는 그 작은 산등성이를 보고 또 부었다.
1: 그럼 우리가 곧 초지를 벗어나게 된단 말입니까?
2: 그래, 곧 그렇지.
1: 와, 그럼 어서 가요, 배정동지.
0: 아침을 먹고 부대가 출발할 무렵 해가 떠올랐다. 사방으로 초지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알 수 없는 외로움이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한족 말을 아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보이는 날에는 너무 반가워 환성이라도 지를 대세였다. 하지만 두더지 몇 마리가 길가에서 두리번거릴 뿐 사람 그림자도 얼씬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면서 두 눈을 크게 뜨고 뭐든 나타나기만을 바랐지만 끝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걷고 걸어도 끝이 보이지 않은 초지일 뿐이었다. 해는 금방 자취를 감추었다. 초지에는 음침하고 짙은 안개가 내려앉았다. 보슬비가 내리더니 모든 것이 흐릿허분해지었다.

0: 철추가 명사수가 덮고있는 담요를 헤치다가 그만 깜짝 놀랐다. 얼굴은 꺼멓고 몹시 여윈 사람이 배는 남산만하고 두 다리는 퉁퉁 부어있었다. 명사수가 눈을 뜨더니 조용히 둘레를 둘러보았다. 그는 수렁을 보고는 사정을 금방 알아차리었다. 두 철추가 그를 부축을 해서 앉히려고 하자 그는 고개를 저었다. 굳이 이럴 필요가 없어요. 두 철추는 그를 부축하면서 말했다. 우리가 어찌 명사수를 두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억지로 일어나 앉으며 또 손을 저었다. 정말입니다. 업고 갈 필요가 없어요. 저지를 빠져나간 다음 우리 집에 소식이나 전해. 명사수는 고개를 돌린 제 말을 잊지 못했다. 동지, 그런 말 마십시오. 조지를 빠져나가 허종남과 싸워야죠. 두철추는 명사수를 등에 업었다. 땅바닥은 온통 진흙탕이었다. 두철추는 한 걸음 디딜 때마다 더부룩하게 솟은 풀더미를 찾아야 했다. 제 한몸 가누기도 힘들었다. 그렇다고 등에 업은 환자를 떨어뜨릴 수도 없었다. 처음 얼마 동안은 버틸 수 있었지만 인차 땀이 철철 흘러 온몸이 흠뻑 젖었다. 리소우가 얼른 명사수를 받아 업었다. 이렇게 몇 사람이 그를 번갈아 업고 천천히 걸었다. 날이 저물 무렵에야 사람들은 늪을 지나 명사수를 다시 나무 들것에 올려놓고 걸었다. 하지만 두철추는 이미 녹초가 되어서 발에 돌덩이를 매단 듯 걸음이 무거워지었다. 두철추가 리소에게 당부하였다.
1: 동지가 수영대를 거느리고 가도록 하오. 나는 뒤에서 숨을 좀 돌려야겠어. 명사수를 꼭 수경지까지 데리고 가요. 알았지?
0: 응? 리소우가 그러마 하고는 앞서갔다. 두철추는 한참 쉬다가 날이 저물어오는 것을 보고 서둘러 걸었다. 오리쯤 갔을까? 14살쯤 되는 소년 전사가 두 손으로 배를 끌어안고 고개를 무릎에 박은 채 배낭을 깔고 앉아 있었다. 곁에는 표를 쓰는 도구가 담긴 통이 아무렇게나 굴러다니었다. 가까이 가보니 숨이 멎은 것은 아니었다. 두 번 불렀더니 겨우 눈을 떴다가는 다시 감았다. 식량 주머니는 쌀 하나 없이 텅텅 비어 있었다. 다행히 물통에 물은 반쯤 남아 있었다. 그는 소년 전사의 머리를 자기 팔에 기대게 하고는 물을 먹이었다. 그러자 소년이 눈을 떴다.
1: 배고 고파 정신을 잃었겠구나.
0: 두철추가 물었다. 소년 전사는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두철추는 식량 주머니를 벗어들고 손대중에 부었지만은 반컵 정도 남아있었다. 그는 보리살을 반쯤 조심스레 덜어서 소년 앞에 가져갔다. 소년은 미안하다는 듯 자그마한 손을 내저었다. 아,
1: 저도 있어요. 그냥 먹어.
0: 두철추가 웃으면서 보리살 한 줌을 어린 전사의 손바닥에 쥐어주었다. 소년은 한 입에 다 먹기 아까운지 조금씩 입에 놓고 씹었다.

장편 소설 대장정 88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남독 서태문,

0: 흥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장.

0: 어깨춤 없인 들을 수 없고 때로는 어깨춤으로 끝나지 않고 온몸으로 뛰기도 하는 음악. 국가급 무형문화 유산으로 등재된 소리인 반소리. 우수한 중화 전통음악을 보급시키고 발전시키고 전승하는 것 또한 여러분의 몫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단입니다. 오늘의 노래주머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노래주머니에서는 연변 무형문화유산 반소리예술전승인이신 연변대학예술학원 박소연 선생님으로부터 판소리를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박소연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0: 자, 그리고 판소리를 배우러 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또 네. 한 번 더 늘었습니다. 그동안 그러니까요. 또 잠깐 자리를 비우지 않던데요.
1: 네. 네. 너무 반갑습니다.
0: 그럼요. 네. 네. 사철가를 배우고 있어요. 사철가. 인생의 사계절을.
1: 그렇죠.
0: 또 함께. 우리 인생도 사계절 있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네. 네. 뭐 여러분 어떤 계절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근데 사계절 다 사랑해야 합니다.
1: 그렇습니다.
0: 네.
1: 안 좋은 계절은 없는 것 같아요.
0: 그럼요. 그러니까. 아, 네. 우리가 사계절이 분명한 이 곳에서 네.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1: 그렇죠.
0: 내내 여름만 있다면 그렇죠. 겨울이 너무 그립겠죠.
1: 그렇죠. 하얀 네. 또 은백 세계의 네. 겨울을 봐야지 또
0: 그럼요. 네,
1: 또 맛이죠. 또 가을이라 해서 쓸쓸하기만 한 것도 아니고 네. 또 그 또 단풍을 또 언제 또 보겠습니까? 가을이면 그래서 매 계절마다 각자의 그 색상이 분명한 것 같아서 네. 우리는 그냥 마음껏 보고 즐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럼요. 그러면서 네. 가끔씩 사철가를 한 번씩 그렇죠. 꺼내서 불러보시는 것도 그렇죠. 좋고요.
1: 예. 네. 또 슬쩍 한번 네. 사철가를 또 네. 네. 불러보겠습니다. 전문 시간에 또 생각보다 조금 또 많이 네. 또 진도를 또 나갔더라고요.
0: 많이 나갔죠. 다 나갔죠.
1: 그래서 네. 오늘은 조금 그래도 좀 늦춰서 한번 네. 또 다시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0: 그럼요.
1: 그래서 네. 궁금한 점을 꼭 매 시간마다 갖고 오셔서 꼭 한번 다시 한번 또 짚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0: 네.
1: 크게 소리를 내서 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네. 틀려도 좋으니까 크게 소리를 내셔서 소리를 한번 잘 좀 지나가 보겠습니다. 이 산 저 산 꽃집이니 이 산 저 산 하나 둘
3: 꽃집이니
1: 그러죠. 둘 합궁 적
3: 분명 고 부미로구나
1: 그러죠.

0: 그렇죠.
1: 만만지 수는 사로로 친구네 한잔 술만도 못하느니라.
0: 쉬어.
1: 세워라 세워라 세워라 가지 마라.
0: 쉬어. 그렇죠.
1: 가운 청춘들이 닮는다.
0: 세상에 너무 잘하셨네요.
2: 다 했어요.
0: 아니 근데 좀 놀랐습니다.
2: 네.
0: 네, 소리를 너무 잘하셔서.
2: 네.
0: 그리고 박이 지금 너무 잘 맞아서 가거든요. 사철가는 사실은 박이 굉장히 어려운 소리인데 박이 지금 너무 딱딱 맞아가고 반소리 안에서 하는 그 시김새들 소리들을 너무 잘 구사하셔서
2: 네.
0: 전번 시간보다 또 좋아지셨네요.
2: 그럼요.
0: 이쪽 귀로는 지금 이렇게
2: 네.
0: 예, 또 여러분들을 또 이렇게 소리를 제가 집중을 하고 이쪽으로는 또 어미란 선생님 소리를 집중을 하는데 아우 너무 잘하시네요. 정말 잘하시네요.
2: 그래요?
0: 예, 예.
2: 바쁘셨어요?
0: 아 제가 예, 나름 그래도 제가 귀가 0.5예요. 눈은 0.5가 아닌데 귀가 0.5라서 아 굉장히 정말 잘하셨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가지 마라는 정말 개면의 어떤 예, 경지 오르지 않으면 소리가 안 나온다는 그 소리를 이쪽 귀로 들었거든요. 정말 잘하십니다. 아유 참. 그래서 좀 진도를 많이 나갔다고 걱정을 했는데
2: 네.
0: 오히려 뭐 그만큼 지금 다 되시니까
2: 네.
0: 쭉 지나간 것 같아요.
2: 네.
0: 그러면 좀 궁금한 점 같은 것이 있으실까요? 그 부분을 좀 짚어가고 괜찮으면 저희가 진도를 좀 네. 나가볼까 합니다. 어디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어이, 박은지 학생.
3: 꽃이 할 때 꽃.
0: 예.
4: 마이크 가까이.
0: 아, 가고. 그래요?
4: 마이크 가까이.
0: 꽃이. 아, 꽃이. 꽃이 안 피네요. 그죠?
4: 꽃이
0: 폈다는데 꽃이 안 폈네. 그러면, 꽃 자체에서 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산, 저 산,

0: 꽃집이니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산 저산 꽃집이니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네. 그러면 저는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 자체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앞에서 이미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오늘 내가 감기가 왔는데 네. 하나 둘 시작 하고 온 게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그 전날에 날씨가 안 좋았거나 네. 뭔가 또 그렇죠? 네. 뭔가 안 좋은 음식을 또 드셨거나 그래서 원인이 있거든요. 그러면 꽃이 안 된다 그러면 꽃 앞에서 내가 문제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산에서.
0: 그렇죠. 그럼 산에서 문제가 생긴 건데 이 산 저 산 이 산 저 산 풀지 않으셨는지 네, 그래서 이 산 저 산 꽃집이니랑 어. 이 산 저 산 어, 이제 이건 끝났네 꽃 하면 연결이 안 되는
1: 다시.
0: 거죠. 그렇죠.
1: 아.
0: 그래서 제가 팁을 드리자면 이 산 저 산 하고 호흡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1: 네.
0: 이 산 저 산 이 산 저 산
1: 풀면
0: 절대 아니라 이 산 저 산 꽃지가 그래야지 안 샵이 되는 거죠. 이해되죠? 자, 그 부분을 한번 해볼까요? 자,
2: 이 산 저 산
0: 그렇죠.
2: 꽃이 빈
0: 그렇죠. 그렇게 가는 거죠. 예, 해결이 됐네요.
3: 그러니까 좀 그날에 숨 쉬지 말고 꽃이 피니 하려자 그러면
0: 아 그렇죠.
3: 이산 저산
0: 그렇죠.
3: 우리는 이 숨 쉬고 해자 그러니까 해서는 이산 저산 하지 말고
0: 예.
3: 꽃이 피니
0: 그렇죠. 그래서 이산 저산 꽃이 피니 그렇게 가다 말이죠. 네. 또 궁금한 점이 있을까요?
1: 그러니까요. 처음에 처음 내놓은 대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든지.
0: 그렇습니다. 절단 주거든요.
1: 예. 그러니까 이산저산 안 되면 아랫부분이 자신감이 점점 더 없어지겠죠.
0: 맞습니다.
1: 예.
0: 근데 제가 듣기로 이산저산을 하시는 분들이 이산저산 멋있게 다 하세요. 그다음에는 꽃이 100% 다 뜨시더라고요.
1: 올라가죠.
0: 예. 근데 예. 꽃이 그러면 꽃이 놀라서 안 필 것 같으니까 이산저산 꽃이 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아. 거기에서 이제 반가름이 나는 거죠. 예, 그래서
3: 그러니까
0: 조심을 하세요.
3: 능용커 시구 범이로구나.
0: 호흡이 가능하시면 이산저산 꽃이 비니 분명코 범이로구나.
3: 아이,
0: 예, 호흡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거기는 괜찮아요.
1: 도둑 호흡 합시에요.
0: 그렇죠. 저희는 거의 도둑숨이죠.
1: 도둑
3: 설백 설백
0: 호흡을 하셔야 돼요. 예, 호흡을 하셔야 돼요. 원래 올백 천칠백원이 호흡을 하셔야 되는데 다만 보는 분들은 호흡을 안 한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렇게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작보다는 저는 끝 마무리를 조심을 많이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1: 맺는 부분이
0: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가 깔끔해야 퀄리티가 높아지는데
1: 예.
0: 두의 부분은 어차피 나오게 돼 있는데 많은 분들이 걱정이 되시고 혹은 급해지시니까 어 이거 빨리 끝내고 저걸 해야지 하는 순간 이제 앞에 것도 놓치고 두의 마무리도 네. 두의 시작도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마무리를 제대로 하시는 것이 깔끔하게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네.
0: 예. 또 안지은 학생은 괜찮은가요?
4: 예부터에서
0: 그렇죠.
4: 좀 이상할 것 같습니다.
0: 예부터 앞에 뭐 있죠?
4: 녹음 방조승화
0: 녹음 방조승화시라 예부터 일러 이러죠? 네? 녹음
4: 방조승화시라
0: 녹음 방 악의성 녹음 방조가 아니라 녹음
4: 방조승화시라
0: 방조의 조의 꼬리를 잘라야 승화가 잘 되겠죠. 자
4: 녹음 방조승화시라
0: 승도 승화시라
4: 승화시라
0: 그러면
4: 옛부터
0: 그러면 승화시라 하고 호흡을 놓지 말고 옛부터가 되겠죠. 옛부터 여는데 급하지 않게 옛부터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는데 항상 자음은 제가 얘기를 했지만 사이즈가 작기 시작을 해서 옛부터가 아니라 옛부터 일러 있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더 일러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그 했냐면 옛날에 테이프 시절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네. 그게 감겨버리면 이러거든요. 근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 그걸 세세하게 풀어가거든요.
1: 네,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
0: 절대 예뻐터 이렇게 안 가거든요. 예뻐터 잡고 점을 잡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네. 일단 바늘구멍을 들어간 다음에 빼는 거죠. 예뻐터 일러 있고 하면 소리 길이 바뀌는데 예뻐터 일러 있고 여름이 가고 이렇게 되겠죠.
1: 이것도 예. 쉽진 않아요. 왜냐면 점으로 갔다가 쫙 늘어오는 부분도 한순간 늘어났다가 딱 다 걸어야 되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냥 하는 게 아니라.
0: 그렇죠.
1: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이거 연습 많이 해야 돼요.
0: 그렇습니다. 예쁘다 일러 이렇게 건너가면 또 안 되거든요. 예쁘다 일러 다 일러 있고
1: 그렇죠.
0: 여름이 가고 이렇게 예쁘다 부분을 안 돼도 크게 소리를 해주세요. 자, 앞에서부터 녹음 방초.
4: 녹음 방초 승화시라.
0: 그러죠.
4: 예쁘다 일러 있고.
0: 그렇죠. 이렇게 가면 안 되죠. 오, 너무 잘하셨습니다.
1: 야.
0: 또 혹시
1: 레슨이에요, 이거. 사실 이 시간이 너무. 너무 죄송하거든요. 한 사람씩 다 안 되는 부분 빨리 예. 짚어가는 게. 예. 아, 그럼요. 이게 단어 한 글자에도 얼마나 많은 학문이 들어가 있나요?
0: 그렇습니다.
1: 이게. 예. 그냥 터는 터인데 터.
0: 예.
1: 맞다가 맞아요. 입을 다물었다가 맞아요. 또 인천 또 일로.
0: 그걸 또 거둬야 될 때가 있거든요.
1: 예.
0: 윤성 학생은 어떤가요? 괜찮은가요?
5: 할로 작품 열한 유라흔네.
0: 오 좋아요. 열한 해도의 본자체의 또 문제를 찾지 말고 똑같게 거슬러 가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뭐였죠?
1: 부작품 할로 작품.
0: 할로 작품부터 자.
5: 할로 작품.
0: 안 급합니다. 할로 예로 예 끝꼬리를 잘 물어야 할로 상 지금 상이 또 급해지는데 할로 상붕 이거 아닐까요? 자 할로 상붕 자
5: 나흔에 또
0: 잘 들어보세요. 할로 상붕 붕이랑 붕 뭐가 다르죠? 하나는 뚫어주고 하나는 내가 계속 잡고 있고 어떤 것이 맞을까요? 뚫어줘야 되는 거.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을 한 거죠. 할로상붕 갖고 있어야죠. 할로상붕 아이고 끝났는데 할로상붕 여기다가 대신 맞춰줘야 요라래 또 이렇게 나오죠. 자
5: 상붕
0: 할로 로는 입을 담은 발음인데 상은 열어야 되겠지만 똑같게 상붕으로 건너가야죠. 미끄러서 할로
5: 할로 상붕
0: 잡아줘. 그렇죠.
5: 열아 흔해 또
0: 그렇죠.
5: 제자 할개를
0: 잡아주고
5: 굽히지 않는 황고
0: 굽히지 않는 는 후왕 후왕 후왕인데 지금 황구 그죠? 후왕 자
5: 꼭 피지 않는
0: 후왕
5: 황구
0: 그렇죠.
5: 단풍도 넣은고
0: 그렇죠.
1: 저 우리 김학생님은요?
3: 아이 굽히지 않는 황구 이거 벌레라는데 이게 잘 벌레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황제를 들어가게 되더라면
0: 아 그러시고
3: 피지 않은 황국 이렇게 란디
1: 그렇죠.
3: 황국 이렇게 자꾸
0: 아 거기서 꿀팁을 제가 한번 더 드리자면은 황이라는 글자가 우리 조선 우리 글자로 우리 말로 할 때는 한 글자잖아요. 그런데 병금 우리 네. 한어로 쓸 때 병금으로 쓰면 휴 네. 강기거든요. 쓰는 순서대로 해주세요. 황국이거든요. 후앙인데 자꾸 황국 이렇게 한 번에 벌리려니까 나는 네. 황을 한 것 같은데 계속 황 왜 안 되지? 그렇게
1: 예.
0: 쓰는 후왕. 대로 하세요. 후앙 그럼 황국으로 가셔야 돼요. 예.
1: 그렇죠. 황
0: 그렇습니다.
1: 한어도 황이고
0: 그렇죠.
1: 예.
0: 예.
1: 아, 묘하네요.
0: 이거는 제가 생각해낸 방법.
1: 예예.

0: 출처가 주제가 여기입니다. 예. 선생님은 괜찮으신가요? 오늘 처음 오셔서 좀 너무 지금 그렇죠. 예. 이제 좀 들으시다가 예. 나중에 예. 또 예.
1: 집에서 복습을 예. 하셨대요.
0: 아 그러셨대요. 몇 시간을 조금 더 복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네. 가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괜찮 선생님은 괜찮으세요? 네. 너무 잘하셔서 제가 아니에요. 오른쪽 귀로 이렇게 들었을 때는 정말 아니에요. 너무 좋으셔서
1: 그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정세월은부터 아, 따라 부르기를 했었으니까 예, 예.
0: 그 무정세월부터
1: 예. 무정세월 세월 예. 여기서 아 지난번에 마지막 예. 마지막까지 안 가고 여기까지 갔던가요? 청춘들이 타는군다 여기까지
0: 세월아가 세월아 세월아 세월아 가지마
1: 여기까지 했네요.
0: 아까운 청춘들이 타는군다까지
1: 네. 타는군다까지 네. 했네요.
0: 거기까지 했어요.
1: 오, 많이 갔어요.
0: 괜찮으시면 네. 바로 좀 뒤를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아까운 청춘들이 타는군다 자 아까운 잡으셔야 청춘들이라는 소리 길이 정해지는데 아까운 청 하면 또 벌려지죠. 그래서 아까운 청춘들이라 눕는다. 자, 호흡 다 맞춰주세요. 청춘들이라 눕는다. 그렇죠. 세월아 가지 마라. 자,
2: 세월아 가지 마라
3: 가지 마라
0: 가지 마라
3: 가지 마라
0: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마라
3: 가지 마라
0: 그렇죠 가는 세월
2: 가는 세월
0: 가는 세월
2: 가는 세월
0: 어쩔거나
2: 어쩔까?
0: 그렇죠. 혼자설이죠, 이거는. 가는 세월 정말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는 세월 어쩔까나. 속소리.
2: 가는 세월 어쩔까나.
0: 그렇죠. 늘어진. 자,
2: 늘어진.
0: 꼭두목이죠. 여기서 이제 띠 이렇게 아래로 버려지지 않고 호흡을 딱 받친 채로 띠인 자
2: 늘어진
0: 게 호흡하시고 소나무
2: 게
0: 호흡하시고

0: 달아놓고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1: 갑자기 조용해지셨죠?
2: 갑자기 저희가 쓰기는 예, 예. 끝이라 썼는데 액액하고서 듣기니까
1: 숨은 소리죠. 맞습니다. 너무 잘 짚어주셨습니다.
2: 예, 맞아요. 그래서 예. 내가 잘못 들었는가.
1: 예, 소리는 끝끝 덜이 네 글자인데 예. 거기에 또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자, 개호파시고 수나무야. 호파시고 수나무끝끝끝끝 오세요. 근데 끝을 지금 거의 제가 듣기로는 지금 끝 저기 진성으로 지금 가는데 시성으로 시성으로
0: 개수나무에게 개들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개호파시고 수나무에게
1: 그렇죠? 끝. 좋으세요. 지금 그 소리예요. 끝. 또 치마시고 끝. 끝. 오, 잘하셨습니다. 털인데 우리는 트어로 밀고 나가겠죠. 트어.

0: 사랑도 되고 대랑 내 달아놓고도 됩니다. 근데 두 개 다 좀 어려운데 저 기호에 맞게 선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어려우세요. 대라자 대라앙 앙 이으시면 대라앙 내 달아놓고자 대라앙
1: 네.
0: 어서오세요. 너무 잘하시는데요.
1: 3번
0: 포인트가 쫄깃함입니다. 쫄깃함. 그러면 대랑이 아니라 대랑 앙에 달아놓고자
2: 대랑
0: 오셔
2: 달아놓죠.
0: 꼭꼭 두식 허는 놈과 자
2: 꼭꼭 두식 허는 놈과
0: 그렇죠. 이제 놈이 나왔습니다. 뭔가 이제 나쁜 놈이란 뜻일 때는 좀 호령하듯이 꼭꼭 두식 허는 놈과 자
2: 꼭꼭 두식 허는 놈과
0: 그렇죠. 놈과도 구와 구와로 불러야 되겠죠. 과가 아니라 과.
1: 과
0: 과 그렇죠. 부모 부려 아
2: 부모 부려
0: 부모 부려
2: 부모 부려
0: 힘주세요. 려에 힘주세요. 부모 부려
2: 부모 부려
0: 붙이 마시고 허는 놈과
2: 허는 놈과
0: 허는 놈과
2: 허는 놈과
0: 올려주세요.
2: 허는 놈과
0: 그렇죠. 말아서 올려주세요. 놈과
2: 놈과
0: 그렇죠. 형제화목
2: 형제화목
0: 형제 형제가 아니라 희형제 희형제 형제화목
2: 형제화목
0: 못 얻는 놈
2: 못 얻는 놈
0: 차례로
2: 차례로
0: 오 저보세요. 아이고 정말 잘하시네요. 아 여기 명창님들이 이제 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1: 그렇죠.
0: 사실 다 할 수 있는데 왜? 자꾸 어렵다고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너무 잘 받으시잖아요 지금. 정말 잘하십니다. 차례로
2: 차례로
0: 놓지 마시고 잡으다가
2: 잡으다가
0: 아, 잘하셨는데 잡으다가 하면 아버지 잘하신 걸 다 베리거든요. 네. 잡으다가
2: 잡으다가
0: 역시 선생님 그렇죠. 안 여시잖아요. 잡어 잡으다가
2: 잡으다가
0: 저 세상자
2: 저
0: 세상 그렇죠. 먼저
2: 먼저
0: 보내버리고
2: 보내버리고
0: 보내버리고가 아니라
2: 보내버리고
0: 나머지
2: 나머지
0: 본인네들 올려주세요.
2: 본인네들
0: 그렇죠. 서로
2: 서로
0: 그렇죠. 모여 앉아서
2: 모여 앉아서
0: 저기 여기 포인트 하나 서로 모여 앉아서
2: 모여 앉아서
0: 한잔 더먹소
2: 더먹소
0: 그렇죠. 고만 먹게
2: 고만 먹게
0: 사실은 음정은 고만 먹게 이게 음정이에요. 그런데 얘기하듯이 아이 좀 그만 먹게 그것처럼 고만 먹게 자
2: 고만 먹게
0: 그렇죠. 허면서
2: 허면서
0: 허면도 미연 미연으로 가세요. 허면서가 아니라 허면서
2: 허면서
0: 그렇죠.

0: 돌아보세. 돌아보세.
1: 오, 잘만 하시네요.
2: 오, 잘하셨어요. 예.
1: 진도를 오늘은 조금 나간다 해놓고.
2: 다 갔어.
1: 정말 하시니까요.
2: 진도가 다 나갔죠.
1: 아, 너무 잘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제 소리를.

0: 받는 그 속도가 너무 빠르셔서 네. 쭉쭉쭉쭉 지나가도 됩니다. 아까 끄끄터리의 두 가지 버전을 제가 한 가지 버전으로만 그 나가고 네. 어떤 것이 더 이제 쉬운 거는 아, 선택을 하셔서 네. 예, 그렇게 연습을 해주시면은 충분히 잘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괜찮은가요?
1: 선생님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0: 아 그러세요? 예, 처음부터요?
1: 아니 처음부터 해야 되니까
0: 처음부터 하면 이제 너무 시간이 그럴 것 같고
2: 처음부터는 이제 방송 끝나서 드릴게요 노래를.
0: 아, 그 정말 녹음한 것이 있죠. 아 녹음한 것이 있죠.
2: 오늘
0: 보니까.
2: 배운 부분은 예예. 오늘 배웠던 부분 무정세월부터 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무정세월로
2: 무정세월
0: 보세요. 네. 그러면 어디죠 그게?
2: 무정세월은 전없이 흘러가고
0: 모두 아,

백마르 버시로구나. 무정 세월은 턱없이 흘러가오. 이내 청춘도 아차 한번

얘들 내 한 말 들어보소. 인생이 모두가 백년을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하지 다 재하면 단사십 또 못 살 인생 아차 한번

달아놓고 꼭꼭 두식 하는 놈과 부모 부려 하는 놈과 형제 화목 모든 놈 차례로 잡으다가 저 세상 먼저 보내버리고 나머지 본인네들 서로

0: 마음 그리워 돌아보세.
1: 제, 오. 야. 그냥 듣고 싶죠.
2: 네. 네. 그냥 들었어요.
1: 너무. 예. 소리가. 야, 소리가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할지. 그냥 소리마다의 예. 글자마다의. 네. 참 대단합니다. 이걸 아유, 우리가 이걸 그냥 이렇게 적어도 머릿속에 적어도 이걸 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감았던지 이걸. 그래서 그렇죠. 메모가 정말 필요하다고요.
2: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나만의 악보가 필요하고 네. 그래서 그래도 그래도 정도는 연습이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네, 저 또한 뭐 좀 연습을 안 하면 바로 소리가 이렇게 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반소리는 무조건 연습. 그러나 제대로 된 성음의 길이나 소리 이면을 제대로 정한 다음에 연습. 네. 막무가내로 연습을 하면 정말 고생을 그렇죠.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생을 조금

0: 조금 적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한 소리가 그러니까 예. 이렇게 우리가 따라 부르니까 예. 되잖아요.
0: 아유 가시, 충분히 잘하죠.
1: 자신감을 가지시고 예. 예, 예전에는 정말 소리꾼들만 한다고 예능인들만 한다고 했잖아요. 예. 다 됩니다.
0: 아유 그럼요. 충분히 예. 잘하시고 또 예. 지금 그 받는 속도가 예. 거의 지금 정말 단소리 그 전공하는 분들의 예. 그 속도를 지금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리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꼭 높은 예. 소리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그렇죠. 있는 성량껏 그래야지만 그거를 제대로 딱 듣고서 어디에서 문제가 생긴 거를 알고 바로바로 저희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좀 이렇게 살살 할까 자꾸 이런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네. 크게 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그렇죠. 그 틀리 네. 일부러 박수현 네. 선생님은 예전에 일부러 틀리게 했다잖아요. 네.
0: 제가 또
1: 선생님 레슨 받기 네. 위해서
0: 중간중간 토끼가 끼를 네. 내듯이 제가 한번 끼를 내서
1: 그러니까요. 네.
0: 그때는 저희가 5명씩 레슨을 받았거든요.
1: 네. 학생이 너무 많아서 일대일로 할 수가 없잖아요.
0: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일일이 선생님께서 체크를 해주시기가 어려우시니까 네. 오히려 제가 잘 모르는 부분에 가서는 괜히 크게 틀려버렸거든요. 네. 그러면 선생님이 딱 귀에 거슬리시니까 그 부분을 딱 콕 집어서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뭐 허령을 정말 네. 들었는데 저는 너무 좋았죠. 그래야지 그게 오 그래야지 선생님이 콕 집어주시니까 네. 네, 그렇게 정말 어렵게 공부는 했던 것 같아요.
2: 선생님 대사 우린 무슨 이것을 잘못할까봐 무서워서 네. 떠는데
1: 네. 그럼요
0: 예. 아이,
1: 잘못했을까봐 떨지 마시고요. 여기서 누가 예. 뭐라 안 합니다.
0: 너무 잘하셨습니다.
1: 왜냐하면 그 배움의 길에는 예전에도 그러잖아요. 어떤 학생들은 배울 때는 공부할 때도 제일 앞에 앉아서 초롱초롱하게 해서 예. 음악을 보면서 공부하는 맞습니다. 학생이 있는가 하면 일부러 뒤쪽에가 앉아 예. 있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0: 예.
1: 예. 예. 근데 뭘 또 자주 질문을 던지고 뭐 물어볼 거 있으면 제때 네. 그 시간에 물어보고 소화하셔야만이
0: 네, 그렇습니다.
1: 잘하는 학생이에요.
0: 네, 네. 충분히 잘하시고
1: 시간이 이렇게 가네요. 아유. 오늘도
0: 그장
1: 박수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네, 수고하셨습니다.
1: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1: 오늘의 노래 주머니에서는 연변 무형문화유산 판소리 예술 전승인이신 연변대학예술학원 박서연 선생님으로부터 사철가를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허미란이었습니다.
3: 이산유산 꽃이 피니

서원 청심환은 칭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소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란하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아닌가 싶습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 지키는 방법 함께 배워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5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 치료 약품 초은청심환입니다. 3곽을 구매하시면 1곽을 더 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 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5대 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이고요.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시한 문의 전화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금 매일 오후 2시 40분부터 3시 사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은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1: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초은청심환은 브랜드 이름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약가에 있는 큰 글씨로는 청심침양발미안이다 이렇게 부르게도 되어 있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침양을 위주로 한 팔미라는 것은 8가지 진기희귀약재 조합으로 조성되어 있다는 걸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본 제품 자체는 심장병 치료에 있어서는 효과가 빠르고 효과가 확실하고 부작용이 거의 적거나 없는 이런 특점을 갖고 있는데요. 그 공능 수치로 놓고 말하면 어떤 증상과 어떤 심장병이 구체의 해결을 가져올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아래 말씀드리겠습니다.
0: 네.
1: 우선 본 제품 자체는 심폐를 유난하게 합니다. 꼭 폐경락은 떨어질 수 없는 중요한 심장병 경락에 있어서 밀접한 연대성이 강한 이런 그 경락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폐를 유난하게 하고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합니다.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하고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 줍니다. 가슴이 침침하고 부딪하고 룩골까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올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 줍니다. 뭐 때문에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 준다 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여기에서도 역시 폐경락을 꼭 곁들여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심폐열이 심하다는 것은 중에서 일종 증상에 관한 학설입니다. 학설이라면 리론과 증상을 결부한 걸 말하게 되었는데요. 림상표는 그럼 무엇인가? 가슴이 침침합니다. 기침을 잘 기습니다. 지금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기침을 많이 기쳐서 기침약을 어떤 분들은 정말 뭐 한 덩 먹다시피 이렇게 했는데

0: 조금 낫는 것 같아도 또 범하고 또 먹어 범하고 하는데 기실은 심폐를 다스려줘야 되는 건데 단순 폐경락만 다스려서는 철저한 치료가를 못 거두게 되어 있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자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안녕하세요.
2: 예, 저도 이 정신만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야, 용 좋습니다. 이 신장약에서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0: 아, 예.
2: 예, 나는 관심병도 있고 신근경색이 있어서 예. 그래서 내가 가면 이 정신이 쓰러지고 숨이 올라와요.
0: 어, 심각할 정도입니다. 예, 예. 예.
2: 그래서 병원에 가도 문도범 병원이고
0: 그래요? 어, 예.
2: 몇 번 됐습니다.
0: 예. 예.
2: 나중에는 예, 병원에서 예, 이전 어떻게 자기네 뭐 다른 방법이 없고.
0: 어, 예. 예.
2: 그래, 그 나와서 예, 뭐, 서원성심한 선생님 강의 듣고서 지금 쓰는데, 처음에는 가량해서 예, 쓰다가 지금은 그것도 한 봉지씩 씁니다.
0: 어, 원래는 25살씩 쓰셨다, 예. 처음에. 바로 그렇습니다. 예. 그 예. 여사분이 그 정도라면 25살씩 써야 됩니다. 예.
2: 그리고 선생님 제기라는 그 보도 제품에다 같이 썼지만, 지금까지 병원은 한 번도 안 갔습니다.
0: 어, 얼마 동안 한 번도 안 갔습니까?
2: 이건 한 9달이 된다.
0: 아, 그래요? 대단하죠? 예, 예. 예.
2: 그러니까 얼마 좋습니까?
0: 그럼요.
2: 그래도 선생님 얘기 맞다나 기침 모두 자꾸 하고, 그 다음에 목에 가래 붓고, 이랬던 게 심살 좋아지니까 지금 목에 가래도 없고, 뭐, 이런 좋습니다.
0: 아, 그럼요, 예.
2: 그리고 소화 잘 되고, 예.
0: 그렇죠.
2: 혈압 조절이 잘 되고.
0: 어, 바로 그렇습니다.
2: 예, 심살 좋아지니까, 예, 용, 이 머리도 아야 보고, 용, 편안한 게, 예, 속도 쑥거져서, 위 쑥거져, 맨날 부딪혀서, 그래서 그랬던 게, 속이 쑥거지면서, 속이 편안한다.
0: 그렇죠. 예. 심장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심장 때문에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심장 때문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사분이 말씀대로. 예.
2: 예, 어쨌든지, 영 좋습니다. 한 가지, 저는 정신만 한 가지 있었지만, 심장약 썼대, 여러 가지 기침약이, 무슨, 아랫땅은 약이, 그도 소화제, 그 다음에 뭐 혈압약이, 그도 예, 약 얼마 먹었는지도 모르겠는데, 정신만 쓰니까 그 지금 다 끊어도 하나도 일없는 것 같아서.
0: 아, 큰 효과를 보셨죠. 예, 예. 예.
2: 그래, 오늘이 또
0: 예,
2: 아홉 가 배달받아 쓰자 그립니다.
0: 그렇게 하세요. 여사분 그 조건이겠다면, 그 증상이겠다면 기본으로서 완전히 어선 뚝 끊을 필요는 없고 어느 정도 차수를 조절하는 차원에서 복용하시는 게 기본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건강하세요.
2: 네, 감사합니다.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좋은 정신만 어제는 오랫동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중간기인가 했는데 중간기 알고서 병원에 두 번에 입원했댔는데 아, 가슴이 멍하고 침침하고 그래서 가랑가랑하고 감기는 떨어질 수 없이 그저 하나 그래남 그냥 감기고 댄디는 또 오늘 했겠습니까? 그런 것도 아이 됩니다. 그래 누워서 집만 가지고서 먹고 보던 사회 선생님 강의 듣고 이 좋은 정신만 먹어봐서 생각이 하나 줍니다. 예. 그리고 값이도 저렴하고.
0: 아, 그렇죠. 예.
3: 예, 다른 반응도 없고 효과 좋고 빠르고. 예, 그래서 이거 썼는데 이발에서 냄새 나지 이빨이 아파 몸서리 나든게 하든게 아이, 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썼는데 많이 좋아지고.
0: 아, 그렇죠.
3: 예, 그래, 오전에 막, 정말 정신이 아이 떨더라고, 정말 기억력이 돌아오고, 그리고 이 혈압 조절이 잘 되나봐요. 얼마 좋은지 모르겠는데, 몸이 헷갑지, 시사를 잘하나봐요. 군이 불렀습니다.
0: 아.
3: 예, 그러니까 얼마 좋습니까? 이래 좋을 때.
0: 그렇죠.
3: 야, 그 떨구지 말고, 예, 계속 잠그라. 아이, 심리라는 게 어딥니까?
0: 그렇죠.
3: 약이 어딘가라, 약이 뭐, 모두 밑에를 팔고 못 팔대.
0: 예. 이 제품은 예. 20년을 강의했습니다.
3: 예.
0: 제가 강의한 시간만 20년입니다. 예, 예.
3: 그렇죠. 그래, 예. 이거, 아홉 가 배달받아서, 그래서 계속 쓰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0: 예, 건강기원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4: 네, 수고하셨습니다.
0: 예.
4: 예, 우리 당선이, 이 좋은 정신말을 먹는 환자입니다.
0: 네.
4: 어떤 먹은 애가 한 우리 당선 몇 년 전에, 그런, 심장이

0: 신장 그걸로 어, 혈압이 높지 혈압이 신장병이 그냥 시름시름 앓던 게 중실하여서 등하수 해서 마음에 주자까지 하게 됐단 말입니다.
1: 예.
0: 주자를 두 개를 했어.
1: 이미 했겠네요.
0: 예. 예. 주자를 하고, 그, 한 후에 한 1, 2년은 약간 노상고통이 어찌 1일 조금 넘어가고, 당이 빠, 부자들이 나왔어요. 어찌 그냥 아까심 경세라고 뛰고, 아까심 쫄김이 아프답니다. 그래서 예. 200원, 200원 되면 치료도 세게 하죠. 막 어떤 길림이 무슨 병원이냐, 그 중약도 좀 먹고. 이게 돌아오면 또 그대로. 그래 내리지. 야, 어째서, 이, 우리, 지금 정신만 먹은 사람들이 모두 효과 좋다는 이거야, 뭔가. 야, 그거, 전문 병원도 치료해야 된다는 게 그 약이 무슨 되겠는 거, 알먹겠다는 거. 야, 이 약은 OTC 이런 데, 고여준주고, 예. OTC. 나는 무슨 약이나 싸모예요. 고여준주가 OTC.
1: 고여준주가 중요합니다. 예, 예.
0: 예, 그냥 그렇지. 예. 이건 예, 한국이 199원이 12달을 먹자니까.
1: 그렇죠. 12달.
0: 12달 먹기.
1: 그래도 우대정책 또 주니까, 세각이 한 약 주니까, 140원 분하지.
0: 그래, 뭐, 이건 또 값이, 어제는 원래부터 한 10년 동안 값이까지 한
1: 개. 계속 뺀다고 없죠. 예.
0: 값을 파들 하면서, 네, 그래. 이제 이거 먹어봐라. 그 사람이 너무 선전하니까. 그 동물들 또 이 전통신화를 먹고, 신장병이 호전을 많이 가져왔다. 자꾸 선전하니까 먹더라 말이. 그래, 처음에는 몰라서 새와 그냥 먼저 싸먹겠다. 안 되겠다. 뭐, 제가 사니까 한강 주더구만. 자, 수고 벌써 뭐, 이랬는데. 쏴 나왔습니다. 예. 배달해서 붙였단 말입니다. 붙여서, 야, 형님, 이거 하고 뭘까? 너 가슴이 배나, 시원한 감이 난다면서요. 예. 그래야 되니까.
1: 그렇죠.
0: 시원하고, 그 다음에 계속 먹으라고 했어요.
1: 예.
0: 계속 먹고, 그런 게 벌써, 예, 세 통 거의 먹어. 4통 먹어. 한 40일 먹더라고요.
1: 세월 한강 주는 거, 그렇죠. 한 달 반 차고 복용합니다. 예. 예, 예.
0: 한 40일 먹고 나니까, 야, 이 가슴이 배를 막 부디 사고, 아무튼 게 작았던 게 아프던 그런 사이 없었다는 게지 뭐.
1: 효과나 타당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믿어도 됩니다. 예.
0: 예, 그리고 또 기침을 또 때는 좀 더 막 하고, 이전에 기침했는데, 그 후에는 기침을 안 하고, 하도 사고 100평이 얼마서 나 그래.
1: 그렇죠.
0: 길매 그 약이 비싸더라, 비싼 거 뭐든 사용도 없는. 약을 먹고 지금 효과 좋다면, 오늘 배달 받겠답니다.
1: 아무튼. 예, 2차, 3차로 뭐 주제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이 제품 자체를 견지하면.
0: 예, 예. 이 약 너무 좋아서.

0: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다시피 보온제품을 쓰셨는데 나는 혈압약을 쓴 게 아니라 심장약을 썼는데 지금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더라. 넉 달 동안 지내봤는데 기본으로서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혈압약을 끊어봤는데 문제없더라. 이렇게 말씀한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뭐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는가 하면 심장병 치료에서 효과를 보게 되어 있으니까 바로 혈압을 생성하는 동력펌프가 바로 심자입니다. 심장이 동력펌프가 정상으로 수축위안 수축위안 이걸 완성하게 돼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밖에. 그런데 이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혈압약 안 드셨는데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더라.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 보온제품 드셨는데 어지간한 계단을 오르내리시자면 너무 힘들어서 3층 4층 같은 데도 몇 번 쉬고 오르고 내리고 했는데 지금 단숨에 오르고 내리고 해도 숨차지 않더라. 바로 심장병 자체가 많이 숨차게 되어 있는데 바로 여기에는 산소 부족을 의미하게 되어 있습니다. 혈액 가운데 산소는 꼭 만포화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건데요, 혈액 가운데 산소 포화도가 40% 모자라면 쓰러집니다. 70% 모자라면 쓰러졌다 영원히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심장병 치료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심장은 군주의 기관에 속하게 되어 있기 황제의 기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어느 부분에든지 관리하지 않은 부분이 거의 없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지금 적지 않은 분들과는 심장병으로 인해서 잠자기 힘들어지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온제품을 드시고 나니까 잠을 잘 자고 심혈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반드시로 잘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악몽에 시달리던 분들 가운데서 지금 거의 심장이 좋아지게 되어 있으니까 악몽에 시달리던 그런 증상이 완치 개선을 가져왔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그리고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어깨가 견주염처럼 띄엄띄엄 아프고 소화가 때때로 잘 되지 않아서 인위적인 강트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금 심장은 불이요, 위는 토요, 오행학설에서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래서 신화성 양토를 하는데 심장열로 인해서 소화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심장이 좋아지니까 소화가 잘 되는구나, 신화의 통제한다는 이런 각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아주 그 위에 단독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간에 문제가 있어서 이럴 때는 니가 허위완이란 이 제품 자체를 한번 시도해보세요. 그러면 심장 치료에도 좋고 소화에도 완치 효과를 거두게 되어 있는 이런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분 청심환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니까 많은 분들이 입금에서 출혈이 생기던 게 출혈이 생기지 않더라. 치아가 흔들거나 치아통이 생기던 것도 해결받으셨다.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하신이 부종이 생기고 쉽게 놀라고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오고 그리고 발바닥에 헤매는 디딤 같은 고동맥의 피가 전달되지 않아서 이런 증상의 개선을 가져왔는가 하면,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강다짐으로 배가 아프던 게 보온제품 드시고 나서 배가 아프지 않다. 옛날에 제가 온 때도 말씀드렸지만 해도 주자를 한 분이 있었는데 친구가 둘 다 배가 아파서 꼼짝 못했는데 주자 한 분은 배가 아프지 않습니다. 뭘 말하게 되는, 주자를 하란 말인 것이 아니라 심장으로 배가 아플 수도 있다 이걸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방송 외로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 복경 시간으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우리 주에서는 체육을 매개로 전민 건강 체육 경기 전개, 민족 전통 체육 전승, 대중성 문화체육 활동 보급을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의 생동한 실천 담채로 삼아 교전 경기, 대중체육, 전문 경기 등 다차원 전경을 연결해 민족 단결의 꽃이 연변의 옥토에서 활짝 피어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전 연길시 제3중학교 운동장에서 다채로운 교정 운동회가 펼쳐졌습니다. 여러 민족 학생들은 경기장을 누비며 영감이 앞을 다퉜습니다. 이는 청소년들의 의지와 체력을 단련하고 분투 정신을 키웠을 뿐만 아니라 민족 단결의 씨앗이 청소년들의 마음속에 뿌리 내리고 튼튼히 자라도록 했습니다. 연길시 제3중학교 학생 리진입니다. 체육운동을 통해 몸을 단련하고 의지를 연마했을 뿐만 아니라 경기장에서 여러 민족 친구들과 려회를 기피하고 우위를 증진했습니다. 우리는 민족을 가리지 않고 어깨 나란히 함께하면서 우정이 갈수록 깊어지고 사이도 갈수록 화목해졌습니다. 공청단 연길시 제3중학교 위원회 서기 최엽진입니다. 우리는 시종 체육으로 인재를 육성하고 경기로 마음을 모으는 것을 견지하면서 여러 민족 아이들이 경기를 매개로 운동을 인연으로 함께 지내고 경기장에서 분투하는 가운데 감정을 돈독히 하고 단결의 힘을 결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이 청소년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전 연변주 진달래 은령 동심컵 중도는 축구 초청 경기가 룡정시에서 펼쳐졌습니다. 전국 15개 성시 자치구에서 온 29개 대표팀의 500여 명 중도년 축구 애호가들이 연변에 모여 축구로 벗을 사귀고 경기로 친목을 다졌습니다. 이는 전민 건강 체육 운동이 민족 단결 진보를 추동하는 생동한 실천이 되도록 했습니다. 연변주 로인체육협회 부주석 문형입니다. 이번 경기는 마침 민족 단결 진보 선전월에 열렸습니다. 모두는 축구로 벗을 사귀며 민족 간의 정을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경 운사 원로팀 참가 선수 하 선생입니다. 이번에 연변에 와서 60세 이상 조별 경기에 참가하게 되어 아주 기쁩니다. 연변은 축구 분위기가 아주 짙습니다. 우리도 어릴 때부터 축구를 좋아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경기가 있으면 또 오겠습니다. 경기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미식을 맛보고 풍경을 감상하며 인문 분위기를 느끼러 오겠습니다.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이 펼쳐진 이래 연변 대표팀의 홈장과 원정 경기장은 열띤 분위기와 따뜻한 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경기장에서는 선수들이 땀방울을 흘리며 열정적인 풍채와 분투 정신을 한껏 보여줬습니다. 경기장 밖에서는 연변 지역 특색이 짙은 문예 종목들이 잇따라 펼쳐져 연변의 깊은 문화적 저력과 확고한 문화 자신감, 독특한 도시 기질을 생동하게 보여줬습니다. 판다 조합 박나모 곡광조입니다. 노래에는 연변의 좋은 요소들이 많이 융합됐습니다. 장백산도 있고 소나무도 있고 기념비도 있고 노래와 춤에 능한 조선족도 있습니다. 노래 가사에는 우리 모든 민족, 중국의 모든 민족이 하나로 단결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경기의 높은 인기와 광범한 보급면, 강한 전파력이라는 우세한 전경에 의탁해 우리 주에서는 체육 더하기 법률 보급 더하기 민족 융합 몰입식 선전 새 모식을 혁신적으로 추진해 전통적인 선전 장벽을 타파하고 민족 단결 선전이 사무실을 벗어나 경기장으로 들어가고 대중에게 가까이 다가가도록 했습니다. 대련 축구팬 류량입니다. 경기장 안팎에서 민족 단결의 분위기가 아주 짙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장 3일꾼들이 우리에게 책자도 나눠주고 관련 지식도 설명해줘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연변의 민족 전통 체육 문화도 대를 이어 전승되며 새로운 활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민족 전통 체육의 보호, 전승과 보급에 초점을 맞춰 민족식 씨름, 전통 활쏘기 등 특색 대중성 문화체육 활동을 상시화하고 조선족 전통 민속체육과 전민 건강체육 전략을 깊이 융합시켜 여러 민족 대중들의 광범위한

0: 참여를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날 연변 대제는 문화체육 경기가 곳곳에서 꽃피고 민족 융합 분위기도 갈수록 짙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민족 선수와 문화체육 애호가들은 경기장에서 실력을 겨루고 손잡고 나아가면서 경기 교류 속에서 마음의 거리를 좁히고 단결의 힘을 모으고 있는 바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이 연변 대지에 깊이 스며들고 대중들의 생활에 융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중추절을 맞아 연변 대지 곳곳에는 단란하고 경사스러운 분위기가 넘쳐났습니다. 연변 박물관의 고풍스러운 문화 견학에서 도시의 흥겨운 민속 모임, 사회구역의 따뜻한 이웃 활동에 이르기까지 여러 민족 대중들은 함께 명절을 보내고 민족 단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중화 우수 전통 문화의 매력을 느꼈습니다. 연변 박물관에서는 중추절 주제 견학, 민속 체험 등 활동을 통해 중추절 문화와 발해 역사 문화 맥락을 융합시켜 청소년들과 관광객들이 견학 체험 속에서 중화 우수 전통 문화를 느끼며 고풍스러운 정취가 넘치는 명절을 보내도록 했습니다. 박물관에서는 중추절 견학 수업을 알심드려 마련했습니다. 해설로는 청소년들을 이끌고 중화문명 동강의 서광 전시청을 몰입식으로 참관하면서 발해국과 당나라 사이의 밀접한 왕래와 심층 융합의 역사 맥락을 체계적으로 알려줬습니다. 또 고대의 깊은 역사적 연원을 생동하게 해석해 아이들이 동북변강의 여러 민족이 융합 공생해온 천년의 문화 맥락을 료해하도록 했습니다. 7세 교실 활동실에서 강사는 육합동풍, 발해, 정효, 공주묘, 벽화, 복식을 둘러싸고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은 또 지도 강사들의 인솔하에 월병을 직접 만들며 중추절 풍속을 체험했습니다. 이 밖에 박물관에서는 무형문화재 탁본, 투호 경기 등 재미있는 활동도 마련해 관광객들이 소통 활동 속에서 전통 민속의 매력을 느끼도록 했습니다. 연길 학생 왕열함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중추절을 보내는 것은 처음입니다. 박물관에서 해설원 선생님과 함께 발해국과 당나라 문화 사이의 연계를 알아보고 투호, 탁본 등 활동도 체험했습니다. 마지막에는 함께 빙피월병도 만들었습니다. 이런 실천 체험은 이전에 해본 적이 없고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이번 중추절을 아주 즐겁게 보냈습니다. 연변 박물관 해설은 방문입니다. 전통 명절을 담채로 발해 역사 문화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시청 견학, 과학지식 보급, 직접 체험을 결부한 방식을 통해 청소년들이 발해와 당나라의 교류 역사를 료해함으로써 중원 문화와 변강 문화의 깊은 연원을 료해하고 중화 우수 전통 문화와 변강 교류 문화를 느끼고 배우며 전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뜻한 연변 가을의 운치, 다채로운 연변 예술로 함께 중추절 깜짝 공연도 연변 박물관에서 다채롭게 펼쳐졌습니다. 구성진 퉁소 연주와 우아한 조선족 무용이 잇따라 등장해 참관하러 온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몰입식 시청각 성연을 선사하고 상세로운 중추 명절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흥룡강 관광객 조정서입니다. 박물관에서 중추절을 보내기는 처음입니다. 연변 박물관에서는 조선족 전통 가모 공연을 비롯해 많은 활동을 마련했는데 탁본 같은 중화 전통 문화 체험도 할 수 있었습니다. 중화 문화의 다운 일체를 느낄 수 있어 이번 중추절이 아주 뜻깊었습니다. 연길에서는 단결과 단란함을 상징하는 천인 비빔밥 활동에 여러 민족 대중이 참가해 민속의 매력을 함께 감상하고 이웃 간 정을 나누며 명절의 기쁨을 공유했습니다. 이어 민속문화 공연도 다채롭게 펼쳐져 대합창, 민족무용, 여성중창, 장구춤 등 종목들이 잇따라 무대에 올랐습니다. 특색미식 품평구역에는 각종 조선족 특색 음식들이 마련됐고 민속놀이구역에서는 투호 등 조선족 전통놀이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훈출시에서는 1년의 명절맞이 이웃 화모 활동을 펼쳐 세 가지 공동, 네 가지 함께 융합식 사회구역 건설을 심화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1층 확고히 수립하면서 명절의 따뜻함을 주민에게 전했습니다. 훈춘시 하남가두에서는 문예공연 플러스 편민봉사 모식으로 백가연, 편민봉사 등 주제 활동을 펼쳤습니다. 자원봉사자들과 주민들은 한자리에 모여 함께 월병을 만들고 물만두를 빚었으며 다채로운 문예공연과 재미있는 놀이를 펼쳐 웃음소리 속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0: 훈춘시 하남가도 연남사회구역 주민 갈홍안입니다. 이번 활동은 우리에게 아주 뜻깊습니다. 명절 분위기도 느끼고 이웃 사이의 정도 더욱 돈독히 할 수 있었습니다.
1: 2026년 중국 농민풍수절 및 제4회 전주 농민풍수시즌 문예공연이 일전 용정시 지신진 명동촌에서 개최됐습니다. 여름민족 대중은 노래하고 춤추며 풍수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향촌진흥의 힘을 모았습니다. 풍수로 새 국면 열고 실속 있게 일해 진흥 촉진을 주제로 한 이번 활동은 주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주 문물국에서 주최하고 연변 군중예술관, 연변 미술관, 각 현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룡정시 지신진 정부에서 주관했습니다. 전주 8개 현시에서 온 11개 기층문예 대우가 잇따라 무대에 올랐습니다. 공연 참가자들은 대부분 농민 대중과 기층 문예 애호가들이었습니다. 무대에서는 연변 지역 특색이 짙은 종목들이 잇따라 펼쳐졌습니다. 소박한 민요는 땀덩이를 쏟아 거둔 풍수의 기쁨을 노래했고 열정적인 민족무용은 향토 풍정을 한껏 보여줬습니다. 배우들은 다채로운 공연을 통해 풍수의 기쁨을 표달하고 시대를 노래하며 조국을 축복했습니다. 정체로운 공연은 관중들의 끊임없는 박수를 받았습니다. 도나 죽현 전승예술중심 원장 해정입니다. 이번 농민풍수절 맞이 문화활동에 참가할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우리 악단에도 농민벗들이 아주 많습니다. 모두 한자리에 모여 전통민족 악기 고쟁을 함께 연주하며 이번 행사를 경축할 수 있어 모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공연은 농민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풍수축제인 동시에 민족 농경문화를 전승하는 문화성회이기도 했습니다. 활동은 향토문의 형식을 통해 연변의 조화롭고 아름다운 향촌 건설과 농업 농촌 현대화 발전 성과를 집중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연변 군중예술관 부관장 로정호입니다. 이번 활동은 풍수로 새 국면 열고 실속 있게 일해 진흥 촉진을 주제로 하고 삼농사업의 중요 론수를 깊이 관찰하며 풍수를 경축하고 문화를 고양하며 향촌을 진흥하는 것을 취지로 했습니다. 농민을 주체로 하고 향토 정취가 짙은 문예 형식을 통해 연변 농업농촌 현대화 성과를 전면적으로 보여주고 우수하고 찬란한 농경 문명과 우수한 민족 문화를 전승하며 신시대 변강 향촌 전면 진흥을 위해 방대한 힘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0: 추석과 국경절을 맞아 여객 이동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객들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출행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철도, 민항, 고속도로, 도로, 여객 운수 등 부문에서는 사전에 포치하고 조치를 세분화해 휴일 운수 안전 방어선을 전력 구축하고 여객들의 안전 출행길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연결 참모단에서는 왕년의 휴일 운수 규칙과 올해 지역 문화 관광 시장의 뜨거운 추세를 결부해 여객 이동 추세를 과학적으로 분석 판단하고 각 시간대 운수 압력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9월 25일부터 10월 7일까지 해당 관할 구역에서 여객 연 68만 명을 수송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지난해 동기보다 8만 8천 명 늘어난 수치로 증가폭은 14.9%입니다. 그중 연길 서역의 예상 여객 수송량은 연 26만 5천 명으로 동기 대비 6.4% 증가할 전망입니다. 휴일 기간 대규모 여객 운수 상황에 대비해 연길 참모단에서는 운수력 배치를 과학적으로 통괄했습니다. 두 명절 기간 여객 열차 988쌍을 운행할 계획인데 그중 고속열차가 949쌍, 일반 속도 열차가 39쌍이며 하루 평균 76쌍의 열차가 운행됩니다. 연길 참무단은 연길 서역, 장백산 등 문화 관광 로선의 운수력 부족을 중점적으로 보강해 여객들의 명절 기간 다원화, 고품질 출행 수요를 전방위적으로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연길 참무단 연길 서역 당직 여객 운수원 만단단입니다. 연길 서역에서는 진달래의 약속 브랜드 봉사를 지속적으로 깊이 추진하고 두 가지 언어 편민 봉사를 상시화해 소수민족 여객들의 출행 수요에 정확히 부응하고 있습니다. 로인, 장애인 등 중점 인원을 대상으로 역에서는 편민 녹색 통로를 개통하고 전과정 안내, 동행 및 마중 배웅, 우산 통행 등 따뜻한 봉사를 제공해 중점 여객들의 출행 난제를 해결합니다.

0: 이라고 했습니다.
1: 민항면에서
0: 연결 도양순 국제공항은 항공편 보장과 여객 봉사를 통괄하고 현장 당직 근무를 강화해 여객들의 항공 출행 통로를 전력 수호하고 있습니다. 도로 여객 운수면에서 우리주는 명절 기간 여객 이동 고봉 시간대에 대비해 사전에 추가 운행 예비 방안을 제정했는 바 중점 여객 운수 로선에 하루 82대의 버스를 추가 투입하고 156.5회의 운행편을 증편하며 연길 이도백하, 연길 도문 등 인기 방향 운행편을 중점적으로 늘리게 됩니다. 두 명절 기간 친척 방문, 자가 운전 관광 등으로 고속도로 차량 흐름이 뚜렷이 늘어나는 상황에 대비해 고속도로 교통경찰은 도로 순찰과 관리 통제 강도를 높이고 교통 위법 행위를 엄하게 조사 처리해 관할 구역 고속도로의 안전 통행을 전력 보장하고 있습니다.
2: 용암의 재간추린 뉴스입니다. 교육부에서는 일전 2027년 전국 석사 연구생 모집 사업 관리 규정을 인쇄 발부해 2027년 전국 석사 연구생 모집 1차 시험 시간을 2026년 12월 19일부터 20일까지라고 명확했습니다. 신청 시간은 2026년 10월 15일부터 24일까지입니다.
0: 연변문화관광 상징물 해동 모집 활동이 그늘 마무리되었습니다. 활동은 7월 말에 가동된 이래 사회 각계의 추천 작품 100여 건을 받았습니다. 주최 측 심사조의 선별을 거쳐 최종 61편의 작품이 입선됐습니다. 해당 작품들은 최근 여러 매체를 통해 륙속 발표하게 됩니다.
2: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즐겁게 출행하도록 하기 위해 연길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는 다음과 같이 당부했습니다. 관광 관련 문제를 자문하거나 신고해야 할 경우 관광자문 전화 0433-818-0011, 818-0012번으로 연락하길 바랍니다. 관광 신고 전화는 0433-270-5700번입니다. 음식 봉사 업체의 식품 안전 문제를 발견했을 경우 신고 전화 12315 또는 12345번으로 연락하기 바랍니다. 명시 가격을 집행하지 않거나 가격 사기, 가격 인상 등 상황을 발견했을 경우 신고 전화 12315 또는 12345번으로 연락하기 바랍니다. 택시의 승차 거부, 부당한 요금 문제가 있을 경우 신고 전화 0433-270-7219번으로 연락하기 바랍니다.
0: 9월 26일 저녁 8시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3위 결정전에서 연변 대표팀이 원정에서 심양 대표팀과 맞붙게 됩니다. 당일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공식 사이트, 연변 방송 애플리케이션,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영상 계정, 위챗 공식 계정에서는 저녁 6시 50분부터 경기 전 공연과 경기 전 과정을 동시에 실황 중계합니다. 저녁 7시 50분부터는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조선호 종합채널에서 경기 전 과정을 실황 중계합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걸 남경원이었습니다.
3: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4: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3: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4: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3: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4: 여기는 연길입니다.
0: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전통 명절인 추석을 맞아 고향의 보름달을 준비했습니다. 추석은 한 해의 결실을 거두고 보름달 아래 가족과 이웃이 정을 나누는 날이죠. 또한 고향 산소를 찾아 벌초하며 고인을 그리고 혈육의 정을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따뜻한 노래와 함께 보름달처럼 둥글고 넉넉한 마음으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북경 동림당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복 의사는 중리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슈퍼마켓 서쪽 50m

0: 입지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북올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북올테는 폼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북올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북올테는 폼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 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복원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장약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심리방은 해발이 4,500m

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여외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의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오후 3시 3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는 장략 심내방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생방송실 전화가 열려져 있는데요.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4시 전으로 291-9333번 291-9333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네,
0: 반갑습니다. 장약 심내방에 대해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내방을 소개해드립시다. 예, 우리 지금 장약 심내방 추석 명절하고 국경절 이 두 가지 큰 명절을 맞이하면서 전력든 특별 우대 활동합니다. 예, 장약 심내방 한 과기 가격이라 할 때 330원입니다. 예, 아홉 과를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량을 드리는 외에 현금 500원도 드리고 장약 심내방 본약 한 과도 증송해 드리고 독일 기술로 된 남이 능량 락타털 잎을 한 채를 증송해 드립니다. 예, 17과를 사시 는 분들 6개월 하고도 9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 외에 현금 1610원도 드리고 장약 심내방 본약 4곽도 증송해 드리고 독일 기술로 된 여러 가지 공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열도 할 수 있는 믹스기 한 대를 증송해 드립니다. 예, 여태까지 지금 장약 심내방 한 곽에 그 100알씨 담겨서 그 온 이후에 한 번도 본약 4곽을 증송해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17곽을 사시는 분들한테 이번에 이게 두 가지 큰 명절을 맞이하면서 하는 우리 활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드리는 겁니다. 36곽을 사시는 분들 13개월 하고도 5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 외에 현금 4752원도 드리고 장약 심내방 본약 6곽도 증송해 드리고 그리고 이 양시 산타에서 추천하는 브랜드 제품이 그 기카노 공기 청정기 한 대를 증송해 드립니다. 예, 지금 36곽을 사시는 분들 여태까지 장약 심내방 본약 6곽을 증송해 드려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이 기카노 공기청정기는 양스 산타에서 추천하는 브랜드 상품이로서의 사용이 아주 편리합니다. 예, 간편하면서도 고급적이죠. 예, 강대한 공능 효과가 있는데 3단계 공기를 정화하고 심도 있게 요가하는 이런 기술로 빠르고 확실하게 오염을 제거해준다. 예, 대형 디스플레이로 상태 확인까지 해주는데 집안이 공기를 아주 맑게 해주는 이런 특점이 있습니다. 예, 이 공기청정기를 한참 커팅에 켜놓고 사파에 앉아있다가 침실에 들어가면 완전히 대비가 크게 알립니다. 예, 그리고 온밤 침실에서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다가 커팅에 나오면 공기 희박한 감이 확실하게 알리죠. 예, 과민성 비염이랑 있는 분들 그 이불 거주기랑 씌우면서 또 혹은

0: 그 집안 청소를 하거나 할 때에도 미세먼지가 많이 납니다. 그럴 때도 재채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코안이 간질간질하고 이럴 때 이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면은 코안이 간질거리거나 재채기도 나지 않아 이런 분들이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애완견을 키우는 분들은 아마도 아실 겁니다. 공기청정기를 키워놓은 칸에 있다가 애완견이 그 칸이 그 공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근본 나오려고 안 하죠. 이렇게 이 공기 청정기를 쓰면은 많이 좋다는 이런 말씀 올려드립니다. 이번 추석 국경 명절에 이 두 가지 큰 명절을 맞이하면서 이런 공기 청정기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공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열도 할 수 있는 독일 기술로 된 그 믹서기 한 대도 드리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활동 기회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우리 활동 기회에 잘 이용하십시오. 이번에 이 지금 그 물건들이 지금 거의 나가고 있는데 증송하는 이 물건들이 거의 다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기회를 바짝 틀어지고 그 약을 사실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약을 사실 바하고는 이런 물건을 가지는 게 좋지 않습니까? 이런 기회를 놓친다면 앞으로 1년을 더 기다려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활동이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이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인체에서 중풍이 그 발생하는 이런 그 중풍이 발생한다 할 때 뇌에다 공급하는 혈액이 모자라면서 뇌조직이 손상을 받게 됩니다. 이 장약 심리방을 볼 때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기된 심장병을 치료해 줄 뿐만 아니라 뇌중풍이 온 환자분들을 치료해 주는 서상약입니다. 뇌중풍이라는 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뇌경색하고 뇌출혈 이 두 가지죠.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혀서 일으키는 병을 말하고 뇌출혈은 뇌혈관이 터져서 일으키는 병을 말합니다. 뇌경색이라 할 때 발병률이 비교적 높습니다. 뇌경색이 발병하기 전에 우리 몸이 자주 신호를 보냅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한쪽 발다리가 해나루네 난다거나 마모기 오면서 물체들이 흐릿흐분하게 보이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런 증상들이 24시간 내에 완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주 반복이 오죠. 그런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크게 중시를 돌리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일단 뇌경색이 발작할 때 보면은 머리가 아프고 어지럼증이 나고 한쪽 다리하고 발이 비틀어집니다. 밥을 먹거나 물을 마실 때도 자꾸 깨끼죠. 그러면서 말을 하기조차 좀 힘들어합니다. 이럴 때는 혈전이 만성적으로 형성되는 이런 과정이죠. 평상시에 뇌경색이 발병률을 낮추자면은 혈압, 혈당, 혈질을 정상 수치 가깝게 해줘야 됩니다. 조절을 우리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혈지, 혈압, 혈당, 혈압을 혈지, 혈당, 혈압을 정상 수치 가깝게 조절해 주는 이런 약입니다. 그리고 뇌출혈이라는 것은 이 병원은 일단 발작하기만 하면은 사망률하고 장례사가 될 확률이 엄청 높습니다. 발작 시 머리가 엄청 아프고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고 또 머리가 어지러우면서 흐리멍텅해지고 자꾸 잠이 옵니다. 이식이 똑똑하지 못하고 사유가 흐려질 뿐만 아니라 분출성 구토를 하게 됩니다. 이 뇌출혈은 싸움을 했다거나 정서가 격동된다거나 화장실에 가서 대변이랑 볼 때 고혈압병으로 고생하시고 있는 분들 힘을 쓰면은 발생할 수도 있는 병입니다. 뇌출혈이 오는 이 위험도를 줄여주자면은 고혈압을 잘 공제하는 것이 제일 관건입니다. 우리 장약 심리방을 볼 때 고혈압병을 치료해 주는 데서 우선 동맥경화를 치료해 주면서 딱딱해진 혈관을 나른하게 하면서 혈관이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혈압 조절이 잘 되고 그리고 우리 장약 심리방은 종이 각도에서 혈압이 올라가는 원인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 다섯 가지 원인을 한 가지도 빠뜨리지 않고 다 해결해 주는 약입니다. 그리고 혈압이 높다 낮다 조절해주는 처방이 우리 장약 심리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혈압 조절이 아주 좋죠.
1: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장약 심리방을 먹는 환자입니다. 저는 승기인 새해

0: 명단을 받고 또 언니 유튜브에 나왔어요. 야, 이 장애스 내 방송에서는 1년이 몇 번씩이요 할리니스에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했습니다. 병이 심할 때니 어지런증이 세게 납니다.
1: 예.
0: 여기 생기서는.
1: 맞습니다.
0: 그 신장이 통신하고 뒷땅둥이 아파나고도 숨이 차면서요. 그러니까 너무 아파니까 땀은 또 얼마 흘리는지 모르겠다. 빨고도 얼마 흘리는지 모릅니다. 이럴 때마다 이번에만 이거 하는 놓고 놓고 했는데, 그런데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 장약신 예방을 먹은 다음에는, 지금 병원을 먹고 삽니다. 입원을 아예 하고. 그러니까 약, 지금은 입원하고 얼마 돈도 먹었습니다.
1: 입원 아예 하니까 나 정말 얼마나 돈도 절약하고 많은 면에서 좋죠. 예.
0: 돈도 많이 절약했고 영 편안함도 지금. 예. 그래서
1: 여보세요?
0: 또 전도 고혈압 환자잖아요. 고혈압 약을 소약을 한 30년 먹었습니다. 30년 먹으면서 야, 혈압 때문에 정말 수고생했는데, 장애신 예방을 몇 달 먹은 후에 이 선생님이 몇 달 먹은 다음에 선생님이 강의 지도하랬어요. 그래서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다섯에 한 번씩 혈압약을 감량하면서 뭐 또 선생님이 한 가지 위소료 봐라, 욕설료 봐라 한 가지 딱 해서 들어가야 한다. 이 방법으로서 먹었는데, 사용하면서 먹었는데, 혈압조절 그래 살 되니까. 그래서 아홉 달 만에는 정말 이 혈압, 장약신 예방 먹은 게 혈압조절 너무 잘 된다. 사실은 우리 둘은 이 장약신 예방을 먹고 좀 여러모로 효과를 잘 봤습니다. 우리 아빠도 나이가 들면서 신호시발전도 있고 머리가 어지럽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3: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1: 감사합니다.
3: 나는 뭔가 심장이 딱 아파서 집에 모아안고 있었습니다. 계속 바깥에 나가다니지. 식어도 밥도 먹고 또 나가고 나가고 이랬습니다. 계속 바깥에 자반 하고도 다 버텨보고 감자도 이상하네 이었다가도 때려 버텨서 아무도 쓸데 없습니다.
1: 그렇죠. 임시거서
3: 별로 먹 죽겠다 했는데 선생님이 저당약을 선택하는 건 내가 듣고서 이거 선택했는데 정말 좋습니다. 이거 먹은 다음부터 심장이 따갑대서 어떤 시간이 나가서는 그것보다 오후 시간은 집에 있어서 이렇습니다. 그리고 소변이 자꾸 급했습니다. 소변이 나가 급해서 실수도 한때 욕만 했지. 그러든지 소변이 잤던 게 소변이 잤대서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죠.
3: 그리고 변비 있어서 정말 사흘 나흘 다차거리도 가도 두통을 보지 못해 이런 곳에
1: 변비 해결이도 좋습니다. 이야기 원래
3: 기라든지 변비 해결이 좋습니다. 그 아마치 기름은 뭐가 더 좋습니다.
1: 같이 중적도 있습니다. 우리
3: 그리고 허리 다잡다 잘 걷지 못했습니다. 허리 다잡던 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1: 그렇죠.
3: 그런데 안수에 무릎이 시리면 무릎이 이게 할 수 있는 됩니다. 내가 지금 강고약은 다 먹어도 쓸데 없습니다. 그래야 게 조금 옮기는데 안수는 완전히 아예 됐습니다.
1: 이제 잡순을 하면은 됩니다. 이게 혈액순환도 그렇게 잘 시켜주고 결국 피도 많이 보충해주고 이래는 약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되는 게 단꺼번에 그래서 싹 그래서 단꺼번에 한시에 다 그렇게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 두 가지 이렇게 좋아지는 게 알림에서 아 이번에 보니까 또 이것도 좋아지니 또 저것도 좋아지니 이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3: 그렇게 하세요. 안고 있지 못했습니다. 안고 있어 조금 하나 오면 안고 있어 허리 아파 자꾸 부부지무 이런 게 옆구리 키운 게 많이 좋아졌어요. 옆구리 키우고 잔다리 키우던 게 많이 좋아졌어요.
1: 그렇죠.
3: 그래서 내가 어떤 일세 어떤 이야기 마감을 하길래서 오늘 또 배달밖에 없죠.
1: 이번에 지금 우리 활동 이제 열흘밖에 안 남았습니다. 결국 이번에 주는 그 우리 활동에서 주는 물건들이 아주 고급적인 물건인데 이 물건이 우선 거리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활동에 참가할 바하고는 이거 가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공기청정기라며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3: 선생님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4: 저도 이거 고혈압이 있어서 한 20여간 고혈압약을 여러 가지를 먹으니까 간도 콩밥도 위로 많이 손상받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장약심이

0: 예방 강의를 듣고 예, 신예방을 예, 7달 싸움하고는 예,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예, 점차적으로 감량하던 때로부터 선생님이 알려준 녹세 비법을 같이 썼는데 8달 만에 지금 신예방만 먹어도 혈압조절이 그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1: 잘 됩니다.
0: 예. 예. 그리고 저는 이게 뇌경색이 여러 번 오면서도 예, 머리에서 소리 나고, 귀에서도 소리 나고, 어지럼증이 자고 나고 했는데, 이 약 먹으면 예, 머리 맑아지고 정신이 바싹 나니 기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1: 그렇죠, 예.
0: 예. 그래, 우리 남편도 지금 당뇨병들을 사지가 자꾸 돌리고, 소변도 자꾸, 어지럼증이 자꾸 나는데, 이 약 먹으면서 여러 면을 지금 효과 봐서 너무나 지금 좋아하고 있어요.
1: 그래, 예.
0: 예. 그래, 우리는 이 약 먹으면 건강을 챙기기로 해서, 예, 이번에 특별 우대 활동에 참가해서 약을 배달받아 왔는데,
1: 아, 예.
0: 예, 선생님 하나 문의합시다.
1: 예.
0: 우리 지금 셋째 시누이가 있는데, 고혈압성 심장병이라 합니다.
1: 아, 예.
0: 예. 그래, 이 약 먹으면 고혈압성 심장병이 좋아질 수 있겠는지 해서 문의해달라 그럽니다.
1: 좋아집니다. 예. 이 고혈압성 심장병이라는 거는 장기적으로 혈압이 높은 분들, 혈압 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심장 구조하고 심장 기능이 손상받으면서 오는 질병입니다. 예. 이 고혈압성 심장병이 있는 이런 환자분들 보면은 호흡곤란이 많이 나타납니다. 예. 그리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가슴이 두근닥거리고 또 가슴 통증이 가중해지고 예, 하지가 부조히 생기죠. 예. 엄중할 때는 깊은 밤에 호흡곤란이 나타나면서 일어나 앉아있어도 숨을 쉬기 힘들어집니다. 예. 예, 이런 분들 장기적인 고혈압으로 인해서 그 좌심실이 비대가 왔기 때문에 심장이 전력을 다해서 혈액을 펌프해야 되기 때문에 예, 심장이 심각하게 빨리 뛰죠. 예. 심장 박동이 불규칙적이 되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몸을 움직여서 체력 활동한다거나 또 혹은 정서가 격동될 때 더 명확하게 알려집니다. 예. 예, 그리고 심장이 이완 기능이 저하되면서 예, 폐부 혈액이 역류 장애로 인해서 또 증결을 올라간다거나 또 빨리 걸어도 호흡이 빨라지고 또 아주 경하게 몸을 움직여도 숨이 많이 찹니다. 예. 이런 고혈압성 심장병을 치료하는 이런 데서 장약 심리방만한 약이 없습니다. 예. 예, 우리 이 장약 심리방어는 중이 그 리론에 의하면 그 중이 원칙에 예, 혈압이 올라가는 다섯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다섯 가지 원인을 한 가지도 빠뜨리지 않고 다 치료해 주는 약이고, 그리고 또 우리 이 장약 심리방에는 혈압이 높다 낮다를 또 조절해 주는 이런 처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이 약을 보면은 심장병 그 중에 여러 가지 그 원인으로 인기된 심장병들을 치료를 해 주는 데서 제일 앞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약이기 때문에 심장병 치료에 아주 좋죠. 예. 예, 그래서 고혈압성 심장병을 치료를 하는데 정말 그 이 장약 심리방만한 약이 없습니다. 예. 추천드립니다. 예.
0: 아, 그럼
1: 예.
0: 싸게 담겼다.
1: 시린스가 싸게 담그랬다. 예, 이번에 36곽 싸는 게 공기청정기도 들이지. 그 다음 또 약을 또 그 6곽이나 더 들이지. 한 번도 6곽 들여본 적이 없습니다. 예. 이 한 곽이 배가시 담겨온 이후로 예. 그리고, 그 또 그런 돈은 4,752원을 또 그 총금액에서 빼드리지. 얼마나 좋습니까? 예. 이런 우리 활동 기다리자면 이제 1년을 더 기다려야 됩니다. 예. 241-7979번 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예.
0: 알겠습니다.
1: 열흘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0: 예,
1: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이재성이나 이 방송 듣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활동이 끝난답니다.
1: 이제 열흘이 있습니다. 딱. 예.
3: 예, 그래서 정신 바짝 챙겼습니다. 예.
1: 예.
3: 예, 우리 남편이 원래 예중풍이 심하게 걸리됐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못해 뺐습니다.
1: 예.
3: 예, 그래서 그래다가 치료는 많이 했는데 예, 치료가 잘 아이 됐습니다. 예, 그래다가 이 방송을 듣고 서리 선생님 강의 듣고 중풍 딱 치료한다고 공연 실제 시했습니다. 이 약 썼는데 예. 정말이 말과 같이 혈압 조절이 잘 되고 예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거기다가 선생님이 가르치는 방법에 그 다음에 녹색 방법에 이래 같이 쓰니까나 맨 당뇨만 먹어도 혈압이 엄청 잘 되거나 지금 정말 다른 사람을 새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1: 아, 예.
3: 심장이 나빠 그래 밤에 소리치지 니나 밥 밥은 못 먹지 머리 얼빤해서 예 어리버리해서 예 두물 길길 뚝뚝 들고 이래 밥 먹을 때 계질계질 나왔댔지. 그럼 소변을 못 누수 못해 그랬지. 변비 있어가지고 똥 누수 못해 이랬지. 정말 고생했습니다.
1: 예.
3: 다 해결됐습니다. 지금은 밤 잘 자지, 잘 먹고, 잘 누고, 그리고 바깥에 수립도 잘한다. 내가 것들이 해결됩니다. 예.
1: 아, 좋죠.
3: 이 약만 쓰는데 이렇게 효과 좋습니다.
1: 예.
3: 딱 공간 수세 지는 거 쓰니까 나 이렇게 잘 됩니다. 예.
1: 그렇죠. 예.
3: 그래, 어정이 영 좋아졌어. 영 지금 우리 위에 걱정 없습니다. 제품을 방지하 위해서 우리는 매일 이 약 먹겠습니다. 예.
1: 아, 그렇죠.
3: 할 때마다 쌉니다. 예.
1: 예, 그래도 좋습니다.
3: 충소리 먹겠습니다.
1: 하하.
3: 예, 나도 심장이 나빠가지고, 그래고, 어리버리하고, 예, 얼빤하고, 예, 경력이 하나도 없고,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맥이 없고, 어구어구 하고 살았는데, 지금 똘똘해서도 꼿꼿합니다. 이제 달 정도면 갔다 오는데, 지금 우리 이제 제일 꼿꼿합니다. 예.
1: 아, 좋죠.
3: 정말, 예. 얼굴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1: 얼굴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예, 검은 버섯이랑, 예. 잠이랑 다 없어지고.
3: 좋습니까? 예. 그러니까 난 마음이 부족하고 성대는 게 항상 고맙습니다.
1: 아, 예.
3: 예, 근데 우리 큰 이모가 있는데, 예, 노봉이 와서 얼빤해서 그랬어. 그 다리를 딱 하루씩 하고 숨 쭉쭉 굽고 소리 밥도 말은 뭐 한 멍멍멍하고 이래고 예, 고리 얼빤하고 얼음진하고 이랬다는데 예, 저번에 선생님과 물어보면 약 썼다는데 예, 좀 효과 많이 난답니다. 예, 좀
1: 아,
3: 예.
1: 예.
3: 그래서 활동 요즘 거의 끝난다니까 예, 그런 점이나 싸겠답니다. 예,
1: 예.
3: 계속 먹으라고 이랬습니다. 끝까지. 예.
1: 맞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잡으면 좋습니다.
3: 싸겠답니다.
1: 잡으면 예, 좋죠. 결국 우리 활동 요즘 거의 끝이 나는데 우리 활동 이 기회에 이번에 기회 얼마나 좋습니까? 이번 이런 우리 활동 기다리자면 예, 이제 1년 더 기다려야 됩니다. 예, 그래서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3: 예, 241-7979 예,
1: 예, 맞습니다.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3: 먹겠답니다. 예.
2: 예. 예,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1: 말씀하십시오.
4: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는 예, 이 남편이 중풍 세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수탄약을 다 써도 예, 소용이 없어가지고 예, 마지막에 정말 얻어놓은 방송이 그래서 수탄방송 다 듣고서 이랬네. 그래도 이게 천연약제, 고산지구약제, 서장이약제 또 예, 그 약각을 또 보게 되면 또 장양집자로 다 써도 그
1: 맞습니다.
4: 예, 그거 딱 예. 듣고 그 다음에 주치공을 놓고 보면 또, 아, 중풍을 치료하고, 심장병 치료하고, 그 다음에 또, 아이, 동맥경화 치료한다. 기혈 부족을 보충한다. 요게 딱 마음대로 써있은 게, 정말 확실히, 예, 기혈 보충 잘하면서, 예, 아이, 그 다음에 혈압이 그렇게 높던 게, 그 다음에 선생님 기도하에서, 예, 또 녹색으로부터 같이 승인해.
1: 예.
4: 혈압이 글쎄, 아, 6달 쓰고 소절할까? 10달 만에 글쎄, 이 약만 쓴 게, 해라서도 그렇게 잘 되기라면서 나는 살았다 이렇다 말입니다 선생님.
1: 아, 예. 그렇지.
4: 어쨌든 예, 약은 예, 이만한 약이 이보다 더 좋은 약이 없습니다. 그 어째 그런가 네 가지 년 한국말로 된 약이 이게 네 가지 약재 들어갔대 그 말입니다.
1: 맞습니다.
4: 다른 약이 네 가지 약재 이제 한국말로 된 약이 들어갔으니까 천연 약재 5,400m 4,500m 이상 약이 그렇게 네 가지 년 한국말로 된 약이 어느 약이 들어간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좋은 약재가 좋은
1: 효과를 낳죠. 예, 그렇습니다. 예,
4: 그러니까 좋은 약재 들어갔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정말 힘들고 죽음의 길에서 헤매던 사람들이 어떤 분은 정말 아이 부어 맞아서 다섯 발자밖에 못 됐던 사람이
1: 예, 다섯 발자밖에 못 되던 게 이 약 잡수고
4: 50발을 뗐다.
1: 예.
4: 그러니까 이 약이 글쎄 다
1: 거기 그 사람이 얼마 아이 잡수는 게 이거 잡수고 소리 내한테 전화 온 게 다섯 발자 못 되던 밖에 못 됐는데 10년 그 사람 부여 언제 그랬는데 그렇게 치료를 했는데도 다섯 발짝밖에 못 됐답니다. 이 약을 잡수고 한 달 만에 전화 왔는데 50발짝 될 수 있답니다. 그 사람이.
4: 예. 그러니까 이 약이 글쎄 그것뿐이니까 코피 나던 분이 숱한 약을 다 써도
1: 아이 되던 게 이것도 다 됐죠. 예.
4: 그게 코피가 딱 멎었다.
1: 맞습니다. 예, 그렇죠.
4: 그러니까 이 약.

0: 깨끗하고 예, 정말 네. 거리도 없고 그렇게 집안은 거서 예, 정말 뭐 산소
1: 영 거서 예, 공기를 거서 맑게 해준다 말입니다. 집안은
0: 맑게 해서 예, 그게 예. 그러니까 오면이 예, 분리수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 이 입이 아, 이불이라면 펄럭펄럭거림에 미세먼지라면 어떤 때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예. 때라면도 거기 원래 그 그런 기침도 세게 납니다. 어떤 그 이 객가나 과민성이 있는 이런 분들은 근데 그거 캐모는 그것도 그런 것도 없어집니다. 기침 다 해납니다.
0: 그러니까 네. 예, 이만한 약이 없습니다. 객가 심혈관질병에서 이런 약이 없고 많은 사람들이 심장뼈 치료해서 그래서 다 정말 죽음의 길에서 다 그것은 회복돼서 건강 회복해서 정말 장수하게 됐죠. 우리 집부터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야기 하면 알 된다. 제품은 아 양대 40까지 해라 올라가는데 되겠습니까?
1: 그렇죠.
0: 예, 우리는 이야기에 계속 어서 슬리에 산다. 보니 이게 어서 죽을 때까지 이약 먹고 어서 죽겠어. 이랬다. 마지막에 좀 딱딱이 없다.
1: 좋죠. 예, 예. 네, 그렇게 하십시오. 예. 예, 우리 장약 심리방 약 자체는 뇌출혈이나 이런 걸 그 유발하는 이런 양리 기전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뇌출혈이 온 이런 분들 이 약을 쓰면서 그 안심하고 쓰셔도 좋은 약입니다. 예, 뇌출혈이 온 후 저희는 6개월까지 이 약을 쓰지 않합니다. 예, 예, 그 뇌세포를 수복하는 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뇌혈관 을 또 기구 수복하는 이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6개월까지 이거 안 쓰게 하는데 그 6개월 후에는 쓸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뭐 뇌출혈이 온지 뭐 1년, 2년, 5년 무슨 이렇게 됐다 이런 사람들이 또 다시 뇌출혈이 유발하는 이런 양리 기전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예, 안심하고 쓰셔도 이런 좋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예, 우리 이 장약 심리방은 정기적으로 혈액을 한 번씩 대청소해주는 것과 마찬가지인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건강에서 가장 기본인 혈액을 맑게 해줘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혈관도 건강하게 하고 대뇌를 맑게 해주고 신경도 건강하게 해주면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기된 심장질환하고 중풍후유증을 치료해주는 데서 제일 앞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서상약이죠. 예, 예, 풍한습 열로 인해서 혈관이 또 막힌 것을 순조롭게 해주고 그 관상 동맥경화라든가 뇌중풍을 또 치료해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예, 우리 혈관 이거 보면은 우리 인체 내에서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모든 기관이 다 쇠퇴해지지만 특히 혈관 노화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예, 예, 직접 눈으로 들여다보지 못할 뿐이지 사람이 외모처럼 늙어갑니다. 예, 우리 그 혈관 보면은 사람과 혈관은 함께 늙죠. 예, 사람이 수명은 혈관이 건강과 함께 합니다. 예, 예, 사람과 혈관은 동수명입니다. 예, 좋은 혈관하고 깨끗한 혈액은 신체 건강이 기초이죠. 예,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2: 네,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41-7979번, 241-7979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라디오 속으로.
1: 자, 여러분은 본인을 위한 시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행 가기, 사랑하는 사람 만나기, 취미 생활하기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한 분은 이 방식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내 감각에 더 신경 쓰기. 내가 무엇을 보면 마음이 편해지는지, 어떤 걸 먹었을 때 또는 어떤 향기를 맡았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지, 무엇을 만지고 무엇에 둘러싸였을 때 안정을 찾는지, 어떤 소리, 어떤 음악 혹은 어떤 말에 웃음이 나는지 살펴보는 것 말입니다. 나만을 위해 항상 쉬지 않고 움직여주는 감각들의 좋아하는 걸 찾아주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출발 라디오 속으로, 저는 리봉입니다.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한어 조선어 종합 채널, 한어 뉴스 종합 방송, 조선어 뉴스 종합 방송과 문예 생활 방송, 교통 문예 방송, 관광 방송 및 전 매체 뉴스 취재 편집 센터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해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 내용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입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 신청 조건은 독립법인 경영 자격과 광고 경영 자격을 갖추고 양호한 경영 기록과 경영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와 합작 경험이 있는 광고회사 혹은 문화미디어 회사여야 합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 기업 영업허가증 부본 원본과 복사본, 법인 대표 증서 및 신분증 부본 원본, 회사 소개,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 그리고 신매체와 합작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광고 경영 자격 증서 복사본, 위탁 입찰자 소개 및 연락 방법 등 서류들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 회사는 본 방송국과 공고에서 명시한 기타 입찰 모집 매체 광고를 동시에 경쟁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황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연계전화는 0433-508-5115번, 0433-508-5115번입니다. 계속하여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위성 채널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해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입니다. 입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이번에 공개 입찰을 뛰게 되는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는 관련 신청 조건이 부합돼야 하고 신청 시 각종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가 인민법원에서 공포한 성실신용 피집행인 명단에 들었을 경우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고 연합체 입찰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이외 입찰 회사는 여러 매체 광고를 동시에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 정보왕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료의할 수 있습니다. 연계전화는 0433-508-5115번, 0433-508-5115번이 되겠습니다.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재미있는 잡학 지식, 살면서 지나쳤던 잡단 지식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슈퍼맨은 초능력을 가진 사람을 가리키죠. 그렇다면 초능력을 가진 슈퍼동물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동물이 떠오르십니까? 자, 오늘은 초능력 같은 특징을 가진 동물들에 대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자, 함께 알아볼까요? 첫 번째 동물은 울버린 개구리가 되겠습니다. 한우말로는 쫑파와가 되겠는데요. 자, 이 중서부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이 개구리는 몸과 허벅지에 털이 나 있는 이상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개구리의 털은 공기 중에 닿는 면적을 넓혀 피부 호흡을 더 원활히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털 복숭이 개구리의 진가는 털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네요. 이 개구리는 비상상황에 처하면 살을 뚫고 발톱이 튀어나오는 아주 희귀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울버린 개구리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솟아난 발톱은 적을 공격하거나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데 사용됩니다. 슬프고 잔인하게도 이 발톱은 사실 자신의 앞발가락으로 뼈를 부러뜨려 피부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이라고 하네요. 네, 다행히도 발톱을 꺼내고 나면 다시 뼈가 뒤로 후퇴하고 새로운 발가락 뼈가 자라나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자, 울버린 개구리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번엔 두 번째 동물이 되겠습니다. 어떤 슈퍼 능력을 가진 동물일까요? 자, 두 번째 동물은 홍해파리가 되겠습니다. 한우말로는 떵다쉐이모 됩니다. 죽지 않은 해파리라는 이름으로도 불리우는 이 해파리는 최대 몸 길이가 4.5mm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작습니다. 하지만 이 해파리가 유명한 원인은 이 이름처럼 죽지 않은 불사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 노쇠한 이 해파리는 갑자기 자신의 다리와 내장을 퇴화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몸의 외벽까지 퇴화시켜 마치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간 듯한 폴립이 되겠죠. 이 폴립이 모이고 자라서 1mm의 작고 8개의 촉수가 달린 어린 해파리로 다시 태어난다고 하네요. 이런 식으로 성장 과정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동물은 이 해파리가 현재는 유일하게 보고됐습니다. 학자들은 이 동물을 잠재적인 불멸자라고도 여기고 있답니다. 자, 세 번째는 흉내 문어입니다. 한우말로는 니타이장위가 되겠습니다. 문어는 보색과 의태를 모두 활용하기 때문에 바다의 카멜레온으로 불려옵니다. 바위에 붙으면 바위색으로 변하고 산호 옆에 있으면 산호처럼 보일 정도로 변화무쌍한 게 특징입니다. 네, 그 중에서도 무려 40가지 생물로 변신할 수 있는 문어인 흉내 문어는 위장술의 달인 변신의 귀재로 통합니다. 흉내 문어는 몸을 납작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 8개의 다리를 다양한 형태로 배려할 수 있다고 하네요. 흉내 문어는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바다뱀, 넙치, 그리고 불가사리 등으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색을 바꾸는 속도나 색의 종류에 있어서는 오히려 카멜레온을 능가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네 번째로는 아홀로틀. 한어말로는 무엇이 그 용연이 되겠습니다. 아홀로틀은 메이코 중부에 위치한 호히밀코호에 서식하는 점박이 도룡룡과의 일종으로 메이코 도룡룡으로 불리웁니다. 아홀로틀의 가장 큰 특징은 번식이 쉽고 잃어버린 신체를 쉽게 재생하며 다른 아홀로트의 장기를 이식받아도 거부 반응이 전혀 없는 아주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홀로틀은 유전자 발현, 발생학, 신경생물학 및 재생과 같은 학문 및 의학적인 연구에 널리 사용되고 있답니다. 자, 다음으로는 사마귀 새우, 한어말로는 당랑시아가 되겠습니다. 이 특이한 이름만큼 특이하게 생긴 이 갑각류의 영어 이름을 번역하면 사마귀 새우입니다. 커다란 한 쌍의 앞다리로 먹이를 움켜잡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사마귀 새우는 몸놀림이 재빠르고 잡기 어려운 가재로 몸 길이가 약 20cm까지 자란다고 하네요. 사마귀 새우는 다이버들 사이에서 엄지손가락을 자르는 가재라고도 알려져 있으며 믿기지 않을 정도로 힘센 집게발을 공격적으로 사용해서 먹이를 내려치거나 찌른다고 합니다. 순간적인 스피드로 생기는 소리는 무언가가 부서지는 듯한 귀여움과 흡사하며 심지어 작은 몸으로 수족관의 유리에 금을 내기까지 한다네요. 초능력 같은 특징을 가진 동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신기한 동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의 발견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자, 우리에게 몹시 중요한 시력은요, 노력하면 보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 따르면 생활이나 식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노화에 따르는 세 가지 흔한 질병인 녹내장, 백내장, 황반퇴화 등을 관리할 수 있답니다. 자, 이어지는 시간에는 시력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겨울이라도 햇빛이 화창한 날에는 선글라스와 모자를 착용하는 게 좋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자외선을 차단하면 백내장 위험을 낮출 수 있답니다. 또 선글라스는 태양의 가시광선을 막아주는데 가시광선은 망막에 손상을 주어 시력 감퇴를 가져오는 황반퇴화를 발생시키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눈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비타민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 등을 평소에 섭취하면 좋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C는 백내장의 위험을 낮춰준다고 합니다. 10년간 비타민C를 꾸준히 섭취하면 백내장 위험이 57%나 낮아진다고 하네요. 또 루테인, 지아산틴 등의 카로티노이드는 망막을 보호하기에 이런 성분이 풍부히 함유되어 있는 녹색 채소를 많이 섭취하면 황반퇴화와 백내장 위험을 낮춘다고 하네요. 올리브오일도 황반퇴화의 발병 위험을 낮춥니다. 세 번째로 꾸준히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심장 박동수를 높이면 눈 건강을 보상으로 받는다고 하니 매일 10km를 달리는 사람들은 백내장 위험이 3분의 1로 줄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매일 4km씩 달린 사람은 황반퇴화 발병률이 54%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격렬한 운동을 정기적으로 하면 녹내장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적정 몸무게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시력 감퇴와 실명을 부를 수 있는 당뇨병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성인 당뇨병 환자들은 당뇨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백내장 발병이 72%나 높고 녹내장은 두 배나 걸리기 쉽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 정기 건강검진을 받는 겁니다. 정기검진은 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시력 감퇴는 매우 서서히 일어나므로 심각해지기 전에는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마흔이 되면 눈 관련 종합점검을 받아야 하며 별 문제가 없을 경우 2년에 한 번씩 검사하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규칙적인 생활 패턴과 수면을 취하는 것입니다. 눈 건강을 위해서는 적당한 수면과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 눈의 피로를 풀어주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특히 잠자는 동안 눈이 휴식을 취하기 때문에 적당한 수면은 눈 건강의 기본이 됩니다. 자, 그럼 눈 건강에 좋은 습관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알아볼게요. 자, 반시간에 한 번씩 먼 곳을 주시하는 겁니다. 이 반시간 간격으로 1분, 2분간 눈을 감거나 먼 곳을 주시하며 눈의 휴식을 주어야 합니다. 또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는 화면과 눈의 거리가 적어도 30cm 이상으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고 흔들리는 버스나 어두운 장소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 환경도 중요한데요. 주위가 너무 건조하면 눈이 너무 더욱 빠르게 마르기 때문에 가습기 등으로 습도를 유지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방법입니다. 온찜질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따뜻한 수건을 눈에 올려서 온찜질을 해주면 기름샘 분비가 원활해져서 안구를 보호하고 눈의 피로를 풀어줄 수 있답니다. 자, 쉽죠? 자, 오늘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나를 위해 항상 쉬지 않고 움직여주는 감각들이 있습니다. 이런 감각들에게 좋아하는 걸 찾아주고 또 그걸 마음껏 느끼고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건 어떨까요? 자, 그게 곧 나를 위한 시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이 기분 좋아지고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만 마칩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황설화, 진행의 리봉이었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현대병원의 후원으로 보내드리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현대병원 리관래 원장님 직접 모시고 각종 인한병과 난치병의 치료 원리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내가 한번 인사 다시 드립시다. 저는 영길시 현대병원 원장 리관래입니다. 금년은 현대병원 건립 22주년 되는 해입니다. 우리는 이 22년간 꾸준히 노력하여 마침내 국내적으로도 독창적인 부강주사료법과 난치병 치료체계를 정립하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평소에 진단은 있으나 치료 방법이 없는 병에 걸렸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더구나 몸은 불편하고 아픈데 진단도 없고 치료

방법도 없다면 참으로 답답하시겠죠. 지금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큰 병에 걸리면 무작정 큰 병원, 먼데 병원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북경이나 상해 큰 병원에서도 치료 방법이 없다면 그건 참으로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알지 못하고 계시는 난치병 치료에서의 몇 가지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제내경에는 복부는 오장육부의 궁성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배가 딱딱하면 오장육부를 속박하면서 100가지 병이 생긴다고 하였습니다. 복부가 딱딱하면 오장육부가 마치 고무줄에 꽁꽁 묶인 것처럼 압박받으면서 피 흐름이 잘 되지 못하고 로폐물이 잘 빠질 수 없기 때문에 위장은 물리내고 간담낭, 비장, 췌장, 자궁, 신장, 방광, 뇨도, 전립선, 왕고성 체질에 이르기까지 각종 난치성 질병을 유발합니다. 만약 배 안에 있는 이 딱딱한 섬유와 조직을 방리할 수만 있다면 정말 수많은 현대 난치병들을 치료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방리란 딱딱한 조직을 마수고 해쳐놓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배 안에는 혈관들이 밀집하고 오장육부 여러 장기들이 꽉 차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누구도 감히 이 배 안에 있는 딱딱한 섬유화 조직을 방리해 본 사람도 없었고 또 감히 손을 대버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만큼 복부 섬유화 방리 기술은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이료 공백이며 치료 금지 거역입니다. 하지만 현대병원에서는 22년간의 연구와 실천을 거쳐 이 천년 금지 구역을 돌파하고 복부 섬유화 방리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체 세포 재생 기술입니다. 수천 년간 전통의학은 로화는 되돌릴 수 없고 다스린 무릎 연골과 괴사된 뼈는 다시 살아날 수 없으므로 유일한 방법은 반드시 수술하여 인공관절을 바꾸어야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영길시 현대병원 부강주사료분 수만 명 환자들을 치료하는 가운데서 로화는 되돌릴 수 있고 다스린 연골과 썩은 뼈는 다시 재생할 수 있다는 것을 사실로 입증하였습니다. 이 부강주사료법을 핵심 주사 약물은 이미 국가 특허 고자 전리를 획득하였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현대병원에서는 지금까지 전통의학이 난치병이라고 여기던 수많은 불치병들을 치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의 실내를 들어가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실 인체 완고성 심장병, 협심증, 심근경색. 현대의학은 심장병이 발병 원인을 심장과 큰 혈관 내부에서만 찾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검사나 약물치료, 스텐트 수술, 한어로 말한 신장 저지하는 모두 큰 혈관만 치료합니다. 이것은 현재 전 세계 의학계가 직면한 인지 오차입니다. 기실 인체에서 큰 혈관은 10%밖에 안 되고 100분의 90%는 모세혈관입니다. 우리는 림상에서 모든 심장병이나 혈관 질병이 발병 원인은 먼저 90%의 모세혈관이 병들고 나중에 심장과 큰 혈관이 병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심장과 관계되는 모세혈관은 다만 이 흉강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앞뒤 가슴 근육과 복부 조직 속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심장병이 두 번째 발병 원인은 심장이 박동력이 떨어지면서 혈관을 부풀려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단순히 피를 막게 하거나 혈관을 확장하는 약물을 써서는 아무런 효과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혈관 주사를 맞을 때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은 몸의 기운이 떨어진 환자는 혈관을 찾을 수 없어서 호사들이 주사침을 찌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기운을 회복한 다음에는 혈관이 저절로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살침을 찌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심근경색으로 심장혈관이 좁아지는 원리도 바로 심장 박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혈관을 부풀려주는 힘은 바로 심장이 박동력입니다. 일부 환자들이 심장 지자를 두 번이나 해도 별로 치료 효과가 없는 원인은 바로 지자만 했을 뿐 심장 박동력을 강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치료 방법은 첫째로 앞뒤 가슴과 복부의 섬유화 조직을 방대하여 90%에 달하는 모세혈관을 소통함으로써 심장병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며, 둘째로는 인삼이나 황기, 부자와 같은 중약으로 심장이 양기와 힘을 보충하여 심장이 박동력을 강화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북경이나 상해의 큰 병원에서도 치료할 수 없다고 하던 일부 난치성 심장병 환자들이 부강주사료법으로 치료하여 효과를 볼 수 있게 된 원인입니다. 14일에 한 번씩 치료하는 데 병의 경중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3번 내지 5번 치료하면 난치성 심장병, 협심증, 초기 심근경색, 심부전증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급성 심근경색이나 심장 기질성 질병은 반드시 현대의학으로 보급해야지 이 부강주사료법으로 치료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완고성 실면, 불안장애, 우울증, 정신병. 현대의학은 완고성 실면, 정서불안, 쪼리증, 우울증, 정신병을 담은 대뇌병이라고 하면 인정합니다. 그래서 진정제나 수면제와 같은 대뇌 억제제를 위주로하여 치료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런 치료는 증상만 잠시 가라앉힐 뿐 근본을 다룰 수 없으므로 환자는 평생 약물에 의존해 살아야 합니다. 임상 연구에 따르면 인체에서 세로토닌, 한어로는 쇠칭수라고 하는데 이 세로토닌은 정서를 안정시키고 수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물질입니다. 그런데 세로토닌은 대장에서 합성하고 분비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엔돌핀도 그 절반 정도는 대장에서 분비합니다. 만약 대장이 굳어서 세로토닌과 엔돌핀이 분비되지 않는다면 바로 완고성 실면, 조리증, 우울증, 정신병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부를 제2대뇌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다시피 배가 딱딱하면 정말로 백병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치료 방법은 대뇌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복부의 굳은 조직을 방리하여 대장과 세로토닌, 엔돌핀 합성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정신질병이 저절로 치료되게 하는 것입니다. 치료 로정은 병의 정도에 따라서 14일에 한 번씩 보통 3번 내지 5번 정도 치료하면 완고성 실면, 쪼리증, 우울증 등 각종 정신질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선천적인 유전인소,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한 정신질환 환자는 부강주사료법으로 치료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면역성 질병, 과민성 질병, 피부성, 완고성 피부병, 자가항체성 질병을 면역성 질병이라고 하는 게인데 홍반성 루푸스, 한으로는 홍반랑창, 잉피병, 간조중허증, 피지엔, 류풍습성 관절염 등이 있습니다. 과민성 질병이라면 음식 과민, 약물 과민, 과민성 천식, 과민성 비염, 과민성 피부염 등이 있으며 또 완고성 피부병에는 소보짐, 신경성 피부염, 백전풍 등이 있습니다. 이런 질병들은 증상은 각양각색하지만은 발병 원인은 모두 비슷하며 치료 방법 역시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이 병으로 알아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만약 이 병이 만성으로 되었을 때에는 현대의학은 별로 특별한 근치 방법이 없습니다.

씁니다. 주로 면역 억제제로 격소를 쓰는데 그것은 증상만 누를 뿐 근본 문제를 치료하지 못합니다. 우리 치료 방법은 면역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면역기능을 활성화하여 자아가 치유 능력의 힘으로 병을 치료합니다. 둘째로 전신이 섬유화 조직을 방개하여 혈관을 소통하고 신진대사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세 번째는 병이 오래다 보면 몸이 모두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중약으로 상한 내장 기능을 바로잡고 원기를 보충합니다. 중한 환자들은 보통 약 석 달간 치료하면 신체의 구조적 손상을 처리하고 면역 기능을 정상화하여 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아가 면역성 질병이나 만성 과민성 질병 치료에 호르몬제나 격소 말하는데 면역 활성요법으로 치료하는 방법은 국내적으로도 독창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몸이 물이 차는 병. 몸이 물이 차는 병이란 폐나 심장이 물이 차는 병, 콩팥이나 골반, 뇌에 물이 차는 병, 간경화 복수, 암증으로 인한 복수 등 이런 병들을 말합니다. 현재 모든 병원들에서는 보통 물을 빼고 소염제로 치료하지만 물을 빼도 또 생길 수 있는 난치성 질환들입니다. 우리는 부강주사료법으로 삼초를 소통한 후 대변으로 독소를 배출하고 소변으로 물을 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치료 효과입니다. 일부 엄중한 간경화 복수 환자들은 큰 병원에서 몇 달씩 치료했지만 복수가 줄어들지 않아 병원에서도 치료를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심한 환자일지라도 부강주사료법으로 치료한다면 물을 빼지 않고 소염제를 쓰지 않고 보통 10일 내지 14일 정도이면 복수가 완전히 빠지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강주사료법이 강력한 효능입니다. 다음으로 만성신염, 뇌독증, 전립선 비대. 배가 딱딱하면 신염과 뇌독증이 생긴다. 이것은 우리 현대병원에서 발견한 새로운 발견입니다. 전통의학은 만성신염과 뇌독증은 주로 자가 면역성 질병으로 인하고 독소로 인해 생긴다고 인정합니다. 때문에 치료 방법도 소염제, 리노제를 보육하고 나중에는 혈액투석으로 넘어갑니다. 저는 40년 임상을 통해서 만성신장병에는 변역반응이나 독소로 인한 원인 외에도 세 가지 발병원이 있다는 것을 새롭게 발견하였습니다. 첫째, 배가 굳어지면서 섬유화가 신장으로 통하는 배안의 혈관을 압박하고, 둘째로 섬유화가 직접 신장을 눌러서 압박하면서 신장이 개관입니다. 셋째로는 그 굳은 조직이 뇌도관을 눌러서 소변이 잘 배출되지 못하고 소변이 우로 역류하면서 신장을 손상시킵니다. 이상이 세 가지 원인 모두 배가 딱딱한 것과 연관됩니다. 우리는 부강주사료법으로 복강 내 섬유화를 처리하고 신장과 뇌도에 대한 압박을 해소함으로써 완고성 신염과 초기 뇌도증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립선 비대. 전통의학은 전립선 비대는 전립선 내부의 문제므로 보통 전립선관을 확대하는 수술을 합니다. 말하자면 칼로 안을 깎아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론과 치료 방법에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우리는 수심관의 임상을 통해서 전립선 비대증이 발병 원인은 전립선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립선 주변이 조직이 굳어지면서 모세혈관과 림파관이 좁아지고 로피물이 빠지지 못하면서 전립선이 증대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 치료 방법도 그렇게 해서 치료가 수술보다 얼마 더 우월하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실금 아시죠? 전통약은 요실금을 뇨도관력근, 방광관력근이라고도 하는데 방광관력근이 늘어나서 생기는 병이라고 인정하는데 기실은 방광관력근이 늘어나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관력근이 굳어지면서 뇨도관이 그 관력근이 닫혔다 열렸다 하지 못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치료 방법은 전립선 내부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전립선 외부야 뇨도 관략근 주변의 굳은 조직을 방리하여 전립선 비대와 소변이 잘 나가지 않는 증상, 소변이 작고 소변이 새는 뇨실금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수술하지 않고 14일에 한 번씩 치료하는데 보통 두 번 내지 세 번 치료하면 완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담낭염, 담결석, 신결석. 현대의학은 담낭염과 담결석이 근본 원인은 담낭이나 담관이 병들었기 때문에 보통 담낭을 수술하여 떼버립니다. 이 진단과 치료에는 오차가 많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초음파로 담결석 환자를 검사할 때 보면 담관이 상단은 확장되고 그 담낭관이 우는 확장되는데 아래만 좁아진 거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거든. 그러면 상단과 중단은 간부에 위치했고 하단과 유두부만이 배안에 위치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할 수 있는 바 담낭염이나 담결석이 근원은 담낭이나 담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강 섬유화 조직이 담관 하단과 요도부를 압박해서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임상에서 일부 환자들은 담낭을 떼버린 다음에도 또다시 담관이나 간 내결석이 생기게 됩니다. 신결석, 요도협착이 생기는 원인도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는 부강주사료법으로 복부의 섬유화를 방지하여 담관에 대한 협착을 풀어줌으로써 만성 담낭염, 담결석과 같은 여러 가지 질병들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골관성 질병. 골관절 질병이라 하면 경추병, 요추병, 그 다음에 무릎 형성 관절염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오늘 먼저 중척추관 협착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심한 척추관 협착증이란 허추궁전 사진 찍었을 때 척추관이 완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심한 척추관 협착증은 지금 세계 어디로 가나 모두 수술하여 치료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척추관 협착증 수술은 부작용이 많고 치료 성공률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현대병원 부강주사료법은 수술하지 않고 이렇게 심한 척추관 협착증, 요추관 탈출증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척추 표면 방리술은 현재 국내외 공박이로서 오로지 영길시 현대병원에만 있는 독창적인 기술입니다. 다음으로 대퇴골 괴사, 퇴행성 무릎 관절염. 전통의학은 대퇴골 괴사와 연골이 다스는 무릎 퇴행성 관절염은 되돌릴 수 없으므로 나중에는 반드시 인공관절을 바꾸어야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수만 명 환자들을 치료하는 가운데서 대퇴골 괴사와 다스른 연골은 얼마든지 재생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우리 부강주사료법은 강력한 세포재생 효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술하지 않고 대퇴골 괴사, 연골이 다스른 퇴행성 무릎 관절염, 요추간판 탈출증, 아주 심한 척추관 협착증 등 전신 골관절 질병을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습니다. 14일에 한 번씩 치료하는데 뼈가 손상된 정도에 따라서 보통 3번 내지 5번 정도 치료하면 대퇴골도 괴사,
연골

다섯은 무릎 퇴행성 관절염, 요추간판 탈출증, 심한 척추관 협착증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완고성 통증. 난치성 통증이란 아프긴 아픈데 원인을 찾지 못하는 통증. 여긴 또 신경성 통증, 혈관성, 중추성 통증을 말합니다. 현대의학이 대부분 치료는 진통제를 위주로 하지만 진통제는 잠시 통증만 멈출 뿐 약을 끊으면 또 아파납니다. 우리는 진통제를 쓰지 않고 각종 난치성 통증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강주사료법이 치료 원인 무엇일까요? 첫째, 신경과 혈관을 압박하는 섬유화 조직을 방지하고, 둘째는 손상된 혈관과 신경막을 재생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포재생 기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부강주사료법은 천하제일통증이라고 불리는 3차 신경통으로부터 대상포진 후유증으로 인한 통증, 난치성 두통, 완고성 어지럼증, 그리고 모든 검사는 다 정상인데 원인 없이 계속 아픈 병, 배가 끊어지게 아픈 병, 그리고 원인 없이 음낭이나 여성들이 위험부가 칼로 쬐는 것처럼 아픈 것, 아픈 등 이런 각종 난치성 통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양 암치료. 저는 국내에서도 국내적으로 최초로 암을 치료하는 진도 립체 소실법을 개발하였습니다. 제가 연구 개발한 암치료 진도 주사기는 이미 국가 특허 고자 전리를 취득했습니다. 암을 치료하는 진도 립체 소실법은 체외 실험을 통해서 모든 암세포가 3분 내에, 이건 모든 암세포입니다. 어떤 암세포 상관없이 3분 내에 완전히 사멸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이 기술은 암국부 치료법으로서 능히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모든 암종양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 치료법이 가장 큰 장점은 수술하지 않고 화학료법, 방사선료법, 즉 환효나 방뇨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인체의 면역기능을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현대병원의 종양립체소실법은 국내적으로도 최초로 개발된 독창적인 치료법입니다. 지금까지 배가 딱딱하면 여러 가지 난치병들이 생긴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배가 딱딱하면 암이나 종양과는 관계가 있을까요? 묻는데 그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림상에서 암 환자들 검사할 때 보면 절대 대부분입니다. 암 환자들은 배가 정도 부동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예, 간암, 담낭암, 이산암, 위암, 장암, 직장암, 방광암, 자궁암, 란소암, 섬유화 조직이란 원래 하루 이틀 새 생기는 병이 아니고 적어도 10년이나 20년, 30년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서서히 굳어져 온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절대 대부분의 암은 암으로 되기 전에 10년 전, 20년, 30년 전부터 벌써 배가 굳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그 원리를 모르고 계셨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만약 평소에 배가 딱딱한 것이 느껴진다면 절대로 등한시하지 마시고 제때에 치료하시어서 섬유화가

0: 싫어 부위가 높거나 어떤 분들이 침 맞기가 싫어한 분들이 계시다면 소면 무통 치료법으로 치료합니다. 소면 무통 치료란 환자가 잠든 상태에서 치료하기 때문에 치료할 때 전혀 아프거나 불편한 감을 모릅니다. 치료는 약 15분가량 걸리는데 시술을 받고 깨어나면 치료가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나 다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9가지 난치병 치료에 대해 간단히 소개했습니다. 물론 그 어떤 진료 기술도 만능은 아니며 모든 병을 다 고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부강주사료법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부강주사료법도 만능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체계가 완전하고 선진적인 특세 치료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영기시 현대병원 건립 22주년. 지금까지 우리는 이학연구에서 끊임없이 탐구하고 개척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미 부강주사료법이 확립을 위해서 8가지 국가특허 고자관리를 신청 혹은 획득했습니다. 하지만 갈 길은 멀고 맡은 사명은 무겁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부강주사료법을 기반으로 수많은 세계적인 난치병 환자들을 치료하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은 난치병 환자들이 하루빨리 질병이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 다 함께 노력합시다. 여러분들이 협식과 성원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현대병원 리관래 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대병원 지점은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한 변방호텔역 오른쪽 6층 건물이고요.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근평 주석과 팽려원 여사가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마련한 국빈 환영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0: 습근평 주석과 팽려원 여사가 트럼프 대통령 부부와 차담회를 가졌습니다.
1: 습근평 주석이 미국에 대한 국빈 방문을 원만히 마쳤습니다.
0: 습근평 주석이 글로벌 발전 장이 오주는 고위급 대화회의에 축하수한을 보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시사 해설과 특집 프로를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9월 24일 저녁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백악관에서 중국 습근평 국가주석과 부인 팽려원 여사를 위해 국빈 환영 만찬을 마련했습니다. 습근평 주석과 팽려원 여사가 백악관에 도착하자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가 열렬히 맞이했습니다. 양국 원수 부부는 기념사진을 찍고 연회에 참가한 레빈들을 만났습니다. 연회가 시작된 후 습근평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각기 연설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미 관계 발전을 지지하고 있는 미국 각계 인사들에게 진심 어린 문안과 추석 명절에 량환 축원을 전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올해 5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성공적으로 방문했다고 비유했습니다. 반년도 채 되지 않아 중미 양국 원수의 상호 방문이 실현되면서 양국 교류의 역사를 창조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또 많은

0: 새로운 공감대가 형성돼 종미 간 건설적이고 전략적이며 안정한 관계 구축에 내실을 풍부하게했으며 종미 관계에 새로운 전략적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습곤평 주석은 200여 년 전 미국은 독립한 직후부터 중국에 시선을 돌렸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미 쌍방은 서로 필요한 것을 주고받으며 우수의 상호 보완을 실현해 무역 교류를 시작했습니다. 80여 년 전 중미 양국 이민은 어깨 곁고 일본 군국주의 침략자에 맞서 싸웠습니다. 피와 불로 다져진 이 진선은 반드시 대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50여 년 전 타코 애교는 오랫동안 닫혀있던 교류의 문을 두드렸고 중미 양국의 로시대 정치가들은 작은 공이 큰 공을 움직인다는 정치적 지혜로 중미 관계 정상화에 위대한 진척을 개척했습니다. 20여 년 전 사콜스키라는 이름의 미국인이 중국의 사막화 방지 활동가 은옥진의 나무 심기를 지원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중국인들의 마음을 움직였으며 중미 양국 이민의 친선 교류를 보여주는 본보기로 됐습니다. 중미 인문 교류는 양국 이민 사이 마음의 소통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며 중미 5호 협력의 민심 토대를 한층도 튼튼히 다져주었습니다. 습곤평 주석은 오늘날 중미 관계는 다시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에 서 있다고 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을 제기했으며 중국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풍실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웅대한 이두 목표는 서로를 충분히 성취시킬 것입니다. 쌍방은 대국으로서의 책임을 보여주고 인민의 기대와 시대의 대세를 부응하여 대국이 올바르게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역사의 흐름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으며 중미 양국 인민의 5호 사업의 전망은 매우 밝습니다. 쌍방은 손을 잡고 전진하며 중미 친선의 아름다운 꽃을 함께 가꾸고 중미 친선의 새로운 장을 함께 쏘나가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5월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 인민의 따뜻하고 우호적인 환대로부터 심각하고 좋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밤 양국 각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중 간 수틀리를 넘어 수백 년에 걸쳐 이어온 우정을 함께 기념했습니다. 미중 양국은 모두 유관 문화를 지르고 있으며 양국 이민은 오랫동안 우호적으로 교류해왔습니다. 서로 제도는 다르지만 미중 친선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 굳건해졌습니다. 나는 습곤평 주석과 함께 상호 존중을 견지하며 양국 친선을 계속 육성해 후손들에게 지속적인 번영과 안전을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연회 분위기는 우호적이고 뜨거웠습니다. 연회 현장에서 미국 예술가들이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채기, 왕이, 하리뽕 등이 연회에 참석했습니다.
1: 현지 시간으로 9월 25일 오전 습근평 국가주석과 부인 팽교원 여사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백악관에서 차담회를 가졌습니다. 양국 원수는 중미 관계 위치의 함의를 한층 더 풍부히 하고 존중, 공평, 대등을 기반으로 한 건설적인 전략적 안정관계를 함께 구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11년 만에 다시 워싱턴으로 와서 미국을 국빈 방문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중미 관계 위치의 함의를 더 풍부히 했고 존중, 공평, 대등을 기반으로 한 건설적인 전략적 안정관계를 함께 구축하는 데 동의했고 경제무역 분야에서도 호혜상생의 성과를 거둠으로써 양국 인민과 국제사회의 환영을 받을 것입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미 관계의 앞날은 밝다면서 이는 역사의 대세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밝은 앞날로 향하는 길은 늘 험난하고 각종 어려움과 도전이 있다면서 이 또한 사물 발전의 법칙에 부합한다고 표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역사의 책임을 지는 용기와 담당으로 중미 관계 발전사에 멋진 한 획을 긋겠다고 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습근평 주석의 이번 미국 국빈 방문은 건설성이 풍부한 아주 성공적인 방문이라고 표했습니다. 쌍방은 미중 관계와 중대한 국제와 지역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소통함으로써 많은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양국에 모두 비롭습니다. 나는 계속하여 습근평 주석과 밀접한 소통을 유지하면서 미중 관계 발전을 함께 인솔할 것입니다. 차담회가 끝난 후 습근평 주석과 팽겨원 여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의 동반하에 함께 미국 국가 기록관으로 갔습니다. 양국 원수 부부는 함께 기록관 주황대청에 들어가서 기록관과 주요 진열품에 대한 소개를 청취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기록물은 선인들의 지혜를 담고 있고 미래에 대한 계시가 깃들어 있다고 표했습니다. 250년 내 미국 인민은 미국 꿈을 쫓으며 북미 대륙에서 부강한 나라를 건설했고 아름다운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중국 인민은 중화민족 5천년의 문화 전통을 이어가면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중국 꿈을 실현하는 새 로정에서 끊임없이 새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중국과 미국은 각자 특색이 있는 나라입니다. 비록 양국의 역사 문화와 사회 제도 발전의 길이 서로 다르지만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양국 인민의 추구는 서로 통합니다. 각자의 다른 점을 승인하고 존중하며 서로 리해하고 서로 참조하며 최대 공약수를 찾고 협력 목록을 확대하며 갈등을 적절하게 관리 통제한다면 양국 관계는 안정적이고 멀리 나아갈 수 있습니다.
0: 현지 시간으로 9월 25일 오후 습근평 국가수석이 미국에 대한 국빈 방문을 마치고 북경으로 돌아왔습니다. 워싱턴을 떠날 때 미국 정부 고위 관원들이 공항에서 배웅했습니다. 공항에서는 21발의 레포가 울렸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도중 화교와 중국인 류학생 대표들이 도로 량켠에서 중미 양국 국기를 흔들며 습근평 주석의 방문이 원만한 성공을 거둘 것을 열렬히 촉구했습니다.
1: 9월 25일 글로벌 발전 창의 5주년 고위급 대화회가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렸습니다. 습근평 국가주석이 대화회에 축하 서한을 보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발전은 인류사회의 영원한 주제이고 인민의 행복을 실현하는 관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5년 전 내가 유엔 총회에서 글로벌 발전 창의를 제안한 것은 국제 발전 협력을 촉진하고 글로벌 발전 사업을 진작시킴으로써 유엔 2030년 지속 가능 발전 의제의 리행을 더욱 앞당기는 데 힘을 보태기 위해서였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지난 5년간 각국의 공동 노력으로 글로벌 발전 창의는 폭넓게 리행되었고 창의에서 언급된
0: 협조는 기념 주제 전시가 중국 인민 혁명 군사 박물관에서 대중들에게 개방됐습니다. 전시는 위대한 장정 정신을 고행하고 신시대 장정의 길을 잘 걸어가자를 주제로 7개 부분의 주제 전시와 전망으로 설치됐습니다. 문물 875점, 문헌 186건을 전시한 가운데 300여 점의 문물과 문헌이 최초로 전시됐습니다. 전시는 또한 14곳의 대표적인 역사 장면을 조성해 중국 로롱 홍군의 위대한 원정에 빛나는 로정을 전경식으로 제안했습니다. 중국 로롱 홍군 장정 승리 90주년 기념 주제 전시는 기본 상설 전시로 장기간 대회 개방되어 관람객들은 중국인민 혁명 군사 박물관 위챗 봉사 기증을 통해 예약한 후 관람할 수 있습니다.
1: 추석을 맞아 각지들이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민속을 즐기고 가족의 화합을 나누었습니다. 안위성 동릉시 리교 수지는 등불로 장식되었고 관광객들은 추석 유원회에 들어가 민속 공연을 관람하면서 강남 수향의 정취와 추석의 활기를 몰입감 있게 체험했습니다. 흥정강성 할빈에서는 백여종 6만 여분의 국화가 한자리에 모여 선보였고 시민과 관광객들은 꽃바다를 거닐면서 화려하고 다채로운 황금빛 가을 풍경 속에서 추석을 즐겼습니다. 2026년 9월 25일은 중국의 천안 퍼스트 준공 10주년입니다.

0: 귀수 평당이 중국 천안 관광지는 관광 열기를 맞이했습니다. 광서 평륙 운하가 개통된 뒤 맞이한 첫 추석 명절, 사람들은 유람선을 타고 세기의 공정이 펼쳐낸 연선 풍경을 몰입감 있게 감상했습니다. 명절의 밤은 휘황한 등불로 더욱 빛났습니다. 강서성 남창시 리가촌에서는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화목한 명절을 즐겼습니다. 현지에서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추석 소탑 풍속은 해마다 평안하고 날마다 번창하길 바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북경 조양공원에서는 다채로운 빛과 그림자 공연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동양적 미학과 국제적 정취를 함께 담은 시청각 향연을 선물했습니다. 상해 예원은 무형문화유산 음악 시즌을 맞이했습니다. 일찍 상해 옛 도심에서 전해지던 추석 민속인 달따라 걷기 행사가 낭만적으로 재현되어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을 멈추게 했습니다. 사천 자공의 등불 공원 축제 행사도 예정대로 열렸습니다. 높이 30m의 해상에서 밝은 달이 떠오르다 등불 조형물에는 하늘을 나는 상아가 우아하게 춤추었고 월궁의 루각과 거대한 둥근 달이 서로 멀리서 호응했습니다. 길림성 장춘에서는 찬란한 빛과 그림자 쇼, 불꽃 놀이 쇼가 밤하늘을 밝히면서 짙은 축제의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1: 추석과 국경절 연휴를 맞아 각지에서는 문화 관광 자원을 깊이 발굴하고 새로운 장면을 조성하며 새로운 즐길거리를 선보여 시민과 관광객의 여가 체험을 끊임없이 풍부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48회 세계기능 경기대회가 상해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경기 관람과 체험 활동은 대중에게 무료로 개방됐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경기장 옆에 실력 발휘 기능 체험 부스는 국내외 관광객들을 맞이했습니다. 현장에서 VR 안경을 체험하던 관중 요승우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이전에는 이런 디지털 미디어가 전시나 광고에만 쓰인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오락에도 쓰이고 사회적 응용 측면도 있어 보기도 넓어졌다고 자신의 감수를 이야기했습니다. 현장에서 패션 기술 종목 기능 체험 부스도 마찬가지로 인기가 높았습니다. 관람객들은 자염, 반구 등 독특한 공예를 직접 체험해보았습니다. 해외 관광객 누르하피자는 자염을 배우고 선수관을 만들었다며 이 공예는 특별하다고 말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미래의 꼬마 장인 청소년 공방은 어린이들의 좋은 나들이 장소로 됐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미래의 꼬마 장인 청소년 공방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페인트 아트, 스프레이 페인팅, 목공 실습 등 각양각색의 손작업 프로그램에 방문한 청소년들이 직접 체험해 보았습니다. 상해시 루산중학교 과학기술총보도원 수강화는 하나는 손으로 만드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고 다음은 창의적 사고를 자극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런 혁신정신을 갖게 하고 이런 혁신을 노동과 결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관광객들은 내몽골 우란차부시 차르우기후기의 우란하달 화산군을 감상하며 별하늘과 달을 감상했습니다. 관광객 왕여사는 하늘과 땅의 광활함을 바라보니 달이 유난히 밝아 보인다며 밤하늘 환경이 우리에게 체험과 치유를 가져다 준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한 문화관광기업 책임자 부채봉은 최근 몇 년간 차우후기는 우란하달 화산의 독특한 자원을 기반으로 단순한 풍경 관광의 사고에서 벗어나 화산과 별하늘의 아름다움을 매기로 문화관광 신업태를 지속적으로 육성해왔다고 소개했습니다. 우란하달 화산 보호구역에는 별과 광활한 은하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문 관측체험을 조성하고 천문학학습과 과학보급 그리고 몰입형 숙박을 결합했습니다.
0: 25일은 제20회 아시안게임 개막 후 여섯 번째 경기일로 중국팀은 사격, 수영, 카누 등 종목에서 잇따라 좋은 성적을 거두며 금메달 18매를 추가했습니다. 25일 열린 사격 종목 남자 소총 3

자세 경기에는 중국 대표팀의 올림픽 금메달 획득자 성기호, 장상홍, 류우곤이 함께 출전했습니다. 세 선수 모두 예선 상위 8위 안에 들었지만 결승에는 팀당 최대 2명의 선수만 출전할 수 있어 장상홍과 류우곤이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결승에서 두 선수는 마지막 한 발까지 치열하게 겨뤘고 류우곤이 역전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동시에 중국팀은 남자 소총 세 자세 단체전 금메달도 획득했습니다. 수영 종목은 25일 마지막 경기일을 맞았습니다. 중국 대표팀은 이날 7개 종목의 결승에서 금메달 5매를 추가했습니다. 여자 50m 접영에서는 장우비가 우승했고 남자 50m 평영에서는 담혜양이 우승했으며 여자 800m 자유형에서는 리빙결이 금메달을 따냈고 남자 400m 자유형에서는 장전석이 우승했습니다. 여기에 마지막 종목인 여자 100m 4인 혼영 릴레이 우승까지 더해 최종적으로 총 41개 수영 세부 종목에서 중국 대표팀은 금메달 30매를 획득했습니다. 그중 장전석은 혼자 금메달 7매를 획득함으로써 지금까지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개인 금메달을 가장 많이 딴 선수로 되었습니다. 이런 성적에도 장전석은 여전히 세계 최정상급 수준을 향해 계속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오늘은 비교적 완벽한 마무리였다며 7매의 금메달을 따서 매우 기쁘고 금메달 하나하나가 모두 쉽지 않았다고 표했습니다. 장전석은 수확도 있지만 부족한 점도 있다고 하면서 일부 종목에서 진보가 있었지만 세계 최고 수준과는 아직 어느 정도 격차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거둔 성적에 자만하지 않고 마음을 가라앉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육상 경기장에서는 25일 금메달 6매가 결정되었습니다. 여자 100m 결승에서 중국의 진여힐이 11초 06을 기록하며 대회 기록을 깨고 금메달을 획득했고 여자 포환 던지기에서는 송가원이 여유롭게 우승했습니다. 체조 종목은 25일 5개 세부 종목 결승을 치렀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홍화, 박민걸이었습니다.

0: 오늘은 중국과 영국 로봇 산업협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청소, 배송, 외식 조리 등 다양한 용도의 로봇을 영국 시장에 도입함에 따라 중국산 로봇 제품은 영국 기업과 소비자들이 자동화 기술의 다양한 적용 사례를 가까이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고 중견 기업이 시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창구도 제공했습니다. 여러 업계 관계자들은 중국의 로봇 제조, 시스템 통합 및 교육 분야의 축적이 영국의 서비스 강점이나 자동화 수요와 서로 보완이 된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현장을 중심으로 공동 연구 개발, 응용 검증 및 현지화 서비스를 추진함으로써 양국 로봇 산업 협력의 중요한 방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습니다. 9월 7일부터 18일까지 런던에서 열린 로봇 주간 행사에서 영국 싱크탱크 허니콤 리테일 인공지능 조직의 회장 데이비드 로스는 기자들에게 중국이 로봇 분야에서 세계 선두에 서 있는 핵심 리우 중 하나가 바로 중국의 선도적인 로봇 기업들이 제조, 배터리, 지능형 기술 등 분야의 역량을 한 걸음씩 구축해왔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정입니다. 중국 로봇 기업의 두드러진 강점은 각종 부품을 제조하고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천 시간에 이르는 로봇 훈련 경험을 축적해 이를 결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영국 역시 로봇 산업을 중시하고 있지만 연구 성과의 제조 및 응용 전환 측면에서는 여전히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영국 리즈 대학교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대학 연구진이 집필에 참여한 백서에서 영국이 로봇 연구 분야에서는 선도적 위치에 있지만 현지 제조 역량이 제한적이고 첨단 부품 공급망이 부족하며 산업 생태계가 분산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서는 기업과 공급업체 간의 연결을 강화하고 부품 테스트, 프로토타입 개발 및 공동 개발을 지원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로스 회장의 견해로는 중견 기업이 실험실 밖에 실제 현장에서 함께 로봇을 훈련하고 중국의 실물 제품과 영국의 서비스 역량을 결합함으로써 사용자가 제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로봇이 이해하고 신뢰를 구축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나 양측이 실제 수요를 중심으로 공동 연구 개발과 응용 검증을 진행하는데도 출발점을 제공합니다. 영국 LEC 로봇사의 잭 페리 집행회장은 소비업과 호텔 외식업이 현재 중요한 기회로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업종은 인건비가 높고 채용이 어려우며 인력 이동이 빠르기 때문에 운영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효율을 높이며 인건비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의료, 생명과학 등 분야도 협력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해상 실습 과정에서 중국 로봇 기업들은 한편으로는 현지 협력 파트너와 손잡고 관련 수요를 실제 적용 사례로 전환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현지화의 장벽을 넘어설 필요가 있습니다. 외식 로봇 제품을 영국 시장에 도입한 심수시 부정과학기술유한회사의 공동창업자 관신우는 중국의 고부가가치 제품이 해외로 진출하는 것은 발전 추세라면서 주요 과제는 현지 적용과 현지 서비스에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외식 로봇 제품을 내려들 때 중국에서는 중식을 조리할 수 있지만 해외 시장에 진출한 뒤에는 현지의 더 폭넓은 외식 수요에 맞춰야 합니다. 중국과 영국의 기업들은 모두 로봇 적용 분야를 넓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봇 활용은 어떤 분야로 더 확장될까요? 페리는 로봇 산업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면서 그 영향은 호텔과 외식 및 소매에만 그치지 않고 건설, 농업 등 분야로도 확대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먼저 수요를 파악해야 하고 다시 수요에 따라 어디서 시작할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로스 회장은 의료와 레저 오락, 청소 등 비용 부담이 크고 영국의 노동력 부족이 존재하는 분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로스 회장은 중국 로봇 기업들과의 협력과 교류를 통해 제조부터 처리 능력, 나아가 로봇의 두뇌에 이르기까지 이 산업의 각 단계가 모두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시장에 큰 관심을 받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 로스 회장은 향후 몇 년 동안 특정 임무를 수행하는 전용 로봇의 활용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인정했습니다. 영국 황실국제문제연구소의 선임연구원 제임스 킨치는 9월에 발표한 논평 기사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른바 채트 GPT 시대의 도래를 아직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이 정의하는 바에 따르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낯선 환경에 놓였을 때 문자나 음성 지시를 받은 뒤 80%의 고압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가 되면 휴머노이드 로봇은 다양한 임무를 모두 잘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중국과 영국 로봇 산업 협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리국호였습니다.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의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0: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부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1: 지난 100년간의 분투를 거쳐 얻은 중대한 성과와 역사적 경험을 총화함에 있어서 변증법적 유물론 및 역사적 유물론의 방법론을 견지하고 구체적이고 역사적이며 객관적이고 전면적이며 연관적이고 발전적인 관점으로 당의 역사를 평가해야 합니다. 올바른 당사관을 견지하고 대역사관을 수립하며 당의 역사 발전의 주제와 주선, 주류와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당이 전진도성에서 겪은 실수와 곡절을 정확히 대하며 성공에서 경험을 섭취하고 실수에서 교훈을 받아들여 승리로 나아가는 길을 끊임없이 개척해야 합니다. 기치선명하게 역사 허무주의를 반대하고 사상적인 인도와 이론적인 분석을 강화하며 당사의 일부 중대한 역사 문제에 대한 모호한 인식과 일면적인 리해를 시정해 근본을 한층 더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번 전원회의 결의를 기초할 때 당주왕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중점적으로 잘 파악할 때 대한 요구를 명확히 제기했습니다. 첫째, 당이 지난 100년간의 분투를 거쳐 얻은 중대한 성과와 역사적 경험을 총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 당은 이미 선후에 두 개의 역사 결의를 제정했습니다. 이 두 역사 결의는 당이 창건돼서부터 개혁개방 초기에 이르기까지 당의 역사에서 있었던 중대한 시비 문제를 모두 기본적으로 해결했으며 그 기본적인 논술과 결론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개혁개방 이후 당의 사업에 일부 문제들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총체적으로 볼 때 당과 국가의 사업은 순조롭게 발전했고 정확한 전진 방향을 유지했으며 세계가 주목하는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전당이 지혜를 키우고 단결을 증진하고 신심을 높이고 투지를 강화하도록 추진하기 위해 이번 전원회의 결의는 당이 지난 100년

0: 간의 분투를 거쳐얻은 중대한 성과와 역사적 경험을 총화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둘째,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신시대라는 이 중점을 두드러지게 내세워야 합니다. 기존의 두 역사 결의에서 당의 신민주주의 혁명 시기,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 시기, 그리고 당조항 제11기 제3차 전원회의로부터 당조항 제11기 제6차 전원회의까지의 역사에 대해 이미 체계적으로 총화했고, 당조항 제11기 제3차 전원회의 소집 20주년과 30주년 때 당조항은 개혁개방 및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새로운 시기에 얻은 성과와 경험에 대해 모두 참답게 총화했으며, 내가 개혁개방 40주년 경축대회에서 간 연설에서도 이에 대해 체계적으로 총화했기에 이번 전원회의 결의는 18차 당대회 이전의 역사 시기에 얻은 성과와 경험을 기존의 총화와 결론의 기초에 요약하고 신시대 당과 국가 사업에서의 역사적인 성과와 역사적인 변혁, 새로운 경험을 중점적으로 총화해야 합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신시대라는 이 중점을 두드러지게 내세우는 것은 전당이 신심을 한층 더 확고히 다지고 우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추도록 인도해 보다 당당한 자세로 새로운 도정을 향해 매진하고 새로운 시대에 공을 세우는 데 유리합니다. 셋째, 중대한 사건, 중요한 회의, 중요한 인물에 대한 평가에서는 당조항의 기존의 결론과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데 그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18차 당대회 이전 당의 역사사상의 중대한 사건, 중요한 회의, 중요한 인물에 대해서는 기존의 두 역사 결의와 당의 일련의 중요한 문헌에서 모두 많이 논술했고 정중하게 결론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번 전원회의의 결의는 이러한 기본적인 논술과 결론을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18차 당대회 이후 나는 중국공산당 창건 95주년 경축대회, 중국인민해방군 창건 90주년 경축대회,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0주년 경축대회, 특히 중국공산당 창건 100주년 경축대회 등 중요한 회의에서 모두 당의 역사에 대해 총화하고 논술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당의 지난 100년간의 분투에 대한 당조항의 새로운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전원회의 결의는 이러한 새로운 인식을 구현해야 합니다.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이어 중화민족 공동체의 의식을 수립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코너입니다.
2: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1: 오늘은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이 확고히 뿌리내리고 성장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내몽골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드넓은 내몽골 호르친 초원에 가을비가 촉촉히 내린 뒤 하늘이 막 개일 때쯤 호르친 우익 중계의 시르다오브 가차는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0: 여러 민족 주민들이 돌 탁자에 둘러앉아 이른바 집앞 수다 모임이 주최한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 선전 강연을 듣고 있었습니다. 늘 사람들이 말하는 교류, 교감, 융합이라는 말을 듣는데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명절에 여러 사람이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담에서 함께 노래 부르고 춤추며 또 당신의 풍속을 내가 존중하고 나의 명절에 당신이 참여하면서 여러 민족의 정감은 날이 갈수록 깊어집니다.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은 우리 농목민들에게 어떤 신뢰를 가져다 줍니까? 우리 모두가 마음과 생각을 함께하고 힘을 한 곳으로 쓴다면 꼭 좋은 생활을 맞이할 것입니다. 네, 서로 한마디씩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웃는 사이 단결의 이야기와 시대의 새로운 목소리, 문명의 새로운 풍속 등이 바람비처럼 여러 민족 대중의 마음을 적셔줍니다. 내몽골 호르친 우익 중기 당위원회 선전부 상무 부부장이며 기 문명 판공실 주임인 왕지국이 소개한 데 의하면 이들은 현지 농목민의 거주가 분산되어 있는 현실에 맞춰 현과 진에 해당하는 기와 수무, 촌에 해당하는 가차 등 상급 행정 단위를 모두 아우르는 집앞 수다팀을 구성했습니다. 사람들은 원형으로 둘러앉아 이야기 나누기 방식의 선전 강연을 통해 여러 민족 주민들이 기꺼이 듣고 이해하며 기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이 집앞의 수다팀은 연 평균 3천여 회의 각종 선전 강연을 진행하여 12만여 명의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1: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이 다 함께 신시대 새로장에서 분발 진취하는 모습을 전해드리고 각 분야에서 이룩한 새로운 경험과 성과를 전해드리는 종합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입니다.
0: 네, 민족 단결 선전은 보이지 않게 스며들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고 이런 선전은 민심 속으로 깊이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중점입니다. 올더스시 준갈기의 만한조 동심 소극장 안에서는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인 만한조의 선율에 맞춰 만한성성 기락융융 중화민족공동체의식 확고히 수립 주제 선전 강연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성류꽃이 피면 씨앗이 꼭 깨앉듯이 중화의 아들, 딸들은 마음과 마음이 이어져 있습니다. 천년의 송백나무는 뿌리까지 이어져 여러 민족이면 한 가족처럼 정이 깊습니다. 네, 준갈기 당위원회 통일전선사업부의 학향매 부부장은 지금까지 이런 공연이 40여 회 진행되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선전 강연 공연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에 정기적으로 진행됩니다. 우리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만한조의 운율과 노래 가사에 녹여넣어 이런 선전이 골목골목까지 전해지도록 함으로써 대승과 이어지는 마지막 1km를 뚫어놓았습니다. 이를 통해 대중들이 무형문화유산 예술을 감상하는 동시에 자연스럽게 민족 단결의 정서를 키워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현지에서는 민간개인과 문화자원봉사자를 폭넓게 참여시켜 시장 거리와 골목, 문화광장 등지에서 무형문화유산 순회 공연을 펼치면서 만한성성 기락융융의 사회적 분위기를 힘써 조성함으로써 민족 단결 선전 속에서 무형문화유산이 살아 숨쉬고 널리 전해지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학향매 부부장은 준갈기는 이미 시장에는 공연이 있고 골목마다 극장이 있으며 매주 활동해 있는 일상적인 선전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으며 따라 부를 수 있는 좋은 전파 효과를 형성함으로써 민족 단결의 이념이 깊이 스며들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문화적인 정체성은 가장 깊은

차원의 정체성으로서 민족 단결의 근간입니다. 흥안맹 울란 호트시의 5.1 회의 유적지에 들어서면 엄숙한 회의장에 걸린 현수막을 볼 수 있습니다. 해설원은 1947년 4월 하순부터 5월 초까지 내몽골 인민대표회의가 이곳에서 열려 중국 공산당이 이끈 첫 번째 성급 민족자치구의 설립을 선포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우리 초원이 드디어 날이 밝았습니다. 초원 사람들의 좋은 날들이 정말로 찾아왔습니다. 해방을 맞은 초원 인민들의 기꺼운 심정을 부각한 동반 드라마 5.1 대회가 상연되는 가운데 관객들은 어느덧 참석 대표로 되어 몰입형으로 홍색 기억을 더듬으며 홍색 교육을 받았습니다. 흥안맹 문화관광체육국의 왕천봉 국장은 홍색 자원을 잘 활용하여 단결의 기반을 굳건히 잘 다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내몽골 민족해방기념관 제5차 전국대표대회 회의 장소 우람프 사무실 예터 내몽골 당위원회 사무실 예터로 구성된 일관 3지를 핵심으로 삼아 통합형 연구학습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10개의 홍색연구학습 우수관광노선을 다듬어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이 뿌리 내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네, 내몽골 민족해방기념관의 방위부관장은 우리는 붉은 독서회, 종이오리기, 문예공연 등 방식으로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다지는 교육을 폭넓게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소녀는 민족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민족 단결의 정서가 아이들의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도록 해야 합니다. 내몽골 사범대학 제2부속학교인 흑호트시 제30중학교에서 조직한 경전 낭독 경책에 참가한 이아디아 학생은 독서를 통해 삼천고와 내몽골로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알게 되었다고 자신의 감수를 이야기했습니다. 두구이마는 남방에서 온 고아들을 정성껏 키웠고 민족 간의 따뜻한 정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려주었습니다. 저는 이 한없는 사랑과 민족 단결의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흑호트시 제30중학교의 동상용 교장은 학교에서는 교실의 경계를 허물어 민족 단결 교육이 교실을 벗어나 현장으로 나아가 사회로 확산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고소보원, 서예와 회화, 민족 음식 조리 등 특색 있는 문화 선택 과목을 개설하여 수업 나눔, 연구와 학습, 실습, 자원봉사 등 형태로 중화민족은 한 가족이라는 이념을 학생들 마음속에 깊이 심어주고 있습니다. 리아디아는 모두 함께 배우고 서로 도우며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 민족은 참으로 한 가족이라는 것을 더욱 깊이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네, 학교는 박물관과 학교 사이의 협력 플랫폼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내몽골 박물관으로 안내해 붉은 넥타이 해설사로 되게 했습니다. 붉은 넥타이 해설사들은 어린이의 목소리로 내몽골 여러 민족의 교류와 융합 그리고 서로의 교류와 융합 속에 담긴 감동적인 역사 이야기들을 전국 각지 관광객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내몽골 박물원의 사회교육부 교육주관인 유경헌은 이른바 걷는 박물관이라는 특수 수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청소년들이 중화민족이 공유하는 역사적 기억을 되짚어보도록 이끌어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더욱 확고히 수립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날의 내몽골 대제는 민족 단결의 씨앗이 여러 민족 주민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렸고 모두가 손을 맞잡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이 갈수록 더욱 확고해지고 있습니다.

0: 뉴스 추적 이어집니다.
1: 뉴스 추적.
0: 오늘은 캐나다와 중국 경제무역의 강력한 탄력성과 더 넓은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캐나다 관련 기관이 최근 발표한 데이터와 연구보고서 그리고 조사에 따르면 중국은 캐나다가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 핵심 엔진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양국 간 무역구조의 최적화와 경제무역협력의 심화에 따라 양국 무역은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캐나다 중국 무역협의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캐나다의 에너지 및 광물 제품의 대중국 수출액은 캐나다의 대중국 총 수출액의 58.4%를 차지했습니다. 원유와 액화천연가스를 포함한 에너지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81.8% 증가했고 금속 광석 및 비금속 광물 제품 수출액은 29% 증가했습니다. 이 이사회의 집행이사 겸 최고 운영 책임자인 앤 비장은 상반기 캐나다의 대중국 수출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면서 캐나다로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아직도 협력할 여지가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1: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상히 보도해드리는 뉴스 추적소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그 후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0: 2026년 상반기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삼으면 캐나다는 2030년까지 대중국 수출을 50%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통계청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이 주의 대중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9% 크게 급증해 역대 동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9월 초 캐나다 하원의원이며 캐나다 에너지 자연자원부 국무장관보인 코리 호건이 중국을 방문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에너지 장관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호건 국무장관보는 중국 방문 기간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캐나다와 중국 양국 사이에는 전형적인 협력 동반자 관계와 연계가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수입 원산지의 다변화를 이루기를 바라는 것처럼 캐나다 역시 수출 시장의 다변화를 이루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캐나다 앨버타 대학교 중국 아카데미는 최신 연구 보고서에서 캐나다가 수출 시장의 다변화와 공급망의 회복 탄력성 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아시아 태평양 시장의 핵심 구성 요소가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의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캐나다의 대중국 수출품 가운데 30%가 투입재로 중국의 산업 생산 체계에 들어갔습니다. 이 비율은 전 세계 시장의 평균 수준을 훨씬 웃돕니다. 보고서는 국제기구 국제무역센터의 평가를 인용해 최근 캐나다와 중국의 무역 상호 보완성이 크게 높아졌고 중국이 캐나다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수출 확대에 넓은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캐나다의 대중국 수출

중협력에 대한 신뢰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중간 관리자급 이상 관리직을 맡고 있는 카나다 상계 인사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약 70%가 향후 2년간 카나다와 중국의 무역이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2025년의 52%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 중 40%가 중국을 자신이 속한 산업 또는 기업의 전략적 시장으로 보고 있어 2025년의 31%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네, 카나다 중국 상공회사의 등군 회장은 조사 결과 카나다 상공계의 중국 시장 기회에 대한 신뢰가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점점 더 많은 카나다 기업이 중국을 전략적 시장으로 보고 대중국 경제무역 및 투자 협력의 심화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심층보도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펜션과 진행해 김성룡이었습니다. 우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줄 정겨운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대화가 들립니다.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즐거움, 우리의 행복 이야기 지금 함께 만나보세요.
1: 수천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2: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0: 네, 매일 저녁 6시부터 6시 30분 사이로 감로 장약을 소개하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 전화가 열려져 있는데요. 각종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6시 30분 전으로 291-9333번, 291-9333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모시고 감로장약에 대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예, 오늘은 감로장약 총대리점인 영길시 득길장약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특별우대 활동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영길시 득길장약방하고 득길 중리진찰부에서는 공동으로서 추석하고 국경절 두 명절을 함께 맞으면서 5년 만에 가장 큰 우대 활동, 바로 4대 보물급 장약 특별 우대 행사를 진행합니다. 예, 우리 4대 보물급 장약에는 치수의 전주완하고 런칭 창죄, 런칭 망죄하고 조주다시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보물급 장약은 약재의 조합도 특별하고 제조 공정도 엄격하고 약성이 부드러우면서 적용 범위가 아주 넓은 이런 신비롭고도 귀중한 보물급 장약입니다. 우리 인류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국가 무형문화 유산으로 인증된 국가 비밀 특허가 있는 이런 제조 기술로 제조한 이런 보물급 장약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300년 이상 되는 국가 대기업인 감로장약유한회사에서는 우리 득길장약방이 성립돼서 5년간 감로장약을 믿고 찾아주신 연변준의 환자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가장 귀중한 4대 보물급 장약을 특별우대 활동합니다. 우리 4대 보물급 장약에서 치수의 전주완하고 런칭창죄, 런칭망죄, 조조다시를 각각 10곽을 사시는 분에게는 5곽을 드리면서 또 각각 조주다시도 한 곽씩 또 더 드립니다. 그리고 또 더 큰 우대 활동은 행사 기간에 우리 득길중리진찰부에서는 감로장의 선생님이 진찰 비용을 받지 않고 진료해 드립니다. 아주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잘 이용하시면은 우리 경제적으로나 또 아주 좋은 이런 기회입니다.
0: 네,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예. 내가 좀 이 약에 대해서 조금 진찰하려고 그래요.
1: 네.
2: 예, 전번에 위가 그냥 이렇게 새벽에 부심을 위가 막 쓰리고 아프고 이전에는 막 짱함에 이래 밥 한 술 먹어도 짱하고 그렇던 게 요즘에는 그냥 아팠어요 위가.
1: 네.
2: 위가 아프고 그다음에 이 등사디가 등사디가 그래서 시래 든다 뭐 그럼 막 시래 들고 바람이 다 이 등사디가 오는 것 같고 예.
1: 네.
2: 옆구리도 이쪽이 그 오른쪽인데 제일 아래 이 다리뼈 위에 별나게 아프단 말입니다. 그래서 옆에 병원가 CT를 했는데 이사가 말하는 게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왜 여기 아픈가 하고 이러더란 말이에요. 근데 내 본신은 이게 그냥 아팠단 말입니다. 계속 약은 먹어도 아이 되고 그래서 내 이 방송에서 듣고서 장약 후 찾아갔댔어요.
1: 네.
2: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이사를 배우니까 당나물로 여기 아픈 거는 당나물로 아프고 그 다음에 이 등사디 아픈 거는 혈이가 통하지 않아서 그게 그렇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약은 무수고 세 가지도 내 먹었어요 거기서 예.
1: 네.
2: 전주 타신도
1: 조조 다시
2: 전주 다시 하고 그 다음에 타팅월 하고 그 다음에 주월 류황환 이라든도
1: 주월 류황환
2: 주월 류황환 하고 망제 이렇게 네 가지로 거기서 저수띠다 두 달 보노.
1: 예.
2: 그래 먹은 게 위용 좋단 말입니다. 아이 아프고 이 등사디도

0: 두 달 되는데 이 등사기도 시리지지 않고 아프지도 않다 말입니다. 겨우 이 옆구리도 아예 아프고 위도 그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약 먹은 게.
1: 네.
0: 그래서 요즘에 또 이런 약을 활동한다니까 내 지금 문의한 바입니다.
1: 예. 지금이 이 조조다시 치수의 전주 안른칭 망죄 른칭 창조 이사대 보물급장야 10곽씨 사시면은 5곽을 드리면서 또 조조다시는 따로 한 곽씩 또 더 드립니다.
0: 이거 네 가지 약을 다 그렇게
1: 요이. 지금 환자분이 쓴 네 가지 약인 게 아니라 우리 4대 보물급장야 치수의 전주완항의 런칭 창조의 런칭 망조의 조조다시 이 네 가지가 감로 장약에서 4대 보물급 장약입니다.
0: 예.
1: 예.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우대 활동 이제 10곽에 5곽 드리면서 또 조조다시를 드립니다. 예. 그리고 요즘에 이 활동하는 이 동안에 듣길 중이 진찰부로 찾아가면은 또 과호비를 받지 않고 면비로 또 장의 선생님이 또 진찰해 드립니다. 예.
0: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바람에 가가지고 걔도 이야기 확실히 좋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 이게 별로 또 요즘에 활동하지 않는가 하면
1: 예, 활동 있습니다. 그래 5089929번에 연계하십시오.
0: 예, 예.
1: 예.
0: 이야기 확실히 좋습니다. 이 위약도 먹으니까 단통이 위가 아예 아프단 말입니다.
1: 맞습니다.
0: 그래서 예. 두 달을 먹었단 말입니다, 이거.
1: 예. 그래서, 예. 거기다 또 연계하십시오, 예.
0: 그럼 또 활동가로 드립니까?
1: 예.
0: 예.
1: 예.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우리 남편이 나수산에 와서 기수의 전수와 장호와 얼수의 통창마를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자녀가 그 말을 못하던 게 지금 말을 할 수 있고 어느 쪽 발과 어느 쪽 다들 잘 쓰지 못하던 게 이건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1: 네.
3: 심장이 나빠서 가슴이 답답하지 않고 숨이 차던 게 숨이 차지 않고 숨이 똥 막는 것 같던 게 숨이 막지 않습니다.
1: 네.
3: 선생님 딴 곳에서 예 넣어서 자녀하고 심장도 단약을 많이 써봐도 효과 없어지다.
1: 네.
3: 담당 장약이 선생님 특별히 좋습니다.
1: 네.
3: 예. 약에서 이래서 한 효과가 닿습니다. 근데 지금 내 방서 들어가 기수의 전주화를 지금 무대 활동합니다.
1: 맞습니다. 10곽에 5곽을 더 드립니다.
3: 예. 전주화 어디 나서 착한겁니까? 예?
1: 예,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예. 예,
3: 그렇거나 약 있습니다. 그런 것도 또 예. 이 세 가지 약을 다 받겠습니다.
1: 예, 5089929번에 연계하십시오. 네 가지 약입니다. 예,
3: 예 선생님.
1: 예. 건강하십시오.
2: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4: 저는 이게 위주소 이음에서 예, 위가 자꾸 쓰리고 아리고 식후물이 자꾸 올라오고 자꾸 투름이야 하고 예, 소화 안 돼서 예, 밥을 얼마 못 먹으니 맥이 없고 어떨 때는 예, 자다가도 위가 아파서 견뎌서 있습니다.
1: 예.
4: 나 이 위병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약 먹어도 때 호두를 못 보다가 방송을 듣고 지금 감로산약이 좋다는 선생님의 말씀 듣고 창제하고 망제 조조다시 이 세 가지 약을 한 50일 신기쯤 효과 좋습니다.
1: 네.
4: 네. 위가 그냥 쓰리고 아리던 증상이 없어지지 식후물이 올라오더니 식후물이 올라오지 않거니 소화가 잘 되니까 예. 밥이 마시고 밥을 잘 먹으니 맥이 나는 게 알린가 야 사람 정신 난다지.
1: 네.
4: 네, 이래 효과 좋고 하니까 또 활동이 좋지 해서 다달마다 계속 쓰다 그런다.
1: 예, 지금 활동이 5년 만에 진행하는 활동입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잘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589929번에 연계하십시오.
4: 예, 알겠습니다.
2: 예. 안녕하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저도 이거 전자세미를 밤소변에 대여섯번째 화장실 닦입니다.
1: 네.
5: 소변 보다 뭐 소변 잘 나가지 않고 또 한 번만 소변을 조금씩 나가다가 그리고 소변 보도에 자주 마르감 나고 아 이래서 많이 고생했습니다. 약 모두 큰 허도 못 보다 지금 내 농심망지하고 허전이냐고 이거 지금 뭐 40일 먹었습니다.
1: 네.
5: 효과도 많이 알긴다 지금 아이 뭐 후부터 소변이 소변량에 한 번만 소변량이 많아지면 전화기면 자수 많이 들어

0: 한두 번 혹시 어디다 통장 떨려도 맞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사변에 지원 달라고 해. 아침에 머리 맞고 사람이 정신 난다 일어나고.
1: 네.
0: 네, 들라니 약이 이제 불태화통한데 좀 렁칭망제라 좀 더 많이 좀 싸놓자고 한다.
1: 예, 네. 맞습니다. 렁칭망제 열 곽 사면은 다섯 곽을 더 드리면서 또 조주 다시 또 드립니다. 예, 5년 만에 지금 제일 큰 우대 활동입니다. 508-9929번에 연계하십시오.
0: 아, 예, 알겠습니다.
1: 예.
0: 감사합니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세요.
1: 예.
3: 예, 저는요, 지금, 손발도 저리고, 뭐, 통증도 있고, 뭐, 어지럽기도 하고, 많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치조의 선전하고, 화싱커프에하고 이래서 한 50일?
1: 네.
3: 한 50일 정도 썼는데, 효과는 확실히 처음에는 별로 믿지 않고 썼는데, 효과는 확실히 좋습니다. 지금 손발 저린 거 정말 많이 없어지고,
1: 네.
3: 통증도 없어지고, 어지럽고 아프고 하던 것도 지금이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기대고 소리, 저, 뭐 귀 소리 나고, 예. 네. 심장도 아프고, 이게, 전면적으로 어째 고진다 없어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가봐야 될 것 같은데 한 50일 지금이 됐었는데
1: 예, 료정이 있습니다. 그 료정이 한 개 료정이 두 달입니다. 60날. 그래서 아. 지금 보면은 모두 좀 병정이 길기 때문에 두 개 료정 쓰면은 기본상 그 다음에는 화신커프에를 안 써도 됩니다. 예.
3: 이 이야기에 처음에 나는 왜 그렇게 크게 기대를 안 했는데 효과 정말 좋습니다.
1: 맞습니다. 이 대뇌주의 혈관 장애로 인한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 노년인은 대뇌주의 그 혈관이라 할 땐 그저 뇌 모세 혈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작은 예, 혈관들이
3: 기억력도 예, 많이 좁아진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기억력이라든가 수면물라이라든가
3: 예, 예.
1: 그리고 좀 사지가 차갑고 영양이 좀 부족한 증상이라 예, 감각이 좀 이상한 증상 이런 거 다 개선합니다.
3: 예. 예. 네, 그래서 좀 더 써보려고
1: 예. 그리고 지금 치수의가 예, 열 곽에 다섯 곽을 드리면서 또 조주 다시 예. 또 드립니다. 예,
3: 예,
1: 그래 이번 활동 이용하십시오. 예,
3: 예, 예.
1: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1: 네,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우리 이모네 미누리가 이렇게 자궁에 쥐어 있어가지고 예,
1: 네.
4: 수술 받았는데 신체가 너무나 허약해서 밥도 못 먹고 혈압도 진짜 떨어지고,
1: 네.
4: 그리고 그다음에 어지럽고 이렇게 매이 없으면서 잠도 못 자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 수술 뒤 그렇게 그래 그런지
1: 네 예 여보세요
4: 예예 신 안 잤습니까
1: 예예
4: 그래서 근육통도 나고 이래면서 잠도 못 자고 소화도 안 되고 여러 가지를 불편해가지고 내에다가 이 감로상약이 이렇게 그런 파성을 소유하는 용도 타니까 가서 거기 상대편에 찾아가서 이렇게 그런 질문하고서 이렇게 문진 받고서 써보라고 그랬던 게 그 치수의 전두 아래에다가 파성호 소유한도 들어갑니다.
1: 네.
4: 아, 그런 게 지금은 신체가 너무 좋아지고 매일매일 좋아지는 게 알려가지고
1: 네.
4: 그리고 옛날에 맥이 없으니까 땀만 거서 창창 흘리고 이러면 누구 이름 못 나게 했던 게 어디는 식사도 잘하고 그다음에 이 혈압도 형 났던 게 좋아지고 여러 가지로 네. 좋아졌답니다.
1: 맞습니다.
4: 그래가지고 이번 입업과는 또 활동도 있답니다.
1: 네. 활동 있습니다.
4: 치수의료함에 네. 활동한다 하니까 그거 이렇게 또 배달 받겠답니다.
1: 네. 그래 자궁치료기 때문에 창조를 같이 쓰면 더 좋습니다. 예?
4: 예,
1: 예. 예, 그래서 이번 활동에 지금 창조의 치수의 이거 다 열 곽에 다섯 곽 더 드리니까 예? 그리고 그 환자분은 이 치수의 창조의 그 다음 파상마 소유한 이 세 가지 쓰면 더 효과 잘 봅니다.
4: 예. 그리고 예. 선생님 또 한 가지 물어보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당뇨병으로 해가지고 피부 진이 가려와서 이렇게 못 견디고 있는데 피 터지게 굶는답니다.
1: 네.
4: 그래 이런 환자는 어떤 약 쓰면 되겠는지 감로상약이 어떤 약이 이 보통 감로상약이 얼마나 좋습니까?
1: 예. 그런 환자분들은 당뇨 있으면서 그렇다 할 때는 망제하고 허즐리뇨 왔으면서 이

0: 주인 유황환이란 거 같이 쓰면 됩니다.
1: 허술리뇨환도 써야 됩니까?
0: 허술리뇨환하고 런칭망주 같이 쓰면 혈당이 조절됩니다. 예, 혈당이 조절되면서 이 당뇨 이 콤파치 합병증이가 나서지면은 체내 독소가 빨리 배출됩니다. 그러면 그 가려움증이 같이 났습니다. 예. 거기다 더 빨리 낫겠으면은 그 지호인 유황환이란 거 같이 쓰면 또 더 빨리 낫습니다.
1: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질 수 있으면 효과 보겠습니다.
0: 예,
1: 예.
0: 예,
1: 알겠습니다.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 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 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4: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2: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네, 그리고 우리 지금 4대 보물급 장약이라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이런 특징 가지고 있습니다. 예, 특히 우리 서장 약재 체계에서는 광물질하고 귀금속을 핵심으로 한 고전적인 이런 조합입니다.
2: 네.
0: 예, 때문에 최고의 장리 이사들만이 제조할 수 있는 이런 기술로 제조한 조절용 장약에 속합니다. 예, 그리고 일반적인 초본 약재가 아닌 특수한 이런 조합입니다. 그리고 4대 보물급 장약이 핵심하고 공통점, 예, 그 특징이라 할 때에는 첫 번째가 원료의 조합이가 아주 특별합니다.
2: 네.
0: 예, 그리고 아주 희귀한 광물하고 일부 귀중한 예, 동식물 약재를 중심으로 해서 단일 성분이 아닌 예, 일반 약재와는 완전히 다른 이런 조합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런 효능이 있습니다. 예, 아마 5년 동안 지금 우리 이 4대 보물급 장약을 덕길 장약방에 오셔서 쓰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인제는 이렇게 설명하면 그래서 이런 좋은 효과를 받구나 이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2: 네.
0: 예, 제가 처음에 이 장약을 강의할 때 이 부분에 많이 강의했는데 이해하신 분이 아주 그때는 써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주 적습니다.
2: 네.
0: 때문에 이 5년 후에는 예, 이미 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 예, 강의를 하면 모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4대 보물급 장약은 제조 공정위가 아주 은밀합니다. 예, 우리 광물성 약재라 할 때는 수화 공제 방법을 이 방식을 걸쳐서 반복적으로 정제하고 어떤 약물들은 100차 넘게 정제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독소를 제거하면서 전반적인 이 제조 과정이가 예, 전통 장약 제조 기준에 따라서 진행됩니다. 예, 바로 약을 한번 제조하는 그 시간이가 수개월 혹은 수년에 걸쳐서 오랜 시간이가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약성이 부드럽고 또 무겁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보면은 차가우면서도 강렬하지 않고 약효가 서서히 발휘되면서 오랫동안 지속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급성 통증하고 이 완화제가 아니라 만성 복합성 질병이 장기적

0: 긴 조절이 예, 적합합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우리 지금 덕길 장약방에서 처음 쓰시는 환자분들하고 이 첫 한 달 하고 또 두 번째 한 달, 세 번째 한 달 이 회복기 약이가 조합이가 다 다릅니다.
1: 네.
0: 결국 이 4대 보물급 장약은 기본상 어서는 이 회복기 약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이런 약으로 씁니다.
1: 네.
0: 때문에 지금 우리 환자분들을 위해서 이 4대 보물급 장약으로서 지금 활동 진행합니다. 예, 나는 인천은 다 나사는데 우리 인체는 그냥 소모되고 로화가 진행되고 퇴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예, 완전히 약을 끊으면 안 됩니다. 예, 때문에 이 4대 보물급 장약으로 유지한다 할 때는 건강이 다시 재발하지 않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지금 또 활동을 아주 크게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4대 보물급 장약에서 보면은 그 특징상 적용 범위가 또 아주 높습니다. 대부분 심혈관하고 신경, 면역 조절 등 이런 여러 방향을 동시에 조절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장의학에서의 종합조절형 고정장약에 속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환자분들은 예, 우리 감로장약을 쓰시면서 몸이 좋아도 지고 또 질병이 치료도 되면서 또 수명도 연장할 수 있는 예, 이런 보기한 장약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 4대 보물급 장약이 주요한 대표적인 약재들이 예, 그 각각 특징을 본다 할 때에는 우리 이 치수의 전주 안에는 4대 보물급 장약에서도 핵심적인 제품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 심혈관하고 신경계통 질병이 있다 하면은 예, 우리 지금 중풍을 내려든다면 중풍이 지금 전조 증상이 있다, 혈압이 온정 안 되고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다 할 때에는 치수의 전주안을 쓰면은 중풍을 예방합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우리 이 진주하고 쪼타이르 치수의 전주안의 이 성분 핵심적인 성분은 진주하고 이 조타이푼입니다. 이 조타이푼을 중심으로 한 조합이고 머리를 맑게 하고 경락을 통하게 하면서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이 효능이가 예, 가장 내세울 만한 이런 효능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치수의 전주화를 쓰신 분들은 예, 한결같이 아, 이 치수의 전주화는 확실히 좋습니다. 이런 평가를 합니다. 예, 그리고 뇌졸중 후유증이 있거나 사지마비하고 기억력저하 예, 이 기억력저하가 회복이 되는 게 아주 선명합니다. 예, 그리고 혈압이 불안정하거나 등 이런 증상에서는 특별한 이런 효능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런칭 창제는 진보류 약재하고 천년 약재를 조합했고 비위를 조화롭게 시키면서 독소를 해소합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 인체의 근본인 정기신혈을 공고하게 해서 이제 질병이 부리를 치료하는 이런 목적에 도달합니다.
1: 네.
0: 예, 그래서 만성위염이 있거나 궤양이 있거나 면역력 저하 혹은 수술 후 회복 등 이런 장기적인 건강관리에는 최고로 적합한 약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난 정약을 좀 오래 써서 다 이 회복이 되고 나섰다 하는 분들은 예, 이런 칭창제로 세 날에 한 번, 일곱 날에 한 번, 열흘에 한 번 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제가 이 앞에서 얘기하다시피 우리 지금 4대 보물급 장약은 그만큼 효과가 유지되는 게 오랍니다.
1: 네.
0: 예, 오래 지속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흘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열흘에 한 번 써도 우리 인체의 전반적인 건강을 보존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 런칭 망주에는 열을 제거하고 독소를 해소하면서 위장하고 간을 보호하는 효과가 아주 강합니다. 예, 때문에 식중독이 있거나 급성 만성 위장염이 있거나 간 부위가 좀 불편하고 독성 물질을 접촉한 후에 신체 회복에는 예, 아주 좋은 이런 효과가 있고 고온 반응 예방에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 조주다시라 할 때에는 간을 보호하고 위장 기능을 회복시키면

0: 위해서 허혈을 내려주는 이런 효과가 뚜렷하면서 복부 불편감하고 위산연류증 예, 그리고 화상성 통증하고 소화불량 만성위장염 궤양에서는 예, 특히 소화기 질환에서는 효과가 아주 선명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덕길 장양방하고 덕길 중기진찰부에서는 국가대기업인 감로장약유한회사에서 예, 이 초빙한 감로 이약 대표님하고 감로장의 선생님이 이 환자분들이 진찰하고 예, 약물 배합이라든가 그리고 치료 과정 등 이런 종합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해드리기 때문에 안심하고 또 장약을 쓰실 수 있습니다.
1: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

0: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인사드리는 달콩이 오빠예요.
1: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의 알콩이 누나예요. 콩콩콩 이야기방. 친구들, 지난 한 주도 알차게 잘 보냈죠? 오늘은 아주 재미있고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아름다운 동화, 할머니가 주운 12마리 고양이를 들려드릴 거예요. 자, 우리 함께 신비로운 이야기 세상으로 떠나볼까요?
0: 할머니가 준 12마리 고양이. 한 마을에 우리와라 아저씨라는 독특한 사람이 살았어요. 아저씨는 노래 부르는 걸 무척 좋아했는데 특히 2살 때부터 불렀던 한 곡을 가장 즐겨 불렀어요. 가사는 조금 어색하긴 했지만 아저씨는 그 노래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멜로디라고 굳게 믿었어요.
1: 우리와라 아저씨는 이사를 자주 다녔는데 새 집을 구하려는 게 아니라 이사 트랙에 그려진 고양이 그림을 보고 싶어서였어요.
0: 아저씨가 애창곡을 부르면 신기하게도 그림 속 고양이가 살아나 트럭에서 뛰어내려 잠시 아저씨와 수다를 떨고 다시 돌아가곤 했어요.
1: 이번 이사는 지금까지 다녀온 이사들과는 조금 달랐어요. 깊고 신비로운 숲 바로 옆 한적한 곳으로 이사하게 된 거예요. 그곳에는 딱 작은 집 세 채가 서로 마주보듯 자리 잡고 있었는데 우리와라 아저씨는 길가에 있는 집에 살게 됐고 길 건너 두 집에는 할아버지 한 분과 할머니 한 분이 각자 살고 계셨어요.
0: 짐을 모두 정리하고 이사 트럭이 떠나갈 때 우리와라 아저씨는 습관처럼 늘 부르던 그 애창곡을 불렀어요. 그러자 예전처럼 그림 속 고양이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1: 고양이는 창가에 앉아

0: 배 이웃 할아버지와 할머니에 관한 비밀을 알려줬어요. 두 분은 원래 부부였지만 아주 작은 일로 다툰 뒤 10년 가까이 한마디도 나누지 않고 따로 살고 계신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은 여전히 서로를 깊이 아끼고 사랑하고 있다며 두 집 사이에 세워진 통행금지 표지판마저 서로를 그리워하는 마음의 증거라고 말했어요.
1: 우리와라 아저씨가 두 분이 왜 다퉜는지 궁금해서 물어보자 고양이는 모자를 살짝 눌렀으며 그 비밀을 아저씨가 직접 풀어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자리를 떠나기 전 아저씨에게 꼭 기억해야 할 소중한 당부 한마디를 남겼어요. 만약 저녁에 고양이 숲으로 가게 된다면 꼭 손전등을 켜고 가세요.
0: 고양이 숲은 할아버지와 할머니 집 뒤에 자리한 신비로운 숲이었어요. 호기심이 가득한 우리와라 아저씨는 그날 저녁 손전등을 챙겨 숲으로 향했어요. 숲 안은 적막할 정도로 고요했어요.
1: 갑자기 뒤쪽에서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마치 커다란 짐승이 다가오는 듯한 거친 숨소리가 들렸어요. 아저씨는 떨리는 손으로 손전등을 뒤쪽에 비춰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어둠 속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 사람아, 손전등을 켜봐. 그래야 나를 볼 수 있을 거야.
0: 우리와라 아저씨는 용기를 내 손전등을 껐어요. 그러자 어둠 속에서 은은한 빛을 뿜는 두 눈동자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몸집이 아주 크고 호랑이와 고양이의 모습을 섞은 듯한 호랑이 무늬 고양이였어요.
1: 호랑이 무늬 고양이는 아저씨를 해치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저 새끼 12마리를 잃어버려 마음이 몹시 슬펐을 뿐이에요. 우리와라 아저씨는 그 모습이 안타까워 꼭 도와주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0: 호랑이 무늬 고양이는 아저씨에게 고마움을 전했지만 자기 새끼들이 어디로 사라진 건지 전혀 짐작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숲 안에서 길을 잃은 적도 없고 숲 밖으로 나간 적도 없다고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보통 사람들은 자기 모습을 볼 수 없는데 아저씨에게만 특별히 자기 모습을 드러낸 거라고 덧붙였어요.
1: 다음날 아침 우리와라 아저씨는 창밖으로 아주 흥미로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할머니가 냄비를 들고 집을 나와 멀리 돌아와 할아버지 집 앞에 냄비를 내려놓고 초인종을 누른 뒤 다시 길게 돌아 자기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집안에 들어가 문을 닫고 나면 할아버지가 문을 열고 냄비를 안으로 들여놓았어요.
0: 또 잠시 뒤 할아버지도 똑같이 그 냄비를 들고 나왔어요. 이번에는 냄비 위에 편지 봉투를 올려서 할머니 집 앞에 놓고 조용히 돌아갔어요. 비가 내리는 날에도 이 따뜻한 풍경은 끊이지 않았어요.
1: 우리와라 아저씨는 이곳에 살면서 늘 이웃 두 어르신을 살뜰히 도와드렸어요. 거센 바람에 할머니 비옷이 날아가면 재빨리 달려가 도와드리고 할아버지의 편지 봉투가 흩날리면 쫓아가 주워드렸어요. 두 어르신 모두 아저씨의 선행에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0: 냄비와 편지 봉투에 담긴 비밀이 궁금한 우리와라 아저씨는 용기를 내 두 분을 찾아가 물어보았어요. 알고 보니 할머니의 냄비에는 따뜻한 버섯국이 가득 담겨 있었는데 예전에 할아버지께 매일 맛있는 버섯국을 끓여주겠다고 약속했던 것이었어요.
1: 그리고 할아버지의 편지 봉투 안에는 직접 손으로 쓴 동화 이야기가 들어있었는데 예전에 할머니에게 매일 한 편씩 동화를 들려주겠다고 약속했던 것이었어요. 10년 동안 서로 한마디 말도 나누지 않고 따로 지냈지만 서로를 아끼고 그리워하는 깊은 사랑이 따뜻한 국물과 글자 속에 고스란히 담겨 흘러나왔어요.
0: 그러던 어느 날 우리와라 아저씨는 두 분이 왜 10년 동안 사이가 멀어졌는지 여쭤보았어요. 그런데 예상 밖의 대답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께서 먼저 말했

0: 우리가 다툰 건 고양이를 두고 의견이 갈렸기 때문이야. 그러자 할아버지께서 덧붙였어요.
1: 한두 마리도 아니고 무려 12마리나 된다는 게 말이 돼? 나는 그 큰 고양이가 무섭단 말이야.
0: 12마리라는 말을 듣고 우리와라 아저씨는 깜짝 놀랐어요. 숲에서 만난 호랑이 무늬 고양이가 잃어버린 새끼 수량과 똑같았거든요. 그런데 아저씨는 할머니 집에서 고양이 한 마리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할아버지께서 오랫동안 숨겨온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1: 고양이 풀을 입에 물고 있어야만 그 아이들을 볼 수 있단다. 자, 같이 숲속으로 가보자.
0: 할아버지께서는 우리와라 아저씨를 데리고 다시 신비로운 고양이 숲으로 향했어요. 낮이라 큰 호랑이 무늬 고양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땅에서 풀 한 포기를 뽑아 아저씨에게 건네며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1: 봐, 이게 바로 고양이 풀이야.
0: 고양이 풀은 잎에 털이 많고 꼬리가 길어 마치 강아지 풀과 아주 흡사했어요. 숲속 작은 들판에는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어요. 할아버지는 눈을 가늘게 뜨고 행복하게 오래전 추억을 떠올렸어요.
1: 50년 전 일이야. 나는 바로 이 들판에서 할머니를 만났어. 그때 우리 둘 다 겨우 18살이었고 서로 눈을 마주친 그 순간 바로 사랑에 빠졌지.
0: 할아버지와 우리와라 아저씨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깊은 밤이었어요. 아저씨는 고양이 풀을 입에 물고 할머니 집안으로 들어갔어요. 그제야 12마리 작은 호랑이 무늬 고양이들이 눈에 보였어요. 새끼들도 엄마처럼 눈에 은은한 빛이 흘렀지만 숲을 떠나 지내서인지 아직 어리고 작은 모습이었어요. 할머니께서 조용히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다 설명해 주었나 보군.
2: 아저씨가 대답하려고 할 때 할머니가 먼저 스스로 말을 이었어요.
0: 나는 어릴 적 외할머니께서 해주시는 이야기를 정말 좋아했는데 그 중에서도 입에 이 고양이 풀을 물면 호랑이 무늬 고양이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가장 좋아했거든.
2: 할머니, 이 어린 호랑이 무늬 고양이들을 10년 전에 저쪽 호랑이 무늬 고양이 숲에서 주워오신 거 맞으시죠?
0: 우리와라 아저씨의 말을 듣고 할머니와 고양이들은 모두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께서 물었어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알고 있는가?
2: 제가 이곳으로 이사온 날 밤 숲속에서 이 아이들 엄마를 만났어요.
0: 뭐? 이 아이들에게 엄마가 있다고? 어서 가보게. 내 소중한 보물들아, 너희 엄마를 만나러 숲으로 가자구나.
2: 그날 밤 할머니는 고양이들을 데리고 숲으로 출발했고 우리와라 아저씨도 뒤따라갔어요. 아무도 손전등을 켜지 않아 숲은 캄캄했지만 12마리 어린 고양이들 몸에서 은은한 빛이 흘러나와 마치 12명의 반짝이는 요정 같았어요. 우리와라 아저씨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3: 호랑이 무늬 고양이야! 내가 왔어!
0: 그러자 커다란 호랑이 무늬 고양이가 숲속에서 뛰어나왔어요. 12마리 새끼들이 엄마 품으로 달려가 꼭 안기는 모습을 본 할머니는 기쁨에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와라 아저씨는 어린 고양이들을 엄마 품에게 돌려보냈으니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이제는 화해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두 분은 여전히 서로 말 한마디 나누려 하지 않았어요. 우리와라 아저씨는 할아버지께 달려가 물었어요.
2: 할아버지, 아직도 할머니랑 말을 나누지 않으실 거예요?
0: 할아버지는 고개를 삐딱하게 들고 고집스럽게 말했어요.
1: 어쨌든 내가 먼저 말을 꺼내진 않을 거야.
0: 아저씨는 다시 할머니 집으로 달려가 물었어요.
3: 할머니, 아직도 할아버지랑 말 안 하실 거예요?
0: 할머니 역시 고개를 삐딱하게 들고 똑같이 대답하셨어요. 어쨌든 내가 먼저 말을 꺼내는 일은 없을 거야.
2: 두 분 모두 고집을 부리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참 고민하던 우리와라 아저씨는 좋은 방법이 떠올랐어요. 바로 큰 호랑이 무늬 고양이를 찾아 도움을 청하는 것이었어요. 아저씨는 밤에 숲으로 가 호랑이 무늬 고양이에게 물었어요. 너 마법을 쓸 수 있지? 마법 고양이 맞잖아.
0: 큰 호랑이 무늬 고양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2: 지난번에 내가 너의 12마리 새끼들을 찾아줬잖아. 이번에는 내가 나를 도와줘야겠어.
0: 호랑이 무늬 고양이는 다시 고개를 끄덕이며 아저씨의 부탁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2: 다음날 아침, 우리와라 아저씨는 할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어요. 오전 9시에 호랑이 무늬 고양이 들판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 집 오른쪽 좁은 길로 오라고 당부했어요. 그 뒤 할머니에게도 똑같이 연락을 드렸는데 할머니는 집 왼쪽 좁은 길로 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0: 할아버지와 할머니 모두 약속 시간에 들판에 도착했어요. 두 분이 서로 마주치는 순간 큰 호랑이 무늬 고양이가 살며시 마법을 걸어 두 분을 18살 젊은 시절 모습으로 돌려놨어요. 18살 할머니 모습을 본 할아버지는 감격스러워 할머니의 이름을 불렀고 할머니 역시 젊은 시절 할아버지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할아버지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달려가 꽉 안아주었어요.
2: 큰 호랑이 무늬 고양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정말 신기한 마법이 있었거든요. 마법 효과가 사라지고 다시 원래 할아버지 할머니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두 분은 이미 서로 화해한 상태였어요. 마치 아무 다툼도 없었던 것처럼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손을 꼭 잡고 들판을 함께 걸어갔어요.
0: 다음 날 아침 일어나 창밖을 내다본 우리와라 아저씨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집 사이에 세워졌던 물건 하나가 사라진 걸 발견했어요. 바로 오랫동안 세워졌던 통행금지 표지판이었어요. 아저씨는 너무 기뻐서 제일 좋아하는 노래를 큰 소리로 불렀어요.

0: 오늘 할머니가 주운 12마리 고양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오래도록 간직할 소중한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재미있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친구들 안녕!
1: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영택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최철산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하늘나라를 준비했습니다.

0: 이 시간 프로 기획의 류창화 선생님, 방송 담당의 김민혜 리봉 선생님, 녹음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여러 민족이 하나로 뭉쳐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 발양합시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복병 동린당 특별처빙 전문가인 류가보 의사는 중의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331 국도 연선에 위치한 안도현은 삼림 피복률이 85%를 넘습니다. 최근 연간 안도현에서는 우수한 장백산 생태 자원과 깊은 항일연군 홍색 저력에 의탁해 차별화된 몰입식 문화 관광 체험을 조성해 왔습니다. 요즘 이 변경 소도시는 느린 충전식 관광의 새로운 흐름을 다잡고 다원화 모식으로 가을 관광 성수기를 전력 맞이하고 있습니다. 가을의 고요한 산림 속에서 안도의 홍색 견학 관광 열기가 계속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도백화진 두산촌에서는 많은 가정과 견학팀이 숲길을 오가며 가을 경치 속에서 홍색 역사를 되새기고 몰입식 견학 여행을 즐기고 있습니다. 안도현 관광 안내원 류동성입니다. 어제 500여 명을 접대했는데 아이들이 이곳에 오면 모두 매우 즐거워합니다. 깊은 산속에 와서 인삼을 보면 아이들이 신기해하죠. 우리 천연림의 생장 환경도 아주 좋습니다. 교통망의 지속적인 완선은 안도 문화관광 승격이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331 국도와 심양 장백산 고속철도가 전구간 개통되면서 현지 관광객 구조가 지속적으로 최적화되고 성류의 관광객 비중이 50% 증가해 현역 심층 관광시장을 활성화했습니다. 관광 경영 모식도 기존의 경유형에서 심층 체험형 느린 충전식 체류 관광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하평 기자입니다. 장백산에 왔는데 장백산 광천수 표류를 체험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는 국외청천 풍경구입니다. 기자가 현장에서 보니 관광객들이 아주 많은데 대부분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국외청천 풍경구에는 고목이 하늘을 찌르고 오솔길이 구불구불 나 있으며 계곡물이 숲을 가로질러 흐릅니다. 관광객들은 숲과 계곡 사이에서 배를 타고 가을 산수의 아름다움을 몰입감 있게 만끽하고 있습니다. 수치에 따르면 지난 여름방학 기간 국외청천 풍경구의 하루 평균 방문객은 5천여 명, 여름 총 접대량은 연 12만 명에 달했습니다. 추석 국경절 관광 고봉기를 맞아 풍경구에서는 가을철 문화관광 경영 모식을 새롭게 승격하고 가을 물과 단풍 감상을 주제로 한 계를 활동을 출시했습니다. 노년 관광객 전우입니다. 공기도 좋고 날씨도 맞춤해서 이번에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도시 아이들은 매일 도시에서 생활하니 자연으로 데려오고 싶었습니다. 안도현이 아주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백산 국외청천 풍경구 책임자 장업근입니다. 지난해 국경절 기간 안도현 전체 호텔과 민박의 평균 투숙률이 97%에 달했습니다. 올해 33

0: 국도와 고속철도가 현을 관통한 뒤 교통이 더 편리해졌고 외지 자가용 관광객도 더 많아졌습니다. 지난해의 뜨거운 관광 열기를 계속 이어갈 자신이 있습니다. 이제 곧 연휴가 연이어 이어지는 만큼 찾아오는 모든 관광객들이 장백산 가을의 아름다움과 조선족의 열정적인 환대를 느끼게 노력하겠습니다. 생태 피서 외에도 깊은 홍색 절약은 안도의 느린 여행에 정신적 내포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의 중요한 항일 근거지였던 두산촌에서는 홍색 자원을 깊이 발굴해 항일연군 산길 보행로, 홍색 기념관 등 특색 견학 전경을 조성함으로써 관광객들이 도보 탐방과 견학을 통해 항쟁의 세월을 되새기고 항일연군 정신을 전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동 관광객 손성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은 모두 혁명 선배들이 한 걸음씩 걸어 만든 길입니다. 처음에는 산에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발로 한 걸음씩 걸어 이런 길을 개척한 것입니다. 산동 관광객 리옥정입니다. 마침 이번 기회에 아이가 선열들이 걸었던 길을 직접 걸어보게 했습니다. 아이를 크게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방금 걸으면서 우리를 위해 나뭇가지도 치워줬는데 참 감동했습니다. 집에서는 아이의 이런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번 과정에서 아이가 많이 컸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도시에서는 이런 기회가 아주 적습니다. 이런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안도현 두산촌 관광 안내원 조길령입니다. 저희 팀들은 대부분 아이들과 함께 옵니다. 아이들이 항일연군 이야기에 깊이 감명받고 공감합니다. 이 항일연군 길을 걷다 보면 아이들이 스스로 파고들어 많은 문제를 묻고 더 많이 설명해달라고 합니다. 생태가을 감상과 홍색견학의 상호 역량 부여는 안도 문화관광의 전환승격을 다그치고 전통적인 경유식 하루 관광 모식에서 완전히 벗어나 느린 충전식 관광 소비 추세에 정확히 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2, 3일간 심층 체류형 여행이 주류로 자리 잡았으며 관광객들의 체류 시간과 체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됐습니다. 안도현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선전촉진과 과장 하단입니다. 민속 특색을 깊이 발굴하는 동시에 장백산 생태, 홍색 견학, 민속 향촌 자원을 통합해 2, 3일간의 정품 느린 관광 노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레저와 건강 양생 기능을 부각시켜 관광객들이 머물고 남을 수 있게 하며 느린 충전식 관광 소비의 새로운 추세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331 국도와 심양 장백산 고속철도 교통 우세에 이탁해 안도현의 성외 관광객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혈역 문화 관광의 영향력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석과 국경절 두 명절 기간 안도 문화 관광 시장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로계로 관광객 연 78만 6천 명을 접대해 동기 대비 27.5% 증가했고 관광 총수입 8억 2,500만 원을 실현해 동기 대비 21.6% 증가했으며 전국 인기 현성 관광 목적지 6위권에 들어 동북 지역에서 유일하게 명단에 오른 현역으로 됐습니다. 황금 가을 장백산 아래 이 소도시는 생태를 바탕색으로 홍색을 핵심으로 현역 느린 관광 명함을 지속적으로 빛내며 사방의 관광객들이 시적인 가을 여행을 떠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 올 들어 연길 고신기술산업개발구는 전성개발구 개혁심화 배치 여부를 단단히 틀어지고 제재기재 개편을 핵심으로 기구 간소화, 인사 역량 부여, 산업 질적 제고, 봉사 효율 증대 등 다차원 개혁을 통해 발전 장벽을 허물고 과학기술 혁신 활력을 방출하고 있습니다. 고신기술 산업 주력 분야에 초점을 맞춰 경영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단지를 여서구동에서 혁신구동으로 전환되도록 추동해 개혁시료로 연변산업진흥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연길 고신기술산업개발구에 처음 입주한 연변주 의약 선두기업인 길림 오동약업집단 연길주식유한회사는 개발구에서 지속적으로 최적화한 경영환경과 산업지원정책에 힘입어 선으로 세 차례 대규모 기술개조와 공장구역 확장 건설을 완성했으며 기업의 생산능력, 연구개발 실력과 시장 경쟁력이 안정적으로 향상됐습니다. 올해 6월 기업에서 신청한 분무제재 복제약 과학기술혁신중심이 2027년 길림성 과학기술혁신중심 건설 승인을 받아 지역의약산업의 혁신 승격을 1층 이끌게 됩니다. 길림 오동약업집단 연결주식위원회사 생산 부총경리 우회도입니다. 3기 기술 개조를 통해 현재 기업의 부지 면적은 20만 평방미터에 달합니다. 개발구에서

0: 난 어동 연결 작업을 중점 지원 기업으로 삼아 토지 사용, 인력 채용 등 여러 면에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개혁 역량 부여, 혁신 구동, 산업 승격에 초점을 맞춰 연결 고신기술 산업개발부는 이번 개혁을 계기로 기구 최적화, 인사 개혁과 산업 승격을 착실히 추진하고 분공이 명확하고 사슬이 상호 보완하며 직접 발전하는 산업단지의 새로운 구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개혁 후 연결고신기술산업개발군은 내부기구 11개로 조정했는데 그중 경제부문 비중이 91%입니다. 연결고신기술산업개발구 관리위원회 발전 및 개혁국 국장 왕영명입니다. 전성개발구 개혁 총체적 사업 배치를 단단히 들여지고 3조 3보 산업발전 배치를 더 세분화해 실시했습니다. 담배 제품업, 전용설비 제조업, 의약 제조업을 3대 주도 산업으로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공사업, 식품 제조업, 연구 및 시험 발전을 3대 보조 산업으로 명확히 정해 산업발전의 주공 방향을 정확히 확정했습니다. 체제 개혁은 과학기술 혁신 역량 부여 효과를 지속적으로 방출하면서 단지의 신흥 산업 집결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연결 고신기술 산업 개발고 세포 산업 단지는 전조 생명 건강 산업의 중점 담체로 기술 연구 개발, 성과 전화, 산업 응용의 전 산업 사슬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산학연 융합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단지에 입주한 카슨 길림세포자원고 관리위원회사는 고신구 개혁에 의탁해 더 정밀하고 효율적인 정부기업 봉사체계를 바탕으로 화장품 연구개발 전환의 새로운 분야를 적극 배치하고 있습니다. 카슨 길림세포자원고 관리위원회사 운영부 책임자 박성입니다. 이제 우리는 화장품 업무의 생산과 연구개발, 향후 수출 전환에 대비한 기초 연구와 미래 수출을 위한 생산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개혁으로 환경을 최적화하고 대상이 순조롭게 정착하도록 했습니다. 올 1월부터 6월까지 연결 고신기술 산업개발구에는 3정 중력 음표 생산 대상 등 도합 13개 대상이 정착했는데 그중 5천만 원 이상 대상이 10개에 달합니다. 주도 산업 투자 비중은 이미 74.8%까지 상승해 투자 유치 대상의 량과 질이 모두 향상됐습니다. 연결 고신기술 산업개발구 관리위원회 상무국 국장 안창호입니다. 연결 고신기술 산업개발구는 3+N 투자 유치 사업 모식으로 투자 유치 산업 사슬 도표를 안심드려 작성하고 투자 유치 경로를 힘써 확장하며 투자 유치 방식과 방법을 혁신 최적화하고 대상 봉사 기재를 건전히 하는 등 여러 가지 조치로 투자 유치 사업을 전력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종 산업 대상 13개가 정착했으며 총 투자는 9억여 원입니다. 체제 개혁으로 발전 난제를 타개하고 혁신 역량으로 발전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연결 고신기술 산업개발구는 개혁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고 개혁 조치를 심화하며 주요 책임과 업무에 초점을 맞추고 과학기술 혁신 산업을 깊이 육성하며 더 실속 있는 조치로 대형 우수기업을 유치하고 우수기업과 신흥기업을 육성하게 됩니다. 아울러 산업의 질적 향상, 대상의 속도 제고, 봉사 최적화를 지속적으로 추동해 전성 양질 고신기술 산업 시범 단지를 전력 구축할 방침입니다.
1: 연변조 제17회 중국 통계 개방일 활동 일전 화룡시 붉은의 광장에서 있었습니다. 활동에서는 현장에 통계 자문 봉사대와 전시판 선전 구역을 설치하고 제4차 전국 농업 전면 조사 사업과 결부해 통계 지식을 깊이 선전했습니다. 활동의 재미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현장에서는 지식 문답 활동을 펼쳐 참관자들이 적극 참여하게 하고 작은 선물을 증정했습니다. 사업일꾼들은 주민들에게 통계법, 통계법 실시 조례와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 선전 수책을 배포했습니다. 또 관련 주제를 둘러싸고 통계 사업의 내용과 의의, 기본 방법, 통계조사, 통계사업이 경제사회 발전에서 발휘하는 중요한 역할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통계사업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신뢰를 효과적으로 높였으며 농업전면조사사업에 대한 협조도를 높였습니다. 활용주민 곽정영입니다. 이번 통계사업 관련 활동에 참가해 통계사업이 우리와 아주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느꼈고 통계사업의 중요성도 느끼게 됐습니다. 활용 주민으로서 앞으로 꼭 통계사업에 잘 협조하겠습니다. 화룡시 통계국 판

0: 공실주임 류사혜입니다.
1: 이번
0: 활동에서는 주로 전시판을 통해 14호 기간 통계 개혁 발전에서 거둔 재반 성과를 사회 대중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이번 선전을 통해 대중들이 농업 전면 조사 사업을 요해하고 우리 사업에 더 잘 협조하기를 바라며 사회 대중이 통계를 더 잘 알고 요해하며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2: 올 8월에 가동된 도나시 도시구역 배수관망 갱신개조 대상에 각 시공 지점에서 공사를 다그치고 있습니다. 부분적 도로 구간 공사가 이미 완공된 가운데 남은 지점에서는 도관망 부설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체 공사는 9월 말에 전부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조에서는 빗물 오수 분류 모식을 실시해 도시구역의 낡은 배수관망을 갱신하는 동시에 침수 취약 지점도 함께 정비합니다. 개조가 끝나면 빗물은 새로 건설한 도관망을 통해 하천으로 직접 배출되고 오수는 전용 도관으로 모아져 오수 처리 공장으로 보내집니다.
0: 무상 헌혈 지책을 1층 보급하고 사심 없이 기여하는 사회 기풍을 고용하기 위해 연변조 중심혈액소에서는 전주 무상 헌혈 선전 실제에 입각해 뜨거운 피 이어가며 헌혈 행동으로 짧은 영상 작품을 알심드려 기획 촬영 제작했습니다. 작품은 무상 헌혈의 기초 상식을 설명하고 대중의 인식 오해를 둘러싸고 전문적인 과학 보급과 해명을 했습니다. 짧은 영상은 틱톡, 위챗 영상 계정에 발표된 후 량환 선전 효과를 거뒀습니다. 그늘 해당 작품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인구문화 및 기층건강 중심의 신시대 인구문화 및 건강과학보급 작품 공모활동 인구문화 및 건강과학보급 자료고에 성공적으로 입선돼 전국 건강과학보급 자원체계에 편입됐습니다. 그늘 내 연변주 중심혈액소에서는 혈액 채집, 검사, 공급 사업을 착실히 전개해 전주 림상용 혈액의 안전하고 충족한 공급을 전력 보장하는 동시에 건강과학보급 형식을 부단히 혁신하고 뉴미디어 전파 진지를 적극 확장해 대중이 즐겨보는 무상헌혈 선전 내용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전문적인 혈액과학보급 지식을 알기 쉽고 따뜻하며 전파기 쉬운 짧은 영상과 이미지로 전환해 더 많은 사람들이 헌혈의 의미를 알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2: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정천경 이금이었습니다.

0: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석양은 유난히 아름답고 저녁 노을은 유달리 황홀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시대 석양 노을에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석양노을에서 인사드리는 최명옥입니다. 네, 하루의 피로를 풀 수 있는 편안한 저녁시간. 오늘은 세계적으로 큰 명성을 남긴 102세 건축허장 배륜명의 장수야기를 통해서 마음과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삶의 지혜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추분절기에 맞춘 실용적인 양생정보, 로넨 건강관리 상식까지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베를명은 세계적으로 명성 높은 미국계 화교 건축 거장으로 현대 건축의 마지막 거장으로 불립니다. 대표작으로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유리 피라미드, 북경 향산 호텔, 소주 박물관 등이 있습니다. 베를명은 102세까지 장수했는데 그의 장수 비결은 너그러운 마음성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네, 건축가라는 직업 자체가 복잡하고 힘든 일인데 특히 공중 건축 설계를 할 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언론과 대중의 비판과 지적을 받기가 일쑤이기 때문인데요. 베를명은 자신에게 맞는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서 심신 건강을 잘 유지했습니다. 바로 아래와 같은 6가지 습관으로 맑고 편안한 심신을 길러서 인생 최고의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독서로 스트레스를 풀면서 내면 세계를 풍요롭게 했습니다. 독서는 베를명의 큰 취미였습니다. 그는 독서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했으며 90살이 넘어서도 매일 요술을 읽고 신문을 읽으며 업계 신동향, 신소재, 신기술을 챙겼습니다. 독서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며 심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베를명은 고전음악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음악은 사람의 품격을 길러주고 마음을 밝게 해줍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주 음악을 듣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수명이 더 길다고 합니다. 베를명은 여행도 즐겼는데 늘 전 세계 곳곳을 다녔습니다. 여행은 심신을 풀어주고 시야를 넓히며 마음을 다스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의 작품은 여러 분야에 걸쳐 전 세계에 분포해 있으며 아메리카에서 유럽,

해외에서 국내까지 이어집니다. 이처럼 넓은 시야가 그의 젊은 마음을 요지한 비결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베를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건축은 시간 후에 세워져야 하며 시간이 모든 답을 내놓을 것이다. 이 말은 건축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도 통합니다. 그는 102년이라는 긴 세월로 자신의 인생을 건축하고 세상의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건축 작품은 굳어진 시라면 그의 인생 지혜는 흐르는 시입니다. 멋지게 살아가는 법, 건강을 지키는 법, 사랑을 소중히 여기는 법, 시련에 맞서는 법을 담은 시 말입니다. 그는 독서로 정신세계를 풍요롭게 하고 고전음악으로 초조한 마음을 가라앉히며 곳곳을 여행하며 시야와 품격을 넓히고 락관적인 태도로 세상의 평가를 마주했습니다. 담백한 식단과 규칙적인 생활을 기본으로 느슨하고 긴장을 조절하는 생활 방식 덕분에 그는 수많은 창작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후세에 전해질 건축 걸작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100세의 건강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독서, 음악, 여행, 락관적인 마음, 규칙적인 생활, 담백한 식단, 이 여섯 가지 습관이 바로 그의 100세의 장수 비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이어지는 시간에는 추분 절개에 맞춰서 꼭 지켜야 할 가을철 양생수칙과 또 이 계절에 조심해야 할 질병들 알아보겠습니다.

춘추 번록에는 추분이란 음양이 서로 반반이므로 주야의 길이가 같고 한서의 기온이 고르다고 기록됐습니다. 여기서 추분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나라 고대에는 립춘, 립하, 립추, 립동을 사계절을 시작으로 삼아서 계절을 나눴는데 추분날은 가을 90일 가운데 자리 잡아 가을을 둘로 나눕니다. 둘째는 추분 당일에는 낮과 밤의 시간이 같고 그 뒤로는 밤은 점점 길어지고 낮은 점점 짧아집니다. 이런 추분절기 대비해서 아래와 같은 양생법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위를 보호해야 하는데요. 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호박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분절기가 지나면 날씨가 점점 서늘해져서 위병이 자주 발생하는 시기가 됩니다. 위장관은 찬 기온의 자극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만성위염 등 소화기 질환을 앓는 노인분들은 특히 위 부분의 보온에 신경 써야겠습니다. 종약에서는 호박은 성질이 따뜻하고 맛이 달며 비경과 위경의 작용에 중초를 보호하고 기를 보충하는 효능이 있어서 가을철 위를 따뜻하게 보호하기 좋은 식품이라고 여깁니다. 호박에는 펙틴 성분이 풍부해서 위가 자극받는 것을 막아줍니다. 아침에 죽을 끓일 때 호박 몇 조각 넣거나 또 저녁 식사에 호박 당면국을 한 가지 더하면 간편하면서도 영양도 있고 맛도 좋습니다. 네, 건조함을 풀어줄 때 온조와 량조를 구분해야 합니다. 가을이 되면 날씨가 서늘해지고 강수량이 적어 공기가 건조해집니다. 입마름, 코마름, 목마름, 혀가 마르고 진액이 부족한 증상, 기침을 해도 가래가 적고 피부가 트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를 의학에서는 가을 건조증이라 부릅니다. 네, 같은 가을 건조증이라도 온조와 량조로 나뉩니다. 온조는 주로 가을 초반 아직 더울 때 생깁니다. 위에서 말한 건조 증상 외에도 갈증이 심하고 기침, 목통증, 시름, 눈이 붓고 아프면 변비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량조는 주로 추분 이후에 나타나며 보통 오한이 나고 땀은 나지 않으며 코막힘, 기침을 해도 맑은 가래가 나는 증상이 동반됩니다. 네, 배는 온조로 인한 각종 가을 건조 증상을 예방하고요. 치료하는 데 효과가 좋습니다. 배를 날로 먹으면 몸에 열을 내리고 익혀 먹으면 오장의 음에 도움을 줍니다. 리시진은 배가 폐를 윤택하게 하고 심장을 서늘하게 하며 가래를 없애고 화를 내리고 장독과 술독을 푼다고 기록했습니다. 가을 초반 매일 배 두 개를 먹게 되면 가을 건조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배는 성질이 차갑기 때문에 추분 이후에는 과다하게 먹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기가 지나치게 손상돼 겨울에 병이 생기기 쉽습니다. 량조에는 무를 드실 것을 권장합니다. 중약에서는 무는 성질이 약간 따뜻하고 맛이 약간 매우며 수분이 풍부해서 기를 통하게 하고 건조함을 풀어주는 효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분 이후 무는 늦가을 량조를 다스리는 효과적인 채소 중의 하나입니다. 네, 무 외에도 시금치, 마는 량조를 예방치료하는 데 뛰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한로절기 이후 이런 식품을 자주 먹어서 한량한 건조의 침범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활 리듬을 지켜야 합니다. 초분부터 날씨는 낮이 짧고 밤이 긴 상태로 바뀝니다. 이때 생체 시계를 적절히 조절해서 여름에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생활 리듬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으로 바꿔야 합니다. 여건이 되는 분들은 밤 취침 시간을 밤 9시에서 10시, 아침 기상 시간을 새벽 4시에서 5시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심장병 환자는 너무 일찍 일어나서는 안 되고 간병, 신병, 위병 환자는 밤을 너무 새지 말아야 하며 과로를 절대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음식은 윤기 있고 신맛이 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을철 건조하면 윤기를 줄여 면맛을 줄이고 신맛을 늘리라는 원칙에 따라서 참깨, 호두, 꿀, 배, 사탕수수, 감, 바나나, 백합, 흰목이 버섯, 무, 도유 등 식품을 적절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맛과 단맛이 어우러져서 음을 생성하기 때문에 포도, 석류, 사과, 망고, 요자, 키위, 레몬, 산사 등 신맛이 나는 식품도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가을철의 양생은 몸의 체질에 따라야 합니다. 평소 다른 사람보다 몸이 차가워서 선발이 시리고 따뜻한 음료를 즐기는 분들은 억지로 춘오추독을 따르지 말고 수시로 풍한을 피해야 합니다. 특히 목, 어깨, 허리, 배꼽, 발목이 드러나는 옷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밝고 긍정적으로 유지하고 행동력을 기릅니다. 운동은 조깅, 무용, 태극권 등 체열을 일으키고 순환대사를 촉진하는 운동을 거르되 운동량이나 강도가 지나치지 않게 합니다. 음식은 고기류, 차가운 음식과 음료를 피하고 몸에 열을 보충하는 식품을 선택하되 보온 보충이 지나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소 다른 사람보다 더 더위를 타고 조급해하기 쉬우며 차가운 음료를 즐기는 분들은 음정과 음액을 보호해야 합니다. 먼저 담배, 술, 매운 음식을 끊어야 합니다. 네, 지나치게 걱정하고 과로하는 사고방식과 조급하고 경쟁적인 성격을 고쳐서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고민을 줄이며 마음을 넓히고 리듬을 누리게 조절하여 마음속으로 화가 생기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서적 조절을 잘해야 합니다. 주분이 지나면 자연은 시들어가는 풍경이 펼쳐지고 풀과 나무가 시들고 꽃잎이 떨어집니다. 사람도 자연과 호응해 기분이 가라앉고 슬퍼지기가 쉽습니다. 이때 정신 상태를 조절해서 낙관적인 정서를 유지하고요. 또 마음을 넓게 가지며 정신을 가라앉히고 기운을 거둬들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가을이 심리에 미치는 나쁜 반응을 줄이고 긴장, 불안, 성냄 등 좋지 않은 정서의 방해를 피해야 합니다.

또한 추위의 자극에 매우 민감합니다. 초분 이후에는 날씨가 좋아져서 복부가 차가워지기 쉽습니다. 또한 가을에 맹목적으로 보양품을 섭취하면 소화기 기능 장애, 위장병 저항성 약과, 위장병 유발, 위산경류, 복부 팽만감, 설사, 복통 등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비상과 위의 한량을 예방하기 위해서 옷을 벗거나 찬 음식을 탐하지 말고 될수록 담백하게 식사해야 하며 맹목적으로 보양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알레르기성 비염입니다. 가을엔 바람이 강하고 꽃가루와 먼지가 공기로 퍼져서 알레르기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이 시기 온도와 습도는 진드기 번식에 적합하고 알레르기를 일으키기가 쉽습니다. 하여 전문가들은 가을철엔 인체가 코가려움증, 코막힘, 콧물이 멈추지 않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 쉽기 때문에 영양혈을 문질러서 증상을 완화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네, 영양혈은 인체 코날개 바깥쪽 가장자리의 중간 지점인 비순골에 위치하며 검지손가락으로 혈자리를 3분에서 5분 정도 지그시 눌러주면 비강이 빠르게 통합니다. 그리고 피부건조인데요. 가을은 공기 습도가 떨어지고 피부의 수분 증발이 빨라져서 피부가 건조하고 가려워지기 쉽습니다. 가을엔 건조한 기온으로 폐를 손상시키기가 쉽고 화가 돋기 쉬우며 여드름을 일으키기가 쉽습니다. 이외에도 가을철은 대상포진, 두드러기, 습진 등의 피부병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인데요. 꼭 자신한테 맞는 로션이나 크림을 선택하고 피부병 환자는 피부 관리를 잘해야 하며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풀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추분이 지나면 일교차가 커지고 건조한 기운이 찾아오면서 심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위장병, 가을 우울증 등 여러 질병이 찾아오기가 쉽습니다. 체질에 맞는 식습관과 생활 리듬, 정서 조절로 건강 잘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가을철 양생 가운데 로눈층에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뼈 건강 관리인데요. 많은 분들이 칼슘제만 먹으면 골다공증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래 올바른 칼슘 보충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골다공증을 일으키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칼슘 부족은 흔한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칼슘 보충은 단순히 알약을 복용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지도 아래 개인의 상황에 맞춘 맞춤형 칼슘 보충 방안을 세워야 합니다. 칼슘 보충은 음식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주민 식사에서 칼슘의 주요 공급원은 유제품, 공제품, 녹색 채소입니다. 우유는 인체 가장 좋은 칼슘 공급원이며 칼슘과 린의 비율이 적절하며 칼슘 흡수에 유리합니다. 네, 우유 한 잔에 요구르트를 더하면 하루 칼슘 수요의 절반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 외 건두부, 두부 껍질, 백두부 등 공제품과 배추, 케일, 브로콜리 등 녹색 채소도 량관 칼슘 공급원입니다. 식사만으로 칼슘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울 땐 칼슘제 보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중에 나와있는 칼슘제는 크게 무기칼슘, 유기칼슘, 생물칼슘 세 가지로 나뉩니다. 탄산칼슘 같은 무기칼슘은 칼슘 함량이 높고 가격이 저렴하지만 위산의 작용이 있어야 칼슘이온으로 분해돼서 인체에 흡수 이용됩니다. 그래서 의사는 환자에게 밥을 먹은 직후 칼슘 알약을 복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이때 위산 분비가 비교적 많아서 칼슘이온 분해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포도당산칼슘, 젖산칼슘, 고연산칼슘 등 유기산칼슘은 칼슘 함량은 비교적 낮지만 위산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고 수용성이 좋으며 위장에 대한 자극이 적어서 어로인들에게 비교적 적합합니다. 칼슘 보충할 때는 반드시 비타민D를 함께 섭취하여 장내 칼슘 흡수를 촉진해야 합니다. 비타민D가 없으면 아무리 많은 칼슘을 섭취해도 대부분 그대로 배출되어 신체가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인체 비타민D의 약 80%는 적절한 햇볕 쬐기를 통해서 피부에서 합성되기 때문에 일반인은 하루 평균 최소 20분 정도 햇빛을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칼슘을 보충하는 동시에 생활 습관도 조절해야 합니다. 운동은 뼈 건강에서 대체 불가능한 역할을 합니다. 아울러 술과 담배를 끊고 진한 커피, 탄산음료를 멀리하며 짠지와 절임 음식을 적게 먹어야 합니다. 칼슘을 과다 보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요. 혈액 속 칼슘 농도가 지나치게 높게 되면 고칼슘 혈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골다공증으로 확진받은 환자는 칼슘 보충을 기초로 규범적인 골다공증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네, 정적으로 칼슘 보충은 단순히 약만 복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음식 위주로 보충하고 비타민D를 함께 챙기며 생활습관까지 함께 고쳐야 효과가 있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골다공증이 있는 어르신은 의사의 지도를 받아서 관리하셔야 합니다.

네, 고혈압 환자에게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집안에서의 락상 사고입니다. 락상은 골절은 물론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지막 순서는 고혈압 환자의 락상 예방법과 과학적인 가정 간호 꿀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인구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고혈압은 중장년층에서 발병률이 높은 만성질환이 되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고혈압 환자의 락상 위험은 일반인의 두 세 배에 달합니다. 락상 후에는 골절, 뇌출혈 등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병세가 악화될 뿐만 아니라 삶의 질도 떨어집니다. 가정은 고혈압 환자가 락상하기 가장 빈번한 장소로 과학적인 환경 개선과 올바른 활동 지도를 통해서 락상 발생률을 효과적으로 낮춰서 환자의 안전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락상을 예방하려면 가정 환경 개선이 우선인데요. 바로 위험이 없는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환경 요인은 고혈압 환자가 락상하는 중요한 원인입니다. 가정 환경 정비는 장애물 제거, 방호 시설 보강을 핵심으로 주요 구역부터 순서대로 개선해야 합니다. 네, 바닥 정비는 기본입니다. 거실, 침실 등 주요 활동 공간에는 미끄럼 방지의 바닥 타일이나 나무 바닥재를 시공하고 매끈한 도자기 타일이나 대리석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카펫을 깔 경우에는 가장자리가 단단히 고정된 제품을 선택해서 말려 올라와 발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바닥에 잡동사니를 치우고 전선, 인터넷선 등을 함부로 정리해 늘어뜨려서 발에 걸리는 위험을 없애야 합니다. 베란다, 문턱, 방문 입구 등 바닥 높이 차이가 있는 곳에서는 완만한 경사 연결대를 설치해서 건너갈 때 균형을 잃는 위험을 줄여줍니다. 환경 개선 외에도 일상생활 행동을 바로잡는 것이 락상 예방의 또 다른 핵심입니다. 고혈압 환자의 생리적 특징에 맞춰서 개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일상활동은 천천히를 원칙으로 합니다. 고혈압 환자는 혈관 탄력이 약해서 자세가 바뀔 때 어지럼증, 눈앞이 캄캄해지는 등 체위성 저혈압 증상이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일어나기, 고개 숙이기, 몸 돌리기 등 동작을 모두 느리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운동 강도와 정도를 합리적으로 계획합니다. 적절한 운동은 심혈관 기능을 개선하지만 고혈압 환자는 격한 운동을 삼가해야 합니다. 걷기, 태극권, 덤벨, 체조 등 저강도 유산소 운동을 권장하며 한 주에 3회에서 5회, 한 번에 30분에서 45분씩 운동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약물 복용과 혈압 측정 관리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강압제는 어지럼, 권태감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환자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제시간에 약을 복용하고 함부로 용량을 늘리거나 줄여서는 안 됩니다. 약을 먹은 뒤 한두 시간은 혈압이 가장 많이 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외출 자체를 피하고 빠르게 걷기, 계단 오르내리기 등 행동을 피해야 합니다. 또한 매일 아침 저녁 한 번씩 혈압을 측정하는 습관을 들이고 수축기 혈압이 20mm 수온조 이상 크게 변동할 경우 병원을 찾아서 약 처방을 조절해 혈압 급변으로 인한 어지러움과 락상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102세 건축고장 배율명의 장수지혜를 시작으로 초분절기 양생법, 가을철 조심해야 할 개살 질병, 올바른 칼슘 보충 상식, 고혈압 환자들의 가정 락상 예방까지 다양하게 살펴봤습니다. 노년의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작은 습관과 마음가짐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드린 정보 참고하셔서 모두 건강하고 편안한 가을 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도 따뜻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칩니다. 네, 이상 편집의 리미란, 진행의 최명목, 제작의 손기옥이었습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안녕하십니까. 주부클럽 가족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과 생활 속 작은 발견을 함께 나눌 서태문입니다. 네, 먼저 공개 입찰에 관한 공고 내용에 대해서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한우 조선우 종합채널, 한우뉴스 종합방송, 조선우뉴스 종합방송과 문예생활방송, 교통문예방송, 관광방송 및 전매체 뉴스 취재편집센터의 광고시간대 대리경영권을 전국을 대상으로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 내용입니다. 입찰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 신청 조건은 독립법인 경영 자격과 광고 경영 자격을 갖추고 양원 경영 기록과 경영 실적을 부여하고 있으며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와 합작 경험인은 광고 회사 혹은 문화미디어 회사여야 합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에 기업 영업 허가증 부본 원본과 복사본 법인 대표 증서 및 신분증 부본 원본 회사 소개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 그리고 신매체와 합작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광고 경영 자격 증서 복사본 위탁 입찰자 소개 및 연락 방법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 회사는 보는 방송국 공고에서 명시한 기타 입찰 모집 매체에 공고를 동시에 경쟁 입찰할 수가 있는 바 묶음식 경쟁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항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요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계 전화번호는 0433-508-5115번입니다. 계속해서 연면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위성 채널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입니다. 입찰 사항은 아래 박았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이번에 공개 입찰하게 되는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는 관련 신청 조건에 부합되어야 하고 신청 시 각종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가 인민법원에서 공판 성실신용 비집행인 명단에 들었을 경우에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고 연합체 입찰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이외에 입찰회사는 여러 매체의 공고를 동시에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할 수가 있습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 관련 상세한 내용은 연변정보항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계 전화번호는 0433-508-5115번입니다.

함께 하는 생활의 코너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안 살림도 또 챙겨보고 가족의 건강도 살피고 바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주부님들입니다. 그러다 보게 되면요, 때로는 자신의 몸과 마음도 돌보게 되기도 하는데요. 뭐 정말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죠. 마음도 돌보고 하는 면에서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이 우리의 건강을 좌우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어떤 습관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몸에 부담을 주기도 하고 또 어떤 작은 실천만으로도 건강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일상 속에서 놓치기 쉬운 생활 상식들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연변의 홍색 역사 속 항일토사의 고귀한 사적도 함께 되새겨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 잠시 후에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목욕은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거나 샤워를 하게 되면은요, 온몸이 편안해지고 잠도 잘 오죠. 하지만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목욕 습관 중에 몸에 위험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북경대학 제1병원 피부과 주임의사 양숙 의사는요, 일상생활에서 일부 목욕 습관은 건강상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아래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습관, 땀을 흠뻑 흘린 후 즉시 샤워하는 것입니다. 운동을 열심히 했거나 더운 날씨에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면은 온몸이 땀이 솟아나죠. 땀투삼. 그렇죠. 이때 몸은요, 모공이 활짝 열리고 혈액순환이 아주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샤워를 하다 보면 혈액순환이 급격하게 변화가 되고 심장에 큰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사의 건의는 이렇습니다. 운동으로 땀을 많이 흘린 후에는요, 먼저 30분 정도 휴식을 취하는 겁니다. 심박수와 체온이 안정적으로 회복된 뒤에 목욕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해요. 네, 두 번째 주의할 습관, 지나친 온도차의 물로 목욕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찬물로 몸을 씻는 것도 안 좋고 너무 뜨거운 물로 세게 씻는 것도 피해야 하죠.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는 혈관을 급격히 수축을 시키거나 확장시켜서 몸의 불편함을 쉽게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노인과 체질이 허약한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요, 피부의 부호막을 상하게 하고 차가운 물은 혈관에 충격을 줍니다. 적당한 온도의 물로 천천히 씻는 것이 가장 건강한 목욕 방법이죠. 세 번째 습관입니다. 이 소독용 세정용품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인데요. 요즘 항균 바디워시, 소독 손세정제, 그래요, 소독 물티슈 등 위생 제품들이 정말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씻어내고 싶은 마음에 소독 성분이 도려는 제품을 자주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은 임상적으로 소독 성분이 들어간 세정 제품을 과도하게 사용을 해서 생기는 피부 문제가 굉장히 흔하다고 해요. 우리 피부 표면에는 안정적인 미세 생태 환경이 존재를 하죠. 적절한 균형이 바로 피부 건강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벤잘코늄, 염화, 물 같은 소독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자주 사용을 하면 피부의 균형이 직접 깨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접촉성 피부염이 생기기 쉽고 피부 건조, 가려움, 홍반 등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일반적인 이 바디워시로 충분합니다. 정말 필요할 때만의 소독 제품을 사용해주는 것이 좋고요. 자, 이렇게 목욕을 할 때 세 가지 주의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작은 습관을 고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을 훨씬 더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조부님들, 우리 가족 모두에게 꼭 강조해 주시고요.

마을이 깊어지면서요, 땅에서 자라는 뿌리채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을은 영양이 가득한 제철 채소를 먹기 아주 좋은 계절입니다. 땅에 뿌리를 내리고 풍부한 영양을 간직한 뿌리채소들은요, 보통 탄수화물이 풍부해서, 탄수화물이 풍부하죠. 많은 영양을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과 겨울 추위를 이겨내는 아주 적합한 음식입니다. 아래 가을에 꼭 먹어야 할 여섯 가지 채소를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첫 번째는 마입니다. 마는 가을에 비장과 위를 부양하기 아주 좋은 식재료입니다. 성질이 따뜻하지만은 지나치지 않고 또 기를 보충하지만은 열을 내지 않은 특징이 있습니다. 마에는 아밀라제, 폴리페놀, 산화 효소 등의 물질이 들어있어서 소화를 촉진해주고 위장 기능을 개선해주고 있습니다. 위가 불편한 분들에게도 좋은 음식입니다. 두 번째는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몸의 허약함을 보충을 해주고 비장과 위를 튼튼하게 해주죠. 또 신장의 음기를 강화하고요, 변비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가져다 줍니다. 베타카로틴, 비타민C, 라이신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영양가도 아주 높습니다. 찐 고구마, 구운 고구마를 간식으로 먹어도 정말 좋습니다. 세 번째는 토란입니다. 토란은 채소로도 쓰이고 곡물처럼 활용할 수도 있는 식재료로 영양가가 매우 높습니다. 전분, 이 단백질과 칼슘, 인, 철, 칼륨 등 다양한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부드럽고 소화가 잘 돼서 노인과 어린이에게도 이상적인 보양식재료입니다. 네 번째는 연근입니다. 연근은 생으로 먹게 되면 성질이 차가워서 열을 내려고 번뇌를 없애줍니다. 반대로 익혀 먹게 되면요, 차가운 성질이 따뜻하게 바뀌죠. 위를 보양하고 음기를 자행을 하며 비장을 튼튼히 하고 기를 보충해줘서 이 가을에 건조함을 완화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생연근, 조림연근으로 또 다양하게 요리를 해 드실 수도 있고요. 다섯 번째는 무입니다. 민간의 가을 무는 인삼과

같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가을 무는 보양 효과가 뛰어납니다. 무는 소화를 도와주고요. 기운을 잘 통하게 해줍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은 뒤에 무를 먹게 되면 느끼함을 없애주고 입안을 상쾌하게 해주어 위복을 편안하게 만들어주죠. 무국, 무생채, 무조림 등으로 다양하게 즐기실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감자입니다. 감자는 지방 함량이 낮고 수분이 적당하며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포만 감이 아주 강합니다. 감자로 정제된 쌀이나 밀가루의 일부를 대체하게 되면요, 체중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네, 주부님들 가을 제철 채소들을 가족 식탁에 자주 올려보십시오. 가을 제철 채소들로 가족의 건강을 튼튼하게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바쁜 현대생활 그리고 따로 운동할 시간을 내는 게 정말 힘들죠. 특히 주부님들 업무와 집안일에 쫓겨서 헬스장에 가거나 또 긴 시간 운동할 여유가 없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따로 시간을 내지 않아도 일상 속에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이죠. 계단을 오르는 습관이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물론 전반적인 사망 위험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영국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과 노폭 앤 노리치 대학병원 연구진이 기존 연구들을 종합 분석을 해봤습니다. 약 1900편의 연구를 검토한 뒤 합계 연구 데이터를 메타 이제 분석을 해서 본 데 따르면 대상은 총 48만 명, 참가자 나이는 35세에 84세까지 절반 이상이 여성이었어요. 건강한 사람뿐만 아니라 심근경색, 말초동맥 질환 병력이 있는 분들도 연구에 포함을 했습니다. 분석 결과 계단을 이용하는 사람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24% 낮아지고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은 39%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단 오르기는요, 심근경색, 심부전, 뇌졸중 등 주요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추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계단 오르기의 가장 큰 장점은요, 별도 운동기구나 장소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집 직장에서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대신에 계단을 고르는 것만으로 또 일상의 신체 활동량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연구를 이끈 소피 패덕 박사는요, 계단과 엘리베이터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다면 심장 건강을 위해서 계단을 이용하라. 짧은 신체 활동도 건강에 도움이 되고 또 잠깐씩 계단을 오르는 것은 일상에 비교적 쉽게 실천할 수가 있는 활동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계단을 오를 때는 평지를 걷는 것보다 이 짧은 시간에도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고 심장 박동수와 또 호흡이 빨리 올라가겠죠. 그래서 긴 운동 시간을 확보하지 못해도 일상 속에서도 짧게 반복하는 강도 높은 활동을 할 수가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네, 연구진은요, 전 세계 많은 성인이 권장되는 신체 활동 수준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계단 이용을 늘리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는데요. 하루에 계단을 얼마나 올라야 효과가 있을까요? 이번 연구만으로도 또 구체적인 권장량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루 약 6개 층을 오르내릴 때 가장 큰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고 더 많이 오를수록 효과가 크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 최적의 운동량을 알기 위해서는요, 추가 연구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많이 오르는 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체력과 건강 상태를 꼭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관절 보행에 문제가 있거나 심혈관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는 계단 오르기가 꼭 적합한 운동은 아니랍니다. 네, 연구진은 앞으로 웨어러블 기기 등을 활용을 해서 실제 계단 이용량을 객관적으로 측정을 하고 건강 효과를 얻기 위한 적절한 횟수와 강도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쁜 주부님들에게 맞는 운동 너무 부담 없이 일상 속에서 조금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의 지혜는 작은 일상 속에 깃들어 있고요. 위대한 정신은 역사의 깊은 숨결 속에서 살아있습니다. 우리 연변은 산마다 진달래, 천마다 열사비라는 말처럼 홍색 유전자가 살아 숨쉬는 고장입니다. 변강 곳곳에는 영웅들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변 출신의 조선족 항일투사 리학복 동지의 국연사적을 함께 되새겨보겠습니다. 리학복 동지는 조선족으로 1901년 길림연길의 가난한 농민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1915년 가족과 함께 료하현으로 이주했습니다. 마을에서 그는 남을 열심히 도와 주위 이웃들 속에서 위신이 높았기에 둔장으로 추대됐습니다. 1931년 9.18 사변 이후 그는 항일구국 사회에 적극 뛰어들었습니다. 군중을 조직하여 반일 시위를 벌이고 항일 무장대우를 조직했습니다. 이후 그는 여러 항일 무장대우에서 핵심 요직을 역임을 하며 부대를 이끌고 유격전을 전개했습니다. 교묘한 전술로 일본군의 여러 차례 대규모 토벌을 분쇄했고 거듭 전공을 세우고 여러 유격군 거지를 수복하여 일제와 괴뢰 세력을 강력히 타격했습니다. 1933년 그는 중국 공산당에 가입을 했습니다. 뛰어난 작전과 지도, 능력으로 점차 동북인민혁명군 제4군 제4단 단장, 동북항일연군 제7군 군장, 군당위원회 상무위원으로 활약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러 해에 걸친 간관 유격 투쟁으로 과로하여 병마에 시달렸습니다. 더는 부대를 따라 활동할 수 없게 됐고 1938년 8월 불행히 병사했습니다. 2014년 리학봉 동지는 민정부가 발표한 제1차 300명 저명 항일 영렬 및 영웅집단 명록에 등재됐습니다. 우리가 오늘 영웅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것은 그들의 용기와 애국정신을 이어받기 위한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나라와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을 간직하는 것이 바로 열사들의 정신을 이어가는 길입니다. 오늘 주부클럽 생활의 발견에서는요, 목욕 습관, 가을 제철, 채소, 아침 양치, 상식, 바쁜 일상 속 운동법, 그리고 항일 영웅 리학복 동지 사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작은 일상 속에서 건강을 챙기고요, 역사 속 영웅들의 정신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에도 유익한 생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네,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프로 편집의 최춘희였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2: 라디오 문화산책.

어릴 적 고향을 생각하면 각종 남새들이 푸르싱싱 자라 먹을거리가 풍성하던 시골집 텃밭을 추억하게 됩니다. 시골집 텃밭은 어머니의 손길이 묻은 곳이고 내 어린 시절이 숨쉰 자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산

밤에 베란다에 커다란 화분통을 올망졸망 20여 개 안아다 놓고 채마잔을 만들었다. 그리고 시장에 나가서 영양단지 모를 종류별로 두 포기씩 사다가 화분통에 옮겼다. 필요를 치지 않은 순 녹색 채소를 먹을 수 있다는 생각과 더불어 집안에 펼쳐질 녹색 세계를 생각하니 가슴이 부풀어 올랐다. 나는 식물을 키우는 일이 물만 자주 주면 되는 줄로 알았다. 그래서 매일 게으름 없이 듬뿍듬뿍 물을 주었다. 그런데 식물들마다 줄기가 시로리처럼 가느다란데 키만 잔뜩 커가지고는 몸체를 가누지 못하고 한쪽으로 기웃뚱거려서 포기마다 나무오리대를 세워주고 끈으로 통염해 주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아버지를 기술원으로 모셔왔더니 물을 너무 많이 줘서 왜 자랐으니 이제부터는 며칠씩 물을 주지 말라고 하셨다. 며칠 물을 안 줬더니 쨍쨍 비추는 햇빛을 이기지 못해 기웃자로 폭꺽거시며 오그라들었다. 말라든 잎사귀들이 아래로 축 처진 품이 희망이 보이지 않아 아예 확 걷어내버렸다. 그래도 겨우 고추모는 건졌다 싶었는데 웬일인지 잎사귀가 허옇게 얼룩얼룩 마르기 시작했다. 손가락만한 고추가 서너 개씩 달려있는지라 포기하기는 아쉽고 하여 속을 태웠다. 문득 어느 동영상에서 갓 지은 햇밥을 두 그릇에 담고 매일 한 그릇엔 좋은 말을 하고 다른 그릇엔 나쁜 말을 했더니 한 달이 지나니 썩은 정도와 곰팡이가 완전 달랐다던 것이 생각났다. 그래서 나도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고추 화분통 앞에 마주 앉아서 고추모야 사랑한다 앓지 말고 우석우석 자라거라 하고 인사까지 했지만 상황은 개변되지 않았다. 너무도 안타까워 그 상처 입은 입

사귀를 손가락으로 살며시 쥐고 어디 아픈 거니 하고 물어보는데 손의 감각이 이상했다. 글쎄 고추잎 뒤에 잔잔한 하루살이 같은 작은 벌레들이 다닥다닥 붙어있었다. 얼마나 아팠을까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고추모에게 미안했다. 그래서 맑은 물을 떠다 놓고 한 입 한 입 정성 들여 내 손에서 재벌 상처 입지 않게 깨끗이 씻어주었다. 연 며칠 그렇게 씻어주었는데 기적같이 벌레가 더 끼진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파란 점 같은 애기 고추가 잎사귀 사이로 밖은 얼굴을 내밀고 나를 보고 파랗게 웃어주는 것이었다. 불현듯 잎이 말라드는 것 같아서 햇빛이 너무 강해서 그러나 보다 하고 뒷베란다에 가져다 놓은 부추 화분통이 생각났다. 드문드문 물은 준 것 같은데 그 사이 가을 맞은 풀잎처럼 말라 비틀어져 있었다. 부추는 생명력이 강해서 꼽아만 놓으면 잘 자란다더니 이상하게도 내 손에서는 아무 식물도 잘 자라지 못했다. 그래서 먼저번에 베어낼 때 죽을까봐 걱정되어 그루를 너무 높게 베었나 하는 생각에 가위로 밑둥까지 싹둑 잘라내고 마른 건물을 깨끗이 걷어내 주었다. 한 이틀 지나니 어느새 부추의 밑둥에서 속잎들이 아빠의 수염처럼 뾰족뾰족 파랗게 돋아나고 있었다. 그것을 보면서 사람이나 식물이나 사랑 앞에서 감수는 같다는 생각이 가슴을 깊게 파고들면서 저도 몰래 자신을 돌이켜보게 되었다. 잘 키운다는 것이 물을 너무 많이 주어 식물을 죽음까지 몰아간 것처럼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도 나는 나의 일방적인 욕망으로 상대에게 자기 나름의 사랑을 준다는 것이 해나 독을 준 적은 없었던가. 아픔을 잎사귀 밑에 숨기고 몰래 앓고 있는 상대에게 뒤집지고 서서 그저 입으로만 사랑한다 말하지는 않았는가. 벌레들이 괴롭히는 한 입 한 입의 잎사귀를 씻어주듯 상대의 아픔을 진정 따뜻이 어루만져 준 적은 있었던가. 부추 대하듯 가장 믿고 스스럼 없는 상대에게 아무렇게나 대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감정이 말라들기는 하지 않았는가. 나는 부끄러웠다. 나는 어느새 자식에게는 해가 되고 독이 되는 눈먼 사랑을 마구 퍼붓기만 하는 무지한 사람이 되어 있었고 나만의 욕망을 채우기엔 다욕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입으로만 겁발린 사랑을 부르짖고 상대의 아픔이 눈에 보이지 않는 차가운 사람이 되어 있었으며 믿고 허물없는 사람에게 서러움을 주도록 등한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오늘 도와주느라고 수고했다. 오후는 푹 쉬거라. 한 발 물러서 남이 된 듯한 아빠 인사를 들으면서도 자식한테는 그런 인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그저 입에 발린 인사말로 받아 넘기고 있었고 감자, 고추, 배추밖에 넣지 않았는데 장국이 왜 이리 맛있니라고 하시던 홀로 계시는 외삼촌의 말씀을 그저 음식 맛이 괜찮다는 칭찬으로만 받아 넘기고 있었다. 내가 베란다 식물을 대하듯 내 주위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대해주어야 따뜻했던 종도 죽거나 시들거나 병들거나 하여 나에게서 멀어지게 했던 것이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진정 울바자 시골 터전이 그리웠던 것이 아니라 울바자를 넘나드는 그런 풋옥수수같이 구수하고 향기롭고 소박한 정이 그리웠던 것이다. 오늘은 왠지 어릴 적 울바자를 넘나들던 풋강냉이 향이랑 둥글둥글 먹음직스런 토마토가 더없이 그립다. 이웃이 누군지 알려고도 않고 아는 채도 안 하고는 사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오늘따라 사람들에게 고추잎 뒤에 숨은 아픔을 치유해주는 그런 따뜻하고 자상한 사람이 되고 싶다. 녹색 계절 나는 베란다 채마잔을 마주하고 서서 거기서 얻은 파란 삶의 함의로 내 마음의 터전을 파랗게 가꾸고 있다.

다음에는 김미정이 쓴 글, 나는 고슴도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의 우화 고슴도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책에서 읽은 적이 있다. 겨울날 고슴도치

둘은 몸을 덮이려고 가까이 다가가면 서로의 가슴에 찔리게 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추위에 떨어야 한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묘한 딜레마 상황에서 고슴도치들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반복하며 끝내 적정거리를 찾아내고 최대한 조심스럽게 상처를 입히지 않을 만큼의 간격을 유지한다. 따뜻한 온기를 느끼면서도 서로에게는 상처를 주지 않는 거리. 한낱 민물이라고 생각하는 한 짐승에게서 배우는 생존의 법칙이다. 어쩌면 우리 인생도 고슴도치 인생과 같다고나 할까. 너도 나도 편한 어떤 거리를 찾는 게 성장 과정이고 불가근 불가원의 그 적정거리 딜레마를 풀어나가는 것 또한 삶의 영원한 숙제일 것이다. 나에게도 고슴도치 시절이 있었다. 타인의 따스한 온기를 느끼려다가 가시에 찔린 후 다시는 다가갈 용기를 내지 못했다. 본의 아닌 실수로 친구를 타인으로, 주위를 지옥으로 만들어버렸다. 피 흐르는 상처의 고통을 감내하면서 자기 방어에 연연하기도 했다. 내가 갈망하는 진실들과 불편한 현실 간의 불협화음 속에서 간단 없이 허물어지고 허물어가면서 그렇게 대인 공포증에 걸린 돌연변이 고슴도치로 변해갔으며 남을 찌를 수도 자신을 찌를 수도 없었던 고독한 고슴도치 인간은 그렇게 자신만의 온기로 추운 인생의 겨울을 나지 않으면 안 됐다. 친한 관계가 가져오는 불안전거리보다 안전한 메토리가 되는 것이 편해 보여 한때는 마음의 정전을 일으키기도 했다. 8시간 외에 시간은 마음의 문을 닫아 걸고 음악, 독서, 산책으로 평상심에 이르려고 노력했다. 아울러 위챗 등 온라인 세상에서 얼굴도 모르는 디지털 친구들과 친숙함을 느끼었으며 일단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할 때면 주저없이 친구 목록에서 삭제해버리곤 했다. 디지털 인터페이스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대중 속 고독들의 슬픈 자화상이 아닐 수 없었다. 하지만 자기 안에서 살아가는 이런 안전한 상태는 상처가 없는 대신 기쁨도 없었으며 마음은 안개 낀 도시처럼 칙칙했다. 남을 믿지 못하고 밀어낸 마음, 나와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척한 마음, 그 마음 뒤에는 암보다 무서운 고독과 공허가 둥지를 틀었다. 혼자는 그렇게 외로웠다. 외로울 수밖에 없었다. 외로움이라는 추위에 얼어죽어 버릴 것만 같았다. 친밀함을 갈구함과 동시에 거부하기도 했던 나에게 문득 멈춰버린 줄 알았던 심장을 다시금 뛰게 하는 누군가가 다가왔다. 자상하고 배려심 많고 유머로 넘치는 졌으며 서로 대방의 마음에 뿌리 내렸다. 그립고 그리운 날이면 길 잃은 집시가 되어 가슴 한 켠은 아픔으로 물들어갔다. 하지만 작은 실수에도 민감하고 자그마한 상처에도 취약한 고슴도치 인간은 또다시 상처받을까 더 이상 다가갈 수 없는 두려움에 떨었다. 결국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한마디로 대방의 가슴에 날카로운 비수를 박았으며 평생 용서받지 못할 죄인으로 되어버렸다. 한순간의 행복의 꿈은 그렇게 가시에 찔려 송두리째 날아가 버렸으며 가까웠던 정은 슬픔으로 남게 되었다. 소중한 인연을 소중히 지켜가지 못한 아픔은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날들의 풍경을 멀리하고 남은 인생 긴 세월에 지루하고 쓰라린 반성으로 남게 되었다. 거둬간 시험지 답을 다시 고쳐낼 수 없듯이 잘못된 보행으로 잘못 쏘은 날들의 시험지도 다시 쓸 수는 없는 것이다. 왜 항상 깨달음은 늦게 오는지, 사랑한다면 상처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허락해야 된다는 걸, 바로 그 사람을 품었기 때문에 상처를 입을 수 있었다는 걸, 아픔이 곧 사랑이라는 걸 왜 몰랐을까. 아무도 모르는 가슴 뭉클한 사연, 그 어느 날인가 흐르는 시간 모든 것을 무위로 만들어 놓겠지만 그 상처가 아물 때까지 삶을 모든 것이 아픔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만나고 스쳐갔던 인연들, 함께 걷고 있는 수많은 이웃들, 앞으로도 만나게 될 수많은 사람들에게 더는 가시를 바짝 세운 고슴도치 인간이 아닌 심장에 뜨거운 피가 흐르는 진달래꽃 여인 되어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다.

0: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1: 우리에게는 하나의 공동한 집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화민족 대가정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으로 드넓은 땅에 아름다운 꿈을 수놓아가고 있는 사람들. 오늘도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힘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저원 청심환은 칭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조금씩 챙기는 건강, 오늘도 유용한 팁 알아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에는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함께하고 있는데요. 방송을 창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치료약품 초원청심환입니다. 세 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넣어드리고 아홉 곽 구매하시면 세 곽을 넣어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 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판매 지점은 연길 신학대학방 및 준해 각 신학대학방 본점이고요. 무료 배달 번호 혹은 상시한 문의 전화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오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청심환은 치명을 유지한 여덟 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어서 정심치명팔면이라 이렇게도 부르게 되어 있는데요. 부신 몽약 유한 회사에서 제조된 몽약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통 남성 여성 포함해서 40대 중후반부터 시작해서는 심장병 관리는 엄격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심장은 세상에서 제일 일을 많이 하는 기구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엄마 뱃속으로부터 시작해서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심장은 쉼 없이 일해야 하는 겁니다.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고장나기도 마련인데요. 제때 파악만 한다면 아주 무난하게 평온하게 장수에 다른 부담이 없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초원청심환, 다시 말해서 청심치명 팔면을 여러분들한테 구체적으로 소개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몸에서 흐르고 있는 혈액량은 체중이 100분지 7 내지 8을 차지합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이 100근이라면 당신이 몸에서 흐르고 있는 혈액량은 7근 내지 8근입니다. 50근, 100근 이렇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체중이 100분지 7 내지 8을 차지하는 이 혈액은 누가 관리하는가? 바로 심장이 관리합니다. 심장에서 누가 관리하는가 하면 관상동맥이 관리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관상동맥은 내 주먹만한 심장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르게

0: 여지 판막을 포함해서 판막도 많습니다. 뭐 심방에 심실에 판막이 네 개 있는가 하면 주동막 주동맥 판막도 있고 여기에는 폐동맥 판막도 있고 판막 포함해서 모두 심장 근육을 의미하게 되었는데요. 이 심장 근육에 이상이 생긴다면 우리는 금방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심장 관리에 있어서 제가 늘 말씀드리겠지만 해도 장난이 아닙니다. 좋은 청심환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효과가 빠르고 효과가 확실하고 부작용이 거의 접근없는 특점을 갖고 있으면서 본 제품 좋은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기르면서 기본 보조 제품 몇 가지는 뭐 10년, 20년, 30년까지도 견제할 수 있습니다. 견제해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보조 제품 가운데서는 아스피린 장용편 이게 안 되는 분들은 루스바타딘, 아토바타딘 이 가운데서 어느 걸 선택해야 됩니다. 아토바타딘은 깡궁을 반년에 한 번씩 검사해야 됩니다. 루스바타딘은 성궁을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스피린 장용편은 만약에 고혈압 같은 게 있어서 어느 순간에 뇌출혈할 위험이 있거나 수술을 받으셨거나 어느 위궤양이 있어서 수시로 출혈 위험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피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QC 보건제품하고 치료제품이 있는데 보건제품을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메가3 여기에다가 제가 설명드리는 좋은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심장병 치료에 있어서는 거의 알아주는 우수한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이미 관상동맥이 70 내지 90% 막힌 경우에 여기에만 의지하라는 것 아닙니다. 그때는 혈관 조잉을 하면서 관상동맥이 어느 정도 막혔는가 막힌 정도에서 8, 90% 그 이상 막혔다면 기본으로서 지자를 건염받게 되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자할 때까지 관상동맥이 막히게 놔두지 마시고 놔두자 해서 놔두는 건 아니지만 해도 제가 이야기하는 이런 게 많이 참고되기를 바라는데요. 이래서 이 정도 막혔을 경우까지 키우지 말자면 제가 이야기하는 보수료법 가운데서 좋은 청심환이다. 몇 개 보조 제품을 함께 쓰시면 끄떡 문제가 없을 겁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충심으로서 다각도로서 소개하게 되었으니까 많이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1: 알겠습니다. 문의자나 문자를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수고하십니다. 두분 선생님.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그저 신자에 나빠가지고 저는 좀 병원 예약도 먹었습니다. 그래 어쩌면 효과가 나타나나 그래. 그 다음에 네, 요즘 방송 계속 듣는다 말했다. 그래. 선생님 강의 듣고서, 아, 이게 심장에 좋다는데, 싸먹어보다. 그래, 저래, 그래도 한결이 어서 힐을 쌌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예. 아홉 가게 세 가게 한결이 어서입니다. 예, 예.
2: 그랬습니다. 그래, 갑시도 저렴하고 그래서 먹기 시작했는데, 저, 요게 효과가 빨리 나타났대나. 가슴이 답답하고, 예, 그, 저, 올리숨이 잘 올라요. 그 기침 세게 기쳤습니다.
0: 아, 예. 심혈이 심한 증상입니다. 예, 예. 예.
2: 가래가 예, 성하고 예. 그래도 그리고 또 뭔가 고초도 있습니다.
0: 예.
2: 입안에서 냄새 난다고.
0: 예.
2: 모두 그랬대다. 집사람이.
0: 아, 예.
2: 그랬대다.
0: 그것도 모두 심혈이 심한 증상 가운데 전형적인 증상이 참 답답하지. 아무리 구강청소해도 입에서 예. 냄새가 나는데 예. 본 제품에서 어떻게 됐어요? 해결 받으셨어요?
2: 그래, 근데 한동안 이래 둘은 저 먹어봤는데 집사람들이 거쳐 없어졌다.
0: 그렇죠.
2: 아주 묘하다고. 난 예전에도 생각한 건 묘한다. 야, 그게
0: 그렇죠.
2: 심장약을 먹었는데 거쳐 없어졌다.
0: 그렇죠. 예예. 예. 심폐에 심한 전형적인 증상 가운데 한 가지 증상에 속합니다.
2: 네. 예, 그리고 그전에는 미 계속 아프고 예. 소화달라 이제 그 더그 그러던 게 빨리 먹은 게 어제 위까지 좋아진다.
0: 그게 지도 무치란 말이지 않습니까? 애가 아프게 되면 엄마가 많이

0: 기가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서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그 소화계통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소화계통의 문제로 인해서 심장에 영향 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1: 예. 예. 저 정신한테 더 많이 봤습니다. 그러네. 저 오늘도 그 전문가분 9가구 주문하겠습니다.
0: 아,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심지어 방송에서 들으셨겠지만 해도 1년 8개월 넘어 쓰신 분들 가운데서는 이전에 심장 때문에 늘 정말 주먹에 땀쥐고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평온해서 이 시간상에서 뭐 하루에 한 차례 내지 두 차례 차수는 조절할 수 있지만 해도 그 알수는 계속 그 범위 수마일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뭐 두 차례 내지 한 차례 이게 견지하시는 건 그때 문제가 없으니까 시름 놓고 쓰세요.
1: 예, 그래, 나 계속 먹겠습니다.
0: 아, 예.
1: 이제 선생님 말씀대로 그 내가 량을
0: 차수를 조절한 차원에서 드시겠다. 예, 그렇죠.
1: 예, 예.
0: 그렇죠.
1: 예.
0: 그래서
1: 그래.
0: 그렇게
1: 예,
0: 하세요.
1: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두 분 선생님.
0: 네, 건강하세요.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소원청 심한 수가 이제 나는 이 심장이 붙인다 하면 정말 예, 안개라 그래도 안절부절만 하다 말 그 안 갔다 썼다 그래 막 가슴 올림픽 그 저 답답하게 나면서 올림픽 때는 정말 바쁘다 말입니다. 그때는 쫓아나면 그래서 이 방송 통해서 총 심한 썼는데 야 정말 야근은 숨수수 아기들 말입니다.
0: 예.
3: 예. 이래서 내가 이 어제 쓰긴 어제 반에 넘었었는데 야 정말 어제 완전히 그 모든 가래고 벌써 그저 얼리 막근개고 이 가슴이 벌써 편하고 이 다 요즘 정상적으로 돌아왔다만
0: 예.
3: 그래 내가 하도 좋으니까 이 옆집이 또 우리 같이 노인이 장기 노면서 이제 앉아서 들어볼래 숨 답답해 야 했었다만 그래 노인이 좀 이 경제력을 좀 작아놔 자기 약해놓다니 이래서 아, 돈이 세게 아낀다만 그래, 아와이 이래지 말고, 그걸 자유도 말고, 이제 약간 하면, 그러면, 아무튼.
0: 큰돈 써야 뭐, 되죠.
3: 큰돈 써도 효과가 크게 못
0: 그렇죠. 예.
3: 상황이 갖췄다. 그래, 이제 자꾸 선전하고, 그 다음에, 정말 아껴도 뭐, 터진다 말. 그래, 쓴 게, 앵계란 무슨, 그 무슨, 이 약을 크게 아시던 건데, 걔네 그거 이거 썼는데, 한 달 다 알았는데 벌써 아긴다만.
0: 아, 그렇죠. 3주 전에 많이 알깁니다.
3: 내게 난 무슨 약간 반반한 게 내게 가져오면서, 아, 제대로 또 동생들 살았다는데. 이러면서 한국에 또 딸도 있고, 있는데 돈을 붙인 것도 딱딱 쏘는데, 그래서 어제 기관사 어제는 이제 석 달 썼는가? 그런데 어제는 노인이가 이 호흡이 정상적이 된다만. 그래, 약간 좀 무슨 혈압이 약간 높더라만. 그전에 많이 높았는데 지금. 결이 괜찮다만 그래서 이번에 또 내가 동생 살 때 나를 같이
0: 아 예예
3: 한 대 싸다 나한테
0: 요새 큰 도움을 주셨네요. 예예
3: 많이 쌌으러 요구일 보니까네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아와이들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약선한다.
0: 아 그렇죠.
3: 그래서 우리 행전에 다 이거 쓰니까 우리 이번에도 또 여기까지 받아봤겠다.
0: 아 그렇게 하세요. 삼삼이 다시 껴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합니다.
0: 아, 안녕하세요.
4: 예, 나중에 저 정신만 쓰는 환자입니다.
0: 예.
4: 예, 나는 심장이 좋지 못해. 저는 이게 좀 숨 차서 답답해서 몇 번씩 깨어났대. 근데 이거 지금 어쩌면 넉 달을 썼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0: 항제 치료가 좀 잘 견지하셨네요.
4: 예.
0: 예.
4: 심률이 빠르던 것도 지금 많이. 심률이 본래 100이 넘었다는데 이 약을 쓴 다음에 지금 80을 정사에 대해서
0: 너무 이상적인 심률입니다.
4: 예. 예. 그 다음에 청결 오르내릴 적에는 셋다 오르내렸는데 지금 이거 쓴 다음에 그런 증상이 많이 좋아졌어. 그래서 내 앞으로 이거 계속 쓰려고 지금 9가구 이번에 싸자 그럼
0: 그렇게 하죠. 이 제품 자체를 믿고 쓰시게 되면 효과성이 좋으니까 9각을 싸면 3각을 무료로 드리게 되었으니까 3, 3에 5개번 연락하면 배달이 가능합니다.
4: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죄송합니다.
0: 네. 네, 안녕하세요. 네.

0: 예.
1: 나도 전교 순정호랑입니다.
0: 아, 예.
1: 네. 23년도 12월달에 샀어요.
0: 아, 그랬어요?
1: 네, 지금 그저,
0: 예.
1: 지금 그저 사는.
0: 그러니까, 예. 그렇죠. 어라시안이 된다는 거죠.
1: 지금 아버지께서 계속 먹어요, 나.
0: 아, 그래요? 예. 다른 불편함이 없죠. 계속 드십시오. 예, 예, 예.
1: 아, 입에서 냄새 나고 뭐, 거의 아프고.
0: 소화되는 건 어떠세요?
1: 네, 소화되는 건 잘 돼. 지금 밥도 잘 먹어요.
0: 밥도 잘 드시고. 네. 예, 예.
1: 그러는 거나, 내 기라 먹는 거 보고, 한국 간 사람들이 내게 그 기라 먹어 좋다고 그러더라. 이거 뭐 집에서 그냥 싸내 갔어요.
0: 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예.
1: 앞뒤 고를 빙하고, 힘하고, 그렇다니 이것도 저는, 이건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0: 아, 그렇죠. 심장으로 인해서 머리가 아프거나 이제처럼 심장에 제대로 그 산소를 실을 혈액이 전달되지 못하면 머리가 땡하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1: 입안에 쓰고 입안에 나르고 입안에서 냄새 또 세워놨어요.
0: 아, 예.
1: 근데 그걸 어쩌면 써서 얼마 안 돼서.
0: 아, 있었던가 싶게 없어졌겠네요. 네. 얼마나 그것도 큰
1: 예. 효과인데. 그것도 그건 없어요.
0: 예, 예, 예.
1: 네. 나 이거 앞으로 내 일이 맞더라. 살아서는데 이거 계속 못 사거든요.
0: 아, 다른 부작용이 없으니까. 예, 24년 예. 12월 달부터 복용했는데 지금 예, 계속.
1: 빠빠 빠르고요.
0: 그렇죠. 그래. 예.
1: 그래서 앞으로 계속 먹겠습니다.
0: 아, 예. 건강기원입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담본 링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안녕하세요.
3: 예, 우리 남편이 당신만을 쓰고 있습니다.
0: 예.
3: 심장에서 따라 언니선님 넣었는데, 내가 예, 또 다시 가슴이 겨울숨이 차서 했었는데, 아, 이거 예, 그리 오래 하셨는데, 자, 가슴이 겨울숨이 차지 않습니다.
0: 그렇죠. 예, 예.
3: 이 약속이 때문에 다시 수사를 아여도 되겠습니다.
0: 예, 이 약을 계속 쭉 견제하는 게 기본입니다. 예, 예.
3: 예, 예. 결국 예. 그저 용맥이 없어서 그렸습니다.
0: 예.
3: 근데 약속은 게 맥이도 나고 소화해야 되는 게 소화도 잘 돼. 밥은 용도 잘 잤습니다.
0: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게 다며 혈액순환 과정에서 모든 평형을 유지하는데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제품이 그런 데서 확실한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3: 그리고 예, 심혈이 계속 50몇 개씩 됐습니다.
0: 아, 나이 들어서 50몇 개는 안 됩니다. 예.
3: 예, 예, 예, 지금 심혈이 65개, 67개씩.
0: 너무 정상으로 올라왔습니다.
3: 예, 50몇 개 되면 나쁘지 않습니까, 선생님?
0: 50몇 개만, 아니, 60살 이상 그거 가지고 아이 됨도 특수한 운동원들은 됩니다. 한 30, 40대 운동원들이, 20, 30대 운동원들은 한 번에 피가 심장에서 뿜는 게 힘있게 뿜고 돌아오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60대 이상 그 50대 중후반부터는 안 됩니다. 60 벗어져야 됩니다.
3: 선생님, 28살짜리는 심장에 50몇 개 되면 어떻습니까? 나쁩니까?
0: 특수한 운동을 하는 그런 체질이 아니라면 기본으로 60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젊은이들은 한 번에 콱콱 내밀었다 들여오는 이 힘이 있어서 괜찮을 수 있지만 해도 60에 가까우면 되지만 해도 좋게는 60에 벗어지는 게 좋습니다.
3: 우리 그 언니네 손자가 그렇단 말입니다.
0: 예.
3: 네 약속 같았습니다. 예.
0: 나이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3: 28살.
0: 예예. 그러게 되면 이거 한번 시도해보라. 하루에 한번 시도해보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다른 데면 불리하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위자가거나 간에 콤파체 부담이 가거나 그게 없으니까. 이제 여러분이 말씀한 거 들으셨죠? 24년 12월부터 지금까지 보게 했는데 그따 문제가 없다고. 예예예. 예, 예.
3: 예, 약 선생 심장약을 지원의 최고약인 것 같습니다.
0: 인정하죠.
3: 예, 예. 이약 같은 게 좋은 약이 없습니다.
0: 예, 예.
3: 지금 혈압이 나쁘거든 선생님 정상이 됐고 예. 그다음에 이 기침 잡고 목에 가려맞는 것도 싹 없어졌습니다.
0: 심장병이라 하지 인정하지 않게 되죠. 단순히 호흡기통 단순히 혈압 문제 이렇게 거기에 대한 치료만 하고 여기에 대한 치료를 약화하는 분들이 오히려 여기에 돌아 이 치료를 하니까 이제처럼 그런 완전히 심장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는데 심장 치료하니까 좋아졌다 그렇죠. 바로 그렇습니다. 예.
3: 오늘도 배달받아서 쓰겠습니다.
0: 그렇게 하세요. 예.
3: 네, 감사합니다.
0: 아,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 나이가 드시면서 고혈압 때문에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혈압은 주약의 심장은 혈압을 생성하는 동대

0: 처음 봅니다. 심장 공능이 약화로 인해 가지고 혈압이 높을 수도 있고 이런데 본 제품 좋은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고 나니까 나는 혈압치료했는데 혈압이 정상 돌아왔다. 여러분들 방송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아닌 거 조절받지 못한 걸 조절받으셨다고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이래서 심장병이 100분지 92가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들 그리고 뇌졸중으로 이미 쓰러진 경력이 있거나 이미 주자를 하셨거나 주자를 준비하고 있거나 혹은 또 심근염으로 진단이 내리셨거나 비후성 심근염이라는 이런 진단을 받았거나 이런 분들을 망라해서 본 제품을 시도해보는 것이 확실한 기회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인정합니다. 지금 심장병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증상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제일 전형적인 증상 가운데서는 여러분들이 말씀 주시다시피 도시에서 아파트에 생활하는 가운데서 계단을 바꿔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자 하게 되면 숨이 차서 집에만 자기를 가다두는 이런 형편이 많아요. 어진간하면 집에서 집에서 물이 있지 화장실이 있지 전화하면 뭐이나 물건이나 살 수도 있지. 그러니까 내 집에서 그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활동하는 걸로 하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자면 너무 숨이 차서 몇 번씩 그거 쉬어 오르고 내리고 하자면 그 불편함감을 느껴서 이런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오히려 심장병 자체로 인해서 그런 증상을 동반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초음 청심환 제품 자체는 여름으로서 다각도로 나타나는 증상을 개선해 주게 되어 있는데요. 어디에서 판매가 가능한가 하며 우리 준해각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 여기에서 판매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대학방이라는 간판을 붙인 데서는 똑같은 가격과 똑같은 우대 정책을 실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한 곽의 가격은 199원으로서 세 곽 싸면 한 곽을 줍니다. 그리고 아홉 곽을 싸면 세 곽을 주고 18곽을 싸면 여섯 곽을 물어다 주는데 이때 한 곽의 평균 가격은 140원 분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에서는 모두 똑같은 가격과 우대 정책을 실행하게 되어 있고 배달 전화번호 33-5번 여기에 배달을 부탁해도 얼마든지 배달도 가능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심장병은 초음 청심환이 관리할 수 있을 겁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세요.
2: 네, 그 집에도 이 초음 없던 게 전화기 잠을 못 자던 게
0: 아, 그렇게 하시오. 예, 33-5번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 예.
0: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지금 심장병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반드시 노자기 힘들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심률이 너무 빠르거나 늦거나 고르지 않은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죠. 정상 범위는 1분의 60부터 100차 범위까지는 정상 범위 안에 속합니다. 평균 심률은 60차 벗어져서 70, 80차 잡으면 아주 촉합니다. 그리고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고 잠자기 힘들어집니다. 심장병으로 인해서 머리가 아프고 악몽이 시달리기도 합니다. 특히 심근경색은 평소에 어깨가 견점처럼 띄엄띄엄 아파납니다. 늘 어깨를 주먹질하며 치거나 특히 왼쪽 어깨가 더 아파나는가 하면 겨드랑이도 있습니다. 바로 그 복강동맥에 심장에서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에 이러한 증상을 동반하게 되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맥이 똑 떨어지고 뭐 소변 차수가 너무 작고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혀 끝이 재빨갛게 되어 있거나 입술이 까맣게 질리거나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증상을 동반해서 심장병 치료에 일념하는 분들 가운데서는 제가 제기하는 몇 가지 보조제품에다 초음 청심환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며 심장병 관리에는 기본으로 혈압관리까지 많은 분들이 지금 혈압이 정상 돌아왔다는 분들이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 똑같은 가격과 우대 정책이 실행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신약대학방 여기에 가시게 되면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가격으로서 살 수 있을 겁니다.

0: 우리 심장병으로 놓고 말하면 몇 가지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더 많이 나누게 되어 있지만 해도 부정맥, 협심증, 심근경색. 부정맥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협심증 역시 심장은 왼쪽 앞가슴 했지만 해도 오른쪽 앞가슴 뒷잔등이 두껄껄이 아파나고, 심근경색이라면 중도로 막힌 경우에는 40 내지 70%를 말합니다. 당신이 심장에 이상이 생길 때이다면 이제 0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아닙니다. 이미 제일 낮아도 40% 이상으로 막힌 경우에 나에게 증상으로 전달되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서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내 이 나이에 이제 시작이면 괜찮다 이렇게 인정할 거 아닙니다. 이미 40 내지 70이 100분제 이상도 막힌 경우에 증상으로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들 주의해야 됩니다. 당뇨병하고 심장병은 너무 가깝습니다.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있는 분들, 갑상선 기능 항진, 갑상선 기능 저하, 이것이 직접 심장병을 부르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갑상선 기능 항진이라는 것은 갑상선에서 요 목 밑에 오목하게 들어간 데 나비 모양으로 된 구조물이 있는데 그게 갑상선입니다. 여기에서 너무 많이 분비하는 경우를 말해서 갑상선 기능 항진, 너무 적게 분비하는 경우를 말해서 갑상선 기능 저하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이라는 것은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 늘 긴장감을 느끼게 되어 있고 불면증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늘 초조한감을 느끼게 되어 있고 항진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개별적으로서 설사를 동반하는 경우도 있고, 갑상선 기능 저하는 맥이 떡 떨어지고 자기만 하고 뚱뚱해지고 키가 잘 안 크고 기억이 잘 안 되고 이러한 증상을 동반하게 되었는데 직접 심장병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음 청심환은 일단 견제에서 방영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데요. 넉 달이 한계 치료 과정으로 되어 있으면서 혹시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뭐 다른 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예를 들어서 고관절에 문제가 생겨서 고관절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에서는 수혈을 하라 합니다. 그런데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생명 주기는 제일 길어서 120일, 그리고 8일 내지 열 하루밖에 되지 않는데, 백혈구 혈소판은 8일 내지 열 하루밖에 되지 않아서 적혈구 120일인데 뭐 때문에 수혈을 권하게 되어 있는가? 그때 당시 당신이 모든 혈액을 통해서 그 약도 전달되고 면역력도 전달되게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남의 피를 빌어서 이 관을 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청담배 도타이라는 걸 이걸 보충하세요. 조혈 공능을 빨리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떠는 분들이 있습니다. 백자양시원이 참고가 되기 바랍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외로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2: 라디오 극장.

0: 널찍한 산비탈과 숲을 속 그리고 좀 마른 땅, 여기서기는 전자들이 피워놓은 모닥불로 그야말로 장관을 이루었다. 얼핏 보면은 불빛이 휘영한 도시 같기도 했지만 실은 인가 하나 없는 거칠고 추운 들판이었다. 전사들은 날마다 이런 곳에서 밤을 지새했다. 소년이 자기네 탄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두철주가 붙잡았다. 오는 길에 말배에서 긁어낸 한근 남짓한 고기를 아직 먹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솥을 빌리고 다른 사람들이 먹다 남긴 나물도 좀 얻었다. 저마다 식량 주머니에서 보리쌀을 조금씩 덜어서 솥에 넣었다. 거기에 말고기를 썰어놓고 국을 끓였다. 덕분에 한 끼 맛있게 먹을 수가 있었다. 소년 전사는 두철주의 손을 잡고 오랫동안 놓을 줄 몰랐다. 그는 두철주를 한참 바라보다가 아쉬운 마음으로 떠났다. 초지에는 마을도 삼림도 없었다. 사람들은 비옷이나 천을 자그마한 나무 위에 쳐놓고 대충 비바람을 피했다. 여름이고 바람도 세게 불지 않는다 하지만은 밤에는 영하 가까이로 기온이 내려가서 추위를 견디기가 힘들었다. 오로지 힘이 드는 것은 동지들끼리 서로 나눌 수가 있는 체온이었다. 주고받을 수 있는 체온이 있어서 춥고 기나긴 밤을 겨우 지새할 수가 있었다. 두철춘애가 잠잘 곳을 찾을 무렵에는 먼저 온 전사들이 마른 자리를 다 차지해버린 뒤였다. 그들은 할 수 없이 나무가지를 땅에 꽂아 거기에 우비와 천을 매놓은 다음 삿갓 몇 개를 그 위에 걸었다. 그리고는 서로 몸을 기대 잠을 청했다. 사람들이 막 잠이 들려는데 곁에서 어지러운 발소리가 나더니 구함 소리가 들려왔다.
1: 동지들 어서 전투 준비를 합시다. 마을이 보입니다. 초지를 다 지나왔습니다. 어서 호족남을 치러 갑시다.
0: 두철주와 리소우는 용문도 모르는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한 전사가 전투 준비를 갖추고 두 손에 총을 쥔 채 앞에서 뛰어가고 있었다. 일여덟 사람이
1: 그만둬요. 당장 멈춰요. 동지!
0: 하고 소리를 치면서 뒤를 쫓았다. 하지만 그 전사는 곧장 산 꼭대기로 내달리었다. 몇 사람이 따라가서 총과 배낭을 빼앗으려고 하자 그가 또 소리를 질렀다.
1: 내 집은 내가 맵니다. 난 병장 아니라니까. 어서 호정남을 치러 갑시다. 우리 님이 초지를 빠져나왔어요. 초지를 빠져나...
0: 철추가 쫓아가는 사람을 잡고 영문을 물었다.
2: 독버섯을 먹고는 저렇게 됐어요.
0: 그 사람이 한숨을 쉬며 대답을 했다. 두철주와 리소우는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두 사람은 서로의 발치를 보며 엇갈려 누웠다. 매일같이 옷 한 벌로 버티다 보니 너나 할 것 없이 몸에는 이가 욱실거리었다. 리소우가 몸이 가려워 자꾸 뒤척이는 통에 두철주는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리소우의 발이 자꾸만 두철주의 등에 와닿았다. 그가 발꿈치로 소우의 다리를 툭 치며 말을 했다.
2: 왜 이리 설치나? 응? 이거 가만두지 않으니 잘 수가 있어야죠. 아, 그럼 시원하게 굳던가. 자꾸 뒤채지 말고.
0: 리소우는 일어나 앉아서 한참 시원하게 몸을 긁더니 속옷을 벗어 밖에 내다 걸었다.
2: 이들한테도 이참에 초지 된맛을 보여줘야지.
0: 이 녀석 머리는 잘 돌아. 두철추가 웃었다. 소우는 다시 누워 조용히 물었다.
2: 배정동지, 우리가 초지를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3: 그럼 이제 얼마를 더 가야 할까요?
2: 기껏해야 2, 3일 걸리겠지?
3: 돌이 보이면 다 빠져놓은 셈이라고 하던데 왜 안 보이는 거죠?
2: 이제 곧 보이겠지 뭐.
0: 두철추는 졸려서 더 말하고 싶지 않았다.
3: 배정동지도 집 생각이 나서

두철춘이가 수경지에 이르러 보니 사람들이 저녁을 다 먹고 난진 뒤였다. 천사들은 추운 밤을 지새기 위해서 마른 나무 가지를 주워서 모닥불을 지피었다.

0: 잠에 취했던 두철추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저리 집 생각이 나나? 아니요. 생각 안 나요. 리소가 더듬더듬 대답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어젯밤 꿈에 엄마가 보여서요. 엄마 몰래 입대를 해서 그런지 자꾸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랑 같이 산골을 나왔는데 제가 떠나버렸으니 엄마 혼자 외로우실 것 같아서 그래요.
1: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고 왔어야지.
0: 그럼 입대를 못했을 거예요.
2: 두철추는 그의 상급이자 그를 입대시킨 형으로서 다 일났다.
1: 소후, 우리는 이제 혁명을 위해 힘써야 해. 우리 같은 사람은 돌아가도 사람답게 살 길이 없지 않나?
0: 저도 그건 알아요.
2: 리서가 어딘가 억울한 듯 말했다.
0: 저라고 왜 돌아가서 석탄을 전하려고 싶겠어요?
1: 그럼 됐어.
2: 두철추가 마음을 놓으며 말하였다.
1: 소후, 난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 집을 떠날 때 아내가 눈물 범벅이게 내가 말했지. 여보, 울지 마. 날 기다릴 수 있으면 기다려. 기다리지 않더라도 원망은 안 하리다. 어차피 나는 혁명이 성공해야 돌아올 사람이니까. 그러고 왔다고.
0: 저도 그래요.
1: 우리가 폭죽을 들고 홍군을 환영하러 나갔을 때부터 나는 이 군대가 좋았거든. 입대한 뒤에도 그래. 그러니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마음을 굳게 먹자고. 우리 같은 사람은 혁명을 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다네.
0: 네, 걱정 마세요. 배장동지 얼굴에 목칠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예요. 제발 제 이불을 좀 여매주세요. 바람이 들어와요.
2: 두철추는 리소우의 팔을 잘 덮어주었다.
1: 그럼 어서 자도록 해. 내일 또 그래야지. 어?
0: 오늘 밤에는 비가 안 왔으면 좋겠어요.
1: 아, 별이 청청항을 보니까 비가 오지는 않겠어.
2: 좀 지나자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다. 두철추도 이내 잠이 들었다. 밤새 비는 내리지 않았다. 하지만 찬바람이 어찌나 매서운지 서로 몸을 더 꼭 기대하였다. 조지에서 야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일찍 일어났다. 새벽 추위 때문에 더 잘 잘 수가 없었다. 두철추와 리소우가 일어났을 때는 아직 날이 어둑어둑하였다. 멀지 않은 곳에서 곡괭이와 삽으로 땅을 파는 소리가 들려왔다. 무덤을 파는 소리였다. 밖에서 자다 보니 날마다 얼어 죽는 사람이 있었다. 심지어 대여섯 사람, 일여덟 사람이 함께 죽는 경우도 있었다. 모닥불이 너무 일찍이 꺼진 것이다. 흙을 파내는 삽질 소리는 자꾸만 두철주와 리소의 가슴을 후벼냈다. 어젯밤 두철춘의 수용대는 너무 늦게 도착을 해서 둘레를 똑똑히 살펴보지 못하였다. 날이 밝자 두 사람은 산비탈에 서서 서남쪽을 바라보다가 깜짝 놀랐다. 끝없이 넓은 늪에서 높이가 몇 미터나 되는 물기둥이 치솟고 있었다. 몇 개인지 셀 수도 없었다. 물기둥에서는 마치 소가 울부짖듯 우우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리소우는 이 기괴하고도 멋진 전경에 그만 어리둥절해지고 말았다.
0: 배정동지, 여기가 어디예요?
3: 지휘관이 분수령이 나오던데.
0: 무슨 분수령인데요?
3: 장강과 황하가 갈라지는 곳이지. 이쪽은 장강 유역인데 작은 산 하나만 넘어가면은 황하 유역이라는군.
2: 소후는 그 말을 듣고 보니 너무도 신기했다. 그는 그 작은 산등성이를 보고 또 부었다.
0: 그럼 우리가 곧 초지를 벗어나게 된단 말입니까?
1: 그래, 곧 그렇지.
0: 와, 그럼 어서 가요, 배정동지.
2: 아침을 먹고 부대가 출발할 무렵 해가 떠올랐다. 사방으로 초지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알 수 없는 외로움이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한족말을 아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보이는 날에는 너무 반가워 환성이라도 지를 태세였다. 하지만 두더지 몇 마리가 길가에서 두리번거릴 뿐 사람 그림자도 얼씬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면서 두 눈을 크게 뜨고 뭐든 나타나기만을 바랐지만 끝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걷고 걸어도 끝이 보이지 않은 초질 뿐이었다. 해는 금방 자취를 감추었다. 초지에는 음침하고 짙은 안개가 내려앉았다. 보슬비가 내리더니 모든 것이 흐릿허분해지었다. 오늘은 초지에 들어선 지 닷새째 되는 날이었다. 대오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갈수록 많아지었다. 소용대는 뒤처진 사람들을 격려하고 짐을 대신 지어주고 몸이 불편한 사람을 도우면서 힘들게 걸었다. 그날 오후 그들은 포도나무를 각반으로 동여매 만든 들것 비슷한 것을 끌고 가는 홍군 전사 셋을 만나게 되었다. 들끝 위에는 얇은 회색 담요를 덮은 환자가 정신을 잃은 채 누워있었다. 세 사람은 무척 힘이 드는지 좀 걷다가는 쉬고 나였다. 그들은 두철추 일행을 보자 기다렸던 듯이 말했다.
4: 동지, 좀 도와주십시오. 너무 힘들어 더는 못 끌겠습니다.
2: 두철추가 젠걸음으로 다가가서 물었다.
4: 동지들은 어디 소속입니까? 저희들은 군단 포병용 사람들입니다.
2: 여의고 키 큰 사람이 걸음을 멈추고 대답하였다.
4: 들것에 놓은 사람은 명사소입니다. 오강을 건널 때 강가에는 사격진지 두 곳을 한 발에 하나씩 까부지지 않았습니까? 홍성보에도 실렸는데 바로 그 동지 사...
3: 그럼 이 동지가 저장성이란 말입니까?
4: 아닙니다. 저장성 동지 수제자인데 솜씨가 저장성 포금가죠. 워낙 몸이 참 좋았는데 초지 고인물을 먹고 중독이 되어 이틀이나 밥을 못 먹었습니다. 지휘관 동지 꼭 이 동지를 데리고 초지를 벗어나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3: 당연히 그래야죠.
2: 두철추는 곧바로 세 사람을 붙여주었다. 그는 허리를 굽혀 각반을 풀어서 나무 들끝에 맸다. 셋이 더 힘을 보태니 훨씬 가벼워지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수렁이 앞을 가로막았다.
3: 우리 업과 갑시다.
2: 두철추가 명사수가 덮고 있는 담요를 헤치다가 그만 깜짝 놀랐다. 얼굴은 꺼멓고 몹시 여윈 사람이 배는 남산만하고 두 다리는 퉁퉁 부어있었다. 명사수가 눈을 뜨더니 조용히 둘레를 둘러보았다. 그는 수렁을 보고는 사정을 금방 알아차렸다. 두철추가 그를 부축을 해서 앉히려고 하자 그는 고개를 저었다.
5: 굳이 이럴 필요가 없어요.
2: 두철추는 그를 부축하면서 말했다.
3: 우리가 어찌 명사수를 두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2: 그는 억지로 일어나 앉으며 또 손을 저었다.
5: 정말입니다. 업고 갈 필요가 없어요. 초지를 빠져나간 다음 우리 집에 소식이나 전해.
2: 명사수는 고개를 돌린 채 말을 잊지 못했다.
3: 동지, 그럼 말 마십시오. 초지를 빠져나가 허종남과 싸워야죠.
2: 두철추는 명사소를 등에 업었다. 땅바닥은 온통 진흙탕이었다. 두철추는 한 걸음 디딜 때마다 더부룩하게 솟은 풀더미를 찾아야 했다. 제 한몸 가누기도 힘들었다. 그렇다고 등에 업은 환자를 떨어뜨릴 수도 없었다. 처음 얼마 동안은 버틸 수 있었지만 인차 땀이 철철 흘러 온몸이 흠뻑 젖었다. 리소우가 얼른 명사수를 받아 업었다.

이렇게 몇 사람이 그를 번갈아 업고 천천히 걸었다. 날이 저물 무렵에야 사람들은 늪을 지나 명사소를 다시 나무 들것에 올려놓고 걸었다. 하지만 두철추는 이미 녹초가 되어서 발에 돌덩이를 매단 듯 걸음이 무거워지었다. 두철추가 리소에게 당부하였다. 동지가 소용대를 거느리고 가도록 하오. 나는 뒤에서 숨을 좀 돌려야겠어. 명사소를 꼭 수경지까지 데리고 가요. 알았지? 응? 리소우가 그러마 하고는 앞서갔다. 두철추는 한참 쉬다가 날이 저물어오는 것을 보고 서둘러 걸었다. 오리쯤 갔을까? 14살쯤 되는 소년 전사가 두 손으로 배를 끌어안고 고개를 무릎에 박은 채 배낭을 깔고 앉아 있었다. 곁에는 표를 쓰는 도구가 담긴 통이 아무렇게나 굴러다니었다. 가까이 가보니 숨이 멎은 것은 아니었다. 두 번 불렀더니 겨우 눈을 떴다가는 다시 감았다. 식량 주머니는 쌀 하나도 없이 텅텅 비어 있었다. 다행히 물통에 물은 반쯤 남아 있었다. 그는 소년 전사의 머리를 자기 팔에 기대게 하고는 물을 먹이었다. 그러자 소년이 눈을 떴다. 배고 고파 정신을 잃었겠구나. 두철추가 물었다. 소년 전사는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두철추는 식량 주머니를 벗어들고 손대중에 부었지만 반컵 정도 남아있었다. 그는 보리쌀을 반쯤 조심스레 들어서 소년 앞에 가져갔다. 소년은 미안하다는 듯 자그마한 손을 내저었다. 아, 저도 있어요. 그냥 먹어. 두철추가 웃으면서 보리쌀 한 줌을 어린 전사의 손바닥에 쥐어주었다. 소년은 한 입에 다 먹기 아까운지 조금씩 입에 넣고 씹었다.

장편 소설 대장정 88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남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수골태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니언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남철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연변시가학회 전임 부회장 림금산 시인을 모시고 조선종문단 시인 시작품 소개 시리즈를 펼쳐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수고합니다.
0: 네, 오늘은 어느 시인을 소개해 주십니까?
1: 예, 오늘은 예, 다년간 교육 사업을 하시다가 또 잡지사에서도 사업했고 많은 그 시조를 써낸 시조시인 윤태호 시인을 소개하려 합니다.
0: 네, 그럼 오늘도 먼저 윤태호 시인의 프로필부터 소개 부탁합니다.
1: 예, 윤태호 시인은 이미 작고한 분인데 1927년 10월에 용정시 조양천진 남홍동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학동 광동소학교 용정연합중학교를 거쳐서 연변대학 전문학부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동화조선족중학교와 연변사범학교에서의 교편을 잡으시다가 연변교원연수학원에서도 사업했고 중국조선족교육잡지사에서 또 교수연구, 편집 등 사업을 하다가 퇴직했습니다. 그리고 연변시조협회 회원입니다. 그는 예, 수필, 소설 등 산문작품 10여 편 발표했고 시, 시조를 예, 200여 수 발표했으며 1997년에 또 시조집 성산별곡이란 이런 그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는 연변 시조문학 우수상도 수상했습니다.
0: 네, 그럼 그 윤태호 시인의 문학에 대한 또 특히는 이 시조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지요?
1: 예, 그는 자신이 시조집이 그 맺는 말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풍운이 뒤번지는 세상에서 내 한 수 지어 울프면 내 한 수 지어 화답하면서 온갖 풍랑을 헤쳐왔고 상처입은 마음을 달래주고 순화시키며 살아왔으리라. 내가 시조시를 사랑하는 취지가 바로 여기에 있다. 헌데 시조시는 어디까지나 빛을 치는 정품을 써내도록 진력해야 한다. 천리가 명확한 시의를 골라잡고 그 위에 생신하고 이철없고 정제한 형상의 의상을 입힘으로써 자기 개성을 가진 구슬로 되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내가 창작한 시조들은 이런 정품이 되기에는 거리가 멀다고 자긍이 간다. 적나라하게 시의를 드러낸 시조도 있고 또 시의를 너무 깊이 숨겨둔 시조도 간혹 있는 것이다. 시조는 문화예술의 한 분과이므로 문화예술이 직설적 표현과 인연이 없는 것처럼 시조도 직설과는 인연이 없으며 아무리 파고들어도 뜻을 알 수 없는 현학적 표현과도 인연이 없는 것이다.
0: 네, 그럼 이제부터 윤태호 시인의 구체 시조 작품들을 감상하고 또 해설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처음 감상할 작품 제목은 익히는 계절입니다.
2: 익히는 계절 윤태호. 복박도 심어놓고 오동수도 가꾸며 마음의 등 켜들고 인생의 향 빚어가는 피 맺힌 손뿌리에서 별이 동동 흐른다.
1: 예, 전통 시조는 예, 초장, 중장, 종장의 3장 6구, 각 장은 또의 4음보, 그리고 종장 첫 음보는 예, 석자로 고정되는 등의 엄격한 기축을 따릅니다. 이 작품은 예, 오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음보와 자수도 전통 시조의 틀에 완전히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재율과 호흡에서의 시조 특유의 리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시조에서 나오는 이 익히다는 식구는 두 가지 뜻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는 숙성시키다. 그러니까 과일이나 곡식을 시간을 두어 무르익게 한다는 뜻과 또 인생의 성숙을 말하는 것, 이 두 가지 뜻으로 작용합니다. 이 시조는 육체적 노동의 익힘과 정신적 수행의 익힘이 하나가 되어 비로소 인생의 향이 빚어지고 그 끝에서 별이라는 초월적 아름다움이 출현한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피 맺힌 손부리에서 별이 흐른다. 이 구절은 고통과 상처가 아름다움과 신비를 낳는 모순적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조에서의 촉각, 후각, 시각 등이 교차하며 립처적 심상을 만듭니다. 시조 익히는 계절은 전통시조의 정형 성을 현대적으로 해체하면서도 그 리듬과 간결미를 살린 작품입니다. 여기서 익힌다는 일상적 행위를 철학적 성찰의 차원으로 끌어올렸으며 특히 마지막 구절의 역설적 이미지는 강렬한 여운을 남깁니다. 땀과 피로 빚어낸 인생의 향기가 마침내

0: 별이 되어 흐르는 순간을 포착한 현대 시조의 수작입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조 제목은 미담의 땅입니다.
2: 미담의 땅 윤태호. 전설로 아롱진 여긴 그림 같은 장백고원. 산이 좋아 왔었나 보배만아 왔었더냐. 총을 든 쪽바리들이 꼬리 물고 기어든 땅. 해란강 자만사 정산골의 영웅기담. 항일의 그 언덕에 잊지 못할 이야기들. 세월이 흘러 아득하여도 깃발처럼 나붓긴다. 돌격의 나팔 소리 멸쪽으로 타던 연변. 산마다 진달래요 마을마다 렬사비. 미담은 무수한 별로 이 땅에서 반짝인다.

0: 이 시조는 연변제역의 그 항일 투쟁 역사를 찬양하고 그 정신이 현재까지 살아 숨쉬고 있음을 표현했습니다. 이 시조는 단순한 자연리천을 넘어 연변이라는 지정학적 공간이 간직한 항일 투쟁의 서사를 시적 언어로 재구성했습니다. 특히 쪽발이 같은 직접적인 표현과 열사비 진달래와 같은 상징어를 통해 조선족 항일 투사들의 역사적 정체성을 강조합니다. 장백산, 해랑강 등 지점은 연변이 떳떳한 항일의 봉화를 돌격의 나팔소리로 삼아 오늘도 그 여향이 기천에 맴돌이치게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역적 특수성과 민족적 보편성을 결합한 현대시조의 좋은 사례로 역사 현장을 깃발처럼 휘날리고 있어 고무적입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조 제목은 박꽃입니다.
2: 박꽃 윤태호. 매달려 오므리고 지는 해를 기다리나 멀리서 들려오는 옥금소리 하 좋아서 이 밤도 너 홀로 비어 반그시 웃는다지. 저 하늘 은하수에 미역을 감았던가 백설 같은 날개 차고 하얗게 웃는 모습 누리에 밝음을 주는 내 모습이 부셔라.

이 시조 박꽃은이 밤에 피는 꽃의 고고하고 청한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매달려 오므리고 지는 해를 기다리나 라는 첫 구절이니 박꽃이 해질녘에 봉오리를 맺고 밤이 되면 활짝 피는 습성을 섬세하게 포착했습니다. 멀리서 들려온 옥금소리 하 좋아서 이 밤도 나 홀로 피어 반것이 웃는다지. 예, 여기서는 이 달빛 아래 홀로 피어난 꽃이 마치 옥금소리를 듣고 반긋 우는 듯한 전경을 아름답게 그려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저 하늘 은하수의 미역을 감았던가라는 구절은 이 기발한 상상력이 돋보입니다. 은하수에 몸을 담근 듯한 백옥 같은 꽃잎, 백설 같은 날개 차고 하얗게 웃는 모습, 예, 이것은 신비롭고 순결한 이미지를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누리에 밝음을 주는 내 모습이 부셔라는 예, 어둠 속에서 환하게 빛나는 밭꽃의 존재감을 찬탄하며 시를 마무리합니다. 밤에 피는 꽃이라는 소재를 통해 어둠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빛을 발하는 삶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인의 그 섬세한 관찰력과 따뜻한 시선이 느껴져 참 좋습니다.

0: 네, 이어서 감상할 작품은 여름밤입니다.
1: 여름밤 윤태호 모닥불 타는 밤은 안악내를 한가롭다. 모기 떼 쫓아가며 예기장단 웃음장단 애들은 무릎에 자고 기나긴 밤을 팬다. 별 하나 나 하나 잠에 취해 별 세는데 누군가 꺼내놓은 거북선 그 이야기. 우리 엄마 웬일이신지 옷근들어 눈 찍더라.
2: 예, 시조 여름밤은 예, 시골 마을이 정겨운 여름밤 풍경을 예, 상상하게 그린 작품입니다. 천연에서는 예, 모닥불이 타오른 여름밤 아랑네들이 모여 앉아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는 전경으로 시작해서 모기떼를 쫓으며 아기꽃을 피우고 웃음꽃을 터뜨리는 모습, 또 아이들은 예, 무릎에서 잠들고 어른들은 밤이 깊도록 이야기를 나눈 풍경으로 예,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연에서는 예, 밤이 깊어 거북선에 관한 이야기가 펼쳐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시는 예, 여름밤의 더위와 모기소리, 모닥불, 연기, 예, 이야기와 웃음으로 생활정서가 가득한 시골밤 풍경을 한폭의 수채화처럼 그려냈습니다. 특히 전반시에 시골 생활의 짙은 모습과 따뜻한 정이 흘러 더욱 맛있고 구수합니다.
0: 네, 이어서 감상할 시소 제목은 엄마의 손입니다.
1: 엄마의 손 윤태호. 엄마 손 그 두 손은 섬섬 옥순 아니어도 그 손에 꽃이 피고 예쁜 열매 익는다. 주야로 다듬는 손에 나도야 빨간 딸기. 거칠은 엄마의 손 쉼없는 두 손끝 날마다 빛을 짜니 달콤한 향을 빚네. 비 맺힌 두 손끝에선 곳을 돌돌 구운다.
2: 이 시는 엄마의 손에 대한 깊은 경의와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연태화 시인은 일상적 소재를 통해 숭고한 가치를 노래하는 듯 탁월합니다. 엄마 손 그 두 손은 섬섬 옥순 아니어도 라는 식구에서는 어머니 손이 곱고 예쁜 옥순은 아니지만 그 손으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한다고 노래합니다. 거친 손이 오히려 생명을 키우는 원천임을 역설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주야로 다듬는 손이 놔둬야 빨간 딸기라는 식구에서는 이 어머니 손길이 자신을 불꽃 탐스러운 딸기로 키웠다는 감사의 자부심을 느끼게 합니다. 그 아래 거칠은 엄마의 손, 쉼 없는 두 손끝. 이 식구에서는 이 쉼 없이 일하는 어머니 손끝에서 날마다 빛을 짜니 달콤한 향을 빛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이 단순한 노동을 넘어 삶의 빛과 향기를 창조하는 손길임을 형상화했습니다. 마지막에 피 맺힌 두 손끝에선 구슬 돌돌 구운다. 이 구절은 이 굳은 살과 상처로 피 맺힌 손이 오히려 구슬 같은 귀한 열매를 빚어낸다는 감동적인 역설로 시를 마무리했습니다. 어머니 헌신적인 사랑과 희생을 가장 정서적으로 형상화한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시인이 따뜻한 시선이 돋보입니다.

0: 네, 이어서 감상할 시소 제목은 개울입니다.
1: 개울 윤태호. 송송송 샘이 솟아 졸졸졸 노래 곱댄 꽃잎도 동동 뜨고 종이배로 놀던 개울. 동심의 꽃을 피우는 개울은 애들의 집. 까치집 짓고서는 모래성도 쌓았고 땡볕에 그을은 몸물장구에 자맥질. 개울은 환희에 끓는 아이들 극락세계.
2: 예, 이 시소는 아이들이 그 순수한 동심과 자연이 한데 어우러진 즐거운 놀이터도 되고 있는 개울을 노래한 작품입니다. 여기서 예, 송송송 샘이 솟아 졸졸졸 노래 곱던 이라는 식구에서는 의성이 태어 송송송과 졸졸졸이 생생하게 살아서 맑은 샘물이 솟아나 개울을 이룬 모습이 귀에 들리는 듯합니다. 그리고 꽃잎도 동동 뜨고 종이배도 놀던 개울. 예, 이 식구에서는 아이들이 직접 접던 종이배와 떨어진 꽃잎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전경을 그려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동심의 꽃을 피우는 개울은 애들이 집이다라는 이 구절은 개울이 단순한 장소를 넘어 아이들에게 놀이터자 안식처, 즉 집과도 같다는 따뜻한 시선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까치집 짓고서는 모래성도 쌓았고 라는 구절은 아이들이 개울가에서 까치집을 짓고 모래성을 쌓으며 놀던 추억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땡볕에 그으른 몸 물장구에 자맥질을 한다. 이건 여름날 뙤약볕 아래서 신나게 물놀이하던 아이들이 모습을 생생하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개울은 환희에 끓는 아이들 극락세계라는 구절에서의 극락세계라는 강렬한 표현을 통해 아이들에게 그때는 개울이 얼마나 행복하고 완벽한 공간인지를 힘주어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단순한 자연 풍경 묘사를 넘어서 어린 시절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했을 개울가의 순수한 기쁨과 자유로움을 생생하게 재현해냅니다. 시인이 따뜻한 회상과 섬세한 언어 감각에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0: 네, 이어서 감상할 시소 제목은 덕성탑입니다.
1: 덕성탑 윤태호. 부귀를 탐내는 이 명예를 노리는 니 인생은 풍진 속에 시시각각 병들어도 모두의 가슴 속에는 밝은 거울 있더라. 량심의 그 거울에 조석으로 비춰보면 몸 닦고 맘 닦으면 구슬인들 안 되랴. 자고로 깨끗한 맘터에 덕성탑이 서더라.
2: 예, 이 시조 덕성탑은 인간의 내면 수양과 도덕적 성찰을 노래한 작품입니다. 먼저 세속의 명예와 부귀를 쫓는 사람들을 언급하며 세파 속에서 인간의 마음이 쉽게 병들고 흔들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아래 구절에서는 아무리 세속에 물들어도 모든 사람이 본심에는 선하고 맑은 거울, 즉 양심이 존재한다는 깨달음을 전합니다. 즉 그 양심의 거울을 아침 저녁으로 들여다보며 몸과 마음을 닦으면 누구나 구슬과 같은 빛나는 인격이 이룰 수 있다고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자고로 깨끗한 맘터에 덕성탑이 서더라 라는 구절에서는 결국 덕성의 탑은 청정한 마음이 터 위에서만 세워질 수 있다는 진리를 담담하면서도 힘있게 전합니다. 이 시는 겉으로 드러나는 성공보다 내면의 도덕적 완성을 더 높은 가치로 여기는 동양적 수양론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시인이 덕성탑이라는 건축적 이미지를 통해 인간 정신의 숭고함을 형상화한 점이 인상적입니다.

0: 네, 계속해서 감상할 시소 제목은 교단의 꽃입니다.
1: 교단의 꽃, 윤태호. 하마는 꽃 중에도 교단의 핀 꽃이 곱다. 오를 땐 설레다도 내릴 땐 웃는 가슴. 흰 가루 머리에 쓰고 반긋반긋 웃는다. 하늘에 뜨는 별 하나 둘 세는 쟁이. 이 언덕 저 골짜기

0: 우리 누님꽃이 좋아 영원히 피게 노란다 교단에서 웃는 꽃
1: 예, 교단의 꽃은 스승의 헌신과 교육자의 아름다움을 꽃에 비유해서 노래한 작품입니다. 온갖 꽃 중에서도 예, 교단, 즉 교육의 현장에서 피어난 꽃이 가장 곱다고 예, 시작했습니다. 흰가루 머리에 쓰고 방긋방긋 웃는다는 분피가루를 뒤집어쓰면서도 환하게 웃는 선생님 모습을 따뜻하게 그려냅니다. 이 흰가루는 곧 스승의 땀과 정성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을 별에 비유해서 하나하나 세어보는 재미를 노래합니다. 이 언덕 저 골짜기에 술을 놓는 꽃이 좋아라는 구절에서는 이 제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피어낸 아름다운 꽃들을 바라보는 기쁨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교단이라는 자리에서 영원히 꽃처럼 피어 웃음을 잃지 않겠다는 스승의 굳은 다짐이자 사명감을 노래합니다. 이 시는 화려하지 않지만 이 묵묵히 제자들을 가꾸는 교사의 삶을 꽃이라는 아름다운 이미지로 승화시켰습니다. 특히 흰 가루와 별, 언덕과 골짜 등의 소재를 통해 교육 현장의 일상적인 풍경을 시적으로 형상화한 점이 돋보입니다. 스승의 날이나 교육자를 기리는 자리에서 자주 랑송될 만한 감동적인 작품입니다.
2: 네, 이어서 감상할 시소 제목은 모성입니다.
0: 모성 윤태호 가슴에 고스란히 사랑산을 쌓는 니 열도 나침 앞폭에 옥동자 감싸안고 꿈에도 주야라 장천 하늘나라 오른단다 한생 쌓은 사랑산을 고스란히 다지고도 무언가 더 못 줘 가슴 뜯는 우리 엄마 모정은 무궁한 샘물 엄마 지은 금노래
1: 예, 여기서 모종은 이 하늘로 무칭, 예, 그러니까 어머니 사랑을, 예, 어머니 정을 예, 말하는 거죠. 이 시조는 앞부분에서는 이 어머니 가슴 속에 사랑이 산처럼 쌓여있음을 노래합니다. 열두 나 치마폭이 옥동자 감싸 안고는 자식을 치마폭에 꼭 감싸는 어머니 모습을 그렸고 꿈에도 주야 장천 하늘나라 오른단다는 잠든 순간조차 자식을 위해 하늘나라에라도 오르고픈 어머니 간절한 마음을 초월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다음 한생 쌓은 사랑산을 고스란히 다 죽어도 무언가 더 못 주어 가슴 뜯는 우리 엄마라는 이 구절이 특히 가슴을 칩니다. 마지막 모종은 무궁한 샘물 엄마 지은 금노래라는 구절은 모종은 마르지 않는 샘물이자 어머니가 지은 황금빛 노래로 비유하면서 시를 장엄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이 시는 어머니 사랑이 얼마나 무한하고 헌신적인지를 사랑산, 샘물, 금노래 등의 풍부한 이미지를 통해 형상화했습니다. 특히 더 주지 못해 가슴 뜯는 이라는 표현은 어머니 사랑이 결코 채워질 수 없는 오히려 더 베풀고 싶어하는 근원적인 특성을 생생하게 전달한 시인이 다른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일상적인 소재를 통해 보편적이고 숭고한 정서를 노래한 수작입니다.

0: 네, 이 풍요로운 가을날 윤태호 시인의 생활 맛이 다분하고도 은근한 정이 차넘치는 시조를 감상하고 또 림금산 시인의 해설 잘 들어보았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1: 예,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0: 네, 이상 오늘 프로 여기서 줄입니다. 이 시간 시랑송의 최명욱, 프로 제작의 정설매, 프로 편집과 진행의 남철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연연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우리가 노래를 좋아하는 이유는 노래로 마음을 전해주고 위로해주며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김인덕 작사, 장영남 작곡의 노래가 좋아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한철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고향을 떠나 살아가는 이들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간절함을 노래한 가요. 황상박 작사, 김봉호 작곡의 고향 가사를 전해드립니다. 렴수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행복한 기운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최관석 작사, 리철수 작곡의 우리 행복 도동시를 전해드립니다. 황은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사랑과 희망,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김광룡 작사, 김창근 작곡의 여성인창, 사랑찾아 희망향해를 전해드립니다. 리에화 김금매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에 우리는 더 따뜻해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행복해집니다. 정소나 작사, 리학군 작곡의 내 사랑 그대를 전해드립니다. 리학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0: 비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의 진찰번호는 20년 림상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뜸,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연변라디오 조선호 뇨소종합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뇨소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중국 연변을 중심으로 동북아 전역을 향해 정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뇨소종합방송은 연변 지역 사회와 우리 동포들과 함께 중국 조선족 민족문화를 선도해가는 비전 있는 방송을 지향합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뇨소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규정을 준수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 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 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초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과 안과 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 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 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몽속통은 전련자 방해, 해금사 침략, 딜바의 육계, 인공사향 인공우황, 진주 수곽농축분 등 29가지 진귀한 중약재로 조성된 큰 처방입니다. 일약 2제로 된 처방으로 부복과 치멸을 따라 붙이는 고약이 따라갑니다. 약 효과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오래 치료해도 효과가 잘 나지 않고 중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잘 치료하는 우수한 몽약입니다. 오염없는 몽골 대초원에서 자란 중약재로 조성된 몽속통은 청열 해독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하며 경락을 소통시키고 근육과 골격을 튼튼히 하며 피부를 윤활하게 합니다. 또한 백내병, 즉 대뇌 척추주의신경염과 반신불수 풍습, 류머티즘 관절염, 근육 위쪽 신경마비, 간과 신장이 상하고 온욕 열병 등 오래 치료해도 잘 낫지 않은 난치병을 해결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매 됩니다. 방송 위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장수루우방은 순중약으로 된 OTC 감류 국약입니다. 맥동, 천동, 숙지화학, 텍사, 산소유, 진주, 구편 등 28가지 진귀한 약재로 된 장수 제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근본을 다지고 원기를 회복시켜주며 간기가 막히고 비장이 허해서 생기는 입마름, 야간 식은땀, 수족심, 열감 증상과 손발이 차고 반응이 둔하며 허리다리가 시큰거리고 신장 기능의 저하로 나타나는 증상과 일찍 백발이 생기는 등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장수루우방은 건강하게 장수시켜주는 진귀한 약재들로 구성이 된 큰 처방입니다. 9g으로 된 환약으로 하루 식전 한 번씩 저농도 소금물 혹은 따뜻한 물로 복용하시면 빠르게 기운이 차오르고 머리가 맑아지며 숙면에 도움을 드립니다. 장수루우방 무료 배달 번호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불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추석과 국경절 맞이 대형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몽속통 약품은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면서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 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장수로방 약품은 한 곽의 가격 198원이고요. 20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고 40곽을 사시면 30곽을 더 드리면서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장수로방과 더불어 멍석통 그리고 명서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장수로방, 장수의 비결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는데요. 하루에 한 번만 아침에 식전 한 시간 전에 딱 드시면 온 하루 동안 아주 편해지는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면서 지금 독산 우대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한 가게 198화대에서 6일 동안 복용할 수 있습니다. 큰 한각 안에는 6알이 들어있는데요. 한 알이 9g입니다. 9g이면 그게 아주 큽니다. 모든 그 우왕상 칭환 우왕해독한 그게 1.5배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이번에 추석 국경설 맞이 큰 우대 활동이 진행되는데요. 40각을 싸면 30각을 줍니다. 그러니까 40각에 30각이게 되면 한 각은 6세 동안 복용할 수 있으니까 70각에게 되면 6, 7, 2, 42 한 1년 남짓하게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었는데 이 제품 자체는 드셔보시게 되면 그 효과성은 느끼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요. 적게 싸면 20각을 싸도 10각을 주긴 줍니다. 그런데 40각에 30각 주고 1,000원은 빼줍니다. 한 각의 가격은 100원 좌우밖에 되지 않습니다. 멍석통 이 제품 자체는 멍약에 속하는데 빨리 막힌 걸 통하게 해주는 제품입니다. 498원 한각을 하고 있는데 1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15각에 10각을 주고 1,000원을 또 빼줍니다. 명서방은 15각에 15각에 1,000원 빼주는데요. 한각은 30일 동안 598원 하는데 이때 평균 가격은 290원 좌밖에 되지 않으니까 귀합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장수로방 이 제품 자체는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이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특히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가운데서 이 제품이 제일 돌출한 특점 자체는 꾸범 폐유엔 해소입니다. 근본을 지키고 원기를 돋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원기는 어디에서 오는가? 콤파치 원기를 돋아주는 차원에서 모든 功能을 높은 수준으로 올려주는 이런 역할, 올리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죠. 중약은 쌍후싱, 올리쳐주는 것과 천장내 내리누르는 것, 열이 나는 것 내리누르는 것, 천장내 기가 부족한 거 올리쳐주는 것은 쌍후싱, 이런 중약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여기에 포함된 부산청양 해소는 성분이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곰팥이 든든해야 오장이 든든하고 오장이 든든해야 심장도 든든해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곰팥이 든든하게 해주는 특수한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머리 가운데 인상이 있으라고 생각하는데요. 거우변이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거우변, 구변이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해구변이라고 이 제품 자체는 전 시장에서 알아주는 콤파츠 빨리 도와주는 이런 성분에 속하는데 구변이 들어갔고 바지텐이 들어갔고 그리고 우슬이 들어갔고 록각교가 여기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콤파츠를 도와주는 데는 특수한 역할하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는가 하면 그리고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 한 가지 한 가지 분석해보게 되면 빨리 기혈 부족을 나타내는 이런 이걸 빨리 쳐주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고 간과 콤파츠를 도와주게 하는 뚜중이라든지 복분자라든지 토사자라든지 산주회라든지 이런 성분이 들어가서 간과 콤파츠를 도와주면 눈이 좋아지고 정신이 나고 빨리 원기를 회복하는 그리고 경락을 빨리 수통시켜주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0: 네, 잠시만요.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장수로방 쓰는 환자입니다. 저는 한 달 넘었었습니다. 왜냐하면 매년에 맥이 없고 소화가 아예 되고 어림쓰이 나고 예, 기억력이 상실되고 이래서 선생님 강의 듣고 점차마 값이도 저렴하고 해서 그래 써봤는데 야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래 딸이 맥이 없어서 걸지도 못하던 게 예.

0: 맥이 오고 정신하고 이렇게 능력이 돌아오고.
1: 그 말이 맞습니다.
0: 예. 섭외 그렇게 반섭외 나섭외 그렇게 잤던 게 예지고 많이 봐서 두 번 봅니다.
1: 지금 우대성서를 하게 되면 한가게 100원 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수한 제품 이번에 기회입니다. 예, 소변차수가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 기쁘게 잠을 잘 수 있다. 그렇죠.
0: 그리고 소화가 잘 되고 밥을 잘 먹고 예. 그리고 혈압 조절이 잘 되고 하니까 정신이 납니다. 매교 그렇죠. 계속 들어누고 있지. 예. 그거 얼마 좋습니까? 활동도 좋고.
1: 그렇습니다.
0: 그래 예. 예. 그리고 멍석통기다가
1: 멍석통 발음이 조금 예. 힘들죠. 멍석통 예. 몽골은 멍 빠르게 빠르다는 속도란 속통 통한단 말 멍석통 예.
0: 예 저는 이 그런 중풍 후유증으로 예 많이 고사하고 있습니다.
1: 예.
0: 손발이 마대고 머리가 허리 터고 나무 그래서 아프다 하면 머리 터질 것 같고 예 그래서 약고 청약도 많이 쓰고 친구도 많이 하고 했는데 효과를 보지 못했는데 그래 요거 써볼까 안해서 별로 내게 맞을 것 같아서 그래 써볼까 안해 그런다 맥힌 거 열려준다지 또 심장이고 간이고 다 도와준다.
1: 그렇죠.
0: 얼마 좋습니까?
1: 예.
0: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배달받자고 전화.
1: 아 여사분이 이제 말씀한 사정 들어보니까 이미 중풍도 온 경력이 있지 하니까
0: 예.
1: 이 제품 자체를 선택하는 게 너무 우수한 선택으로 될 수 있으니까 이 제품 자체는 일단 하루에 한 번만 드십니다. 그러게 예. 되어 있으니까 편리하지요. 이제 그 장수로 방은 아침에 식전에 드시고 이거는 저녁에. 그 식후에 드시면 됩니다. 예, 예.
0: 예. 그럼 예. 얼마나 좋습니까? 점점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 나올까나. 그 어제 노인들이 다 어제 건강하게 잘 남은 게 하고 뭐.
1: 그렇죠.
0: 그러니까 예, 이 좋을 때 이래 싸서 좀 쓰자 그랬는데.
1: 옛날에는 명은 하늘에 달렸다, 타고난다 이렇게 하는 그것도 그런 점도 있겠지만 해도 지금은 옛날에 30 해방 직후에는 평균 나이가 39세였는데 지금은 기본 뭐 70대 말 80대 초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다 옛날에 그 하늘인데 우리가 지금 만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좋은 기회는 여러분들이 선택하게 갈린 겁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우리, 그, 우리 집사람이, 예, 요, 2년 전에 불이 한번 와대가지고, 예, 저기, 뭐니까, 반신 후, 지금 한짝 파대하고, 한짝 다리 잘 못 쓰고, 어느 장애도 있고, 예, 하여튼, 예, 불이 한번 왔다면, 여러 면에 다 해줬습니다.
1: 예.
3: 손발도 차갑고, 머리라는 게 항상 아프다고, 이제. 그래서, 예, 이, 요번에, 예, 이 몽석통 갖다 썼습니다.
1: 예. 빠릅니다. 이 제품 자체가 놀랄 정도입니다. 예.
3: 확실히 써볼까나, 그 말 맞다나, 예, 이게 속하게, 예, 입하고도 통하게 됐다.
1: 예, 29가지 유효 성분이 들어간데, 다른 데서 없는 특수한 성분이, 인공사양이라든지, 인공우황이라든지, 물소뿌리 농수뿐이라든지, 이런 진주라든지, 다른 데 천샹이라든지, 이런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빨리 통하게 해주는 데는 그만한 약재가 그만한 역할을 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3: 예, 그러니까 지금 예 어느 장애로 지금 이렇게 예, 말하는 것도 어느 예.
1: 알아들을 수 있고 본인 표달한데 막히지 않고 그러면 되는 거죠.
3: 예, 나이 지금 낫고 그리고 지금 아침마다 예 원래 나 한제 나가서 조금 더 먹었습니다.
1: 아, 예.
3: 그런 게 지금 요즘에는 예 이거 이 약 쓰매부터는 예 나가서 예 한 10분 20분씩 조금씩 돌
1: 이거.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점차 이제 시간 늘어날 겁니다. 예, 예.
3: 예, 지금 뭐 점차적으로 그래도 이게 좋아 하루하루에 좋아지는 게
1: 아니니까
3: 예. 확실히 약은 예, 특수하게 효과도 정말 빠르고 예.
1: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은 제가 책임지고 여러분들한테 교대해 드리는 건 특수합니다. 예, 예.
3: 몸도 차갑던 게 손발이 많이 차갑고 그랬던 게
1: 따뜻해 나죠. 예,
3: 잘 통하는지 지금 손발도 많이 따뜻해 나고 그리고 반점이네 못담 이런 게 반점 잘 단다. 그러니까 아침이나 정신하고 예. 지금은 완전히 예, 요즘에는 정말 그런 굉장히 지금 변했습니다.
1: 예, 그렇죠.
3: 야 이번에
1: 빠릅니다 이 효과가.
3: 예, 이런 좋은 약 만났을 적에 좀 이 약으로 좀 구두 써가지고 좀 병 완전히 완치되게 이제 안시에 좀 더 쓰게 되면 완전히 예, 이 파리다리암 쓰는데 뭐 크게 영향 있는
1: 거 그렇죠. 그럴 뿐만 아니라 새롭게 중풍이 오는 거는 그거는 뭐 이래 막아주게 되어 있죠. 지금 증상의 개선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기본으로서 막힌 걸 열어주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건비의 역할을 하거나 명목 천간의 역할을 하거나 여러모로서 한을 몰아내거나 변이 잘 통하거나 이런 성분

0: 21가지 성분이니까 충족하게 여기 다른데 없는 진귀약자가 들어갔으니까 효과성은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1: 네, 그전보다 위도 영 좋아하는 밥도 영 잘 먹습니다.
0: 아, 그렇죠. 밥 잘 먹어야 돼요. 환자방문 갔다 밥 잘 먹던가 못 먹던가 이거부터 물어보지 않습니까? 먹지 않으면 먹지 못하면 당신은 오라지 못하다 이렇게 인정하게 돼 있는데 잘 먹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성분도 여기에 들 건비 역할을 하는 성분이 들어갔으니까 실험 나도 됩니다.
1: 예, 오늘 그래 이 활동 이렇게 국경전하고 이 수족 활동에 이 솔직히 오늘 15가게 배달 받으시다.
0: 예, 멍석통은 15가게 10가게 1,000원 빼줍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0: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장수로 우방은 순중약으로 된 OTC 감육 국약입니다. 맥동, 천동, 숙지화학, 텍사, 산소유, 진주, 구편 등 28가지 진귀한 약재로 된 장수 제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근본을 다지고 원기를 회복시켜주며 간기가 막히고 비장이 허해서 생기는 입마름, 야간 식은땀, 수족심, 열감 증상과 손발이 차고 반응이 둔하며 허리다리가 시큰거리고 신장 기능의 저하로 나타나는 증상과 일찍 백발이 생기는 등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장수로방은 건강하게 장수시켜주는 진귀한 약재들로 구성이 된 큰 처방입니다. 구불암으로 된 환약으로 하루 식전 한 번씩 저농도 소금물 혹은 따뜻한 물로 복용하시면 빠르게 기운이 차오르고 머리가 맑아지며 숙면에 도움을 드립니다. 장수로방 무료 배달 번호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2: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제가 예 멍석통을 쓰고 있습니다.
0: 예.
4: 지금도 쓴지 한 10일 가량된다 한 열흘 됩니다.
0: 아, 열흘이 효과 나타납니다.
4: 예. 예, 효과 알립니다. 아주 빠릅니다.
0: 다른 제품은 3주로 하지만 이 제품은 4일, 일주일, 열흘 이렇게 되면 효과가 많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
4: 예, 혈압약이 예, 그냥 40ml부터 20ml, 20ml부터 예. 이거 지금 내리 줄여 먹습니다. 아, 지금 알로데피 이 오늘 가서 내가 약을 받습니다.
0: 경락을 수통시켜주는 게 심장 경락을 주약에 이제 심장 내경락을 잘 수통시켜주게 되어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맞습니다.
4: 이거 혈압약 아예 먹으니까 이 콩팥이 아예 아프단 말이야.
0: 아, 혈압약의 부작용이 얼마나 큰데. 어, 예.
4: 예, 오, 골치냐 벌써. 그 다음에 이 약으로서 이렇게 하는 거 빠르고, 혀가 빠르고, 이렇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항상 뭐, 누가 말해도, 전화 소리도, 뒤에서 누가 나를 불러도, 와락깍 놀라고, 이런 게 있는데, 지금 그게 조금 사라졌습니다.
0: 그렇죠.
4: 예, 예, 예. 그리고 반에 악몽이 영심해가지고, 그래서 악몽이 할 때는 그래서 막 그래서 식은땀 팍팍 흘려가지고, 감기가 와 겁이 납니다. 식은땀 흘리면 맥도 없고
0: 그렇죠.
4: 그렇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심혈도 빠르던 게 그것도 지금 나사졌습니다. 심혈이 막
0: 빠르게 통하게 해주는 제품이니까 통감에 경락에 통감에 문제가 없습니다. 막혀서 문제가 여러 가지 백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
4: 아,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소화계통 얼마나 좋겠습니까? 소화도 그래서 척척 잘 되니까.
0: 그렇죠.
4: 내가 이거 약품에 내가 아주 이거 정말 호기심이 들어서 내가 이거 배달을.
0: 예.
4: 예. 거기 향, 심향, 목향.
0: 예. 7개 향이 포함됐습니다. 예, 예.
4: 향이 맞습니다.
0: 예. 경락이 잘 썼던데. 예.
4: 경력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심양이 들어갖고, 또, 그런 심장도 좋아지고, 이렇더란 말입니다.
0: 그럼요.
4: 영 좋습니다. 어떻게 하나.
0: 예.
4: 그래, 저기 뭐입니까. 계속, 예, 저는 이런 약이 아주 특수한다, 이야기가. 예. 그러니까 계속 저는 쓰려고 내 선생님께 전화 드리고, 이번에 활동이 얼마나 좋습니까?
0: 그렇죠.
4: 그래, 예. 내가 쓰고 좋으니까 내 동생이도 권장해서, 예. 함께 쓰도록 하겠습니다.
0: 예, 이번에 또 예, 이 제품 자체는 드시고 붙이고 하는 일은 일약이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붙이는 데는 당뇨병은 당뇨병 그게 딱 그림에 나오는 전열선 전열선 부위 기관지염은 기관지 그 부위에 그리고 반신불수면 반신불수 때문에 그 시어웨이가 나 침혈이 나옵니다. 유선염이면 유선염 그 침혈이 붙이고 드시고 하게 되면 뭐 때문에 효과가 그리 빠르게 되었는가 하면 겉으로부터 속으로 속으로부터 겉으로 진공합니다. 병 부위를 그러니까 예.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
4: 예. 그리고 약품 보니까 예, 내 약품은 상세히
0: 29가지 약제가 예.
4: B20으로 됐다 말입니다. 이야기
0: 예, B0으로 예, 그런 설법도 있습니다. B0으로 됐기 예. 때문에 안전성이 강하다 예. 그렇죠.
4: B로 됐다 말입니다. B로 그러니까 예. 아주 좋지요. 예, 예. 약품이가 예. 예. 예, 좋지요. 그래 내 동생하고 같이 쓰려고 하면 젊으니까 중풍도 방지하고 난 중풍에 아예 걸렸지만 예방도 할 수 있답니까?
0: 예, 그렇죠.
4: 이번에 이 배갈도 받고 예. 내 선생님께 전화드립니다.
0: 예, 잘 이용하시기 예. 바랍니다.
4: 예, 감사합니다.
0: 늘 건강상수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몽속통 이 제품 자체는 하루에 한 번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일단 한 번에 20알씩 드시면 보름 동안 들 수 있고 30알씩 복용하면 열흘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는데 큰 한각 안에 그 포장도 아주 잘 됐습니다. 300알이 들어있는데 큰 한각 안에는 모두 작은 열각 한각 안에는 그 100알씩 들어있어서 이래서 총체적으로 300알이 들어있는데 이 제품 자체는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일약 이제로 되어 있습니다. 구복약과 외용약 이렇게 된 제품 자체는 속으로부터 겉으로 겉으로부터 속으로 이게 효과가 빠르게 되어 있습니다. 붙이는 고약은 하루에 20시간 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큰 한각 안에는 모두 두 봉지가 들어있는데 한 봉지 안에 네 펠이 들어있으니까 야두 펠이 들어있는 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는 약하고 붙이는 약이 거의 맞아떨어지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드시고 붙이고 하게 되면 어중간한 막힌 걸 풀어주는 데는 효과를 보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품 자체는 주의하게 지금 여기 이미 사신 분들 가운데서는 여기 장족의 언어와 몽족의 언어, 몽고족의 언어, 장족의 언어는 백맥병이라고 하게 됐는데 백맥병 자체는 뇌혈관을 위주로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백맥병은 위주로 신경계통의 질병과 그리고 척추 주위신경염 이걸 포함해서 말하게 되었는데 쉽게 대하자면 뇌혈관, 심장혈관 질병을 막힌 걸 위주로 말하게 되었다 이렇게 대하면 되겠습니다. 백맥병 그리고 이것은 장족의 언어고 몽족의 언어는 협일오서라고 이렇게 그게 어떤 분들이 이거 보기 무슨 말인가 대하기 어려워할 수 있는데 협일오서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몽족 몽이 설법에 속하는데 위주로 관절통으로 대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막힌 걸 해결해 관절통도 역시 경락이 막혀서 통증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심장과 뇌혈관의 질병도 역시 막혀서 통증으로 전달되고 그로 인해가지고 심장과 뇌혈관의 질병이 진일보로서 진행되게 되었는데 이렇기 때문에 이 백맥병, 협일오소 모두 장족과 몽족이 그 이학에서의 설법에 속하게 되었는데 막힌 걸 열어주는 제품이다 이렇게 되라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몽속통 이 제품 자체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는 특수한 성분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잘 대하라고 계시는데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는 7개 향이 들어가 띵향, 투무향, 목향, 담향, 침향, 인공사향, 천향 이런 역할하는 성분이 들어갔는데 이런 성분들 자체는 기본으로서 한을 몰아내고 경락을 소통시켜주고 콤팥을 도와주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가 기본으로서 지금 부중하고 그러니까 룬창 통변해주는 역할은 육두그란 성분 자체는 원중싱칠해주 그러니까 원중이란 건 여러분들은 저는 약을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중이라는 것은 소화계통을 말합니다. 간, 콤팥, 비장, 위장 담낭 이 계통을 말해서 중이라 한데요 부중하고 원중해족에 덮여준단 말입니다. 그리고 기혈이 잘 숙통되게 해주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고, 서창 지시해주는 변이 잘 통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5: 몽석통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예, 몽석통은 잘 선택됐습니다.
5: 예, 용이 이 한 2년 전에 당뇨 있으면서 이 심혈관 넣고 들어왔다.
0: 당뇨가 심장과 뇌혈관에는 제 방해꾼이죠.
5: 예. 예, 그런 게 그냥 그저 얼굴이 푸들거리고 눈이 시물거리고 안구하는 그냥 그런만 욕구
0: 당해. 예.
5: 테라피용 파슬리. 예. 테라피하고 하루에 두 번씩 먹는 것도 별로 떨어다니고 그냥 높아 올라가면 그랬으니 안구만 그냥 그러면 욕구 먼 길도 못 갔습니다. 무서워서.
0: 예.
5: 심장이 후두두두라고 예. 맨날 어디 떠주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또 답답하기도 하고 예. 이래던 게 이 몽석통 지금 쓰니까 나의 용 좋습니다. 얼굴이 푸들거리던 것도 이렇고 눈이 시물거리던 것도
0: 예예.
5: 근데 머리도 아예 아프고
0: 예.
5: 머리도 아예 용 좋습니다.
0: 그렇죠.
5: 예. 그리고 이 심장도 지금 그렇게 떨리는 것처럼 예. 그런가 하면 술 준다거든. 혹시나 그래도 예. 후두두두
0: 여기 인공 사양이 들어갔는데 말할 것 있습니까? 사양의 중풍 막아줍니다. 예.
5: 어쩌든지 저기 이 몽골약이 돼 그런두 예. 정말 이 몽골약이 좀 때나 써보면 효과 좀 좋단 말입니다. 예.
0: 물소뿌리 농축분도 들어갔지 중풍 막아주는 데는 아마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좋은 제품이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5: 예. 어쩌든지 이 몽골약이 효과 좀 빠르고 좀 좋습니다.
0: 그렇죠.
5: 그래서 예. 오늘 배달받아 그냥 계속 쓰자 그린다.
0: 그렇게 하세요. 잘 쓰시기 바랍니다.
5: 예. 네, 감사합니다.
0: 예. 네.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지금 몽석통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빨리 통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장수로방 이 제품 자체는 처방 자체가 우수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특히 이 제품 자체는 콤파지 부족으로 나타나고 간 부족으로 나타나고 수면 장애가 있고 변이 잘 통하지 않고 소화가 슬대고 경락이 막히고 이런 걸 풀어주는 데는 빠른 역할을 하게 되는데 호흡기 문제를 포함해서 좋은 치료효과를 보게 되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하루에 한 번만 딱 드시면 됩니다.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이 진주라든지 구변이라든지 록각교라든지 복분자라든지 구기자, 육종역 이런 우수한 성분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통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으면 특히 우리 네. 장수로방 이 제품 자체는 근본을 지켜주고 원기를 돋아주는 이런 차원에서
2: 네.
0: 컴파치 공동을 충분하게 활약하는 이런 좋은 제품으로 널리 알려집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말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연변 지역과 동북아 지역을 가청권으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 라디오 조선의 25분에는 매주 일과 9시 살롱 토크쇼가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연 가요 데이트 11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2시 연변 뉴스 12시 20분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1시 행복 충전소 1시 40분 라디오 극장 2시 민요 광장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매주 일가 4시 출발 라디오 속으로 5시 중앙인민방송국 조선말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6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50분 가요산책 7시 연변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행복한 세상 정다운 목소리 8시 주부클럽 8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9시 30분 라디오 극장 9시 50분 가요 산책 10시에는 문학 살롱이 방송됩니다.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밤 11시 10분에 연변 라디오 조선어 뉴스 종합 방송이 전부 끝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그는 소년 전사의 머리를 자기 팔에 기대게 하고는 물을 먹이었다. 그러자 소년이 눈을 떴다. 배고 고파 정신을 잃었겠구나. 두철주가 물었다. 소년 전사는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두철주는 식량 주머니를 벗어들고 손대중에 보았지만 반컵 정도 남아있었다. 그는 보리살을 반쯤 조심스레 들어서 소년 앞에 가져갔다. 소년은 미안하다는 듯 자그마한 손을 내저었다. 아, 저도 있어요. 그냥 먹어. 두철주가 웃으면서 보리살 한 줌을 어린 전사의 손바닥에 쥐어주었다. 소년은 한 입에 다 먹기 아까운지 조금씩 입에 넣고 씹었다. 보리살은 금방 바닥을 보였다. 소년은 잔뜩 움츠리고 있던 몸을 조금씩 피었다. 하지만 기운이 딸리는지 단숨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는 못하였다. 도철추는 보리가 조금 남아있는 식량 주머니를 쥐고 한참 머뭇거리었다. 남은 식량을 모두 줄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는 곧 마음을 돌려먹었다. 그래, 사람을 구하려면 제대로 구해야지. 그는 어린 전사의 손을 잡고 남은 보리살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쏟아냈다. 먹어. 먹고 나면 기운이 날 거야. 소년은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그 자리에서 볶은 보리살을 모두 먹어치웠다.

철수는 남은 물도 몽땅 건네주었다. 손에는 기운을 차려는지 배시시 웃었다. 이제는 괜찮아? 응? 두철주가 물었다. 예, 기운이 좀 납니다. 손인이 또랑또랑하게 대답을 했다. 동지는 선전돼 있지? 어? 네. 설산을 지날 때 본 것 같아서 콰이바를 치면서 공연을 했지. 네, 그렇습니다. 저도 아저씨를 본 적이 있어요. 준희에서 대회를 열었을 때 다들 아저씨를 뭐라고 부르던데요. 난 두대장장이라고 해. 별명이지. 아저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 처지에서 죽었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몇 리를 걷자 두철추는 어린 전사를 따라갈 수가 없었다. 나는 가면서 뒤처진 사람들 챙겨야 하니까 먼저 가도록 해. 소녀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총총히 길을 다그치었다. 날이 점점 어두워지었다. 거친 들판을 혼자서 걷고 있자니 당황하여 너무 서두른 것인지 한쪽 발이 수렁에 빠지고 말았다. 마음이 급해서 발을 뺀다는 것이 그만 다른 발마저 빠지고 말았다. 두철주는 수렁에 빠진 사람들이 몸서리치던 모습이 잇따라 머리에 떠올랐다. 두 발을 빼려고 움직였더니 어느새 무릎까지 빠져들어갔다. 침착해. 금방 누군가 지나갈 거야. 그때까지는 움직이면 안 된다고. 하지만 찢어지는 듯한 바람 소리만 들릴 뿐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두철주는 또 발버둥치기 시작했다. 이윽고 물컹한 흙이 허벅지를 삼키었다. 이럴 땐 오히려 눕는 게 낫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았지만 주위가 모두 진흙탕이라 그럴 수도 없었다. 두철주는 한동안 머뭇거리다가 땅에 엎드렸다. 밤은 점점 깊어갔다. 이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뒤이어 가랑비가 조금씩 흩날리었다. 담이 큰 두철추도 이번만큼은 가슴이 서늘했다. 행군하는 길이니 어딘가에 대호에서 떨어진 사람이 있을 터였다. 목이 터져라 외치다 보면은 누군가 듣고 구해주겠지 하고 생각하였다. 취사병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구해줬던 일도 생각이 났다. 두철주는 큰 소리로 외치었다. 동지! 동지! 어디에서도 답이 들려오지 않았다. 오늘 정말 끝장인가 보군. 두려움은 더욱 그만 갔다. 몇 번 몸부림을 치자 이제는 허리까지 잠기었다. 그래도 두철주는 누군가 구해줄 사람이 올 거라고 믿었다. 날이 새면 언젠가는 수용대나 뒤따르는 부대가 지나갈 터였다. 더 빠지지 않으려고 두 손으로 한사코 땅을 짚었다. 이렇게 내일까지 버티리라 마음을 먹었다. 그는 눈을 크게 뜨고 내내 앞을 바라보았다. 흐릿허브한 가운데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한 사람이 아니었다. 여러 사람이 저벅저벅 걸어오고 있었다. 붉은 별이 달린 홍금 모자를 쓴 대우가 보이었다. 사랑하는 동지들이 걸어오고 있었다. 준이에서 리소와 함께 폭죽을 들고 홍군을 맞을 때처럼 기쁘고 반가웠다. 얼마나 지났을까? 두철주는 비가 내리는 통에 잠에서 깨어났다. 두 손은 여전히 땅을 짚고 있었다.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파났다. 그는 물통을 꺼냈다. 안에는 물이 몇 모금밖에 없었다. 조심스럽게 두 모금 마시고 나니 후려

0: 그래도 배고픔은 가시지 않았다. 그는 풀잎을 뜯어 우걱우걱 씹었다. 하지만 너무 쓰고 떫어서 곧 뱉어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몰자는 곳에 죽은 말뼈가 널브러져 있었다. 어제 본 말보다 덩치가 더 큰 것 같았다. 고기도 꽤 많이 붙어 있었다. 조금만 더 키워가면 잡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한밤중이 되자 횃불 77개가 들판을 가로질러 다가왔다. 사람들이 마침내 두철수 곁에 이르렀다. 앞장선 사람은 리소후였다. 하지만 두철수가 완전히 늪에 빠져버린 뒤였다. 붉은 별이 달린 모자를 쓴 머리와 넓은 어깨만이 질탕으로 삐죽 솟아있었다.
1: 태정동지! 태정동지!
0: 리소우가 가슴이 찢어질 듯 두철수를 불렀다. 리소우의 울음소리는 밤바람을 타고 아득하게 넓은 들판으로 멀리 퍼져나갔다.

0: 수많은 홍군 전사들은 바이야이라는 마을 이름을 잊지 못한다. 바다를 떠다니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던 사람들이 무태우른 곳이 이곳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들이 이미 앞길을 막고 있다는 것을 금방 발견한다. 잠에서 깨어난 모태똥은 몸과 마음이 다 가뿐해 났다. 어제 바인야이에 너무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얼마나 피곤한지 몰랐다. 호위병이 방으로 들인 뒤에 자리를 펴주자마자 모태똥은 그대로 누워버렸다. 그 길로 몸 한번 뒤척이지 않고 해가 중천에 떠오를 때까지 잠을 잤다. 깨어나 보니 그 집은 소똥을 한무더기 한무더기 쌓아 벽을 올린 집이었다. 그래도 방은 꽤나 컸다. 문에 들어서면 맞은편에 신령님 모습을 그린 그림을 모셔놓은 것이 보이었다. 상에는 념주가 놓여있고 바닥에는 부들방석이 깔려있었다. 서장 사람들의 불경을 읽는 곳이었다. 방 한가운데는 소똥을 떼는 화덕이 있고 지붕창이 나있었다. 호위병 옥꼬마와 심꼬마는 화덕 앞에 앉아 물을 끓이었다. 기에 담긴 소똥을 화덕에 넣으니 불이 활활 타올랐다. 짙은 연기가 무럭무럭 피어오르는데도 코가 맵지 않았다. 두 호위병은 뭐가 그렇게 좋은지 내내 싱글벙글하였다. 드디어 조지를 빠져나왔으니 그럴 만도 하였다. 두 사람은 모두 조지를 지나며 수렁에 빠졌는데 다행히 그때마다 모태똥이 끌어내 주었다. 모태똥이 침대에서 일어나자 두 사람이 웃으며 물었다.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1: 이렇게 잘 자보기는 처음이네.
0: 모태똥이 웃으면서 말했다.
1: 무슨 침대길래 이렇게 편안할까? 어?
0: 그러자 심꼬마가 풀깔개를 젖히며 웃었다.
1: 그러게요. 잘 보세요.
0: 침대 밑에는 마른 소똥이 잔뜩 깔려 있었다. 모태똥은 저도 모르게 크게 웃음을 터뜨리었다. 물이 끓었다. 모태똥은 물을 한 잔 따라 마시고 집을 나섰다. 이 고장은 서장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지만 집 모양새는 흙수의 로허와는 또 달랐다. 어디로 눈을 돌리던 소똥으로 지은 집뿐이었다. 집집마다 세워놓은 장대에는 길고 좁더란 흰 천을 매단 깃발이 달려 있었다. 바람이 불면 서장 문자가 적힌 깃발 모양의 흰 경번들이 펄럭거리었다. 마치 바람이 경을 읽는 것만 같았다.

0: 같았다. 모태똥은 발길이 닿는 대로 마을 남쪽으로 나갔다. 그곳에는 버드나무 숲이 우거져 있었다. 버드나무 가운데는 아름드리로 굵은 것도 도로 보이었다. 추운 고장인지라 아주 더디게 자랐을 터이니 수백 년은 좋게 됐을 터였다. 숲 곁으로는 맑은 냇물이 흘렀다. 들판에는 아침 햇살을 잔뜩 머금은 들꽃이 가득하였다. 모태똥은 숲을 나와 남쪽을 바라보았다. 초지에서는 뒤처진 사람들이 아직도 힘겹게 걸어오고 있었다. 몇 사람은 마을 어귀에 들어서는 참이었다. 멀리 안경을 쓰고 헐렁한 두루마기를 입은 서특립이 보이었다. 그는 지팽이를 짚은 채 곱비를 쥐고 말을 끌고 있었다. 마루에는 웬 소년이 앉아 있었다. 사각재가 그 뒤를 따랐다. 그는 리행도의 부축을 받으며 힘겹게 걸었다. 오다가 넘어졌는지 옷에는 여기저기 흙탕물이 묻어져 있었다. 안경은 한쪽 다리가 끊어져 흰 실을 매달아 귀에 걸고 있었다. 수염도 더부룩하였다. 모태똥이 걸음을 다그쳐 다가갔다.
1: 서 선생님, 서 어르신 힘드시죠?
2: 나는 문제없어. 사각자가 힘들 거야.
0: 서통님이 말했다.
1: 자네들은 나더러 왜 말을 타지 않으냐고 자꾸 타박을 하지만, 어? 자, 보게. 이만하면 말을 잘 쓰고 있지 않나? 어?
0: 그는 만족스러운 듯 웃었다.
1: 이번에도 말을 타지 않으셨군요.
0: 모태똥이 웃으면서 말을 타고 있는 소년을 보았다.
1: 이 아이가 아프다니 조제 두고 올 수 없지 않은가? 어?
0: 그런데 서특립의 두루마기 밑으로 붉은 바지가 삐죽히 보였다.
1: 아니, 선생님, 바지가 왜 그 모양입니까? 에?
0: 모태똥이 놀라며 물었다.
1: 어쩔 수가 있나. 바지가 너무 헤져서 붉은 천을 얻어가지고 키웠네. 보게 새색시 바지보다 더 산뜻하지 않나? 어?
0: 서특립이 장난기 어린 얼굴로 농담을 했다. 사람들은 모처럼 고개를 젖히며 크게 웃었다. 모태똥은 곧 쓰러질 듯한 사각재에게 고개를 돌리었다.
1: 어르신, 말은 어쩌고 이렇게 걸어오십니까? 에?
0: 사각재가 입을 열기도 전에 리행도가 끼어들었다.
3: 남한테 주셨어요? 누구한테요?
4: 어느 간부한테요. 기조에서 이질이 걸린 사람을 만났는데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고 몸이 동동 부어 말이 아니더라고. 한 걸음도 못 걸으니 당장 남겨두고 가야 할 형편이라 사르신께서 말을 내놓으셨어요. 금상을 건널 때 그만 무리에 또 내려갔지요. 그 간부는 어르신한테 와서 죄송하다며 한바탕 울었고요. 사르신께서는 밀려 내려갔으면 간 거지 어쩌겠느냐, 나도 걷는 훈련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시고는 지금까지 걸어오셨어요.
0: 모태똥은 사각재의 부은 얼굴을 바라보며 한숨을 지었다.
4: 어쩌면 이토록 쇠약해지셨습니까?
3: 양식을 모두 젊은이들한테 주고 어르신은 나물만 드셨거든요.
0: 이번에도 이행도가 얼른 말을 받았다.
4: 연지, 처음에는 자신이 있었다네.
0: 사각재가 부석부석한 눈꺼풀을 올리며 말하였다.
4: 그런데 나중에는 내가 초지를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지 않더군. 그래서 젊은이들한테 양식 보따리를 건넸지. 그 사람들이야 기운이 있으니 초지를 빠져나갈 수도 있을 테고 혁명을 위해서 일할 시간도 길 테니까. 내가 초지를 빠져나갈 수 있었던 거는 모두 동지들 덕분이네.
0: 말을 맺는 노혁명가의 눈에는 눈물이 맺히었다.
3: 네, 어느 날 어르신은 기진맥진해서 흙에 맺힌 지팽이를 빼낼 힘도 없었대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등에 쥐고 있던 담요를 버리는데 뒤떨어지던 동필무 어르신이 버려진 담요를 주워서 수경까지 지고 오셨죠. 척 보니 사각재 어르신의 것인데 그 양반 성품에 어쩔 수

수 없는 일이 아니라면은 목숨줄이나 다름없는 담요를 버릴 리 없다고 생각하셨대요. 리엔도가 두 노인의 이야기를 소곤소곤 들려주었다.

장편 소설 대장정 89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지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인생을 동글동글 부드럽게 살아가는 지혜와 서로를 리해하고 포용하는 마음을 경쾌하고 흥겨운 선율로 담아냈습니다. 최선숙 작사 오미란 작곡의 동글동글 살아보세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고향은 어쩌면 우리에게 어머니와 같은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품어주고 키워주고 언제나 그 자리에서 기다려주는 곳. 리흥국 작사 황기욱 작곡의 고향은 어머니를 전해드립니다. 임향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행복한 기운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최관석 작사, 리철수 작곡의 우리 행복 도동시를 전해드립니다. 황은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물든 헤란벌의 폭렬한 풍경과 그 결실을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경쾌하고 신명나는 선율로 담아냈습니다.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헤란벌의 풍년이 왔네를 전해드립니다. 리엄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연변을 가슴속에 새겨보시길 바라며 안홍천 작사 작곡의 나의 사랑 우리 연변을 전해드립니다. 장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전통 명절인 추석을 맞아 고향의 보름달을 준비했습니다. 추석은 한 해의 결실을 거두고 보름달 아래 가족과 이웃이 정을 나누는 날이죠. 또한 고향 산소를 찾아 벌초하며 고인을 그리고 혈육의 정을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따뜻한 노래와 함께 보름달처럼 둥글고 넉넉한 마음으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0: 수골태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태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북경 동인당 특별처빙 전문가인 류가보 의사는 중의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0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1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투골태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태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3호 매대입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중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이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이정수, 조이특색과 현대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

0: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종이 문진보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길태종이 문진보 지점은 연길시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아래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몇 가지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0: 네.
1: 오늘의 길태종이 문진보의 저 숙충량 원장을 보이시려는 분들은 이분이 장춘에 가서 학술 활동을 하기 때문에 26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0: 네.
1: 그리고 우리 주석에는 하루만 쉽니다.
0: 네.
1: 또한 말이죠. 국경절을 계기로 연변에 많은 환자들을 말죠. 더 한층 잘 치료하기 위해서 길태종이 문진보에서는 이달 말에

0: 예. 17일하고 28일. 예. 그러니까 이번 주 일요일하고 예. 다음 주 월요일이 됩니다.
1: 네.
0: 장춘의 명중인 서장승 주임 이사를 해 특별 요청해서 환자들을 진찰하게 됩니다.
1: 네.
0: 서장승 주임 이사를 놓고 본다 할 때 중의세가 출신인데 현재는 장춘시 관성구 병원에서 사업을 합니다.
1: 네.
0: 중의과 주임직을 맡고 있는데요. 임상 경험이 상당히 풍부한 분입니다.
1: 네.
0: 일찍에는 장춘시 우수이사상을 수여받았고 그 뒤로도 역시 장춘시나 관성구에 여러 차례로 되는 각종 영예상을 수여받은 분입니다.
1: 네.
0: 림상을 하는 과정에서 항상 다음과 같은 원칙을 준수해 왔습니다. 환자의 병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진단하고 저기에 말이죠. 정확한 치료를 하는 원칙을 준수하면서 중의학의 특색을 살려가지고 정체관념하고 변증 논치하는 방법으로 개체와 진료 모식을 차용해 왔습니다.
1: 네.
0: 이렇게 함으로써 환자를 진찰하는 과정에서 확진율을 높였고 호전율 말이죠. 치료를 높여서 많은 환자들이 말이죠. 박수 갈채를 받아왔습니다.
1: 네.
0: 이분이 환자를 진찰하는 곳을 제가 말이죠. 관찰해 봤는데 특점이 있습니다. 무슨 특점이 있는가 하면 일반 중의 선생님들보다 달리 두 손으로 동시에 말이죠. 진맥을 하는데 진맥을 통해서 말이죠. 환자의 장부의 공능 상태가 어떠한가, 기혈 운행 과정이 어떠한가, 음양 분포 정도가 어떠한가, 이런 것을 통해서 말이죠. 환자나 환자 가족에서 환자의 병세를 말씀하지 않아도 능히 이 환자가 도대체 무슨 원인으로 어느 부위에 어떤 질병이 발생했는가를 말이죠. 포착해냅니다. 림상학적 각도에서 보게 되면 상견 질병이라든가 다발성 질병, 인한 잡병들을 잘 치료하는데요. 거기에서도 특히 보게 되면 심근으로 고생하는 가슴이 늘상 압박감을 느끼거나 답답하거나 두근다거리거나 숨이 차거나 맥이 떨어지거나 이러한 병증에, 그리고 또 노공으로 인해서 말이죠. 늘상 사지가 말이죠. 마비되거나 심지어는 말이죠. 반신불수가 오거나 폐망에 한쪽 혀는 잘 보지 못하거나 말씀하기 곤란하거나 감각이 무뎌지거나 정서가 절약상태에 처하면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주의력이 떨어지는 이러한 병증을 또 잘 치료합니다.
1: 네.
0: 그리고 우리 현대의학적 각도에서 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으로 일으키는 머리가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고 뒷골이 뻗치고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하고요. 그리고 결석에 관계되는 질병에 담낭결석이라든가 신결석, 소뇨관결석, 방광결석에 이러한 결석에 관계되는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결절 낭종성 병변도 잘 치료하는데요.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폐내 결절, 유선 결절에, 그리고 란소 낭종, 유선 낭종, 이러한 말죠. 결절 낭종성 병변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말이죠. 전립선 문제로 인해서 말이죠. 소변이 작고 급하고 또 소변을 볼 때 말이죠. 절에 나는 이러한 병증도 잘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변에서의 이러한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중의도 보였고 서의도 보였고 이 병원 저 병원 다 냈는데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할 경우에는 말이죠. 이 서장승 주임의사가 27일하고 28일에 문진을 하게 되는데 이분을 찾아서 진료를 받으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그럼 오늘은 이번에 심혈관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한다는데 몇 가지 말이죠. 질병을 예로 들어서 여러분들께 교대를 하겠습니다.
1: 네.
0: 장시식 녹응수에 간단히 말하면 녹응 하는데 지금 우리 주위에는 이러한 말이죠. 진단을 받은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1: 네.
0: 우리 중풍 환자 중에서 보게 되면 대부분 말이죠. 환자가 이 질병으로 중풍이 오게 됩니다.
1: 네.
0: 문제는 말이죠. 어느 부위에 어느 정도로 말이죠. 이 발생했는가 이과도 관계되지만 환자의 임상 표현을 우리 말이죠. 분석을 해보게 되면 대개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1: 네.
0: 늘상 말이죠. 머리가 어지럽거나 어떤 분들은 또 어지러우면서 머리가 아파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말이죠. 온종일 말이죠. 허리 터분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얼굴이 뻣뻣해 나고, 심지어는 말이죠. 반신불수가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도 경련 상태에 처할 수도 있고요. 문제는, 초기에는 말이죠. 이 녹응으로 말이죠. 진단을 받은 분들이 증상이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치료에 말이죠. 중시를 돌리지 못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지금의 연변병원이라든가 조회병원 디자인 중심에 가보게 되면 이 검사 보고단이 나오는데 이 보고단이 말이죠. 녹응으로 말이죠. 보고를 받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까도 교대를 했지만은 초기에는 말이죠. 뭐 발다리 쓰거나 이러한 말이죠.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말이죠. 얘기에 말이죠. 중시를 불러 일으키지 못하게 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인사나 문자링계랍니다. 여보세요.
2: 예, 저희 전화입니까?
0: 예, 맞습니다.
2: 예, 두 분 선생님 아침에 수고 많습니다.
0: 예, 응답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예. 예.
2: 저기 뭐입니까? 저는 이렇게 나이는 한 65세가 되는데 우리 조카 그랬는데 자꾸 자기 방송하기 좀 못하겠다 해서 제가 대신 해드립니다.
0: 이렇습니다. 예. 좋은 일입니다.
2: 그래 우리 조카는 전통성으로 손에 이렇게 저기 각질이 많이 일어나고 영 이렇게 서버짐처럼 또 토실감자처럼 그냥 이렇게 토실토실했댔단 말입니다. 그래 어릴 때부터 학교 다닐 때부터 그저 선천성이 되고 아들도 같이 애 넣어서 이제 그저 이 나이에 그저 그냥 스트레스 많이 받고 왔는데 그저 그 뭐랄까 길태 중에 그 피부과의 김주임 있지 않습니까?
0: 맞습니다.
2: 진심. 정말 기적입니다.
0: 그래서
2: 그 선생님이 통해갖고 약을 누기 뭘까 인편에 알고 해서 통해서 그저 그래 약을 썼는데 일주일에 아이 대해서의 효과를 봤다 맘다.
0: 예, 좋은 소식입니다. 치료가 잘 안 됐는데.
2: 이런 일이 요즘에 있겠어. 세상에 이런 일이 돼야 되겠어. 그래서 이 방송하려고 많이 이렇게 애써 왔는데 방송이 통하지도 않고 그 선생은 못해줘서 마음이 내려가서 우리 집을 찾아와 아재 이모 이거 해보자고 왔더라 말입니다.
0: 좋은 소식입니다.
2: 안도에서 먼 데서 왔습니다.
0: 대단히 멀구만요.
2: 오늘 아침에 그래나 이래서 해보려고 내가 지금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신에 하는데 이렇게 고상한 분들이 우리 조카처럼 고상한 분들이 앞으로 이 대중이 김주임을 찾아 피부과 김주임을 찾아서 많이 이렇게 찾아줬으면 좋고 하나 그렇고 이 선생님한테 정말 고마운 인사를 어떻게 다 한마디로 할 수 없다고 영 그렇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좋은 소식 전해줬어요.
2: 더 하자 해도 길게 할 수는 없고
0: 그렇죠.
2: 그래 많이 널리 선전해갖고 이런 환자들이 많이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저희 본인 저 환자 요구입니다.
0: 좋은 일입니다.
2: 수고를 하세요.
0: 건강하십시오.
1: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십니까? 저 오늘이 박윤덕 선생님을 좀 예약하려고 그럽니다.
0: 무슨 증상들이 있습니까?
3: 엊그제 가서 저 머리 어지럽고 그래가지고 치료를 좀 받았는데 나선 가투로도 하고 아직은 크게 잘 모르겠습니다.
0: 예, 료정이 필요하니까요. 예, 예.
3: 예, 예. 그래, 더가 약질라고 그럽니다.
0: 예, 그냥 오전에 오십시오. 예.
3: 예, 알겠습니다.
0: 예, 하루 빨리 건강하십시오. 예.
1: 네. 수고하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네, 저는 피부과 김수미를 하다 그런다.
1: 예, 무슨 진단을 받았습니까?
0: 네, 저는 이거 대상 포진이 걸린 지 일주일 넘어 되는데도 잘 낫지 않아서요.
1: 예.
0: 네, 방송을 듣고 길태중이 피부과 김수임이 용하다니 말씀을 듣고 지금 가서 일주일 동안 치료받았는데 예. 아직 영효과 좋습니다.
1: 예, 좋은 일입니다.
0: 예, 그래서 쏙쏙 지르면 아프던 게 많이 낫고, 예, 그 넓은 면적이 많이 해서 줄어들었습니다.
1: 예, 예.
0: 그리고 예, 가려봐서 그냥 다 그건 이제 지금 가렵던 증상도 지금 많이 나아졌습니다.
1: 예, 좋은 소식입니다.
0: 예, 예 야, 살 것 같습니다. 정말. 예, 예. 예 대상 본지 정말 힘들다. 예. 고통스럽고. 그래, 어느 가서 또 보이려고 예, 피부과 김수임이 여야하다 그런다.
1: 예. 그냥 오십시오. 연락이 됐습니다. 예.
0: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1: 말씀하세요. 듣고 있습니다.
3: 저는 장천에서 온 소주임이 치료를 받고 많은 효과를 본 사람입니다.
1: 예, 어떤 정황에서 치료받았습니까?
3: 저는 한평생에 무슨 남보다 어지럽지 않는 게 다 드문드문하다 그래 한평생 어지럽소 하는 사람 됐는데 그 선생의 약을 두 번, 세 번 썼는가 그런 게 많이 났습니다.
1: 예예예. 예, 예.
3: 그래서 났을 때 더 치료를 하자고 다음 어느 27일 날
1: 예예 예, 왔습니다. 27일로 우리 말이죠 연결을 시킵시다.
3: 예예예 예. 예, 예, 예. 예.
1: 네. 네, 건강하십시오. 예.
2: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1: 안녕하십니까?
4: 안녕하십니까?
1: 예, 예.
4: 수고하십니다.
1: 예, 예.
4: 저는 2년 전부터 다리 아프고 허리 아파서 원장 선생님 치료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았습니다.
1: 예.
4: 근데 요즘 날씨 관계인지 또 아프기 시작해서 그래 원장 선생님이 또 치료를 더 받으려고 예약하려 합니다.
1: 예, 원장 선생님과의 예, 26일에 오게 되니까 예, 26일로 합시다.
4: 예, 감사합니다.
1: 예, 하루 빨리 예. 건강하세요.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5: 네, 안녕하세요.
1: 예.
5: 네.
1: 말씀하세요.
5: 예. 예, 박은덕 선생님.
2: 네.
1: 무슨?
5: 예약하시러 가요.
1: 예. 예. 예약이 됐는데 무슨 증상들이 있습니까?
5: 예. 머리가 항상 어지럽고,
1: 예. 예.
5: 시간이 소리도 나고, 가슴이 답답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요. 그래서 맥도 없고, 예. 어쨌든, 너무 몸 힘이 들어가서 그래서 저번에도 가벼운 게 좀 효과도 있고 해서 오늘 또, 예, 다시 가서 배우자고, 그래요.
1: 예, 예. 오전에 예. 오시면 됩니다. 예. 연계되었습니다.
5: 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내 전화입니까?
1: 예, 맞습니다.
6: 당 원장님 환자였습니다.
1: 예, 어떤 정황에서 치료받았습니까?
6: 이전에 저 고래 아프고 이래 막 어지럽고 이래던 것을 그 녹음을 해서 치료 많이 받아서 많이 나서서 했습니다.
1: 예, 예, 예.
6: 그러다가 이제는 어제 날씨 그래 그런지 텔레시에서 어제 소변이 자주 나가고 밤에 반짝 못 자지 소변 못 자면 막 저리고 예. 그래서 원장님 차를 좀 더 보일러 오게 됩니다.
1: 예. 예, 원장님이 오늘은 회의를 갔기 때문에 26일에 오십시오. 예.
6: 예.
1: 예. 토요일이 됩니다. 예.
6: 예.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7: 네,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7: 예. 아, 나는 이게, 가슴이 답답하고, 아, 어렵지, 나고 하면, 식은땀 조금 나오고 해서, 내가 저 장춘 서의사, 그 약을 좀, 먹었었어요.
1: 예, 예.
7: 아, 그런 게 조금, 좀 나사진 게 알기니까
1: 예
7: 좀 한 번 더 써보려고
1: 예 그럼 27일로 예 우리 연락합시다
7: 예 알았습니다
1: 예 하루빨리 예 건강하세요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8: 예, 안녕하세요.
1: 예.
8: 아, 저는 예, 이 머리가 있지. 속 무겁고 예.
1: 예.
8: 머리가 심하면서 영역이 싹 없어지면서 예. 이 머리 숙곡인데 자꾸 저리고 손발이 저리고
1: 예.
8: 이렇게 아파서 그냥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리 그 박윤덕 주임이사 저리 약을 썼는데 지금 현저하게 효과가 영 좋아졌습니다.
1: 예.
8: 혈압이 높던 것도 혈압이 지금 정상으로 돌아오고 저리 막 머리가 아프면서 귀에서 소리도 나고 그러던 게 지금 귀에서 소리 난 것도 지금 없어지고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8: 오늘 또 오늘 거기서 어떻게 저기
1: 정상적으로 문진합니다. 이분이 오전만 문진하기 때문에 오전에 오셔야 됩니다. 예.
8: 예, 그럼 오늘도 갑니다.
1: 예, 예, 예. 연결되었습니다.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단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9: 네.
1: 안녕하십니까?
9: 예. 네. 목에 가래 많고 밤에 달쭉에 목에다 가랑가랑 소리 나던 게 그
1: 예.
9: 박상호 선생님께서 약을 쓴 게 지금 목에서 가랑가랑 소리 나는 것도 없어지고 이래서 지금 한번 그 공고히 하자고 또 예약 부탁합니다.
1: 예, 그냥 오십시오. 연기 됐습니다. 예.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땅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0: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10: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10: 저는 그 허리 아파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이 다리 막 내리다 부부설에 잘 걸지도 못하고 영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최영희 선생님한테 가서 약도 쓰고 침도 맞고 이래서 많이 나아졌습니다.
1: 예.
10: 또 치료하려고 예약하려고.
1: 예. 연결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10: 예, 감사합니다.
1: 예.
2: 네. 땅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1: 예, 전화 받습니다.
1: 예.
11: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11: 말씀. 얼마 전에 그 막 이렇게 불씨로 하늘 땅이 막 빙빙 돌아가면서 예, 또 토하고 막 이랬습니다.
1: 심했구만요.
11: 예, 그래서 막 열링에 불러가지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았는데 무슨 일은 얼수성이라 하대다.
1: 예, 예.
11: 다 터설인게라 말입니다.
1: 예.
11: 그래가지고 거기서 치료받고 돌아왔는데 막 빙빙 돌아가는 거는 나서졌지만 예, 우리가 예, 이런 오도마성으로 띵한 게 있단 말입니다.
1: 예.
11: 근데 이 방송을 통해가지고 그 길태주 문진부의 박창호 주님께서 이 병을 잘 치료한다 해가지고 오늘 예약하려고 그랬다.
1: 예. 그냥 오세요.
11: 예약이 좋다고 그럽대다.
1: 예. 그래. 연계됐습니다.
11: 예예예 예, 예. 고맙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예.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12: 예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12: 문진부입니까?
1: 예 맞습니다.
12: 예 저는 또 뭐입니까 최영희 주임 이산돼서 건강에 다리도 아프고 허리 아파가지고
1: 예.
12: 힘을 받았습니다. 겨우 소문 어제 자꾸 오주름 쥐든 하고 이래가지고 목에다도 침 맞고 이래 맞았는데 많이 낫긴 낫습니다.
1: 예, 예.
12: 근데 그냥 이렇게 다리 아픈 거는 많이 낫고 그런데 소문 오주름 쥐나는 게 계속 있어가지고 오늘이 중약을 좀 쓸까 하네.
1: 예, 그래야 더 좋습니다. 효과 좋습니다.
12: 아, 이게 예. 뭐 오전에 가면 됩니까?
1: 예, 됩니다. 예.
12: 예.
1: 예 연결됐습니다. 예, 예.
12: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하루 빨리 건강하세요. 예. 예.
2: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13: 예, 수고하십니다.
1: 안녕하십니까?
13: 지금 내 증세라는 게 지금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1: 예.
13: 화장실 가자도 숨이 차는 이런 정말로
1: 예.
13: 혈압이라는 게 아마 파도이경 심한다.
1: 예.
13: 그래서 장순에 오신 서준이 이사야를 두 번 썼는데 효과가 흔들 좋거든요.
1: 예.
13: 이래서 아마도 며칠 더 써야 되겠는데
1: 예.
13: 아마 27일에
1: 예. 27일 우리 예약합시다. 예.
13: 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예.
13: 수고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4: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14: 예. 저는 한동안은 그 경추염 때문에 그 머리가 막 어지럽고 뭐고 이렇게 들지 못하고.
1: 예, 심했구만요.
15: 잘 때는 막 다리가 아파서 도라미지도 못하고 바로

0: 또 뭐 들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 강철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1: 예예 맞습니다.
0: 그 강철 수준 안 돼서 침 맞고 정약 먹으면 이렇게 기로를 한동안 한 게 지금 6마일 좋아져갖고
1: 예.
0: 기본 사업 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 인사 올리려고 전화했습니다.
1: 예예 저는 사직입니다. 예. 네,
0: 이제 또 불편하게 되면 또 찾아뵙겠습니다.
1: 예예 그러도록 합시다. 예.
0: 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땀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1: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3: 아, 우리 집에 집사람의 고래 아픈 게 호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1: 어느 분은 보입니까?
3: 아, 강철수를 계셨던데 호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1: 예.
3: 그래 또 월요일 날에 가자고 연락 가자 그럽니다.
1: 예, 됩니다. 연계됐습니다. 예.
3: 예.
2: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특급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2: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예, 아까의 예, 노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중단됐는데
2: 네.
1: 우리의 우리 이학적으로 본다 할 때에 우리 중풍 환자 중에서의 거의 말이죠, 80%가 이 노공 분 진단을 받은 분들 속에서 중풍이라는 것이 인기된단 말입니다.
2: 네.
1: 에, 이런 진단을 받은 분들에게 제가 교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에 말이죠. 중풍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도 아시지만은 치료가 잘 안 되거든요.
2: 네.
1: 그게 또 말이죠. 예. 중풍 환자 중에 어떤 분들도 사망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2: 네.
1: 그러니까 예방에 말이죠. 뭐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겁니다.
2: 그렇죠.
1: 그러니까 내가 지금의 CT를 했다, MRI를 찍었다, 노공 진단을 받았는데 증상이 명확하지 못해도 말이죠. 꼭 치료에 몰을 박아야 됩니다.
2: 네.
1: 그러지 않으면 어느 날인가 말이죠. 중풍이 올 수 있단 말입니다.
2: 네.
1: 100분의 100이란 말은 아니지만 그리고 우리 심뇌혈관 질병에서 놓고 본다 할 때 관심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최악에는 맞아 모든 원인으로 인해서 지질대사가 문란이 오게 되는데 화합물에 해보게 되면 당구춘이라든가 간유산지라든가 이런 지표가 있어요. 이런 지표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지질이가 말이죠. 동맥내막에 말이죠. 달라붙습니다. 쌓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빵괄이라는 게 형성됩니다.
2: 네.
1: 이 빵괄이 형성되게 되면 점차적으로 어떻습니까? 관상동맥이가 말이죠. 졸바진단 말입니다.
2: 네.
1: 샤다에. 졸바짐 생각해 보시오. 혈액 유동이 잘 되지 않겠죠.
2: 그렇죠.
1: 이래서 말이죠. 심하게 되면 심교통이 생기고 가슴이 아파난단 말인데
2: 네.
1: 압박감을 느끼고 두근다거리고 이런 문제를 말이죠. 제때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어떻습니까? 심지경수에 심근경색이 생긴단 말입니다.
2: 네.
1: 이 심근경색 환자 중에서 어떤 분들 말이죠. 구급을 해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말이죠. 사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네.
1: 우리 연령 단계를 보게 되면 보통 45세 이상 분들이 이 질병이 말이죠. 올 가능성이 많은데 주의하기에는 이 질병 진단을 받았는데 증상이 어떤 분들 명확하지 못하다 할 경우라도 꼭 말이죠. 치료의 모를 박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인가 말이죠. 심지어

0: 동요장님은 심근경색이 생기는데 예방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말이죠. 하나는 건강한 생활 방식을 말이죠. 챙겨야 됩니다. 너무 말이죠. 본인을 말이죠. 필요하게 굴지 말고. 그리고 말이죠. 정서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기뻐해도 안 됩니다.
1: 네.
0: 이 심뇌혈관 질병에서 어떤 분들은 말이죠. 외지에서 자식이 왔다 하기 때문에 너무 기뻐서 말이죠. 공제를 못하는데
1: 네.
0: 이럴 때 심뇌혈관 질병이 올 가능성이 많고요. 그리고 말이죠. 모종 원인으로 우울해 있거나 어떤 분들은 또 우울해 있다가도 갑자기 신경 씁니다. 이럴 때는 또 심뇌혈관 질병에서 이제 출혈이라든가 이런 질병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의를 돌리기를 바랍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길태중이 문진부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331 국도 연선에 위치한 안도현은 삼림 피복률이 85%를 넘습니다. 최근 연간 안도현에서는 우수한 장백산 생태 자원과 깊은 항일연군 홍색 절역에 의탁해 차별화된 몰입식 문화 관광 체험을 조성해 왔습니다. 요즘 이 변경 소도시는 느린 충전식 관광의 새로운 흐름을 다잡고 다원화 모식으로 가을 관광 성수기를 전력 맞이하고 있습니다. 가을의 고요한 산림 속에서 안도의 홍색 견학 관광 열기가 계속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도백화진 두산촌에서는 많은 가정과 견학팀이 숲길을 오가며 가을 경치 속에서 홍색 역사를 되새기고 몰입식 견학 여행을 즐기고 있습니다. 안도현 관광 안내원 류동성입니다. 어제 500여 명을 접대했는데 아이들이 이곳에 오면 모두 매우 즐거워합니다. 깊은 산속에 와서 인삼을 보면 아이들이 신기해하죠. 우리 천연림의 생장 환경도 아주 좋습니다. 교통망의 지속적인 완선은 안도 문화관광 승격이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331 국도와 심양 장백산 고속철도가 전 구간 개통되면서 현지 관광객 구조가 지속적으로 최적화되고 성류의 관광객 비중이 50% 증가해 현역 심층 관광시장을 활성화했습니다. 관광 경영 모식도 기존의 경유형에서 심층 체험형 느린 충전식 체류 관광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하평 기자입니다. 장백산에 왔는데 장백산 광천수 표류를 체험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는 국외청천 풍경구입니다. 기자가 현장에서 보니 관광객들이 아주 많은데 대부분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국외청천 풍경구에는 고목이 하늘을 찌르고 오솔길이 구불구불 나 있으며 계곡물이 숲을 가로질러 흐릅니다. 관광객들은 숲과 계곡 사이에서 배를 타고 가을 산수의 아름다움을 몰입감 있게 만끽하고 있습니다. 수치에 따르면 지난 여름방학 기간 국외청천 풍경구의 하루 평균 방문객은 5천여 명, 여름 총 접대량은 연 12만 명에 달했습니다. 추석 국경절 관광 고봉기를 맞아 풍경구에서는 가을철 문화관광 경영 모식을 새롭게 승격하고 가을 물과 단풍 감상을 조제로 한 개를 활동을 출시했습니다.

0: 러닝 관광객 전우입니다. 공기도 좋고 날씨도 맞춤해서 이번에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도시 아이들은 매일 도시에서 생활하니 자연으로 데려오고 싶었습니다. 안도현이 아주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백산 국외청천 풍경구 책임자 장업근입니다. 지난해 국경절 기간 안도현 전체 호텔과 민박의 평균 투숙률이 97%에 달했습니다. 올해 331 국도와 고속철도가 현을 관통한 뒤 교통이 더 편리해졌고 외지 자가용 관광객도 더 많아졌습니다. 지난해의 뜨거운 관광 열기를 계속 이어갈 자신이 있습니다. 이제 곧 연휴가 연이어 이어지는 만큼 찾아오는 모든 관광객들이 장백산 가을의 아름다움과 조선족의 열정적인 환대를 느끼게 노력하겠습니다. 생태 피서 외에도 깊은 홍색 절역은 안도의 느린 여행에 정신적 내포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의 중요한 항일 근거지였던 두산촌에서는 홍색 자원을 깊이 발굴해 항일연군 산길 보행로, 홍색 기념관 등 특색 견학 전경을 조성함으로써 관광객들이 도보 탐방과 견학을 통해 항쟁의 세월을 되새기고 항일연군 정신을 전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동 관광객 손성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은 모두 혁명 선배들이 한 걸음씩 걸어 만든 길입니다. 처음에는 산에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발로 한 걸음씩 걸어 이런 길을 개척한 것입니다. 산동 관광객 리옥정입니다. 마침 이번 기회에 아이가 선열들이 걸었던 길을 직접 걸어보겠습니다. 아이를 크게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방금 걸으면서 우리를 위해 나뭇가지도 치워줬는데 참 감동했습니다. 집에서는 아이의 이런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번 과정에서 아이가 많이 컸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도시에서는 이런 기회가 아주 적습니다. 이런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안도현 두산촌 관광 안내원 조길령입니다. 저희 팀들은 대부분 아이들과 함께 옵니다. 아이들이 항일연군 이야기에 깊이 감명받고 공감합니다. 이 항일연군 길을 걷다 보면 아이들이 스스로 파고들어 많은 문제를 묻고 더 많이 설명해달라고 합니다. 생태가을 감상과 홍색견학의 상호 역량 부여는 안도 문화관광의 전환승격을 다그치고 전통적인 경유식 하루 관광 모식에서 완전히 벗어나 느린 충전식 관광 소비 추세에 정확히 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2, 3일간 심층 체류형 여행이 주류로 자리 잡았으며 관광객들의 체류 시간과 체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됐습니다. 안도현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선전촉진과 과장 하단입니다. 민속 특색을 깊이 발굴하는 동시에 장백산 생태, 홍색 견학, 민속 향촌 자원을 통합해 2, 3일간의 정품 느린 관광 노선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또 내조와 건강 양생 기능을 부각시켜 관광객들이 머물고 남을 수 있게 하며 느린 충전식 관광 소비의 새로운 추세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331 국도와 심양 장백산 고속철도 교통 우세에 이탁해 안도현의 성외 관광객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혈역 문화 관광의 영향력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석과 국경절 두 명절 기간 안도 문화 관광 시장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로계로 관광객 연 78만 6천 명을 접대해 동기 대비 27.5% 증가했고 관광 총수입 8억 2,500만 원을 실현해 동기 대비 21.6% 증가했으며 전국 인기 현성 관광 목적지 6위권에 들어 동북 지역에서 유일하게 명단에 오른 현역으로 됐습니다. 황금 가을 장백산 아래 이 소도시는 생태를 바탕색으로 홍색을 핵심으로 현역 느린 관광 명함을 지속적으로 빛내며 사방의 관광객들이 시적인 가을 여행을 떠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 올 들어 연길 고신기술산업개발구는 전성 개발구 개혁 심화 배치 요구를 단단히 틀어지고 제재기재 개편을 핵심으로 기구 간소화, 인사 역량 부여, 산업 질적 제고, 봉사 효율 증대 등 다차원 개혁을 통해 발전 장벽

0: 선으로 세 차례 대규모 기술 개조와 공장구역 확장 건설을 완성했으며 기업의 생산 능력, 연구개발 실력과 시장 경쟁력이 안정적으로 형성됐습니다. 올해 6월 기업에서 신청한 분무제재 복제약 과학기술혁신중심이 2027년 길림성 과학기술혁신중심 건설 승인을 받아 지역의약산업의 혁신 승격을 1층 이끌게 됩니다. 길림 오동약업집단 연결주식위원회사 생산 부총경리 우혜도입니다. 3기 기술 개조를 통해 현재 기업의 부지 면적은 20만 평방미터에 달합니다. 개발구에서는 오동 연결약업을 중점 지원 기업으로 삼아 토지 사용, 인력 채용 등 여러 면에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개혁 역량 부여, 혁신 구동, 산업 승격에 초점을 맞춰 연결 고신기술 산업개발구는 이번 개혁을 계기로 기구 최적화, 인사 개혁과 산업 승격을 착실히 추진하고 분공이 명확하고 사슬이 상호 보완하며 직접 발전하는 산업단지의 새로운 구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개혁 후 연결 고신기술 산업개발구는 내부 기구 11개로 조정했는데 그중 경제부문 비중이 91%입니다. 연결 고신기술 산업개발구 관리위원회 발전 및 개혁국 국장 왕영명입니다. 전성개발구 개혁 총체적 사업 배치를 단단히 들여지고 3조 3보 산업발전 배치를 더 세분화해 실시했습니다. 담배 제품업, 전용설비 제조업, 의약 제조업을 3대 주도 산업으로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 봉사업, 식품 제조업, 연구 및 시험 발전을 3대 보조 산업으로 명확히 정해 산업발전의 주공 방향을 정확히 확정했습니다. 체제 개혁은 과학기술 혁신 역량 부여 효과를 지속적으로 방출하면서 단지의 신흥 산업 집결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연결 고신기술 산업 개발구 세포 산업 단지는 전조 생명 건강 산업의 중점 단체로 기술 연구 개발, 성과 전화, 산업 응용의 전 산업 사슬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산학연 융합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단지에 입주한 카슨 길림 세포 자원고 관리위원회사는 고신구 개혁에 의탁해 더 정밀하고 효율적인 정부기업 봉사체계를 바탕으로 화장품 연구개발 전환의 새로운 분야를 적극 배치하고 있습니다. 카슨 길림 세포 자원고 관리위원회사 운영부 책임자 박성희입니다. 이제 우리는 화장품 업무의 생산과 연구개발, 향후 수출 전환에 대비한 기초연구와 미래 수출을 위한 생산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개혁으로 환경을 최적화하고 대상이 순조롭게 정착하도록 했습니다. 올 1월부터 6월까지 연결 고신기술 산업개발구에는 3정 중력 음편 생산 대상 등 도합 13개 대상이 정착했는데 그중 5천만 원 이상 대상이 10개에 달합니다. 주도 산업 투자 비중은 이미 74.8%까지 상승해 투자 유치 대상의 양과 질이 모두 향상됐습니다. 연결 고신기술 산업개발구 관리위원회 상무국 국장 안창호입니다. 연결 고신기술 산업개발구는 3+N 투자 유치 사업 모식으로 투자 유치 산업 사슬 도표를 알심드려 작성하고 투자 유치 경로를 힘써 확장하며 투자 유치 방식과 방법을 혁신 최적화하고 대상 봉사 기재를 건전히 하는 등 여러 가지 조치로 투자 유치 사업을 전력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종 산업 대상 13개가 정착했으며 총 투자는 9억 여원입니다.
1: 총 투자 9.1억 원.
0: 체제 개혁으로 발전 난제를 타개하고 혁신 역량으로 발전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연결 고신기술 산업개발구는 개혁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고 개혁 조치를 심화하며 주요 책임과 업무에 초점을 맞추고 과학기술 혁신 산업을 깊이 육성하며 더 실속 있는 조치로 대형 우수기업을 유치하고 우수기업과 신흥기업을 육성하게 됩니다. 아울러 산업의 질적 향상, 대상의 속도 제고, 봉사 최적화를 지속적으로 추동해 전성 량질 고신기술 산업 시범단지를 전력 구축할 방침입니다.
2: 연변조제 17회 중국 통계 개방일 활동이 일전 화룡시 불근의 광장에서 있었습니다. 활동에서는 현장에 통계 자문봉사대와 전시판 선전구역을 설치하고 제4차 전국 농업 전면조사 사업과 결부해 통계 지식을 깊이 선전했습니다. 활동의 재미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현장에서는 지식 문답 활동을 펼쳐 참관자들이 적극 참여하게 하고 작은 선물을 증정했습니다. 사업일꾼들은 주민들에게 통계법, 통계법 실시 조례와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 선전 수책을 배포했습니다. 또

0: 관련 조제를 둘러싸고 통계사업의 내용과 의의, 기본 방법, 통계조사, 통계사업이 경제사회 발전에서 발휘하는 중요한 역할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통계사업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신뢰를 효과적으로 높였으며 농업 전면 조사 사업에 대한 협조도를 높였습니다. 화룡주민 곽정영입니다. 이번 통계사업 관련 활동에 참가해 통계사업이 우리와 아주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느꼼고 통계사업의 중요성도 느끼게 됐습니다. 화룡주민으로서 앞으로 꼭 통계사업에 잘 협조하겠습니다. 화룡시 통계국 판공실 주임 류사혜입니다. 이번 활동에서는 주로 전시판을 통해 14호 기간 통계 개혁 발전에서 거둔 재반 성과를 사회 대중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이번 선전을 통해 대중들이 농업 전면 조사 사업을 요해하고 우리 사업에 더 잘 협조하기를 바라며 사회 대중이 통계를 더 잘 알고 요해하며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1: 올 8월에 가동된 도나시 도시구역 배수관망 갱신 개조 대상 내 각 시공 지점에서 공사를 다그치고 있습니다. 부분적 도로 구간 공사가 이미 완공된 가운데 남은 지점에서는 도관망 부설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체 공사는 9월 말에 전부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조에서는 빗물 오수 분류 모식을 실시해 도시구역의 낡은 배수관망을 갱신하는 동시에 침수 취약 지점도 함께 정비합니다. 개조가 끝나면 빗물은 새로 건설한 도관망을 통해 하천으로 직접 배출되고 오수는 전용 도관으로 모아져 오수 처리 공장으로 보내집니다.
0: 무상 헌혈 지책을 1층 보급하고 사심 없이 기여하는 사회 기풍을 고용하기 위해 염변주 중심혈액소에서는 전주 무상 헌혈 선전 실제일 입각해 뜨거운 피 이어가며 헌혈 행동으로 짧은 영상 작품을 알심드려 기획 촬영 제작했습니다. 작품은 무상 헌혈의 기초 상식을 설명하고 대중의 인식 오해를 둘러싸고 전문적인 과학 보급과 해명을 했습니다. 짧은 영상은 틱톡, 위챗 영상 계정에 발표된 후 량환 선전 효과를 거뒀습니다. 그늘 해당 작품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인구문화 및 기층건강중심의 신시대 인구문화 및 건강과학보급작품 공모활동 인구문화 및 건강과학보급자료고에 성공적으로 입선돼 전국 건강과학보급자원체계에 편입됐습니다. 그늘 내 연변주 중심혈액소에서는 혈액채집, 검사, 공급사업을 착실히 전개해 전주 림상용 혈액의 안전하고 충족한 공급을 전력 보장하는 동시에 건강과학보급 형식을 부단히 혁신하고 뉴미디어 전파 진지를 적극 확장해 대중이 즐겨보는 무상헌혈 선전 내용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전문적인 혈액과학보급 지식을 알기 쉽고 따뜻하며 전파기 쉬운 짧은 영상과 이미지로 전환해 더 많은 사람들이 헌혈의 의미를 알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1: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정천경 이금이었습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건강 365일.
1: 건강.

0: 건강 장수는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1: 행복은 건강한 몸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0: 100세 시대에 필요한 건강 정보.
1: 건강 365일에서 맡겠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건강 365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서태원입니다.

단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한우 조순호 종합채널 한우뉴스종합방송 조선우뉴스종합방송과 문의생활방송 교통문의방송 관광방송 및 전매체 뉴스 취재편집센터의 광고시간대 대리경영권을 전국을 대상을 해서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 내용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입찰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광고 시간대의 대리 경영권 신청 조건은 독립법인 경영 자격과 광고 경영 자격을 갖추고 양호한 경영 기록과 경영 실적을 부여하고 있으며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와 합작 경험이 있는 광고 회사 혹은 문화미디어 회사여야 합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 기업 영업 허가증 부본 원본과 복사본 법인 대표 증서 및 신분증 부본 원본 회사 소개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 그리고 신매체와 합작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광고 경영 자격 증서 복사본 위탁 입찰자 소개 및 연락 방법 등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 회사는 본 방송국 공고에서 명시한 기타 입찰 모집 매체의 광고를 동시에 경쟁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황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요약하실 수가 있습니다. 연계 전화는 0433-5085-115번입니다. 계속해서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위성 채널에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입니다. 입찰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이번에 공개 입찰하게 되는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는 관련 신청 조건에 부합되어야 하고 신청 시 각종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가 인민법원에서 공부한 성실신용 비집행인 명단에 들었을 경우에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고 연합체 입찰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이외에 입찰 회사는 여러 매체의 광고를 동시에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황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요약하실 수가 있습니다. 연계 전화는 0433-508-5115번입니다.

여러분은 평소 건강에 좋은 이 간단한 동작을 알고 계십니까? 아래 소개하는 간단하고 돈이 안 드는 세 가지 장소 동작을 매일 꾸준히 하게 되면 경락을 소통시키고 장기를 개선해주며 로화를 지연시켜도 젊게 보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동작들이 있을까요? 아래 먼저 그 세 가지 장소 동작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소 동작은 일어나서 얼굴 비비기입니다. 이 동작은 혈액순환을 촉진해주고 근육을 이완시키며 피부를 보호해주고 로화를 지연시키며 정신을 맑게 합니다. 구체적인 동작은 이러합니다. 1. 손을 깨끗이 씻고 손바닥을 비벼 따뜻하게 한 후 3, 4초간 두 눈원에 올려둡니다. 2. 양손을 우러 올린 다음 관자놀이 쪽으로 밀어서 문지르고 2, 30번 밀어줍니다. 3. 손을 비벼 따뜻하게 하고 코볼 양쪽에서 바깥쪽으로 밀면서 2, 30번 천천히 가볍게 밀어줍니다. 4. 손바닥은 아래로, 엄지손가락은 귀 뒤로, 중지와 검지는 귀 앞에 놓고 손바닥 전체를 턱선을 따라서 우쪽으로 2, 30번 밀어줍니다. 두 번째 장수 동작은 일어나서 귀 문지르기입니다. 황제내경에 따르면 귀는 종맥이 모이는 곳입니다. 구체적인 동작은 이러합니다. 두 손에 네 손가락을 나란히 붙이고 귀 뒤쪽을 받친 후에 가볍게 앞으로 밀어서 귀바퀴가 귓구멍을 덮게 합니다. 그 다음 손을 뗍니다. 이 동작을 50회 반복합니다. 세 번째 장수 동작은 식후에 아래 운니를 서로 부딪히고 침 삼키기입니다. 이 동작은 신장의 기를 보호해주고 내장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며 얼굴의 혈액순환을 촉진해주고 닥스클, 즉 눈가 흑색 침착을 완화시키는 데 이롭습니다. 구체적인 동작은 이랍니다. 1. 아래 운니를 서로 부딪힙니다. 2. 아래 운니를 서로 부딪히는 과정에서 입안에 침이 자연스럽게 분비되는데 뱉지 말고 자연스럽게 삼키면 됩니다. 이상 소개한 세 가지 장수 동작이 건강에 좋다고 하는데요. 매일 꾸준히 해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0: 건강은 가장 큰 제보입니다.
1: 행복의 조건은 건강이 아닐까요?
0: 365일을 건강하게.
1: 건강 365일이 그대와 함께합니다.
2: 며칠 뒤면은 국경절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오랜만에 갖게 되는 긴 연휴인 것만큼 모두 기대가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집에서 휴식하면서 연휴를 보내려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은 또 여행을 하면서 추억을 쌓으려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떤 형식의 연휴든 간에 재충전에 좋은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명절 기간에는 시간적 여유도 많고 기분도 좋은지라 과음 과식하기 쉬운데요. 또한 잠자는 시간도 길어지고 활동량도 상대적으로 적어져 소화도 질환에 쉽게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미지로 여행 갈 경우라면 아프지 않도록 음식 섭취를 비롯한 여러 가지 면에 신경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0: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면서 구경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을까요? 오늘 연변조이병원 원부원장이셨던 최정식 주임의사를 모시고 국경.
1: 주약의 그 소화불량인 경우에 보게 되면 폭은 폭식하고 그다음에 그 술이나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시고 또 휴식이 부족하고 그다음 운동이 적고
0: 그렇죠 운동 적게
1: 그다음 만성병 관리가 따라 못 가고 이로 인해서 소화불량 이런 증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급성 위장염 경우에는 보통 보게 되면 그 불량한 음식 그러니까 변질한 음식 혹은 그 남은 음식 냉장고에 있었던 음식 예, 그다음에 그 오염된 음식 위생을 잘 지키지 않고 그다음에 그 매운 음식이라든가 술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가루라든가 이런 것들이 병이 급성 위장염이 주요 원인인 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하나의 어혈이 생기면서리 또 급성 위장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급성 당뇨병 경우에 보게 되면 그 밤잠후 명절 때다 나니까 여러분들이 못 와서 이게 저런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다 보게 되면 밤도 새우고 이다 나니까 감기가 잘 순통되지 않고 그다음에 그 음식물이 양성이 높은 음식물을 많이 드시기 때문에 간 깡호 판단 하기 때문에 간담이 습열이 형성되면서 어혈이 형성되고 이로 인해서 급성 단란염도 생깁니다. 그다음에 급성 이선염 경우에 보게 되면 주악의 그 갈란 그러니까 염증에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그 갈란이 생길 수가 있고 그다음에 기름진 음식이나 혹은 달걀이나 혹은 매운 음식 혹은 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드셔서 간담이 습열이 많이 형성돼서 네. 감기가 역동해서 담즙이 이선 안으로 들어가서 담즙을 인한 이선염이 급성 이선염이 많이 생깁니다. 그다음에는 보게 되면 소화도 출혈 보통 노인들을 보게 되면 장기간 아스피린이라든가 정두편을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바이단바이 그 건강하시겠다고 바이단바이 주사도 많이 맞습니다.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많이 맞는 분들이 많은데 이로 인해서 그 혈관이 확장되고 느슨해지고 노인들이 또 기맥이 좀 약하다나니까 네네. 혈관을 붙들어주는 기가 약하게 다나 보니까 혈관은 잘 파열됩니다. 그다음 하나는 간경화에 있는 분들 간경화에 있는 분들은 보통 먼직마의 압력이 높기 때문에 네. 위출혈이 잘 생깁니다. 그 위정맥이 그 확장됨에 파열됨에 위에서 출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 자극성 음식 술이라든가 아주 매운 음식 혹은 기름에 튀운 음식 혹은 가루라든가 이런 것들을 드시게 되면 왕왕 그 혈관이 잘 파열됩니다. 그리고 먼지마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위에 있는 정맥이 터지면서 위출혈이 대량적으로 생깁니다. 네. 이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소화불량, 급성 위장염, 급성 담낭염이다. 뭐 또 급성 이선염, 소화도 출혈의 주요 증상이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는지 좀 더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좀 더 짚어줬으면 하는데요.
1: 주요하게 보게 되면 그리고 하나 더 보충할 거는 그 원래 그 소화 잘 되지 않고 후장이 있고 그다음에 어토를 하고 이런 분들은 보통은 외창도 실어가 많습니다. 그러한 분들을 보게 되면 저기 명절 기간에 또 기름진 음식이나 염증 잘 발현 잘 일으킬 수 있는 그 기름적인 매운 음식 술이나 이런 것도 드시게 되면 또 그 실어들이 빨리 자라기 때문에 자극받아 빨리 자라기 때문에 소화도 질환도 많이 생깁니다. 발병률 높은 원인은

0: 밖에 그 위에서 이야기하다시피 이야기한 그 내용들이고, 그다음 하나는 그 주요 증상들을 보게 되면 소화불량 보게 되면 그 후장, 예, 배가 더불어 가고, 그다음 잘 내려야 가고, 그다음에 대변이 잘 내려야 하고 조금 조금씩 빠지면서 한꺼번에 못 누고, 그다음에 그 옆구리가 두 옆구리가 불쾌하고 쌍통하고, 예. 그다음에 방위 반수환, 예. 그러니까 식은 게 막 올라오고, 이런 현상들 있고, 그다음에 음식을 그 드시는 그런 욕망이 떨어지고, 이런 증상이 소화불량일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그 급성 위장염 경우에는 증상 보게 되면 위통, 위가 아프고, 그다음 후통, 아랫배, 중간배, 네. 예, 그러니까 그 배꼽 주위에 그 복통이 나타나고, 그다음 설사를 합니다. 후시, 예. 그다음 머리도 아파납니다. 그다음에 토하고 설사라고, 예. 그다음 열이 나고, 그다음 수조에 생기고 충혈도 많이 생깁니다. 이것이 급성 위장염 경우에 나타난 경우고, 그다음에 급성 다낭염 경우에는 오른쪽 옆구리가 불편하고 부딪히고 또 아파도 나고, 그렇습니다. 간을 내서 아픈 것이 아닙니다. 담낭을 내서, 담낭염을 내서 아픈 겁니다. 예. 그리고 오른쪽 견주리가 아파나고 또 불쾌하고, 예. 짱통하고, 그다음에 그 대변이 불성성적으로 나가고, 그다음에 열이 나고 황달이 어떨 때는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급성 다낭염의 증상이고, 급성 이선염 정황일 때 보게 되면 역시 그러니까 왼쪽 부위, 위 부위, 위 아래쪽 부위 불쾌하고 아파나고 둔통, 예. 이런 현상들이 있고, 그 다음에 토하고, 그 다음에 그 열이 나고, 그 다음에 그 땀바의 매가 높아집니다. 혈을 검사해 보게 되면. 주약에 보게 되면 급성이 있는 경우는 그렇고, 소화도 출혈 경우에 보게 되면 변이, 새까만 변이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토하게 되면 또 새까만 그 음식물과 섞인 이런 물질들이 토하는 과정 중에서 이런 물질들 나옵니다. 그리고 열이 나고, 주약의 증상들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1: 네. 이 급성 이선염과 소화도 출혈하게 되면 뭐 다른 분들이 사망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질병이다 하던데, 뭐 그렇게 엄중합니까 이게?
0: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급성 이선염 경우는 그 염증이 발생하는 그 속도가 빠릅니다.
1: 네네.
0: 그리고 급성 이선염 경우에는 보게 되면 그 십이지장 그 경련을 인해서 담즙 제대로 빠먹지고, 이선 안으로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큰 염증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소화도 출혈인 경우에 보게 되면 주약에 그 소화 잘 되지 않고 또 과하면 과식하고, 그다음에 매운 음식을 많이 드시고, 그리고 열량이 높은 음식을 많이 드시게 되면 역시 그 간의 먼지마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혈이 원래 먼지마를 통해서 이렇게 우울로 올라와야 되는데, 심장을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 못 가고 그 압력이 증가되면서 그 혈관이 위장 점막이 정맥이 누장합니다. 그러면서 약하게 되면 터져버린단 말입니다. 이러면서 역시 저기 그 소화도 출혈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분들은 지혈 제대로 못하게 되면 사망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 그 땀, 그 일반적으로 그 땀바이 번이라든가 혹은 바이담바이를 맞는 분들이 있습니다.
1: 네.
0: 이런 분들은 만약에 신체 내의 혈 가운데 땀바이 종량이가 내려야 갔을 때는 바이담바이를 알 맞는 게 좋습니다. 근데 로인들은 바이담바이 맞게 되면 맥이 나오고 정신이 나고 하니까 맞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담바이 맞을 때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1: 이 소화불량이다, 급성위장염, 급성담낭염, 이선염, 소화도 줄어드는 것 같더니 소화도 질환의 증상이 경하게 나타날 경우라면 가정에서 뭐 편하게 약 복용으로 능히 호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집에서 취할 수 있는 응급조치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0: 일반적으로 소화불량 경우에는 그 건폐환이라든가
1: 네.
0: 그다음에 수강 허위환이라든가 원위수 양위수 쨍위쇼스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드셔서 소화불량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가 찬 분들은 원위수로 드시고 그다음에 위가 좀 열한 분들은 양위수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0: 건폐환은 위가 열하든 안 하든지 간에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런센 잼피와는 위가 열한 분들로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급성 위장염 경우에 보게 되면 후황샹허조 조낭, 그다음에 후황황렌수, 그다음에 위창링, 오메라조 이런 것들을 같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1: 네.
0: 그다음에 그 급성 담낭염 경우에는 쇼엔리단펠. 근데 쇼엔리단펠 일반적으로 과민 증상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 과민을 방지할 수 있는 저기 쇄두칭이라든가, 혹은 저기 그 염 저기 과민 반응 저기 억제할 수 있는 뭐 프로미닌이라든가 시스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후황진 진해진 폐라든가 수관리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드셔서 급성 담낭염 같은 것을 치료하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급성 이선염 경우에는 칭이리단 칭이리단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거 드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자후 수강완 따청치탕, 쇠후주의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드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리고 출혈일 경우에는 칭웨 쇼엔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드셔도 되고 그다음 산치펀 빈속에 드셔도 좋고 그다음 윈난바이오 이거는 경한 경우입니다. 중한 경우는 이거 써도 쓸데없습니다. 나오는 거 막지 못하기 때문에.
1: 그렇군요. 이 집에서 약 복용으로 증상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인천병원으로 가야 합니다만은 뭐 어떤 심각한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 반드시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봐요.
0: 증상이 아래 그 이제 얘기한 그 약들을 드셔도 완화되지 않으면 반드시 병원을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응급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뭐 좀 지나면 괜찮겠지 생각하면 아예 됩니다. 그리고
1: 그렇죠.
0: 요새 보게 되면 그 혈압이 불시로 높아가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요새 내가 미스 봤는데 혈압이 불시로 올라갑니다. 노인들이 이 날씨가 치바지고 그 다음에 낮에하고 밤에 기온 차가 크고 그 다음에 또 그 명절이 다가오다 보니까 진척이나 혹은 동무끼리 앉아서 음식물을 드시는데 짜고 그 지방질이 높은 음식을 많이 드시게 되면 증상이 더 가중해질 수가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이 소화불량 그리고 뭐 급성위장염, 이선염, 담낭염, 소화도 이 환자 정황과 증상을 요약한 후에 능히 진단을 어떻게 내린다고 봐요?
0: 아까 그 얘기한 그 초기 증상, 이거 근거로 해서 초기적 진단은 본인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뭐, 또보라든가, 혹은 저기 그 의학 문화 수준이 이제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도경을 통해서 그 증상과 대조해서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러나 똑똑한 건 그래도 병원에 가서 의사들의 진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1: 이상의 질환에 대한 치료는 각기면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0: 그 소화불량인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그 금폐환이라든가 양모의완이라든가 원외수 양외수 아, 수강허외완이라든가 혹은 른선제피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드셔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할 수도 있고
1: 네.
0: 그 다음에 위장염인 경우에는 후방황레수라든가 그 다음에 외장염 외장염 폐라든가 그 다음에 양외수 원외수 이런 것들을 드셔서 증상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 다음에 급성 이선염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칭이디단 이강월 따청치탕 진간리단 쇼엔리단 이런 것들을 드셔도 이선염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장이가 아파나고요. 음식물 드셔도 아파나고 이럴 때는 유산 분비가 많고 그다음 염증도 있기 때문에 그 오멜라조라든가 윈난바이오라든가 산지펀을 같이 드신 것이 좋습니다.
1: 알겠습니다. 평소에 위장이나 이선 담낭이 좋지 않다면 명절 기간에 재발을 막기 위해서 더 조심해야 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경우는
0: 주약의 그 만성병이지 그러니까 만성 위장염이나
1: 네.
0: 만성 담낭염이나 만성 이선염이나 이러한 분들은 약을 꼭 준비해 두어야 됩니다. 평상시 쓰던 네. 약들을 그래서 그 음식 드신 후이라도 이 약들을 드셔서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뽀인 보스 이런 것을 금기를 하고 그 다음에 술을 많이 마시고 매운 음식을 많이 드시는 것을 좀 삼가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그 음식 위생을 잘 지키고 변질한 음식 드시지 말고 그 다음에 그 오염된 음식은 절대 드시지 말고 또 진에 피로하지 말고 이러면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약물을 보게 되면 로인들이 보통 그 심자이나 심장지자를 했거나 혹은 로인들이 머리가 아파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러한 분들이 보통 정등편이나 장호 아스피린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십니다. 이런 것들이 장로 아스피린 기에도 위에는 자극이 좀 적습니다. 그러나 정등병 드시는 분들은 위에 염증이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진통은 되고 소염도 좀 되는데 근데 이센 수양소화라는 것이 위점막을 자극해서 염증을 더 크게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등병 같은 거는 꼭 음식을 드신 후에 드시는 것이 좋고
1: 네.
0: 장로 아스피린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외후 두통 폐라든가 전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드셔서 만성 질환을 좀 예방할 수도 있고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1: 네. 이 명절 기간에도 보게 되면 산 음식을 먹어서 위장도 질환에 걸리는 경우도 적지 않게 봐요. 뭐 특히 명절 때게 되면은 뭐 모두 휴식하고 뭐 합니다. 외지에 가가는 여기서도 병으로 막 달려가는 분들을 꽤 심심찮게 보지 않습니까? 이 남은 음식을 보관하고 또 다시 덮여먹는 문제에서 어떤 상식을 알아두는 것이 좋을까요?
0: 일반적으로 한 번쯤은 괜찮습니다. 량장과 이었다가.
1: 네.
0: 그러나 덮여사실 때 충분히 끓여서 충분히 닦아서 이렇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네네.
0: 일반적으로 음식을 보게 되면 그 단백질도 많고 유기질도 많고 그리고 냉장고에 그 세균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그 바이러스나 세균이 자랄 수 있는 유용한 영양제가 되기 때문에 남은 네. 음식들이 간염이 허리될 수 오염이 허리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끓이고 충분히 닦아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소화도 질환 발생을 막기 위해서 음식 위생 안전에 특별히 주의를 돌려야 한다는 것이 있으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음식 위생 안전.
0: 주약에 보게 되면 그 맛이 인체 내에 만성 질환이 없다게 되면 위장염이나 담낭염이나 이런 게 없다게 되면 어딘가에 드셔서는 괜찮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꼭 음식 위생 안전에 꼭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성병을 예방하는 동시에 명절을 잘 보내는 것이 좋고 또 잼베싱 위원이라든가 미란싱 위원이라든가 혹은 그 시러우라든가 이런 분들은 항상 약을 드신 후에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쨌든 저기 명절 기간에 술도 마시고 또 채도 여러 가지 기름이 높은 지방질이 높은 이런 음식을 많이 드시기 때문에 미리 예방함에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1: 그리고 또 명절 기간 하게 되면은 뭐 모두가 즐겁게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보내는 것이 우선입니다. 뭐 만나는 것도 먹고 눈도 즐겁고 마음도 즐겁고. 근데 이 소화도 질환을 예방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 주의를 돌려야 하는지 뭐 주로 휴식하다 보니까 많이 먹게 돼요. 네. 질환이 있는 사람은 특별히 또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0: 주하기는 그 음식을 드신 후에 인차 앉아서 뭐 장담하거나 이러지 말고 기도 양백보 이상 걸음을 걸고
1: 네.
0: 이러면서의 그 위장이 운행을 도와주고 소화를 촉진시키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고 그다음에는 깨끗한 음식 좀 이상하다 생각하는 음식은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0: 그리고 자극성 있는 음식 그러니까 맵고 술 이런 것들을 적게 드시는 것이 좋고 먼저 안주를 좀 드셔서 위점막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충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네. 술이나 자극성 음식을 드시게 되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명절 기간에는 뭐 평소에 생활 리듬이 깨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가는 긴 휴가인 것만큼 피로하지 않고 휴식을 잘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명절을 무탈하게 보냄에 있어서 어떤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봐요?
0: 주약이 그 잠에 드시는 이런 시간과 지주가 좀 균일성적으로
1: 네.
0: 밤을 지내 오래 지새지 말고 오래 지새게 되면 그 사람이 면역기관도 피로해집니다. 그러면서 바이러스나 세균이 감염을 허리 받을 수가 있습니다.
1: 네네.
0: 그렇기 때문에 깔란이 생기고 또 감기가 더 생기고 소화도 질환도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자고 일어나는 이것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 하나는 음식을 드실 때 균형적으로 어느 쪽에 편하지 말고 뭐 기름진 음식을 지내 드시지 말고 또 야채를 드시는 것을 어떤 사람도 보게 되면 기름진 음식만 드시고 야채를 적게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양 평형이 깨지면서 또 질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1: 네네.
0: 그다음에 그 음식 위생을 잘 지키고 그다음에 음식 오염을 방지하고 적당히 운동을 하시고 그다음에 만성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적당히 약을 가지고 당기고 또 적당히 드시고 그다음에 그 영양물 고단백 음식을 좀 적게 드시고 고단백 음식을 많이 드시고 또 체를 보게 되면 다 작게 좀 작았기 때문에 단백질하고 작은 것이 체내에 들어가서 그 쇠장선 도열한 게 높아지기 때문에 피용량이 늘어납니다. 피용량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혈압 올라가지. 그래서 요새 보게 되면 혈압 올라가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젊은이들은 괜찮습니다. 혈관이 수축됐다 늘어나는 이런 기능이 좋기 때문에 연간하면 혈압 올라갑니다. 그런데 저기 70 이상 되는 분들을 보게 되면 혈압이 인심 올라갑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됩니다.
1: 그렇죠. 그리고 또 명절 기간에는 뭐 음식도 자주 먹고 뭐 휴식도 많이 하다 보니까 집에 있는 시간도 또 꽤 길어요. 집에만 있지 말고 적당히 운동을 하라 합니다만 이 건강에 좀 이런 운동 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0: 주하게 그 아침에는 지금 기온이 그리 낮지 않기 때문에 국경선이라도 기온이 아침 기온이 그리 낮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아침 산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산책.
0: 등산이나 격렬한 운동을
1: 천천히 걸으면서 예. 예. 몸도 마음도 눈도 쉬어가면서 예. 그 격렬한 필요 없이 예.
0: 그런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예. 일반적으로 지내 저기 많이 드시지 말고 보온폭식하는 것을 방지하고
1: 네네.
0: 그러니까 치훈법 그러니까 드셔도 드셨다는 감각이 생겼을 때는 맛있는 음식이라도 예. 드시지 않고. 한 번, 두 번 더 자시면 되지. 맛있는 음식.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말란 말이에요.
1: 그래요.
0: 예. 그 다음에 그 복합 비타민 B. 예. 예. 이런 것들을 적당히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네.
0: 혹은 비타민 C라든가 비타민 E라든가 이런 것들을 드셔서 혈관을 보호하고 출혈하고 염증이 생기는 것을 좀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예.
1: 긴 연휴를 이용을 해서 여행을 하려는 분들도 많습니다. 뭐 환경이 바뀌면은 문제가 나타날 수도 두루 있을 텐데요. 외지로 갈 경우라면은요 어떤 소화도 질환의 약을 준비해 가면은 좋을까요?
0: 주약에 그 GMP1, 그다음에 른센 GMP1, 그러니까 자기 체질과 맞게 건폐왕 같은 거는 태양이나 소양인 경우에는 건폐왕 쓰는 게 좋습니다. 런선 GMP1 같은 거는 보통 그 소음인 경우, 찬 체질인 경우,
1: 네.
0: 이런 것을 가지고 가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그 담낭염이 있는 분들을 보게 되면 시오엔리단펠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수강허외완이라든가, 진간리단이라든가, 그 다음에 양외수, 원외수, 그 다음 후방황레수, 후방생활초 조낭,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서 증상이 나타나면 인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명절 기간에는 병원에는 직발 의사밖에 없기 때문에 자체로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시간도 지금 다 돼가고 있는데 오래간만에 갖게 되는 긴 연휴를 잘 보냄에 있어서 우선 아프지 말고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명절을 무탈하고 또 즐겁게 보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종합적으로 뭐 생활규칙, 음식위생에 대해서 여러모로 좀 설명해 주실까요?
0: 예, 첫째는 생활규칙을 좀 잘 지키고 예, 그러니까 일어나 지주에 일어나고 잠드시는 시간을 제 시간에 잠에 드시고 음식을 보온폭식하는 것을 좀 삼가라고 또 자극성이 강한 음식을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갈기에 들어가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갈 계절에 기후가 건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내의 수분이 많이 노출됩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수분을 보충하고 그 다음에 신노시혈 있는 환자들을 보게 되면 그 신호세월에 대한 약들을 준비하여 가는 것이 좋습니다. 주하게 보게 되면 노신통이라든가 통신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가시는 것이 좋고 담낭염 경우에는 담낭염과 이선염 경우에는 진간리다이라든가 칭일이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좋고 그다음에 그 아주 매운 음식이라든가 술이라든가 이것을 적당히 드시고 예, 좋은 김에 뭐 깜배하다나 뭐 많이 드실 경우도 있는데 좀 적게 드시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위생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그 오염된 음식을 삼가라고 그 다음에 그 로인들이 그 뭐 기분이 좋다고 서로 등산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수나는 70 이상 되게 되면 등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지금 보게 되면 그렇고. 65세 이상 되는 분들은 등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구경절 연휴 건강 관리에 대해서 잘 알아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연변조의병원 원 부원장이셨던 최정식 주임의사를 모시고 구경절 연휴를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모저모로 알아봤습니다. 명절을 즐겁게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건강인 것입니다. 건강해야 명절도 즐기고 또 가족들과 행복한 추억도 많이 쌓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구경절 연휴 즐겁고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 도로 제가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3: 문명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2: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지 않습니다.
3: 문명은 행동에 앞장섭니다.